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임시번호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지역이나 시설을 옮겨도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복지 서비스가 중간에 끊기거나 누락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번호체계를 개선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처럼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빠지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과 예방접종 관리도 더욱 편리해지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번 제도가 복지 그늘을 밝히고 필요한 분들에게 제때 따뜻한 손길로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사회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신나는 세상 문화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주택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가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입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입주민을 발굴하고 전문 취업상담과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채용정보 제공과 취업연계 등을 함께 지원할 예정인데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 제주도 내 공공시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니터링에 참여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단원들은 오는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공공기관을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이용 편의성을 살펴보고 모니터링과 평가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8월 3일까지 제주 장애인 인권 포럼 홈페이지 포럼 소식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울 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달 8월까지 중랑 상봉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표현과 개성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삶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뜻깊은 전시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SG워너비 옥주연의 한여름날의 꿈.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아, 오늘은 건강관리, 그 중에서도 지금의 20대들의 건강관리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1: 사실 20대 하면 건강에 제일 자신 있는 세대라고 쉽게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20대부터 건강 관심이 많아졌나요?
2: 건강이 뭐 다 같은 건강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건강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루테인이 유행을 했다가 또 체지방이 유행, 또 관리가 또 유행을 했다가 최근에는 또 뭐 혈당 스파이크 이런 이야기들이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트렌드 지수를 저희가 따라가 봐도 헬스케어 쪽은 한번 인기를 끄는 키워드가 쭉 높아졌다가 이제 이후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 관심도가 일정하게 지속되는 형태로 변화를 하는데요. 최근 20대들 사이에서는 일상의 지속 가능성, 즉 회복 탄력성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서 연령별 건강관리 행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 전 연령대에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당연하게 나타났지만 5명 중에 4명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일상 속의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일상 속 자기관리라고 해서 과거처럼 막 자기개화를 연상하는 비율은 3%에 그쳐서 예전에 그 갓생이라든지 이런 나를 갈고 닦는 이런 것들보다는 나를 좀 잘 돌보기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특히 체중관리에 관심이 정말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MZ세대들은 왜 이렇게 체중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2: 뭐 사실 체중 관리는 20대가 아니어도 전 국민적 관심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응답자 5명 중에 4명이 최근 6개월 내에 체중 관리를 시도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예전처럼 뭔가 깡 마른 몸을 원하지 않는 흐름이 분명히 관측된 게 좀 이채로웠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흥미로웠던 게 건강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그만뒀느냐라는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2030은 식사량 조절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무작정 굶는 방식을 이제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뭐 단식이라든지 절식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분들 같은 경우가 헬스장을 관뒀다라고 하는 비율이 전체 세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서 한때 유행했던 그런 바디 프로필 이런 것들과는 조금 대조되는 풍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요즘은 체중 감량 주사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된 건가요?
2: 그 이른바 GLP-1 계열이라고 하죠. 그 체중관리 주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인지율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62%로 나타나서 모른다라는 응답에 거의 2배 가까이 나타나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 관련 주사 언급량이 23년도에 한 3만여 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불과 2년 만에 21만 건에 이르러서 거의 7배 가까이 급증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언급하는 내용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게 때라고 하는 수준의 호기심 관련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호기심 관련 키워드가 1년 사이에 2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이걸 써봤다라고 하는 경험 관련된 키워드가 31%에서 47%로 크게 늘어나서 1년 전만 해도 호기심 가깝게 이 체중관리 주사를 지켜보던 이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는 사용자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1: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저희 세대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는 체중 감량 주사도 하나의 선택지가 된 것 같은데 네. MZ세대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2: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많이 맞는 계층은 젊은 세대들이나 여성들보다는 5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다만 아직 젊은 세대 여성분들은 의지력 중심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운동이나 식단 조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흥미로웠던 게 20대는 오히려 실제로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것들이 그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혈당 관리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수면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기대하고 있는 것들로 나타나서 체중 감량보다는 건강을 최적화시키는 것에 이 주사에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2030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운동, 식단 조절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요약하자면 의지력 기반의 어떤 자기 조절 방식의 다이어트를 아직은 선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한동안은 뭐 헬스장 운동 공식이었거든요. 네. 요즘 MZ세대들은 운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 맞습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살짝 회복하나 싶었던 헬스장 폐업 건수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 열풍이라든지 그리고 야외 러닝 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겹쳐서 24년도에 헬스장 폐업 점포가 500곳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좀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대신 건강관리가 좀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게 좀 흥미로운데요. 일상의 운동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패턴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관리 방식이 이런 거에 어떤 그 지속 여부를 좀 좌우를 하고 있는데요. 예. 20대의 경우에는 필라테스와 그리고 이 필라테스와 발레를 결합한 발레 같은 운동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고요. 30대는 홈트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홈트레이닝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30대는 특히 유일하게 건강관리 방법 중에 10위권에서 피트니스 센터가 없는 그래서 30대를 중심으로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식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MZ세대 사이에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포인트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20대는 건강검진, 30대는 숙면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도 그런가요?
2: 맞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건강관리에서 이런 변화를 좀 뚜렷하게 저희가 좀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20대는 앞서 설명드렸던 식사관리와 더불어서 정기 건강검진이 공동 1위로 어떤 건강관리의 포인트로 나타났고요. 특히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회복경제, 회복관리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것도 도드라졌습니다. 그래서 30대는 근데 이에 반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숙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이는 단순히 어떤 숙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기보다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본격적으로 사회생활, 육아 같은 가사노동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30대들의 특성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1: 예, 건강관리 하면 다이어트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수면이나 스트레스, 정신건강까지 챙기는 분위기인데 MZ세대가 생각하는 건강의 의미가 좀 달라진 걸까요?
2: 쉽게 설명하면 일상 속 활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이 그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역시도 그 20대든 30대든 두 연령대 모두 체력 저하나 피로를 자주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체력 저하를 느꼈어도 그 다음에 어떤 관심 계기가 좀 다른데요. 20대는 일상 속의 활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건강관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0대는 조금 이제 이르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 걱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30대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노화 걱정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즉 노화 걱정이 좀 일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1: 자, 앞으로 MZ세대 건강관리 트렌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2: 요약하자면 2030을 중심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령화에 대한 걱정이 매우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약물에 대한 의존보다는 정기검진이나 의지 중심의 건강한 헬스케어를 원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가검진 건강키트라든지 건강 데이터 관리 같은 그 헬스케어 서비스의 어떤 핵심 타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시에 30대는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등으로 피로회복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계층이 되어가고 있어서 리커버리 노믹스 즉 회복경제의 핵심 타깃군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밀도 있게 피로를 풀고 싶어하는 니즈가 이들에게 있고 그래서 사우나라든지 숙뜸 같은 회복 공간이 그래서 주목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프리미엄 입욕제 시장이라든지 숙면용품 이런 것들도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은 MZ세대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학내일 정은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1: 네,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전문 미술작가 양성을 위한 아뜨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과 담당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모여서 2026년 상반기 활동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하는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이 성과 공유 에는 지난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특히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서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에서 노량진 구간에 설치된 5개 전광판에 아트 프로그램 참여 작가들의 그림이 광고처럼 송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전광판을 보고 취재를 하게 됐는데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트 프로그램 성과 공유의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2: 우리 저번에 장애인의 날 주간 해가지고 네. 올림픽대로 큰 전광판에 작품 나온 거 기억나죠?
3: 네.
2: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만나자고 했어요. 간단하게 내 그림이 나갔을 때 어땠는지 네. 소감 조금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 광고들을 많이 봤는데 나도 저렇게 나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있었는데 실제로 나가니까 신기하면서도 뿌듯함도 들었습니다.
2: 내년에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4: 그런 상황에 좀 맞는 그림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뿌듯함도 뿌듯함이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5개 전광판에 보여졌을 때 더 적합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목표까지 생기셨군요.
1: 네, 맞습니다. 복지관을 벗어나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내 그림이 전시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당시 총 30점의 작품이 공개가 됐고 참여한 작가의 수가 10명입니다. 혼자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 모두의 힘을 합쳐서 완성된 프로젝트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고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트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좀 생소하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트의 핫 이라는 말을 더한 말입니다. 그래서 뜨겁다라는 말이 합해진 건데 그림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열의와 열정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아트 프로그램이 시작된 계기와 활동 내용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일자리경제팀 김병진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이야기입니다.
2: 아트는 2023년도부터 시작으로 현재 4년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전문예술인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참여자들이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아트를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트는 아트하고 핫 합성어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 당사자분들의 작품이 좀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전시회도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하였고 그리고 2026년 한국지방재정공제협업해가지고 올림픽대로의 전광판에 작품을 송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과 공유회는 당사자분들의 소감을 들음으로써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0: 예, 단순히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미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문 작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평생 교육이나 취미 여가 활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020년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미술 교육은 달팽이 네트워크 임다솔 대표가 맡고 있는데요. 임다솔 대표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5: 달팽이 네트워크가 발달장애 시각예술 일자리 연

0: 연구와 직무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제안을 주셔서 올해로 2년 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표현을 가르치거나 그리는 방법을 정해주기보다는 한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때 즐거워하는지를 계속 관찰합니다. 그 안에서 표현이나 흥미로운 주제를 더 깊게 탐색하고 자기 작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가르친다는 생각 앞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창작의 영역에서 중요한 건 자율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련이나 생활 지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광판을 봤는데 압도될 정도로 크더라고요. 찾아와야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분들의 그림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1: 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수강생들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2: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에 집중을 해서 약간 아동을 대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다솔 대표는 발달장애 작가들을 함께 미술 작업을 하는 동료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교육을 한 결과 옆에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만의 속도로 누구나 작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또 실패해도 괜찮고 질문도 마음껏 할수 있는 열린 문화가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작가들이 이에 호응을 해주고 본인들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발달장애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윤택 작가 만나봤습니다.
3: 제가 6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방 안에서 혼자서 좋아하는 책이나 이런 거 그림들을 보면서 혼자서 그리다가 익히게 됐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미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강사님이 직접 오셔서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종류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색깔을 섞으면 이 색이 나오는지 그런 방법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저 혼자서 그림 그릴 때보다는 훨씬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전광판에 제 그림이 올라갔을 때 이런 기회를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거라서 정말 감사했었었고, 제 그림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장애인도 미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미술 실력을 높여가지고 다른 장애인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작가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실력을 쌓고 다른 장애인에게 미술을 가르쳐 줄수 있는 강사가 되는 것이 이윤택 작가의 최종 목표군요.
2: 그렇습니다. 특히 이윤택 작가는 풍경화를 자주 그린다는데요. 따뜻한 색감, 때로는 시원한 푸른색 등으로 연하게 그림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가들의 그림이 커다란 전광판에 송출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작품을 완성해서 같은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 그림으로 소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은 것이 또 다른 목표입니다. 이윤택 작가가 분명히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끝으로 발달장애인 김대현 작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4: 저도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 교육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회화, 색연필이나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복지관에서 배웠습니다. 전문가한테 배우니까 역시 제가 몰랐던 장점이나 단점들을 더 명확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풍경화를 제일 잘 그리고 있고요. 제일 못 그리는 거는 역시 인물화라고 그런 부분들을 제 스타일대로 배워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그림이 어딘가에 전시될 때면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긴장되는 느낌도 들고 사람들한테 제 그림 알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광고판에 전시되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렸던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도쿄 열차 트램을 그렸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작품, 동화 스타일의 작품들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2: 네, 김대현 작가는 캐릭터를 일러스트로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라는 게 뭐 동물이나 인물이 모티브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약점인 인물화를 더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 꿈을 응원하고요. 아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의 단체 전시회가 있습니다. 오는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023667-7979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찾아서 발달장애 작가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신나는 세상. 오늘은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아트 프로그램 성과 공유의 현장 함께 다녀왔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개운숙의 나에겐 당신밖에.

0: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을 만들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제주인의 삶과 세계관이 담긴 제주 무속 신화죠. 12본 풀이를 부록한 제주 신화 이야기 두 번째 점자책을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연속 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인데요. 이번 점자책에는 초공 본풀이와 삼공 본풀이, 차사 본풀이, 맹감 본풀이 등 네 편의 신화가 담겼습니다. 지난해에는 천지왕 본풀이와 문전 본풀이, 이공 본풀이, 삼승 할망 본풀이를 수록한 첫 번째 점자책을 제작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에 이어서 내년에는 지장, 세경, 칠성, 영감 본풀이를 담아서 12번 풀이 시리즈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8년부터는 제주 각 마을의 신화를 담은 점자책 제작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올해 제작한 점자책 250부는 전국의 점자 도서관과 맹학교,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가 되는데, 이렇게 제주 신화를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주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0: 예, 사진과 시가 어우러진 여행 시화집이 출간이 됐다고요?
1: 네, 최명숙 저자의 책인데요. 이 카메라 렌즈, 시인의 시선으로 포착한 풍경과 사람 그리고 삶의 인연을 사진과 시로 엮어낸 특별한 시화집이 되겠습니다. 사진과 시는 서로의 여백을 채우면서 독자에게 또 하나의 여행을 선사합니다. 단순히 여행지를 소개하는 안내서를 넘어서서 낯선 골목과 오래된 사찰, 또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 자연의 풍경 속에서 발견한 삶과 인연, 그리고 시간과 존재의 의미를 담담히 성찰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자는 뇌성마비 장애로 인해서 이동의 제약과 불편,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수없이 마주하면서도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길을 이어왔는데요.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배려가 또 함께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천천히 걸었기에 더 깊이 보고 더 오래 머물고 또 따뜻하게 세상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행에서 만난 작은 인연과 풍경은 삶의 아름다움과 무상함을 노래하는 시가 되었고요. 또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깊은 성찰은 작품마다 잔잔한 울림과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여행과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선물하는 책이 되겠는데, 이 사진을 따라 걷고 시를 따라 머무는 동안 독자는 자신의 기억과 삶을 또 돌아보게 만듭니다. 장애를 넘어 삶을 향해 묵묵히 걸어온 한 시인의 발자취를 통해서 진정한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는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0: 예, 발달장애 미술과 이달의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장애인상 예술 부문 대통령상 수상자, 바로 발달장애 미술가 이달의 작가의 개인전, 오늘도 꽃밭에 사는 나, 달의 정원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 3일까지 종로군사동 갤러리 라메르 1층에서 열리는데요. 이달의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시선과 생명에 대한 따뜻한 감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작인 나리꽃바 도마뱀의 평화로운 오후를 비롯해서 화려한 색채와 자유로운 상상력이 돋보이는 신작들이 대거 공개되고 있습니다. 꽃과 동물, 자연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달의 작가는 지난해 작품 빛으로 가득 찬 방이 고등학교 3학년 사회문제탐구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과서는 언어보다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의 삶을 소개하면서 예술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서 공간과 이해를 확장하는 힘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뤘습니다. 이 전시 뒤에는 부모님의 오랜 헌신도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문성자 씨와 아버지 이현석 씨는 작가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묵히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이현석 씨는 달에는 전시가 없을 때도 하루 일과가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날 정도로 작업에 몰입한다면서, 어릴 적 치과 치료를 받은 뒤 스케치북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큰 입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림이 달에게 공포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보다 진실한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해온 이달의 작가의 작품은 화려한 색채에 넘어 인간의 순수한 감성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도 꽃밭에 사는 나, 달의 정원을 통해서 예술이 가진 치유와 공감의 힘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모전이 열린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인천중구의 신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8회 전국장애인문화공모전을 엽니다. 등록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은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문학 부분은 시, 짧은 소설, 동화, 수필 등이고요. 수필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쓴 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보살피고 돌본 이야기 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N행시 부분도 있는데요. 주제는 함께하는 세상, 세상을 향해 날다,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N행시는 정해진 단어의 첫 글자

0: 를 순서대로 사용해서 짧은 시나 문장을 짓는 방식이죠. 장애인 문학 부문에서는 특히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미 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글을 받고 있습니다. 신흥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직접 가져다 주거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또 혹은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글을 쓰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은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보내도 무방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알기 쉬운 안내서를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뽑힌 글들은요, 나중에 모아서 해누리 문학이라는 책으로도 만들어서 증정을 하니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1: 예.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예선 미개최 지역을 대상으로 동영상 심사가 진행이 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8월 28일까지입니다. 서울 지역 예선 서울 장애인 합창예술제를 시작으로 충남 8월 26일, 인천 10월 8일, 경남 10월 24일에 지역 예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합창단은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본선에 진출해서 대통령상을 두고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지역 예선 참가와 동영상 심사 접수 문의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들의 예술적 표현을 만날 수 있는 서울 발달장애인 사생대회가 열린다고요?
0: 네. 9월 1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올해 대회는 일반부 전통을 그리다 사람을 만나다, 특별부 그림에서 미래로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부는 제40회 서울 발달장애인 사상대회와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매년 2천여 명의 발달장애인 참여는 국내 대표 문화예술 행사지요. 참가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이상,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해서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상작은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복지관 기획팀 02840-150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발달장애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0: 네, 동양화 팝아트라는 동서양의 다른 표현 방식을 통해서 예술의 확장성을 소개하고자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다혜 작가는 고양이 캐릭터를 통해서 동화 같은 치유 과정을 그려낸 작가인데, 고양이의 여행을 장지, 분체 등 동양적인 재료를 활용해서 포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꽃밭 속 고양이, 걸리버 고양이 등 총 5점을 출품했고요. 김익환 작가는 사춘기와 뇌종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전보라는 토끼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남산의 산신녀 전보를 회화 팝 아트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보와 푸른 구름 등 5점을 선보이고 있고요. 남인영 센터장은 예술세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시라고 하고 있는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장애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개최된다고요?
0: 네, 8월 31일까지 실로암 시각장애인 종합 시각장애인 복지관 S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촉각 예술 체험 및 포용적인 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것인데, 촉각을 매개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 문화유산과 예술을 함께 감상하면서 서로의 감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가 기획됐습니다. 전시회에는 불국사와 수원 화성, 또 미륵사지 석탑, 조선 왕릉 등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있었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촉각 미술 작품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면서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작품마다 서로 다른 촉감과 표현 방식을 적용해서 시각 중심의 감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 작품을 제공하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오는 11월 말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도 다시 선보일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FT 아일랜드의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오늘 장애와 사회 시간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기본 상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

0: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가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먼저 그렇죠. 장애인식 개선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1: 네, 사실 장애인식 개선은요, 단순히 장애인을 좀 돕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든 없든 누구나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교육 현장에서 정말 강조하는 말인데요. 이 장애는 뭐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애인을 이해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군요.
1: 네.
0: 생각보다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오해가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죠. 예,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있죠. 공부도 잘하죠. 또 가정을 이루면서 비장애인과는 다르지 않은 이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그 사람의 전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정말 존중받아야 하는 이런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실제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가장 중요한 건요.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휠체어 이용자를 보시면은 바로 뭐 뒤에서 밀기보다는요.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분들은 좀 도움을 원하지 않는 오히려 도움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0: 예.
1: 장애인을 대하실 때는요.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예.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1: 이분들은요. 뭐 뒤에서 뭐 깜짝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요. 먼저 천천히 다가가셔서요. 뭐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천천히 말씀하시고요. 갑자기 뭐 팔을 뭐 잡아끌기보다는요. 먼저 내가 왔다는 걸 알리시고요. 도움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내가 필요하시면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팔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 팔꿈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일반적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 길을 물어봤을 때 뭐 저쪽으로 가세요 하기보다는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왼쪽으로요. 두 걸음 또는 세 걸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0: 예. 그러면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우리가 보통 이 수어를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수어를 잘하지는 못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수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0: 예.
1: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수어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읽기도 하고요. 또 문자로 소통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그러니까 대화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입을 가리지 말고요. 이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좋고요.
0: 예.
1: 좀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요. 우리 손에 뭘 가지고 있죠? 바로 휴대전화 가지고 다니잖아요. 휴대전화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0: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배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우리가 보통 뭐 아파트나 뭐 쇼핑몰 공공기관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 대표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은요. 어때요? 비워두셔야 됩니다.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점자 블록 위에 물건 놓는 분이 있는데 물건 놓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휠체어 이동 통로 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이 장애인에게는 이동권 그리고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배려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오늘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기본 상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는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세상에 나온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점자의 역사와 가치를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올 한 해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8월 7일 금요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글 점자 창안 100주년 점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점자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 특별 회고를 비롯해 교육 분야와 재활복지 분야에서의 점자 발전 방안, 그리고 AI 시대 점자의 미래까지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점자 교원 양성 기관과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점자 교재 교구와 보조기기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전시와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시각장애와 점자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참가 신청은요, 7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행사와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회 상임이사 연락처인 010-9557-6309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맹정음 100주년을 맞아 점자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30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우효가 부릅니다. 민들레.

우리는 한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여름휴가에 일본 여행을 계획한다는 젊은 부부가 나왔는데 만 2살짜리 아들이 기차를 좋아하니까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는 코스를 짜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살이라는 아들 일본 기차를 보더니 아 무궁화호 아니야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던데 저희가 오늘 소개할 기차는 좋아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강원도 정선 아리랑 열차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그 아들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 말소리만 듣고도 지금 얘기하는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 몸집이 호리호리한지 뚱뚱한지 딱 알아내는 분 계시죠? 자,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새 소리를 듣고 이게 어느 새인지 알아내는 것 가능할까요? 와, 이게 되나요? 근데 지금요, 국가유산청에서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내는 전문가를 양성하라는 건데요. 와, 궁금합니다. 자,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15B가 불러요. 신인류의 사랑.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떻게 해요, 센터장님? 요즘 너무 더운데. 아, 어떻게 너무 지내십니까? 예.
1: 저는 뭐 저녁에 퇴근하면은 이제 야구 틀어놓고 네, 시원한 면 요리 먹으면서 네, 네. 잘 버티고 있는데요.
0: 좋네요.
1: 네. 네.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는 여름 중에 정말 가장 더운 시기가 아닌가 그쵸? 싶은데요. 네. 그래서 회사마다 집중 휴가 기간으로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이 시기에 는 시원한 곳을 저절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0: 아, 그럼요. 네. 네.
1: 삼복더위에 방문하면 좋을 곳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정선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열차를 타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정선군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차인 정선 아리랑 열차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근데 네. 진짜 정선 아리랑 열차라는 게 따로 있어요?
1: 있죠. 네네. 3년 전 그 여름에 저희 코너를 통해서 정선 아리랑 열차 이제 줄여서 A트레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0: 제가 진행하기 전이군요.
1: 네네, 예, 그렇죠. 예.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2년 전에 낙석 사고로 인해서 열차의 운행이 멈췄다고 아이고, 합니다.
0: 네. 네.
1: 철길 보수 공사를 마치고 올해 5월 22일부터 다시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0: 꽤 오래 걸렸네요.
1: 네. 크게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예전에는 출발 지점이 서울에 있는 청량리역이었었는데요. 이제는 그 충청북도 제천역에서 아리랑 열차가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환승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0: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출발하는 분들은 네네, 제천역으로 그쵸? 가서.
1: 그렇죠. 네. 제천역에서 9시 2분에 출발을 하고요. 정선역에는 11시경에 그리고 종착역인 아우라지역은 11시 33분에 도착을 합니다. 요금은 일반 요금은 1,200원인데요. 장애인 할인을 받아서 5,100원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관광열차마다 할인이 되는 열차가 있고 안 되는 열차가 있는데요. 관광열차를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면은 할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 운영사는 다르고 단지 코레일에서는 열차만 빌려주는 경우는 할인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악 와인 열차라든지 또 전국 일주를 할 수 있는 회랑 열차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할인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다고 정했어요.
1: 네.
0: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당일치기로 갔다 오려면 네. 그러면은 언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탑승하시려면은 네. 이른 아침부터 좀 서두르셔야 합니다. 네. 서울 기준으로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5시 40분이나
0: 5시 40분
1: 네. 6시 27분 KTX 이륜열차가 있는데요. 요거를 타시거나 아니면 6시 38분에 ITX 마음열차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부산 쪽에서도 탑승하시면 제천까지 올 수 있는데요. 부전역에서 5시 47분에 출발하는 KTX 이륜열차를 타면은 제천역에 8시 41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9시 2분 아리랑 열차를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좀 저렴하고도 좀 편리한 ITX 마음 열차를 탑승을 했는데요. 청량리역 7번 플랫폼에서 네. 출발을 했습니다.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려서 제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0: 그러면은 제천역에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여유가 있나요? 어떤가요?
1: 뭐 어떻게 보면 여유가 좀 있긴 한데 그 환승 여유 시간이 1시간이 좀 채 안 되거든요. 한 45분?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역사 내에 편의점에서 뭐 간단하게 삼각김밥이나 뭐 음료 같은 것들을 사서 아리랑 열차를 타기 위해서 2번 플랫폼으로 바로 내려갔었고요. 빨간색 기관차와 또 흰색 바탕의 알록달록 열차가 저희를 기다려주고 있어서 바로 탑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정선 아리랑 열차는 정선 5일장이 열리는 27로 끝나는 날짜, 뭐 2일, 7일, 뭐 10일, 17일 뭐 이런 식 날짜와 또 주말과 일요일에만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일정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 이거는 무조건이죠. 미리 알고 가야죠. 정확하게.
1: 맞습니다. 네. 네. 총 4개의 객실이 있는데요. 가장 뒤쪽인 1호차는 바람 숨결실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는데요.
2: 멋진데요?
1: 네. 되게 그 이름을 재밌게 졌더라고요. 네. 앞쪽으로는 자유석이 이제 두 자리가 있는데 테이블이 있어서 간단하게 음식을 놓고 이렇게 먹기에도 되게 좋은 공간이었고요. 네. 1호차와 2호차 사이에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었고요. 또 2호차는 이름이 은빛 울림실.
2: 어머나. 네. 네.
1: 누가 시인이 졌나?
2: 멋지네요.
1: 네. 뒤쪽으로는 자전거석이 이제 따로 있어서 자전거를 이제 접이식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직접 이제 그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요. 또 3호차는 산들산들실인데요. 네. 앞뒤로 이 캐리어 같은 것들을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3호차와 4호차 사이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4호차에는 이름이 깊은 사색실 이라고 하는데요. 3호차와 뭐 비슷한 구조였었고요. 네. 1호차와 4호차 끝쪽에는 전망을 이제 즐길 수 있는 등받이 없는 의자들이 있어서 가볍게 열차를 이제 앞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0: 네. 자, 정선 아리랑 열차는 등급으로 따지면요. 그럼 무궁화호 등급인가요?
1: 맞습니다. 기관차와 객실은 이제 무궁화호 열차이지만 네. 좌석이나 시설은 새마을호,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의 서비스를 해줘서 좌석마다 뭐 테이블과 또 콘센트가 설치가 다 되어 있었고요. 또 일반 창문 위에 또 하나의 창문이 이제 위쪽에 있어서 개방감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유명한 관광지인 영월을 지나서 예미와 민둥산역까지는 태백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정선선으로 분기를 하게 되는데요. 별호공역, 그 다음에 선평역, 그 다음에 이 정선역까지 이동을 할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정선역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시티버스하고 또 여기 5일장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많이 내리시고 저희는 이제 나전역을 지나서 종착역인 아우라지역까지 이동을 했었는데요. 열차 방향 오른쪽으로 이 조양강이라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뭐 보시는 분들마다 다들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우라지역은 역무원이 없는 무인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 자체가 뭐 작고 복잡하지가 않아서 저시력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역에는 커다란 그 물고기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얼음치입니다. 네, 일급수에서만 산다고 하는데요. 돌탑을 또 쌓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2: 물고기가 돌탑을 쌓는데요?
1: 네, 그 물 안에서, 강 안에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2: 소원이 있나?
1: 네. 네.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도착을 한 시간이 정오가 좀 안 돼서 되게 한낮이었는데. 네.

0: 이렇게 덥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1: 아, 정선은 정선이네요.
0: 네네. 네. 그래서 가볍게 정선 나들이를 또 즐겨봤습니다.
1: 그 말씀해주신 아우라 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 아우라지가 무슨 뜻이래요?
0: 네. 아우라지는 어우러진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평창 그 발왕산에서 발원한 그 송천하고 태백에서 발원한 골지천이 만나서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라 해서 아우라지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양평에 이제 두물머리가 있잖아요. 거기보다는 훨씬 깊고 높은 산에서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에서 나와서 시내를 지나 이렇게 시원한 계곡으로 이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송천과 또 골지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날씨더라도 이곳에서는 이제 시원한 물줄기와 또 나무로 인해서 선선함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는데요. 위쪽으로는 출렁다리까지 있어서 네.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송천 출렁다리를 찍고 이동하면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연이 주는 시원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 아유, 출렁다리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네. 네. 자, 강원도 정선까지 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서운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네. 위장이 서운합니다. 그냥 오면.
0: 네. 네.
1: 맛집 분명히 다녀오셨을 텐데.
0: 네.
1: 분명히.
0: 뭘 먹었는지 얘기는 좀 네. 그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 아, 또 이렇게 또 네. 네. 아껴주시려고.
0: 네. 네. 우선 저희는 이제 거기서 그 정선 아리랑 그 전통시장을 방문을 또 한 곳도 했었어요.
1: 네.
0: 네. 이곳 시장은 정선역 인근에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강원도 교통약자코를 통해서 이동을 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예전에는 이제 1일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하루에 이제 4번까지만 이동을 할 수 있고 변경이 되었다 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곳 시장에 방문을 하니까 아주 북적북적 사람 소리들이 정말 나는 게 정말 시장에 왔구나 이런 느낌 가졌고요. 특산물인 뭐 곤드레 나물을 비롯해서 각종 산나물하고 농산물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구경을 하다 보니까 뭐 강원도 하면은 떠올리는 막국수, 그리고 올챙이 국수, 그리고 이제 콧등치기 국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면치기처럼 콧등에 이제 닿는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뭐 감자전이나 옥수수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뭘 먹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흔하긴 하지만 저희는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감자전을 네, 너무나 맛있게 먹었는데요.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셔서 옆 테이블에 이제 콩국수를 어떤 분들 이제 시키셨는데
1: 네.
0: 콩국수가 좀 더 많이 삼겨졌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주셨어요.
1: 어머나.
0: 네.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콩국이 아주 진하고 고소해서 정말 배부르게 먹고 왔습니다. 산나물 구입하는 분, 뭐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경우 뭐 택배로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선 5일장에서 특산물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인정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오늘은 새롭게 개통한 정선 아리랑 열차와 함께 정선 나들이를 가볍게 해봤는데요. 여름철 당일 코스로 좋은 곳이니만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시티 버스를 통해서도 그 여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으니까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ASMR은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의 줄임말로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이나 음성을 뜻한다고 한다. 나는 주로 잠이 안 올 때 유튜브에서 빗소리를 찾아 듣는다. 신기하게도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잠이 스르르 들곤 한다. 그런데 이런 ASMR 중에는 단연 음식에 관한 소리가 많은 것 같다. 먹방 유튜버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서 나는 소리를 극대화해서 들려주곤 한다. 나는 남들이 먹는 걸 뭐하러 보나 싶어서 먹방 콘텐츠는 거의 보지 않지만 그런 콘텐츠에서 들려주는 소리는 촉각을 곤두세워 들을 때도 많다. 화면 해설을 쓸 때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눈을 감고 영상 작품을 들어보는 과정, 즉 눈을 감고 감상하기이기 때문이다. 화면 해설을 쓰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소리만 들었을 때 대사나 내레이션, 여러 가지 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눈을 감고 감상하기라고 할 수 있다. 왜 꼭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영상을 감상해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심코 영상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각 정보를 동시다발로 받아들이게 되는지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 알면서도 지금도 놀라게 되는 사실이 있다. 눈을 감고 들으면 배우들의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면을 되감아 이번에는 말을 하는 배우들의 입을 화면으로 보면 신기할 만큼 대사가 잘 들린다. 그만큼 시각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발음이 좋은 배우들을 선호하게 되기도 한다. 발음이 이상하면 당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생겨도 또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대사 전달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기가 싫어진다. 그렇게 그 배우를 내 마음에서 버렸기에 다음 작품에서 만나게 된다면 반쯤 포기하는 심정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발음이 좋아져서 오는 배우들이 있다. 그만큼 노력하는 배우일 텐데 남들은 잘 알아채지 못해도 나만이 알게 되는 소소한 기쁨의 순간이다. 그럼 그 배우는 다시 내 마음에 저장. 연기가 좀 부족할 때가 있더라도 까방권, 까임 방지권을 얻게 된다. 다음 작품에서는 분명히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배우들의 발음까지 신경 쓰게 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눈을 감고 감상하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시각장애인이 방송을 접하는 환경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화면 해설 글을 쓰는 일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대사나 내레이션, 여러 가지 소리만으로 작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해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작업할 때가 많다.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볼륨을 높일 때도 많은데 모니터에 여지없이 경고 문구가 뜬다. 높은 볼륨은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력은 중요합니다. 볼륨을 이 지점 이상으로 높이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칫하지만 허용 버튼을 클릭한다. 결국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청력 검사는 필수가 되었다. 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다섯 명의 화면 해설 작가가 함께 쓴 책 눈의 선하게에서 권성아 작가가 쓴 ASMR 눈을 감고 감상한다는 것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반가운데요. 화면 해설 작가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등장인물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대사 없이 처리되는 여러 정보들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들리는 말로 바꿔주는 분들이죠. 화면 해설을 잘 하려면
화면에 나오는 시간, 공간 등의 변화와 인물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는 줄 알았는데 소리도 잘 들어야 하는군요. 네, 귀로 들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귀로 들었을 때 저 낯선 소리는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해설해야 한다는데요. 세상에 어느 일이라고 쉽기만 한 일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권을 위해 일하는 화면 해설 작가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네,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눈에 선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아주 선한 마음의 화면 해설 작가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한 분들은 이 책 눈에 선하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릭 베넷이 부릅니다. Still with you.

0: 청탁담이고요. 짝다구리가 이제 나무에 지탱에서 서 있을 때 발로 나무를 쥐어 잡아도 뒤에 꼬리로
1: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소리로 시작해봤는데 어떤 현장일까요?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수업 시간을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면 자연유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네.
1: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2: 지금 그 산이나 현장에 무인 음향 기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새들이 오는 게 녹음이 되고 그 조사자들이 그 음향 기기를 수거하고 녹음된 파일을 시각장애인 전문가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종류의 새가 서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판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류의 소리 판독과 이 자연유산 모니터링 지원 업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의 이성경 연구사에게 들어보시죠.
3: 저희가 이제 그 천연기념물센터라고 저희 국가유산청 소속의 전시관이 있는데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자주 찾아오시고 하시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비율이 현저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가진 뛰어난 청각적 감각과 집중력을 활용해 자연의 소리를 분석하고 그리고 생태 정보 수집 분석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자연유산 보존에 새로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인 자연유산 보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동이 불편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런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형태를 머릿속으로 이제 그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런 새 형태구나라고 그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데는 장애, 비장애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1: 없죠.
2: 네. 그러니까 누구나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전문가가 돼서 또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자연유산에 관심을 갖는 장애인들이 또 많아지는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일단 많은 새들의 소리를 듣고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대부분의 새들이 번식할 때 자신만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고요. 아니면 구애하는 춤을 추거나 좋은 집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든지.
1: 아유, 네. 똑같구나.
2: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 소리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0: 새의 만수가 소리로 유혹을 많이 합니다. 또는 내 빛깔, 내 몸으로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암컷보다 수컷이 화려한 게 많고요. 또는 암컷은 그냥 짹짹 소리만 내는데 수컷이 좋은 소리를 낸다든지 특이한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새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번식기가 접어들 무렵에 그때 소리를 냅니다. 보통 산새들이나 이런 경우는 산에서 서식을 하다 보니까 발견이 잘 안 돼요. 조류를 조사하는 그런 연구팀이나 전문가들이 산에 가서 조사를 하더라도 직접 관찰해서 얘네들을 이제 조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크기도 작고 숨어있고 또 화렵수나 이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이파리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새소리로 공정을 많이 하는데 또 특이하게 봄철 그다음에 여름이 번식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특이한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소리는 노랫소리입니다. 번식기 때 이 종들의 구분이 가능한 노랫소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보통 수컷이 많이 낸다.
1: 아, 그래서 이 새들의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어떻게 이번 교육에 어떤 분들이 참여해 주셨나요? 아, 네.
2: 사실 그 모집 공고를 낼 때 네. 제한을 두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할까 봐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했는데요. 근데 선착순으로 지원했다는 건 그만큼 열의가 있다는 그렇죠. 뜻이기도 하잖아요.
1: 달려간 거잖아요.
2: 그렇죠.
1: 내가.
2: 예, 실제로 다들 자연유산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교육을 원했던 분들이어서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에서 30명, 대전에서 20명 이렇게 두 지역에서 각각 진행이 되고 있죠. 네.
1: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거 뭐 네. 예습 복습도 하겠죠. 그렇죠? 공부 자체를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2: 네. 교재가 있는데요. 네. 그 조류 52종에 대한 내용이 점자로 돼 있고 새 모양은 촉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담긴 새의 소리도 이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복습과 예습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공부를 하고 와서 자랑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1: 그쵸?
2: 네, 이 시간에 네.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4: 지나다니면서 공원이나 산책길에 새소리 들으면 귀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새소리를 교육받을 수 있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흔하게 듣는 새소리도 뭔지 몰랐는데 각 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랑 소리를 같이 연결해서 교육을 시켜주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5: 너무 어렵지 않아요?
4: 아니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 자연유산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연유산이 어떤 유산에 속하고 있는지 설명부터 시작해서 천연기념물 중요한 새부터 시작을 해주셔서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6: 저는 산림치유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조류라든지 이런 설명할 때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냥 외우기만 했지 이런 자세한 어떤 소리하고 연결된 교육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육한다라고 해서 정말 흥미롭고 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왔습니다.
5: 책을 네. 이제 봤는데 이게 교재잖아요.
6: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따오기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모양이 어떤지를 실제로 이렇게 모형을 만질 수도 있지만 그러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모형도 만지고 또 점자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감동도 되고.
5: 교재를 좋아하신다고 하니 집에 네. 가셔서 계속 읽으시고 계속 소리 듣고 공부하실 네. 것 같거든요.
6: 그럴 것 같지 않은데.
2: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새 소리를 좋아하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로 신청을 했고요. 다양한 새들의 특성도 배우고 또 이렇게 소리로 듣다 보니까 어렵지 않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1: 아, 특히, 어렵지 않대요?
2: 네, 어렵지 네. 않대요. 특히 자연유산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는 시간인 거죠.
1: 근데 네. 이제 교재에 감동할 정도로 마음에 들긴 하지만 네. 열심히 볼 자신 없다는 분도 또 계세요.
2: 그러니까 네. 일단 흥미를 가졌으니 열심히 할 건데
1: 건데.
2: 네, 이론도 이론이지만 현장에서 많이 적용해 볼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연에 있는 새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익히고 있는데 교육 현장 함께 해보시죠.
0: 먼저 천연기념물 따오기입니다. 얘네들이 서식하는 곳이 습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논이 생기면서 이 논이 또 습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오기들이 논으로 오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농약을 쓰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렁이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원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새소리 따옥따옥거리죠? 네. 그래서 따옥입니다.
7: 자료가 별로 없는 소리 같은데 진짜 따오기들 소리는?
0: 네. 우리나라에서 멸종되기 전

0: 하는데 이 텀이 점점 빨라져요. 근데 이게 녹음이 다 안 된 건데 이게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엄청 빠르게 해요. 빨리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목이 막힌 거예요.
1: 그리고 얘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0: 아, 예, 맞아요. 톰도 올라가고 네. 빨라져. 얘는 뻐꾸기 종류입니다. 아. 네. 이름에 이제 힌트가 있죠. 형태가 매를 닮았어요.
2: 네. 네. 저도 그 아침에 지저귀는 뭐 박새나 또 비둘기가 어떻게 우는지는 들어봤는데.
3: 오, 대단. 뭐. 저 이 자체가 지금 대단한데?
2: 아, 네. 그래요? 뭐, 따오기, 뜸부기, 뻐꾸기, 파랑새, 청딱따구리. 이런 새들의 소리까지 듣고 또 새들마다 성격이나 특성까지 배우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3: 이야, 네. 대단합니다. 저는 새 이름만 들어도 지금 놀라고 있거든요.
2: 다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3: 어디서요?
2: 뜸부기. 뜸뿍뜸뿍.
3: 어디 막 노래에서 들어봤어요.
2: 아, 그러니까. 새들의 이름은 죄송합니다. 들어봤죠. 네.
3: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전 지금
2: 소리까지는 못
3: 이 친구들이
2: 들어봤죠.
3: 운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야, 하여튼 거기다 또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2: 아,
3: 지금 교육받았는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강의 자체 굉장히 재밌네요.
2: 네, 재밌어요. 네. 이날 강의를 하신 분은 국립자연유산원의 신용훈 기획운영 팀장입니다. 이분은 그 자연유산의 개념 그리고 13종의 야생 조류의 소리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에게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새의 색깔이나 특이한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이 새소리라는 게 듣기 좀 아름다운 새소리도 있지만 되게 듣기 거북한 새소리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새소리를 들려드릴 때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좀 주의를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새소리뿐만 아니고 좀 어떻게 형태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 새의 특성이라든지 생활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새를 봐오면서 느꼈던 그런 재미있는 것들 그런 것 위주로 좀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 시각장애인들이 질문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학구열이 어마어마하신데 실제로 느끼시는 이분들의 열정이 궁금합니다.
0: 질문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좀 앞으로 남은 강의를 더 잘해야 되겠다 또는 편하고 더 재미있게 좀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할까 사실 오늘 돌아가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새소리가 사실 많이 들어야만 좀 쉽게 좀 익숙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간혹 들으면 사실 이 새소리라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교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소리도 계속 들으시고 이제 시험을 보실 때도 오히려 이 새소리만 기억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새가 어디에 서식을 한다더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서 있을 때 이런 새소리가 들으면 어떤 느낌이겠구나 라는 거를 같이 이제 느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2: 네, 그 강의할 때 시각장애인들의 열정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의 내용마다 반응이 좋았고 무엇보다 질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3: 그게 진짠데.
2: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많이 들어야 기억이 나니까 꾸준히 공부하라는 당부와 함께 응원을 또 해주셨는데 참여자들이 이 조언을 잘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3: 그 열정이 네. 쭉 이어지는 거.
2: 그렇죠.
3: 근데 이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2: 이제 교육은 두 달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연유산과 생태에 대한 기초 이해부터 이 조류의 울음소리와 생태 음향 분석 또 음원 데이터 활용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고요. 그 이후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3: 아, 네. 그렇군요. 다 근데 중간에 듣는 것도 와 어렵겠다 머릿속으로 네.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평가? 그럼 시험 보는 거예요?
2: 맞아요. 이 자연유산 전문가의 역할이 새 소리를 듣고 동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3: 동정?
2: 네. 평가 시간에 음원을 들려주고 무슨 새인지 분석하는 시험을 볼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50명 중에서 3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인데요. 다들 열의가 대단해서 혹시나 50명 다 100점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 이번 뭐

0: 교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자유인선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유인선 보존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모두가 자유인선의 가치를 공감하며 보존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국가유선청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현장 참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자유인선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청도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기회를 마련하여 자유인선 조사 연구 모니터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더 바라는 것은 이런 자연 조사를 저희 국가유선청뿐만 아니라 기후부에서도 하고 있고 기후부 소속기관인 국립공원, 생태원 이런 데서도 하고 있어서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새들의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가 잘 활동을 한다면 자연유산 조사와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생태 자료 축적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분석한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걸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또 동물 보존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거라서요. 시각장애인도 이 자연유산 보존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도 알리게 되는 건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각오를 직접 들어보 보시죠.
2: 산에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가치 소리라든지 또 맵새라든지 이런 새들이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저게 뭐구나라는 것들을 자꾸 듣다가 보면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하면 너무 좀 빡빡한 느낌? 이렇게 내가 실제로 다니면서 거기에 호기심이 생기니까 즐기려고 하고 많이 좀 관심이 많아요. 고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질문 많이 하고 또 그런 관심 있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이랑 교류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이쪽이 연구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또 그런 연구사업들 잘 될 수 있도록 의견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화될 것 같고요. 생태나 어떤 자연이 환경 위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생물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장애인들이 그렇게 참여하면서 장애인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3: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을 할 거고요. 새소리를 반복적으로 듣고 교재를 내용을 암기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배워가는 과정이고 또 하다 보면 어떤 노하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대처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직업군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를 모양과 형태를 보고 구분을 할 수 없지만 그거는 근데 비장애인들도 다 비슷하잖아요. 새가 우리 앞에 그림처럼 딱 모양을 예쁘게 해서 나타나주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청각이 그래도 발달되어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듣고 새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유산을 지키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평가 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자연유산 전문가가 되면 주 40시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하고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받는 분들이 잘 활동해야 하는 어떤 사명감도 있는 건데요.
4: 그래야 이제 계속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어떤 분들이 자연유산 전문가가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멋있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4: 네. 시각장애인과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교육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4: 자, 마지막 곡으로 이민혁과 박혜원이 부르는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초현실주의와 자쿠메티. 자쿠메티가 파리에서 활동을 시작하던 1920년대 중반, 파리에는 입체주의의 뒤를 이어 초현실주의라는 새로운 미학이 펼쳐지고 있었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앙드레 브루통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 무의식의 잠재한 세계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내적 자아를 해방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사유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9년 무렵 자쿠메티 역시 대상의 자연적 외관을 재현하기보다

0: 본질적 특성만을 포착하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시기 그가 발표한 바라보는 남자의 두상, 남과 여 같은 작품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앙드레 마송, 막스 에른스트, 호안 미로, 미셸 레리스, 조르주 바타유 등 초현실주의 화가와 시인들과 친구가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앙드레 브르통 휘하의 초현실주의 운동의 공식 일원으로 합류한 그는 1930년부터 약 4년 반 동안 인간이 겪는 내적 고뇌와 두려움, 성적 갈등에 대한 폭력적인 무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자쿠메티는 머릿속에서 개념을 구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상의 형태를 만들던 비구상 조각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사람의 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대상으로 돌아가 모델을 보고 자연의 형태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그 전환의 시초가 1933년에 제작한 실물 크기의 여자 인물상이었다. 머리도 팔도 없는 가냘픈 젊은 여성이 정면을 향한 채 왼발을 살짝 앞으로 내딛고 있는 이 조각은 키클라데스의 여신상이나 이집트 조각을 연상시키며 자쿠메티는 여기에 걷는 여자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어서 1934년 가을, 그는 두상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 모델을 보며 작업하기 시작한다. 당시의 변화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 내가 하고 있던 비구상적인 작품들이 일단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계속하면 같은 종류의 작품을 만들겠지만 모험은 이제 끝났고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초현실주의의 정신과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를 알아챈 앙드레 브르통과 설전을 벌인 끝에 자쿠메티는 초현실주의와 결별하고 만다.
1: KBS 오디오북
0: 다시 고민, 또 고민. 다시 눈앞의 모델로 돌아와 공간 속에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그 에센스를 조각으로 붙잡아 내려는 방식은 사실 자쿠메티가 조각을 시작했을 때부터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난관이었다. 전통적인 조각 교육이 가르치듯 모델의 외관을 흡사하게 재현하는 방식으로는 그가 대상을 보고 인지하고 자신의 감각과 머리로 이해한 바를 전혀 전달할 수 없었다. 연구로 되돌아온 그는 인체의 올바른 비율이 무엇인지, 팔과 다리는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끝나는 것이 옳은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꺼내든다. 전통적 재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리적이거나 표현주의적인 묘사도 아닌 모델에 대한 자신만의 절대적인 인식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작가와 떨어져 있는 모델을 내 공간 속에 실존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공간 전체를 포함한 현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점점 강하게 느낀다. 그 결과 조각에 더해 회화와 드로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초현실주의 예술과 완전히 단절한 이후 자쿠메티는 조각가이자 화가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1935년부터 시작된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기. 그는 만들고 부수고 또 만들고 부수기를 반복한다. 1930년대 자쿠메티는 이사벨 니콜라스라는 영국 예술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사벨은 그에게 추상적 작품 세계에서 벗어나 모델을 관찰하며 구상으로 표현하도록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이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첫 조각, 걷는 여인도 그녀의 신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자코메티는 그녀를 모델로 관찰하면서 작가가 물리적 거리를 두고 모델을 바라볼 때 보이는 그대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구체화한다. 자코메티는 어느 날, 그녀가 자신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10cm도 되지 않는 크기로 보인다는 사실을 처음 자각한다. 그리고 그 보이는 크기대로 조각을 해본다. 이것이 초미니 크기의 작품들이 탄생한 배경이다. 때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고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불안정한 시기였다. 파리가 독일군에게 점령된 뒤 자코메티는 동생 디에고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작업실에 머물다가 1941년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20일간의 출국 허가증을 받아 제네바로 떠난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파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 3년 동안 그는 호텔방에 머물며 기억에 의존해 인물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멀리서 사람을 보았을 때처럼 높이가 10cm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다. 파리로 돌아올 때 성냥갑에 작품을 넣어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후 파리로 돌아온 자코메티는 제네바로 떠나기 직전 만났던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를 다시 만나 가깝게 지내게 된다. 사르트르는 자코메티의 작품이 실존주의 미학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1948년 미국 피에르 마티스 화랑에서 열린 자코메티의 개인전 도록에 사르트르는 절대의 추구라는 평론을 실어 자코메티 작품 속 실존 철학의 의미를 설파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 전시에서 실제 사람 크기의 걷는 남자가 처음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자코메티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온 문제. 대상을 앞에서 봤을 때 시각적 평면성과 공간 안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부피와 깊이감이라는 존재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일에 대해 그는 마침내 해법에 도달한 것이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피에르 마티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 고투가 그대로 남아있다. 모델을 관찰하면 할수록 실제 대상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점점 두꺼워지기만 했다. 내 앞에 모델을 쳐다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점차 온갖 조각이 층층이 쌓인다. 그러면서 그의 실제 모습은 사라지고 점차 그의 머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 지경이 되면 그의 외관도 크기도, 아니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게 된다. 이 시기부터 자코메티의 작품에서 남성은 걷거나 넘어지는 동작 속에서 부서질 듯 연약한 상태로 표현되는 반면, 여성은 언제나 두 팔을 몸에 붙인 채 차렷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는 부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이후 자코메티의 작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이나 이야기를 배제하고 보편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이다. 사회의 혼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주장하던 젊은 시절과 달리 시간에서 벗어나 초연한 존재를 그리려 한 것이다. 또 다른 방향은 이와는 반대로 모델을 직접 보고 존재를 인식하면서 작품으로 옮기려는 노력이다. 그가 조각만큼이나 회화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생각 때문이다.

때문일 것이다. 하나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찾아내는 과정. 자코메티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어준 사람은 동생 디에고와 부인 아네트다. 전쟁 중 제네바에서 처음 만난 아네트는 자코메티보다 22살이나 어렸지만 1946년에 자코메티를 찾아 파리로 왔고 3년 후 둘은 결혼을 했다. 디에고는 파리에 온 후 한결같이 곁에서 형의 작업을 도왔다. 흙을 준비하고 주형을 뜨기 위해 운반하고 관리하는 등 필요한 일을 모두 도맡았고 형이 창작의 고비를 넘기며 새로운 생각을 실험할 때마다 언제나 묵묵히 모델이 되어주었다. 결혼 후에는 아내 아네트가 모델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다. 자코메티는 디에고는 나를 위해 만 번도 더 모델이 되어주었다. 그를 모델로 하고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아내가 모델을 할 때도 사흘이 지나면 그녀는 더 이상 그녀처럼 보이지 않는다. 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라고 자신의 작업과 모델의 관계를 설명했다. 아네트를 모델로 하면서 아네트이면서도 종국에는 아네트가 아닌 상태에 다다르는 하나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찾아내는 고된 과정이었다. 1948년 뉴욕에서의 첫 전시는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자코메티의 명성은 커져갔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미술관에서도 전시들이 줄을 이었다. 그는 몽파르나스의 예술인 사회에서 유명인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여유를 갖게 되었다. 밤이면 파리의 거리를 누비며 카페와 술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럼에도 자코메티의 생활 환경이나 작업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작품 세계와 작업 방법에 대한 회의와 고민은 더 깊어져 비좁은 작업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도에 여념이 없는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매일 실패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매일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책근했다. 매 순간은 이전과 단절된 새로운 순간이고 방금 지난 것은 완전히 사라지며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조각이나 그림이 잡아놓은 혹은 잡아놓았다고 여기는 특정한 순간이 고정된 허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보이는 실제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자코메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모델, 즉 그와 친근한 사람에게서 그가 감각한 근본적인 에센스를 어떻게 표현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어떤 모델도 한 번의 포즈로 충분하지 않았다. 몇 시간이고 그렸다가 실패했다고 탄식했다가 또다시 시작하기를 몇 날, 몇 달이고 반복해야 했다. 이 길의 끝이 바로 알레지아가다. 비 오는 날 자코메티가 이 길을 건너가던 순간을 브레송이 포착해 잊을 수 없는 사진으로 남긴 바로 그 길이다. 1961년 그날, 자코메티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작업실에서 나와 늘 가던 몽파르나스의 카페나 술집으로 가는 길이었을까? 나도 그가 걷던 알레지아가로 나선다. 그의 사후 1969년에 150점의 석판화를 담은 아트북 끝없는 파리가 세상에 나왔다. 자코메티는 그중 대부분을 1959년에서 1961년 사이에 그렸다. 특수 처리된 전사지에 드로잉을 해서 직접 석판화로 찍는 방식을 채택했기에 자코메티는 판화 공방에 묶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저 가는 길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파리를 그렸다. 아니, 파리가 아니라 그가 파리 길거리에서 지냈던 일상적인 삶 전부를 그려나갔다. 작업실에 있는 작품과 의자, 정물, 아네트의 모습, 한없이 걸어다니던 파리의 길거리, 센강 풍경, 그리고 몽파르나스의 카페와 바, 그곳의 사람들을 그렸다. 영화가 조금씩 달라지는 순간적 이미지의 반복으로 시간의 변화와 공간의 움직임을 보여주듯이 자코메티는 흔들리는 선들을 중첩하거나 반복하면서 그려나간 드로잉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파리를, 자신이 움직이는 길을 끝없이 좇고 있었다. 자코메티는 끝없이 걸었다. 끝없는 파리를 걷는 이 남자를 자코메티는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문학과 미술사를 수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와 명지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초대관장으로 개관을 총괄했습니다. 미술관을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읽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세였습니다.

라디오 극장. 미안하지만 언니 일기를 자주 훔쳐 읽었었다. 은수 언니는 노트의 첫 페이지를 꼭 비워두었다. 왜 그럴까? 언니만의 루틴인가? 무슨 이유일까? 물어보지는 못하고 알아내고는 싶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일기를 쓴다면, 그렇게 일기장을 펼친다면 첫 페이지를 비워둘 것 같다. 너무 소중해서 담아내지 못하는 글자가 되지 못한 말들도 있는 것이다.

0: 남 선배?
1: 어, 정작. 아직 집이야?
0: 네.
1: 그럼 왜 전화하셨을까?
0: 뭐 사러 나왔다가 주황색 공중전화기가 보여서요. 이런 전화기 이제 보기 힘들잖아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본 거예요.
1: 아니, 안 답답해? 언제 올라오는 거야?
0: 지난번에요.
1: 응.
0: 심심하면 가보라던 그 바다가 어디예요?
1: 바다? 나랑 안 가고 누구랑 가려고?
0: 동생이랑 가려고요.
1: 부럽다 그 동생. 정동진 바닷가고 정동진에서 편한 민박 찾아가 봐.
0: 편한 민박이요?
1: 응. 민박집 이름이 편한 민박이야.
0: 아, 고마워요.
1: 근데 정말 서울 안 올라오는 거야?
0: 지금은 좀 그래요.
1: 안 오면 내가 내려간다.
0: 공연 전엔 올라갈게요.
1: 그래.
2: 야! 바다다!
3: 언니, 나 바다 처음 봐.
2: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네.
3: 어?
2: 우리 어릴 적에 부산으로 가족여행 갔었잖아. 그때도 아주 조그마한 비키니 입고 해운대 바다에서 논 거 생각 안 나?
3: 언제?
2: 해서 태어나기 전에.
3: 아,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4: 에헤이, 무의식 어딘가에 있을 거란 거지.
3: 바다 좋다.
2: 우리 좀 앉아있다가 갈까?
3: 얼른 민박집 가자. 피곤해.
2: 아, 그래. 아우, 나는 짐 줄인다고 책 한 권도 안 들고 왔네.
3: 왜 그랬어?
4: 이 동네에 서점 하나는 있겠지.
3: 그럼 같이 가자.
2: 좋아.
5: 자, 편하게 지내요.
2: 집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리네요.
5: 첫째 날은 좀 무서울 게예요. 이 파도 소리가 집안을 삼킬 것처럼 들릴 거거든. 그래도 둘째 날부터는 익숙해져요.
2: 지수 괜찮겠어?
3: 그럼.
5: 아야라, 예쁜 자매 둘이 놀러오니 참 보기 좋네요. 누가 봐도 둘이 닮았어요.
3: 저희가요?
2: 우리가 닮았나?
5: 따로 잠부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요.
3: 네.
5: 다 먹어도 돼. 먹고 싶은 거 말하면 나 요리도 해줄게.
2: 감사합니다.
5: 그럼 쉬어요.
3: 네. 사장님 정말 친절하시다. 감동이야.
2: 잘됐다. 우리 여기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해 뜨는 거 보고 실컷 산책하고 밥 먹고 자고 걷고 밥 먹고 그러다 가자.
3: 나 신경 쓰지 말고 언니 할 일에 책도 읽고 글도 쓰고.
2: 알았어.
3: 여기 LP판 있다. 언니,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던 노래.

0: 어느 날은 혜수가 엽서를 보냈는데 거기도 1994년이야? 혹시 거긴 1987년인 거 아니야? 이러는 거 있지? 그런데 그 말이 되게 서운했다. 다들 집을 떠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시간은 앞으로 가는데 나만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1: 지수야, 넌 우리한테 천사였어. 네 소원은 다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100원씩 주면서 대신 소원 빌어달라고 하고 너 혹시 요청이랑 대화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막 놀리기도 하고.
0: 언니, 난 아주 작은 걸 원했잖아. 목련꽃이 피는 거, 7시에 엄마가 호떡을 사서 집에 오는 거, 혜수가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는 거.
1: 그거 되게 큰 건데?
0: 가까이 있는 것만 바란 거야. 너무 멀리 있는 건 겁나니까.
1: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시간을 멈출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을 거야.
0: 여기서 좀 쉬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질 거라고 말해줘.
1: 지수야, 그렇지 않아. 더 단단해지지 않아도 돼. 그냥 여기 있으면 돼.
2: 정 작가님.
1: 네.
2: 전화 바꿔달라는데요.
1: 네?
0: 언닌가 봐.
1: 저요? 여보세요?
3: 잘 도착했네.
1: 어? 남 선배.
3: 어때? 정동진 바다 예쁘지?
1: 바다도 좋고 민박집도 좋아요.
3: 그럼 내가 우리 작가님한테 안 좋은 걸 소개할 리 있나. 잠깐 거실로 나가서 화장실 오른쪽 문 한번 열어볼래?
1: 왜요?
3: 아이, 글쎄, 빨리 나가봐.
1: 아니 근데 제가 열어봐도 돼요?
3: 그럼, 열었어?
1: 네.
3: 그 방에 책장이랑 책상 있지?
1: 와, 아, 책 많은데요? 여기...
3: 방 써도 돼.
1: 네?
3: 세 번째 책장 위에서 두 번째 칸 봐봐.
1: 세 번째 책장 위에서 두 번째...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켓트 희곡집이네요?
3: 그 책 꺼내서 쭉 한번 넘겨봐봐. 포스트잇 붙어있는 페이지.
1: 뭐야?
3: 남들이 괴로워하는 동안 난 자고 있었을까? 지금도 난 자고 있는 걸까? 내일 잠에서 깨어나면 혹은 그걸 인식하게 될 때 오늘 일을 어떻게 말하게 될까?
1: 어디예요?
3: 어디긴, 학교 연습실이지.
1: 그러면 여기는...
3: 맞아, 우리 집이야.
1: 아, 진짜! 아,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3: 말하면 네가 갔겠어?
1: 아, 아무튼 은근히 장난꾸러기라니까.
3: 거기 있는 책하고 책상 다 써도 돼. 일주일 있을 거라고 했지? 푹 쉬다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1: 고마워요.
3: 대신 공연은 보러 와.
0: 누구야?
1: 어?
0: 누군지 말해줘.
1: 나 지금 약간 얼빠진 것 같다.

0: 나는 더 이상 안 만날래요. 아,
1: 같이 결정한 거냐?
0: 뭐 누구랑 같이 결정해야 되나요? 제 감정이 그렇다는데.
1: 그만한 집안을 또 어디서 만날까?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
0: 프레디는 젠틀하고 안정됐죠. 그런데 저랑은 뭔가 안 맞아요. 저한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에만 집중하고 저에 대해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1: 알려주면 되잖니.
0: 무엇보다 제가 프레디를 택할 이유가 딱 하나, 돈이기 때문이에요.
1: 어휴, 너희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 큰애 연수도 아무 준비 안 된 남자랑 결혼하더니 얼마나 고생이냐. 운수구 왈가닥은 남자는 안중에도 없고 제 앞가림은 제대로 하는지. 지수는 또 어떠냐.
0: 고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상관 안 하지만요, 면전에 대고 저희 집 욕하는 거 굉장히 실례 아닌가요?

0: 너도 많이 컸다.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야. 사과는 하기 싫지만 내 결례인 건 맞는 것 같구나. 그러면 그 준호라는 애를 선택한 거냐?
1: 준호 오빠는 절 생각하게 해요.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랑이란 감정은 순간적인 건지 아닌지, 인생의 주인이 왜 내 자신이 되어야 하는지. 근데 복잡해요. 너무 많은 게 얽혀있어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헤어졌어요.
0: 네가 하지. 결혼하기엔 이른 나이지. 하지만 좋은 혼처가 있으면은 일찍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봐라. 한국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 좁아. 결혼해도 여자가 집에만 있는 시대가 아니야. 넓게 보고 길게 본다면 나는 네가 여기서 자리 잡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자그마한 지방도시에 있는 것보단 훨씬 기회가 많잖니. 게다가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지도 모르는데 나만 의지하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야.
1: 네. 그러니까 제 인생에 대해 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모님 품을 떠나려는 게 아니에요. 고모님이 편찮으시면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저 말고 없잖아요. 고모님과 잘 지내려면 저는 더 제 자신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요.
0: 그래.
1: 누가 왔나 봐요. 누구세요? 오빠! 어디 숨은 건가? 아닌가? 그럼 벨은 누가 눌렀다? 엽서다! 뭐야? 한글, 프랑스, 영어 완전 다 섞였네.
2: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탈리아를 돌고 있어. 아말피 해변에 와서 잔돈을 바꾸기 위해 엽서 한 장을 샀어. 여긴 마을과 해변, 절벽까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커플들이 빛나는 미래를 꿈꾸는 곳이기도 해. 음식은 좀 짜긴 하지만 다 맛있어. 특히 에스프레소는. 여기 이탈리아에 살고 싶은 첫 번째 이유가 됐지.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시 만나서 하자. 우체국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보내고, 뭐 아니면 영영 못 보내겠지? 준호가.
3: 앙코라 카페 에스프레소 per favore.
4: 에스프레소 더 주세요.
5: Sí, espresso. ¿Sei coreano?
4: 네, 에스프레소. 한국인이야?
3: Sí.
4: 네.
5: Sí. La prima volta, te vedo ai coreani.
4: 네. 나 한국인 처음 봐.
3: Hey, that's an awesome face.
4: 하하, 봐, 멋지지?
5: Sí. C'è una festa stasera. Vuoi andare?
4: 오늘 밤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갈래?
3: Festa? Party? Okay.
4: 파티? Okay.

0: 요즘에 무슨 이야기 써? 언니 무슨 얘기 들려줘봐.
1: 새로 쓴 게 없어.
0: 없어? 왜?
1: 그냥 내 글을 평가받는 게 두렵나 봐. 아무도 내 얘기에 관심을 안 가질까 봐 두려워.
0: 그럼 공연을 안 보러 가는 것도 두려워서야?
1: 두렵지만 거긴 가야지.
0: 언니는 나한테 유일한 작가야. 누가 알아주기 전에도 내가 제일 먼저 알아봤잖아. 써야 할 이유가 없다면 날 위해 써.

0: 있을 얘기가 없으면 지금 우리 얘기했으면 되지.
1: 할 수 있을까?
0: 언니는 의심 없이 그 길을 가는 줄 알았어.
1: 의심하지. 늘 의심해. 근데 그건 잠깐이고, 보통은 지금 내가 뭘 해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래. 그러다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
0: 그러다 뜻대로 안 되면?
1: 만약에 삶은 없어. 지수야, 우린 지금 딱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야.

0: 공연 잘 봤어요.
1: 너의 공연이야. 문수, 네가 쓴 공연.
2: 알아요.
1: 너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했다.
0: 이제 졸업이네요.
1: 그러게, 6년 만에 졸업이네.
0: 이제 뭐 해요?
1: 취직했어. 케이블 TV에 PD로.
0: 어! 잘 됐네요. 아, 그러면 드라마 쪽이에요? 아님 예능, 교양?
1: 예능.
0: 아, 저랑은 다르네요. 선배랑 아주 잘 어울려요. 축하해요.
1: 고맙다. 그리고
0: 저 사람들 뒤풀이 자리에 가봐야 하지 않아요?
1: 아직 시간 있어. 은수야,
0: 하지 마요. 그 말이 뭔지 몰라도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1: 그래도 괜찮아. 설령 마지막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0: 왔습니다.
1: 혜수야.
2: 오빠 언제 온 거야? 여행은 잘했어? 이탈리아 말고 또 어디 갔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녔어? 빵만 먹고 다닌 거 아니야?
1: 혜수야.
2: 나 먼저 말할래.
1: 고모님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가셨어.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29번째

0: 옆에서 소리치는 조근우의 목소리가 아득했다.
1: 숨을 쉬어보십시오. 천천히요.
0: 상태를 본 조근우의 지시대로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해봤다.
1: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0: 숨이 조금씩 기도로 들어와 폐부로 이동한다. 이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졌다. 기침이 터져나왔다. 긴 숨과 함께 잔뜩 힘이 들어가 경직되었던 팔다리가 풀어졌다. 어찌라던 눈앞이 선명해지고 늘 피로에 찌든 조근우의 얼굴에서 걱정이 보였다. 승범은 손등으로 축축한 입가를 닦아냈다. 다행히 피는 아니었다.
1: 괜찮으세요?
2: 어때 보여요?
0: 한순간의 격통은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고통은 남아있었다.
1: 예, 상당히 아파 보이네요. 손끝부터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0: 그의 지시대로 손끝을 움직이고 발끝을 그리고 몸을 움직였다. 가슴을 붙잡고 일어나 앉게 되자 조근우는 어깨를 늘어뜨렸다.
1: 지금은 어떻습니까?
2: 큰 돌에 얻어맞은 것 같아요.
1: 그 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내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0: 밭은 숨을 쉬는 승범을 보던 조근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1: 그런데 말입니다.
0: 승범이 그를 마주봤다.
1: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만질 수 없는데 유시형 귀신 환자분은 어떻게 선생님을 칠 수가 있죠?

0: 14. 유시영.
1: 그건 파장이 맞아서 그래.
0: 한약방 지정석에 앉아서 뻥튀기를 먹으며 공실은 대꾸했다. 가슴팍에 고약을 바른 채 누워있던 승범이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한약방 안쪽 수정이 기거하는 방 앞으로 온 공실이 혀를 찼다. 푸르죽죽한 고약 밑으로 피멍이 든 가슴팍이 걱정되었다. 상체를 드러낸 승범은 잠시 부끄러워 손으로 가슴을 가렸다가 끈적한 고약을 만지고 손을 내렸다.
1: 아유, 한동안 심하게 아프겠는걸.
2: 다행히 뼈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파장이 맞다뇨?
1: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류 같은 걸 떠올리면 편할 거야. 파장이 잘 맞는다면 손도 잡고 끌어안기도 하고 때리면 맞기도 하겠지. 그와는 반대로 파장이 안 맞으면 만지는 건 꿈도 꾸지 못할 테고, 그 중간은 어쩌다가 불똥이 튀는 것처럼 순간순간 접촉할 수 있는 거라고 할까.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온 세상의 생명체나 물건 같은 것 등등, 파장만 맞는다면 모든 걸 움직일 수도 있지.
0: 승범은 공실이 자신의 어깨를 툭툭 두들기던 순간을 떠올렸다. 게다가 음식을 집어 입에 넣는 모습도. 그녀의 남편 장영감도 지팡이를 휘두르고 문을 열었다.
2: 그렇군. 그런 거였어.
3: 파장 같은 소리.
0: 수정이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왔다. 냉랭한 표정으로 탁 소리가 나게 쟁반을 내려놓았다. 오래된 사발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끙 소리를 내며 일어난 승범은 짙은 갈색빛이 도는 탕약과 수정을 번갈아 봤다. 그는 헛기침하고는 약을 꿀꺽꿀꺽 마셨다. 무척 썼다. 자신을 내려보는 수정의 말투처럼.
3: 자네 죽을 뻔했어. 알아? 귀신 환자를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도움만 되는 일이라면 어? 앞뒤 재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들지. 아유.
0: 한바탕 잔소리가 이어지자 승범은 눈살을 찌푸렸다. 맞는 말이지만 너무 직통으로 맞아서 반감이 들었다. 그가 입술을 실룩였다. 그때 공실이 손뼉을 쳤다.
1: 박씨가 그 귀신에 대해 좀 알 거야. 그치가

0: 뛰어넣다가 한기의 몸을 부르르 떨었다. 몸이 떨리자 가슴팍에 고통이 일었다.
1: 아, 그 몸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0: 수정이 퉁명스레 말을 뱉었다.
2: 일단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머리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물어보고요. 사장님이라면 뭘 물어보시겠어요?
1: 아, 그걸 내가 알려줄 것 같아.
2: 아니요,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3: 이거 뭔가 큰 사건이 될 것 같은데 고 선생도 해보는 게 어때?
0: 공실이 팔짱을 끼고 희죽였다. 승범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란 말인가?
2: 에이, 유시영 귀신 환자분은 제 환자입니다.
3: 에이, 아니지. 도망갔잖아. 한의사와 귀신 환자 간의 신뢰가 깨진 마당에 무슨. 안 그래?
1: 아휴.
0: 공실이 수정을 봤다. 수정은 쟁반을 들고 돌아섰다.
3: 안 하려고!
0: 대꾸도 하지 않고 문 밖으로 나서려고 하자 공실이 다시 물었다. 수정은 코웃음을 쳤다.
1: 내가 뭐하러 한의사 양반이 싸지는 똥을 치워?
3: 아휴, 요즘 귀신 환자도 빼앗겨서 질투하는 거야. 상처받지 마.
0: 공실이 손사래를 치며 승범에게 말했다. 그런 공실을 수정이 노려봤다. 조명 불빛이 어두워 더욱더 분위기가 싸늘했다. 승범은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쓰디쓴 고향 냄새에 머리가 띵했다. 열이 오른다. 도무지 공실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3: 이번 사건을 누가 해결하느냐에 따라 귀신 환자들 사이의 판도가 달라질 거야. 이야, 역시 구관이 명관인지 아니면 젊은 인재의 특별하고 신식인 치료 상술인지.
0: 수정이 돌아섰다. 쟁반에 있는 사발이 함께 움직였다. 가늘게 눈을 뜨고 공실을 노려보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수정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아 놀란 승범이 움직였다. 공실의 말대로 대결 구도가 된다면 귀신 환자의 신뢰를 잃은 지금 수정이 승리할 확률이 컸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막아야 했다.
2: 아, 에이.
0: 둘 사이를 파고들며 두 팔로 격렬하게 안 된다고 흔들었다. 채 여미지 않은 셔츠가 펄럭였다. 고향 냄새와 함께 통증이 일었다. 승범은 자신의 일을 수정에게 빼앗길 것 같아 억울했다. 가뜩이나 제1한방병원 병원장인 김진태가 우화에 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한의원에 사람 환자가 많아야 했다. 그에게 인정받을 기회인 만큼 놓칠 수 없었다. 지금 승범에겐 귀신 환자 하나도 소중했다. 귀신 환자 하나당 사람 환자 10명이니까.
2: 위험한 일이라고 본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0: 승범은 공실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수정을 만류했다.
1: 아이, 그건 한의사 양반이나 위험한 거니 본인이 걱정해야 하는 거고. 아이, 왜? 돈줄이 막힐까 봐 겁나나?
0: 그건 사실이지만 왜 자꾸 수정이 돈으로 빈정거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왜인지 가슴이 콕콕 쑤셨다. 승범은 가슴을 살살 문질렀다. 아마 가슴을 다쳐서 그럴 수도.
2: 모르시나 본데 목과 몸을 접합할 수 있는 건 저희 한의원뿐입니다.
1: 아이, 그게 어디 한의사 양반 힘인가. 한의사와 협력하는 귀신 의사의 힘이지. 그리고 아니란 건 그 하나뿐이 아닐세. 억울하고 슬픈 일도 화가 나는 일도 가만히 들어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거야. 하긴 그걸 알았으면 뭐 이 지경까지 안 왔겠지.
0: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는 수정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승범이 발끈했다.
2: 고 사장님이 시골에서만 장사하셔서 잘 모르신가 본데 대개 한방병원은 한의사와 양방의사들이 협진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 다각도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죠. 저희는 그걸 살짝 바꿔 전문적으로 귀신 환자를 케어하는 거고요.
0: 이제는 승범과 수정이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지켜보던 공식

0: 손을 들었다.
1: 아이 그럼 둘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박 씨를 데리고 올게.
0: 공실이 그렇게 말했으나 그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금방이라도 서로를 잡아먹을 것처럼 굴었다. 이제 추위를 탈 리가 없는 공실이 몸을 부르르 떨며 팔을 쓸었다. 공실은 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판을 버린 건 자신이었으나 마음 한편으론 서로 안 한다고 할까 봐 조마조마했다. 서로 물어뜯을 것처럼 굴어도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며 참는 것이 보여 한시름 났다. 공실은 승범을 쳐다봤다. 여미지 못한 앞서프로 가슴팍에 붉고 시퍼런 멍자국이 드러났다. 사실 공실은 승범이 다치고 와서 속상하고 걱정이 되었다. 귀신 상대하는 일은 수정의 말처럼 위험천만했다. 귀신들이 가진 힘은 측정하기 어려웠다. 인간에게 무해할 때도 있지만 인간에게 손쉽게 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 지난날 승범이 공실의 죽은 남편에게 죽을 뻔했고 오늘 유시영에게 들이받쳐 죽을 뻔한 것처럼. 반면에 수정은 대대로 귀신 상대로 한약방을 하면서 악귀들을 퇴치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퇴마사와 무당 그리고 스님을 알고 있었고 유일하게 귀신의 한을 치료해주는 사람이기에 귀신들 사이에 그녀를 위협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했다. 그런 수정도 귀신 환자와 상담하면서 한을 들어줄 만한지 견적을 내보고 조금이라도 힘들겠다 싶으면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한없이 약해 빠진 승범은 귀신들의 위험성에 대한 내성이 조금도 없었다. 그런 주제에 어떻게든 위험한 일을 무작정 계속할 테고 그 무식함에 머지않아 공실과 함께 손잡고 저승을 갈지도 몰랐다. 너무도 빤해서 한 걱정이다. 귀신 환자 치료하자고 자신이 꼬드긴 거나 마찬가지라 공실도 양심의 가책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공실은 이 일에 수정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승범이 위험하지 않게 수정을 옆에 붙여놓기로. 말도 되지 않는 경쟁구도로 수정의 속을 들쑤시니 웬일로 낚였다. 그동안 수정도 귀신 환자들을 빼앗기는 게 어지간히 불안했던 걸까?
1: 아니면 이렇게까지 승범이 믿었지 않다고?
0: 공실은 수정을 물끄러미 바라봤지만 수정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0: 유시영은 그에게 익숙한 아미산으로 숨어들었다. 한동안 오지 않아서 그런지 숲은 그새 바뀌었다. 푸르른 잎은 붉거나 노랗게 물들었고 소리를 지르던 매미의 울음은 사라졌다. 따뜻하고 축축한 기운은 사라진 채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다. 고엽이 된 수풀을 통과하며 유시영은 산을 올랐다. 간혹 잠시 멈춰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 머리를 들어 살핀다. 저 밑에 계곡에서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파헤쳐진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우울했다. 그는 이곳에서 무척 오랜 시간 동안 홀로였다. 어둡고 좁으며 벌레가 기어다니는 관 안에서 혼자 있기엔 너무나도 외로웠다. 엄마를 찾아 울어도 이곳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1: 나는 미친 거야.
0: 알고 있었지만 기다림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란 생각이 바람이 나뭇잎

0: 잎을 스치는 소리에도 고라니나 멧돼지가 땅을 뛰어넘는 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리게 만들었다. 그럴 때면 울다가도 엄마를 불렀다. 혹시나 그를 찾아온 걸까? 아니더라도 누군가라도 찾아와 주기를 바랐다. 매미처럼 울음은 그치질 않았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났다.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곧 축축하고 썩어 들어가는 관뚜껑을 무언가가 두드렸다. 흙부스러기와 그 위를 지나가던 진애가 얼굴로 떨어졌다.
1: 엄마?
0: 관뚜껑의 귀퉁이가 부서졌다. 그 틈으로 눈이 시린 달빛이 새어들어왔다. 그리고 차가운 손이,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손이 그의 머리를 감쌌다. 겨우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의 집이라 여겨지는 곳은 넓은 도로가 되어 얼마나 허무하고 실망스러웠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2: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통신 신호가 약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인 펜토셀을 불법으로 제작해 이용자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열린 전체 회의에서 KT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KT 이용자 1만 6,647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368명은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법안 표결은 31일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달성을 위한 정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FOMC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가계와 기업, 시장 전문가들에게 지난 5년간의 고물가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보다 높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며 연준의 유일한 목표는 2%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이번 달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구간으로 동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높은 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금리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AI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물가가 여전히 높고 중동 정세를 감안하면 향후 금리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1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매출은 1년 전보다 130% 증가해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3분기 연속으로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노원, 용산, 강서, 경기도 과천, 하남 등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11개동 인근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 천여 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3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한 경우 또 대출자금 용도 외에 유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일 충북 괴산군의 한 부대에서 예초 작업 중이던 군 간부의 전투화에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격장에서는 학생 군사 교육단 ROTC 후보생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결혼 서비스와 관련된 가격 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예식업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사에 가격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으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을 공개한 업체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사가 가격정보와 위약금 같은 정보를 표시했는지 점검하고 문제의 사업자에겐 과태료 최대 1억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두의 카드 K패스에 서울시민 전용 혜택을 더한 기후동행패스가 오는 9월 1일 정식 출시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와 함께 모두의 카드 기후동행패스를 오는 9월 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오늘도 낮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4도, 강릉과 대구 37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제3라디오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황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요,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죠. 어딜 가야 할지 몰라도 목적지만 입력하면 이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해주고요. 또 심지어는 막힌 길을 피해가고 더 빠른 길도 알려줍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쳐있을 때는 자 이제 잠시 쉬세요 라고 알려주고, 또 너무 서두르면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주고, 아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다행히 우리에겐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기분을 달래주는 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추억의 명곡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즐거운 하루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 주얼리입니다. 슈퍼스타.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내일 지나면 이제 8월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휴가길에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주고 또 지금은 여러분께 신나는 추억의 명곡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원래의 노래 선물 목요일엔 달콤했던 90년대로 음악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여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사랑,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진스가 부르는 디토 이 노래 듣고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0: 20세기의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원한 건 상상 속의 너.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90년대 대표 댄스그룹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노이즈 한상희입니다.
0: 한상희 씨는 올여름 휴가 계획 있으십니까?
1: 올여름에 제가 그 일 때문에 저번 주에 미국 갔다 왔, 저저번 주에 미국 갔다 왔는데요. 네. 와이프가 혼자 20일 동안 있어가지고 와이프 데리고 그 저희는 아이가 없으니까 딩크족이라서 바닷가 한번 갔다 오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가서 꿍다리 잡아라 불라고. 꿍다리 잡아라 빠빠빠.
0: 깜짝이야 깜짝이야.
1: 네. 저 오픈가가 아니니까 문 다 열고.
0: 예전에 네. 부부가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마누라, 네. 집사람, 와이프 많은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1: 무슨 단어 쓰십니까?
0: 그때 가장 아내를 존중하는 단어는 아내.
1: 아.
0: 아내라고 하더군요.
1: 아내. 네. 저는 그냥 여보.
0: 여보?
1: 왜요? 각자, 여보, 아 여보 여보라, 별로야?
0: 여보 자기라는 말은 굉장히 좀 전 낯설어요.
1: 저는 여보 그러는데.
0: 그런데 네. 그 부부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또 부부 상담도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아내라는 말을. 근데 이거 연습해야 돼요. 특히 또 휴가 가서 네. 아내에게 정말 점수를 많이 따야지 네. 8월 이후 12월까지 네. 저녁 식사 반찬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자,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저번 주랑 똑같습니다. 그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노래.
0: 네.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1: 두 번째 편입니다.
0: 그래요. 지난주에는 클론의 노래도 들었었고 네. 또 누구누구 노래가 있었죠.
1: 클론.
0: REF, 노이즈 네. 그리고 서태지와 애들. 야, 그 당시 그렇죠. 정말 화려했던 네. 그 댄스 그룹의 음악을 만나봤는데 오늘도 아주 레퍼토리가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이 가수들은 정말 네. 저번 주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서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이 노래는 나이 먹어서 잊지 못하고 추억으로 맞아요. 들으실 거예요.
0: 예전에 제가 좀 친하게 친분이 있었던 노현희 씨라고 탤런트.
1: 아, 노현희 씨. 아,
0: 노현희 씨가 이제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네. 있는데.
1: 어, 진짜.
0: 2부의 경고 전주가 띠띠리띠띠띠 나오더래요. 네. 그래서 뛰쳐나갔대잖아.
1: 아, 진짜?
0: 춤추려고.
1: 그분이 노현희 씨가 제가 실제로도 옛날에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흥이 많으시던데.
0: 흥도 많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시고. 네. 그래요. 아, 여전히 또 연극 바닥에서.
1: 아, 그러시구나.
0: 바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연극계에서 네.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거. 자,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노래방을 치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자, 솔리드의 천생연분.
0: 야, 잠실로 떠나는 분들이죠.
1: 네, 잠실로 떠났다가
0: 잠실로 떠나가야지.
1: 그러다 이제 천생연분이 됐는데 그 미국 국적을 가진 세 분이죠.
0: 그쵸.
1: 오리지널 미국 국적을 가진 분이신데
0: 교포죠.
1: 네, 네. 요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도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 정재윤 씨가 아버지가 그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 한국 갔다가 왔는데 정신을 좀 못 추스리셔가지고 아. 그래서 이준 씨 같이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나려고 그러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0: 왜요?
1: 내가 가서 나는 만나고 싶은데 그 정재윤 씨가 좀 몸이 좀 힘들어서
0: 그래요.
1: 다음에 가서 한번 만나야겠습니다.
0: 그래요.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1: 아, 재밌는 얘기요?
0: 네.
1: 재밌는 얘기.
0: 솔리드와의 좀 뭔가 친분이라든가 솔리드 뒷이야기라든가.
1: 아, 솔리드는 그런 게 없어요.
0: 아, 그래요?
1: 솔리드는 방송 끝나면 그냥 숙소로 가요.
0: 아하. 저는 솔리드와의 인연이 있습니다.
1: 아, 있습니까?
0: 솔리드가
1: 뭡니까?
0: 그때 당시 93년도, 94년도? 94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솔리드가 우리나라에 이제 첫 음반을 내고 막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매니저를 맡으셨던 분이 아, 이 친구들 컨셉이 댄스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원래 씨가 와서 좀 안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빌딩에서 만나가지고 아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춤은 잘 추는데 노래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1: 노래 엄청
0: 그래서
1: 잘하죠.
0: 공개 방송 나가는데 댄스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뭔가 화음을 맞춰서 그때 당시 뭐 보이스투맨이라든가
1: 그런
0: 팀들이 유행을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1: 역시 그래서 보는 눈이 있으시네 강원래 씨가.
0: 브래드의 If라는 곡이 있습니다.
1: If.
0: 네. If, if, if, if, if, if 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를 김주환 씨가 노래를 부르고 둘이서 화음을 넣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출발이 좋았다라는 거. 근데 제가 아무로 맡았으면 또 뭔가 좀 또 다른 스타일로 갔을 텐데
1: 근데
0: 아무튼
1: 솔리드가 댄스 노래가 몇 개 있어요. 나만의 네. 친구도 있고 방송에서 했을 때 공중파에서 그다음에 천생연분. 근데 그게 사실은 안무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 그 친구들이 춤을 이렇게 신경 써서 안무를 맞춘 댄스가 수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0: 댄서, 스트릿 댄서들이 네. 하는 전문 용어로는 네. 좀 약간 쪼잔.
1: 어.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우리는 이렇게 음악에 춤을 가미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알기 쉽게 멋있는 춤과 유행춤을 만들지만 그
0: 동작이 너무 작았어요. 네. 솔리드가 이렇게 좀 크게 네. 쫙쫙 뻗으면 좋은데 그리고 또
1: 근데 준이가 네. 저랑 동갑이거든요. 이준. 네. 저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닮았다 그러는데
0: 죄송합니다. 누가 그래요?
1: 그
0: 누가 그래요? 누가?
1: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준이랑 나랑 닮았다. 아하! 근데 그 이준 씨가 춤을 못 춰. 왜냐면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0: 아니야. 그 세 분 다 춤이 좀 약간 좀 약해요. 네, 네. 그리고 스텝은 할 줄 아는데 네. 좀 하여튼 동작이. 근데 이 친구들의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네. 노래로나 또 랩으로나 또 작사 작곡해서 아주 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여전히 기억합니다. 솔리드.
1: 아, 네. 대단한 그룹이 보고 싶어요. 자, 솔리드 공연 좀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자, 이 네. 솔리드의 천생연분과 함께 만나볼 90년대 노래방을 치셨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우, 나 이분들 보면은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재치도 있고 컨츄리 꺾고 김미 김미.
0: 아, 컨츄리 꺾고 아까 솔리드의 안무 스타일을 제가 네. 쪼잔이라 약간 좀 약간 동작이 작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 이건 뭐야?
0: 컨츄리 꺾고
1: 짜잔?
0: 아니 컨츄리 꺾고의 춤은 파닥파닥이야.
1: 그 춤도 보나마나 마나마나 그때 파닥파닥 되는 게 애가 좀
0: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람이 좀 세게 불면.

0: 날아갈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그런 안무였었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밌는 네. 그렇죠? 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걸 떠나서 참 재밌는 예능인으로 거듭났다는
1: 예전에 게. 그 이상민 씨가 컨츄리 꼬꼬 그 프로듀서 할 때 그 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듀엣이다. 이 사람처럼 재밌는 팀은 처음 봤다.
0: 근데 특이한 게 이상민 씨가 네. 컨츄리 꼬꼬도 만들었지만 많은 가수들의 그런 기획력이 아주 뛰어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1: 그런 거는 솔직히 네. 머리가 좀 그쪽으로 좀 탁월한 그 그쵸,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쪽에 이제 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예전에 그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를 안무를 제가 맡았었는데 그때 노래를 그 샤기가 부르는 캐롤라인.
1: 샤기?
0: 오케이 롤라이다 샤바 샤샤바 오케이 롤라이다
1: 갑자기 중국 저거 뭐라고 오케이 라이다
0: 샤바
1: 난 중국 노래인 줄 알았어요.
0: 그 노래를 듣고 안무를 짜라고 해서 왜 이 노래를 주지 그랬는데 네. 그 노래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해서
1: 뭐라고요 다시 한번
0: 오케이 롤라이다 샤바 샤샤
1: 예. 좋습니다.
0: 하우즈 부제
1: 아자자
0: 하우즈 부제는 오랜만에 만납니다 라는 네. 뜻이고 네. 아, 중국 하나 알려드릴까요?
1: 예
0: 당연하지
1: 예
0: 땅나
1: 메이오엔티
0: 아 메이오엔티는 뭡니까
1: 문제 없어
0: 아
1: 메이오엔티
0: 오 잘하시네
1: 오
0: 그래요 이 얼산스
1: 오 리우 찌빠
0: 그래요 자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두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솔리드의 천생연분 컨츄리 꼬꼬의 김미

0: 목요일엔 노이즈 한상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20세기 유행가 오늘은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노래방을 찢은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어떤 분입니까?
1: 야, 진짜 이 여름에 딱 맞는 가수죠. 쿨.
0: 쿨.
1: 쿨의 운명.
0: 운명.
1: 네. 아. 쿨은 사실은 저희 노이즈 앨범이 나오고 네. 2집 때 저희가 2집 때 쿨이 1집을 냈거든요.
0: 네.
1: 그때는 이제 음악 스타일이 이런 게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최준명 씨, 네. 그다음에 이재훈 씨, 그다음에 그 김성수 씨, 그다음에 고 유채영 씨. 그러니까 펑키한 그런 노래였는데
0: 그래요.
1: 그 쿨이 1집하고 나서 해체하고서 이제 스타일이 틀려졌잖아요.
0: 바꿨죠.
1: 예, 유리 씨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훨씬
0: 훨씬이라기보다도 네.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1: 색깔이
0: 그게 딱 그 시대하고 맞은

0: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면 또 예전에 뭐 1집 발표했을 때 그때 음반이 또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최준명 씨 아까 얘기했던 그 DJ 출신의 최준명 씨 그다음에 성수 그다음에 그
1: 유채영?
0: 아 유채영 씨가 있었죠. 네. 유채영 씨가 있었는데 참 이게 좀 또 유채영 씨는 어스로 나와서도 잘 됐고 그 쿨에 함께 있을 때는 또 잘 안 되는데 이게 또 자기가 잘 되는 그런 뭔가 시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김성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하기 전에 강남역에서 DJ를 하셨었고 네네. 재훈이는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그 두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심각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원래 좀 괴짜기가 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김성주 씨가 그 노래 나올 때도 우와 여름이야 이런 거나 힘들 줄 몰랐었어 아. 이런 게 잘 맞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프로듀서가 잘 캐치를 해서 노래를 잘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때 이제 윤일상 씨 만나면서 뭔가 좀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1: 맞아요.
0: 쿨 맨 처음에 1집 같은 경우는 김영한 씨가 안무를 했어요.
1: 네. 네
0: 김영한 씨가 안무를 했는데 그것도 안무도 좀 잘 안 맞았고 하여튼 아. 뭔가 실력자들이 모였는데 이 궁합이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운명이라든가.
1: 그렇죠.
0: 다양한 노래를 또 부르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1: 운명 뭐 애상 네. 뭐 많죠. 쿨 노래들이.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90년대 노래방을 지셨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한 곡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아, 이 가수들은 정말 그 지금 현존하는 가수 중에 네. 공연을 했을 때 가장 이펙트가 있는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가수들이 같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서 따로따로 공연을 해요.
0: 네.
1: DJ DOC, 런 투 유.
0: 그래요. 네. DJ DOC, 사실 이 DOC라는 뜻이 드림 오브 더 칠드런이라는 뜻으로
1: 뭐라고요?
0: 드림 오브 더 칠드런
1: 저거요 저거
0: 아, 예.
1: 여러분들 드림 오브 더
0: 칠드런 드림 오브 칠드런
1: 드림 오브 칠드런 저거요
0: 잘 화합이 돼서 나중에 노이즈도 오리지널 멤버들 네. DOC도 오리지널 멤버들 네. 쿨도 오리지널 멤버들이 만나가지고 서태지와 아이들까지 껴서 네. 큰 공연 한번 상희 씨가 네. 기획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 아, 집 날리겠네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0: 아니요, 뭐 제작비 많이 든다기보다도 네. 내가 하는 일을 재밌어 하면 되는 거지.
1: 아무튼 클로는 그때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무대를 선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20세기 유행가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두 곡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쿨의 운명, DJ DOC, Run to You.

0: 목요일엔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 낭만 가득한 20세기로 떠나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오늘은 노이즈 한상희이 추천하는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누굽니까?
1: 아, 이 가수는 최근에 다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저희 그 노이즈와 클론과 함께 우리 그 최고의 김창완 사단의 가수였죠.
0: 그 얘기는 좀 그만 좀 하세요.
1: 네, 왜요? 내가 네, 하고 싶어요.
0: 아니, 90년대면 지금 몇 년 전인지 아세요?
1: 35년이요.
0: 네, 그러니까.
1: 지금 먹힌다니까, 35년.
0: 아무도 몰라요.
1: 아, 알아요. 알았습니다. 제, 김건모, 잘못된 만남.
0: 아,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네. 맞아. 이 노래는 참 신기한 게, 우리 흔히 말하자면 뭐, BPM이 빠르다. 음악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도 가사가 다 들려.
1: 그렇지.
0: 그쵸?
1: 가사가 다 들리는데, 네. 노래만 가면 랩을 못해.
0: 왜요?
1: 너무 빨라.
0: 아니 빠른 아 그죠. 따라 부르긴 힘든데 잘 들리는 거.
1: 그 원래 우리 회사 네. 노래들이 그래요.
0: 한번 해보세요. 또 우리 회사
1: 너,
0: 우리 회사 얘기 좀 권하랄까.
1: 날 너 믿어 날 너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
0: 난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보다 없이
1: 난 너의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으므로부터 우리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이거 숨이 아우 씨
0: 맞아요
1: 여러분
0: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신청하면 다들 막 신나는데 부른 사람 된 적이
1: 그 사람 보면 얼굴이 막 빨개져 있어요 이 노래 부르면은 그 얼굴이 빨개져 있어요.
0: 그러다가 좀 지치다가 나중에 네. 노래 부를 때 그 어느 날 빵!
1: 아, 그거는 목이 쉬죠. 아. 네, 목이 쉬는 지름길이에요.
0: 그래요.
1: 조심해서 불러요. 근데 제일 신나는 노래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클럽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가는데도 그렇고 엔딩곡으로 이 노래가 지금도 엄청나게 됐구나. 나오고 있다는 거.
0: 맞아요. 네. 김건모 씨 히트곡 많아요.
1: 많죠.
0: 핑계, 스피드, 뭐 첫인상, 네. 그리고 빨간 우산도 있고 하여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런 아픔을 다 이겨내고 최근에 리메이크 곡을 발표했는데 그 곡이 전영 씨. 전영 씨 알아요?
1: 아, 알죠. 네, 흉내내볼까요? 네, 네. 어디쯤 가고 있을까
0: 이렇게 약간 낭군 목소리인데
1: 때로는 당신 생각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0: 불라.
1: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0: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네. 다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너튜브에 네. 조용히 통기타 치면서. 근데 사실은 김건모 씨가 기타 칠 줄 몰랐어요.
1: 아 그래요?
0: 원래 건반 치시는
1: 그렇죠. 건반을 분이세요. 치시는 분이죠.
0: 예전에는 평균율이라는 그룹에서 네. 건반도 치셨고 또 많은 그 가수들의 노래를 건반으로 또 세션도 참여를 했었는데 통기타 잔잔하게 부르면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근데 그 어디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1: 어디쯤 가고 있으면 그 형 집이 양재동이니까 뭐 지금 서초동쯤 가고 있겠죠.
0: 그러니까 네.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튜브 찾아보시면 김건모 씨의 모습, 네. 그 노래 잘하는 모습 그대로 또 알 수 있고 또 우리 강원래 노래 선물 노래 선물 요 목소리가
1: 노래 선물
0: 김건모 씨 목소리가
1: 나 원래 김건모 씨 모창 잘하는데
0: 아 그래 한번 해보세요.
1: 뭐 해볼까요?
0: 김건모
1: 아니요 지금 나
0: 오 비슷하다.
1: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난 핑계를 대고 있어.
0: 어이 잘한다 잘한다.
1: 나래 삼매.
0: 야 한상희 씨가 잘하는 게 있었네요.
1: 저기 립싱크 한 30년 하면 이렇게 돼요. 예.
0: 그렇군요. 예, 저는
1: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0: 바비킴.
1: 바비킴. 자
0: 바비킴.
1: 오 저
0: 바비킴.
1: 아, 우리 이거 못 이거 그 코너 하면 안 돼요?
0: 그래요?
1: 그 프로그램 하나?
0: 상대모사?
1: 뭐, 상대모사.
0: 아, 상대모사.
1: 나 윤문식.
0: 어? 윤문식 한번 해보세요.
1: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나 영국 배우 윤문식이요.
0: 어이 잘하시네요.
1: 괜찮죠? 네. 한 10가지 있어요.
0: 함중아.
1: 왜?
0: 네, 개도 사랑해.
1: 똑같아.
0: 사랑이. 그게 함중아 씨 흉내를 내면 약간 현숙 씨 같다는 얘기 네. 듣고. 잠깐만 우리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졌고.
1: 저 한번 하나만 더 할게요.
0: 아, 그래 하나
1: 또
0: 더.
1: 있어요.
0: 어떤 거?
1: 이문세.
0: 아.
1: 빛과의 지조 이는 보영세. 굿바이 한 명 말 없이 떠나가 버리. 네.
0: 입에 고구마를
1: 이거 안 웃겨?
0: 고구마를
1: 안 웃기는데 안 웃기시는데 요거
0: 김건모 씨가 제일 좋았어요. 네.
1: 그거 괜찮아요.
0: 그래요. 네. 자 김건모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과 함께 만나볼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한 곡 더 만나보겠습니다.
1: BPM이 굉장히 빠르고 아. 에어로빅 할 때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쓰곤 해요.
0: 잘못된 만남보다 더 빠르니까?
1: 더 빠르죠. 와, 이걸 트랜스라는 장르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만남은 테크노.

0: 불러주면 또 분위기 또 살고 부장님 기분도 좋아지고.
1: 이게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부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아부하기 좋아.
0: 아.
1: 우, 아, 부장님이 뭐 부르잖아. 나 맨발에 청춘. 그러면 우, 아, 그러면서 밑에 그 직원들이 아부를 해요. 부장님이 이러고 좋아해요.
0: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오늘 한상희 씨가 김건모 씨 모창을 하는 바람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1: 저 노이즈의 싱어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도 이 정도 한다는 거.
0: 아,
1: 이 정도 한다는 거.
0: 그래서 다 실력이 있다니까 뭔가 끼가 있고 그럼요. 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그렇게 또 빛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성대모사도 잘하는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노이즈 한상일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그 안에 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버게 맨발의 청춘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한상일 씨와는 인사 나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함께 했던 노래 선물 오늘 끝곡으로 핑클이 부르는 루비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인천 색동원의 전시설장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 10년간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는데요. 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장기간의 성폭행과 구타 등의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밝혀졌죠. 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과 삐딱한 권력구조에서 발생한 구조적 인권 참사라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 분들 많았습니다. 전 시설장 김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27일 구속 송치된 이후 5개월가량 이어졌고요. 마침내 20년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겨졌는데요. 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에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이현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꿈. Hold the beat, stop the beat,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Take it.

이현우의 꿈,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발달장애 사건과 선관위 국정조사에서 나온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여성장애인 단체 간의 국제교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 휠체어의 사례들 소개해드립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저는 시각장애인 손옥자입니다. 제가 실명되고는 진짜 노래 들으면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나왔거든요. 노래가 제 진짜 첫 번째 친구?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전국 노래자랑 1월마다 이제 노래자랑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필요한 곡은 또 계속 따라 부르고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나온 것 같아요. 부를 때는 더 힘이 나고 들을 때도 감동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때는 매일 울면서 살았어요. 눈물을 흘리니까 그래도 마음에 그 깊숙한 그 상처가 좀 씻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마사 자격증을 따는 거기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마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9년 차요.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연구원님들 안마를 해주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게 손잡아주고 칭찬해줄 때가 제일 뿌듯해요. 그러면 막 날아갈 것 같죠. 기분이. 저는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영적인 눈을 또 뜯고 그래서 또 직장도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갔고 지금은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나라에서 우리 활동 지원사님들을 함께 있게 해주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일어설 수 있죠. 장애인일수록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겠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진성의 안동역에서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얼마 전에 그 발달장애인이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어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부모단체가 결의대회를 열었다고요?
1: 네, 부산에서 발달장애인 두 명이 계산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에 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장애인 단체와 부모들은 이러한 처분은 공권력 남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경찰청 앞에서 이 발달장애인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0: 네. 그 장애인 부모들이 이번 사건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그 입장인 거죠?
1: 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경찰의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대응과 처분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결의대회에서 밝혔습니다. 이 경찰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지 인식하기 어려울 만큼 인지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특수절도라는 이 무서운 혐의를 씌워서 이 검찰에 넘겼고 또 검찰은 특수절도 혐의가 맞는지부터 살펴야 함에도 그 판단은 그대로 둔 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기

0: 때문입니다. 이 기소 이후에는 이 유죄가 인정은 되지만 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애초부터 불송치가 결정났어야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이 특수절도범이라는 죄를 씌워서 이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입니다.
1: 예, 특히 수사 과정에서 그 발달장애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요?
0: 네, 이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가 있지만 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도 그렇고 또 진술조력인 제도도 이 특수절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 부모연대는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공식 사과 그리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 조건의 이 대폭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 대면 교육 의무화와 이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실시라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1: 그래요. 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말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알아보죠. 시각과 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소송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판결은 나지 않고 있네요.
0: 네, 이 시각과 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 소송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 네.
0: 장애인 영화 관람권 소송의 시작은 2016년 2월에 이 시각과 청각장애인 당사자 4명이 극장 사업자인 CGV와 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였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은 매월 이벤트성 이제 영화 관람데이가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 예. 근데 이미 법원에서는 원고인 장애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요?
0: 맞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2021년 11월에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는 이 장애인 차별을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0: 법원은 이 300석 이상의 좌석수를 가진 상영관과 또 복합상영관 내에 모든 상영관의 좌석수가 이 300석이 넘는 경우에는 1개 이상 상영관에서 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이 횟수만큼 화면에서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네.
0: 그러나 2심을 판결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 상고한 대법원은 아직까지 침묵 중에 있습니다.
1: 그래서 장애계가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을 모집하고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이 소송을 시작한 지 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동등한 영화 관람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하루빨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요구하면서 이 1000만 관객 중에서 1%인 이 10만 명을 상대로 탄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장애인들은 여전히 365일 원하는 시간에 영화 관람을 갈 수 없습니다. 이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 영화가 흥행 역대 2위라고 하는 1600만 명을 기록을 했지만
1: 네.
0: 장애인의 영화 관람 현실은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대로 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 해설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청각장애인은 자막이 보이는 이 보조기구를 도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그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가 다루어졌죠?
0: 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이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계획을 위한 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에 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1: 네.
0: 최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또 법원 판결에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 네, 그동안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선관위의 미온적 태도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0: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를 제공하라고 선관위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행하겠다고 답변은 했지만 이 실제 내용은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장황한 설명뿐이었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그림투표 보조연구를 제공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마저도 선관위는 이 상고를 제기하는 등 이 국민 눈높이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 당사자들은 이 거소 투표가 있는데 왜 투표하러 왔느냐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고 또 시각장애인이 어린 아들과 투표하러 갔지만

0: 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이유로 투표소 출입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1: 아.
0: 그리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면서 외부에서 따로 투표하라는 얘기를 듣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 아이고, 예. 참 이 선거 때마다 겪는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문제를 선관위는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까?
0: 네, 중앙선관위 직무대행은 이 그림 투표 용지와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 표본 대상을 확대해서 추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 의원은 이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 예. 자, 네 번째 이슈는 색동원 관련 내용입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결의 대회를 열었다고요.
0: 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인천시청 앞에서 집중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차 추경에서 이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 거주인의 이 탈설 자립지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지난 6월부터 이 박찬대 인천시장의 이 후보 시절 정치협약 이행과 또 색동원 피해자 33명의 전원에 대한 이 탈설 자립지원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현재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그동안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그 탈시설 자립 지원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0: 네, 사건이 알려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 강화군과 인천시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탈설 지원에 대한 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의 비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색동원 피해 거주인 모두를 위한 이 탈설 자립 지원 예산 마련이 이들의 주된 요구입니다.
1: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대책위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좀 들어볼까요?
0: 네, 색동원 피해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예산으로 이 17억 원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현재 여성 거주인 17명이 이 전국 피해자 쉼터와 이 전원된 시설에서 임시 거주 중에 있습니다. 남성 거주인 10명은 여전히 색동원에 있는 상황에서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이 이 색동원에 남은 남성 거주인을 위해서 주 1회 낮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네.
0: 그래서 현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피해자 전원에 대한 자립 지원을 약속하고 정책 협약도 맺었습니다.
1: 네.
0: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 거주인에 대한 이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을 조속히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근로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0: 네,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70대 임원이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근로자를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장애계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장애인 보호체계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낸 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 네.
0: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또 엄정한 수사 그리고 전국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인권 실태조사 등 이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은 그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구조적인 인권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어요.
0: 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이 공적 성격의 사업장입니다.
1: 그렇죠. 예.
0: 현재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서는 이 영리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나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전력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취업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해 1월에 이 표준사업장을 이 노동감독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 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하는 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 예. 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관련 법률이 발의됐다고요?
0: 네, 국회 김예지 의원이 최근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또 종사자를 장애인 학대랑 그리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나 또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이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임정희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최근에 여성 장애인 단체들의 국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 장애인 단체들의 국제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다고요.
1: 여성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인권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그런 과제인데요.
0: 예.
1: 이 국제 교류는 각국의 우수한 정책이라든지 실천 사례도 공유하고 또 이미 경험한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여성 장애인의 권리를 이제 세계적인 의제로 또 확산시킬 수도 있고요. 또 국내 정책이나 제도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0: 네.
1: 요즘 특히나 뭐 기후위기라든지 디지털 전환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문제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통해서 공동 대응도 할 수 있어서 오늘은 단체 간 국제교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국제교류가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가장 큰 변화는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가능성과 역량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해외 여성장애인 리더들의 활동이나 성취를 직접 접하면서 자신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자신감도 얻게 되고요.
0: 네.
1: 또 서로 다른 이제 환경에서 살아가는 여성장애인들이 경험을 나누고 또 자신이 겪은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인식도 함께 갖게 되고요. 정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당사자의 자존감도 높이고 권위공호와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렇군요. 국제교류가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발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 국제교류는 이제 국내 정책의 한계를 또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 지원이라든지 건강권 또 폭력 피해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분석을 또 하면 새로운 정책 모델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검토하면서 또 국내의 이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또 지역적인 특성을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0: 예. 그 여성장애인 단체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1: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흩어진 여성장애인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강력한 공동 의제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주요하고요. 이 개별 국가나 단체의 목소리만으로는 국제사회와 각국 그 정부의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0: 네.
1: 이제 그렇지만 여러 국가가 이 여성장애인 단체가 이제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또 국제 캠페인 등을 추진하면 이 문제의 중요성과 해결 필요성을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고요.
0: 네네.
1: 또 이 국제 네트워크가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 연구라든지 인권을 모니터링한다든지 또 정책 대응과 긴급 연대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지속적인 협력 체계입니다.
0: 그렇군요. 국제 교류가 여성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1: 이제 국제 교류는 여성 장애인의 현실을 국제 인권 기준과 비교를 해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안에서도 여성 장애 여성과 소녀가 복합적이고 이 교차적인 차별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장애 단체들은 국제 교류를 통해서 각국의 협약 이행 사항을 공유하고 또 유엔 등과 같은 이 국제 기구에 공동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많은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도 됩니다.
0: 그 여성장애인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1: 국제교류는 여성장애인 리더가 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돕는 정말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회의나 연수 또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정책 분석을 하고 대중 연설을 하고 협상이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의 이 여성당의 리더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보면서 새로운 리더십 그 모델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국제활동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지역사회 대표나 정책위원 또 권익공호 활동가로 성장하는 이런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청년 여성 장애인들에게 이 국제교류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1: 청년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국제교류가 미래의 진로와 이 사회 참여의 가능성을 확장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외의 교육이나 고용이나 창업, 정치 참여 등의 사례를 접하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삶의 경로가 다양해진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이제 다른 나라의 이 청년 여성 장애인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국어 능력도 키우고 또 디지털 활용 능력도 키우고 협업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

0: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여성장애인들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말 차세대의 이 여성장애 리더를 양성하는 장기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1: 예.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도 여성장애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0: 문화와 예술은 언어와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는 정말 강력한 소통 수단인데요. 이 여성장애인 예술가들의 국제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작품 교류를 함께하면서 이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고요. 또 여성장애인의 창의성과 문화적인 역량을 알리는 데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국가의 여성장애인 예술가들이 공동 전시를 개최를 하면은 이 장애가 이제 개인의 결핍이 아니라 다양성과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바라볼 네. 수도 있고 이러한 문화 교류가 여성장애인의 문화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국제 교류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이 있다면요?
0: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식적으로 해외 방문에 이제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한두 차례 이렇게 행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 변화라든지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이게 기대해야 되는데 네. 한두 차례 가는 행사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공동 연구라든지 정기회의 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인적 교류와 공동 캠페인 등의 후속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되겠고요.
1: 네.
0: 이 국제교류 모든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기획을 하고 또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 있고 또 장애 유형과 모든 뭐 연령, 지역, 경제적 여건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국제교류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0: 이제 화상회의나 이 온라인 세미나 또 실시간 통역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해외 이동이 어려운 그 중증 여성 장애인들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한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국제 교류 참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이동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정말 더 많은 당사자가 국제회의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다만 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후원한다든지 자막과 수어 통역, 쉬운 정보 제공 등이 이 디지털 접근성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이런 참여가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네, 국제 교류가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0: 국제교류를 통해서 각국의 여성장애인들이 직업훈련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나 창업 지원 모델을 공유하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이 제작한 공예품이나 문화상품을 국제적으로 공동 홍보해서 판매를 한다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해외 기업이라든지 국제기관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원격 근무도 가능해지고요. 또 디지털 직무 교육도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모든 교류가 정말 일회성으로 뭐 하는 행사들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술 교육과 품질 관리 또 마케팅과 유통 지원이 함께 제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단체들이 공유하거나 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단체들은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뭐 권익공모 자조 모임, 정치 참여, 폭력 피해 지원과 취업 교육 등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 왔어요. 특히 이 전국적인 지부 조직을 기반으로 한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모으고 중앙 정책에 반영해온 경험이 국제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고요.
1: 네.
0: 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또 당사자 중심의 운동을 발전시켜온 과정이 다른 국가와 공유할 가치도 높고요. 이 국제교류는 선진 사례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상호협력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이 여성장애인 단체들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겠죠?
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 국제교류를 단순하게 이 민간단체의 부수적인 사업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인권과 국제협력의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국제회의의 참가비라든지 항공료, 통역이라든지 활동 지원, 뭐 보조기기 운송, 또 숙박과 이동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을 해야 돼요. 또 이 단연도 사업으로 그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장기적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이 국가 예산, 전문 인력 양성 체계도 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1: 네.
0: 이 국제 교류를 통해서 발굴된 정책 제안이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추후에 이 정부와 단체 간의 협의 구조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1: 네. 여성장애인 단체들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도 궁금합니다.
0: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장애인이 어느 국가와 지역에 거주하든지 차별 없이 교육을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국제교류가 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이 공동행동으로도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는 이 재난과 전쟁, 이 기후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여성장애인이 보호해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 국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이 국제연대를 통해서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일부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책임이다라는 인식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여성장애인 단체들의 국제교류가 왜 중요한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0: 여성장애인 단체 간 국제교류는 단순히 해외를 방문하거나 친선을 나누는 행사가 아니고요. 서로 다른 국가의 여성장애인들이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또 차별과 불평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인권연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장애인의 목소리가 세계와 연결이 될 때 국내 정책도 더욱 발전이 되고 또 국제사회도 한층 포용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1: 예.
0: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또 기업이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여성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주체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알리의 노래 이어드리죠. 365일.

0: 내일은 풀어나는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전동 휠체어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휠체어는 원래 장애인이나 환자의 보행과 이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기지만 이게 뛰어난 구동력과 또 전원장치 그리고 앉아서 어떤 구조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또 새로운 용도로 확장하고 또 재해석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휠체어는 단순히 의료용 그 보조기기를 넘어서 힘세고 안정적인 이동형 구동 플랫폼으로서 이게 농업이나 뭐 제설이나 로봇 공학이라든지 익스트림 스포츠 여러 분야에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전동 휠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체가 이제 전동 휠체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휠체어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라고 봐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에서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그 대중매체에서 연출이라든지 장애인의 역사 그리고 이동권 담론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휠체어가 누군가 밀어줘야 하는 봉사의 상징이었다면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사회와 맞서는 주체적 이동권의 상징입니다.
0: 예.
1: 수동휠체어는 수동적 대상과 동종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미디어나 대중매체에서는 수동휠체어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상징하는 시각적 도구로 쓰여왔고요. 여기에 감정적인 그 연상인 약함, 동정, 또 돌봄의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전동휠체어 이미지는 주체성과 이동의 자유로 휠체어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미지인데요. 전동휠체어는 사용자가 스스로 의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기죠.
0: 네.
1: 또 타인의 어떤 도움 없이 조이스틱 하나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장애인을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스스로 행동하는 주체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0: 네. 이 전동 휠체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1: 해외에서도 전동 휠체어나 부품은 본래 목적인 이동 보조 외에 다양한 그 아이디어나 실용적인 목적으로 개조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나 개인 그 어떤 작업이라든지 또 요즘 DIY라 갖고 자작 그 공학 프로젝트 등
0: 예, 예.
1: 그 실질적인 장비로 변신시키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전동 휠체어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식을 좀 바꾸는 비장애인이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또 전동 휠체어를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전동 휠체어가 이동 목적 외에 활용되는 이유는 뭘까요?
1: 아무래도 전동 휠체어의 성능에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강력한 중량 지지력과 이제 고토크 모터인데요. 전동 휠체어는 성인 장애인의 경우 한 120km 나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경사로로 안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죠.
0: 네.
1: 그래서 전동 휠체어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무거운 짐을 실어도 무리 없이 구동되는 강력한 모터와 감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0: 세 번째는 검증된 안정성과 높은 부품 신뢰도인데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과 내구성이 좀 우수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의료기구와 보조공학기구로 분류되는 전동일차는 엄격한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타고 있고
1: 그럼요. 예.
0: 그분이 또 장애가 있거나 환자거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일차 안에서의 어떤 안전 이런 부분에 높은 신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표준화된 전력과 제어 계통인데 대부분 이제 12V 배터리를 두 개로 직렬로 연결한 그 24V DC 전원 체계를 사용하는데
1: 예.
0: 이게 각종 로봇 제어기 센서라든지 외부 모듈과의 전원 연동이 쉽다고 합니다. 전원이 통합이 되어 있어서요.
1: 네네.
0: 그래서 조이스틱 제어 신호가 각종 신호기기가 연결하기 쉬워서 자율주행 개조와 또 원격 제어 연구용에 또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1: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0: 네. 뭐 특이하긴 한데 먼저 제설기와 잔디깎기로 변신한 전동일차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요. 중고 전동일차나 또 개인이 사용하는 전동일차요 전면에 제설용 블레이드를 연결해서 제설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가능한 게 우리처럼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고 1인 가구에 살다 보니까 앞에 눈은 본인들이 치셔야 되잖아요.
1: 네.
0: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거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전동일차 그 모터는 중량을 견디면서 경사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1: 예.
0: 많은 뭐 몸무게도 저속이지만 힘이 매우 뛰어나서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전동일차 뒤에 술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1: 아 있어요. 네,
0: 예, 진 같은 거 이렇게 같이 해갖고요. 그래서 저 위험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힘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1: 아,
0: 예. 예, 또 뭐 우리가 이제 큰 건물 가면은 스쿠터 같은 경우 예, 청소용으로 앞에 대걸레 이렇게 매달고
1: 예.
0: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요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하단에 날을 달아서 자동 원격 조정으로 잔디깎기로 또 개조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의자 부분을 제거하고요. 하단 구동부 위에 예초날과 원격 조정 모드를 올려서 마당에 잔디깎기를 하는 그 무인 원격 기기로 또 재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광경이긴 하지만 청소 도구를 단 스쿠터는 그 KBS에서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네.
1: 예. 이것도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까요?
0: 네. 그다음에 작업용 소형 운반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북미와 유럽 DIY 메이커 커뮤니티에서는 폐기되거나 중고로 나온 전동일차의 하부 베이스. 이게 하부 베이스는 모터하고 바퀴하고 배터리를 추출해서 농장이나 작업실용 전동 수레로 제작을 하는데요.
1: 예.
0: 우리나라도 이거 중고 전동일차 재활용되는지 이거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1: 네.
0: 예. 이게 이제 대신 바퀴 대신에 궤도를 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행 전동일차는 경작질, 뭐 자갈길, 흙길에 해서 무거운 농기구나 수확물을 운반하는 소형 운반차 역할을 겸하기도 합니다. 이게 화물 적재함도 좀 개조를 하는데 의자를 떼어나고 그 자리에 대형 수거함이나 목재 프레임을 얹어서 농기구, 흙, 뭐 땔감,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용도로 또 사용을 한다 그래요.
1: 예.
0: 이렇게 전동일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조이스틱으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해서 좁은 길이나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짐을 옮길 때 상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예, 전동일차 뭐 교체 주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6년이거든요.
1: 네.
0: 이거 감안하면 재활용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전동휠체어 자체를 활용한 사례 알아봤고요. 전동휠체어 부품을 재료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죠.
0: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정착이 안 되는데 이게 메이커 문화라고 있어요. 메이커 문화는 기술 기반의 DIY 문화 확장을 그 대표하는 현대 하위 문화인데 새로운 기기 제작과 기존의 기기의 손질을 즐기는 문화입니다.
1: 네.
0: 이게 장인 정신을 가진 사회 운동이라 좀 볼 수 있는데 이 메이커 문화는 기술의 어떤 새로운 그 적용과 또 금속 작업 또 서예 뭐 필름 제작,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전통적으로 분리된 영역과 이제 작업 방식 간의 교체점을 탐색해서 장려하는데
1: 네.
0: 여기에 바로 이제 전동일차가 재료로 등장하는 겁니다. 로봇 공학 교육용 그 플랫폼 공학도들이나 로봇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전동일체 부품은 최고의 가성비 로봇 베이스로 포함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예.
0: 그래서 고성능 부품을 재활용하는데 이게 또 가능한 게요. 대부분 전동일차가 국가 지원해 주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 생각보다 우리는 싸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기 자체는 상당히 비싼
1: 비싸요.
0: 고가입니다.
1: 예, 맞아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굉장히 좋은 부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상용, 로봇용, 대용 모터와 또 감속기, 또 가문용 컨트롤러를 새로 사려면 이게 수백만 원이 들지만 네. 중고 전동 휠체어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강력한 이동형 로봇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겠네요. 합니다. 예. 예, 원격 제어 탐사 로봇도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에 보낸 것도 전동 휠체어랑 좀 비슷한 거예요.

0: 거예요. 네. 네, 전동일체 일부 부품이나 차체는 원격 조정 고성능 카트, 또 무인 수색 로봇, 물류 운반 로봇의 기초 구동부로 재생산이 됩니다.
1: 네. 자, 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전동 휠체어도 있지만 원래의 이동 목적을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변형해서 사용해도 기본적으로 이동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골프장과 테마파크의 모빌리티 셔틀이 있습니다. 아. 예, 일부 해외 리조트나 대형 골프장 또 공원에서는 전동 휠체어 메커니즘을 응용해서 기기 자체를 개조해서 관광객용 1인승 가이드 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골프 카트보다 크기가 작죠.
1: 네.
0: 잔디 손상이 적고 또 좁은 산책로나 인도를 다니기에 적합해서 증가방을 싣고 이동하는 1인 관광 보조 수단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것이 영화나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감독님의 이동 장비가 되기도 하는데요. 영화나 방송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감독이나 촬영 감독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전문 카메라 이동 장비인 달리나 트랙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에서 좁은 공간에서 촬영 감독이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 핸드헬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 예. 근데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요. 비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는 것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0: 네. 최근 중국에서 이제 광저우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의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들 사이에 전동휠체어로 출퇴근하거나 쇼핑몰 또 음식점 등을 다니는 이색 유행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이게 특히 대학가에서 강의실 다닐 때도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대중교통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체 이동 수단이라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요즘에 우리 뭐 전기자전거 스쿠터
1: 많이 쓰죠. 예, 네,
0: 근데 맞아요. 통제를 많이 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전모도 써야 되고
1: 네.
0: 그래서 이런 단속 강화로 점점 타기 어렵지만 반면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조기기나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이러한 단속이나 교통법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 실내에서도 휠체어를 탄 채 그대로 이동할 수 있어서
1: 그렇죠.
0: 폭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장애인용 전동휠체어가 따로 판매를 한다 그래요. 근데 가격이 살만해요. 50만 원 정도 밖에 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죠.
1: 네네네.
0: 아무래도 전동휠체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렇게 팔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장애인이 대량으로 인도나 실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좀 커지고요.
1: 예.
0: 또 보도 혼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1: 그렇죠.
0: 있을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아무래도 부정적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 문제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교통당국에서 비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출퇴근을 좀 제한하거나 그래서 어떤 계도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편리성은 같은데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이루가 부르는 까만 안경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월성 원전 2호기 중수 누설 사고는 당시 발표가 된 누설량보다 실제 누설량이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이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보고서를 보면 중수 총 누설량은 사고 당시 발표한 256kg보다 5배가량이 많은 1300kg이며 이 가운데 약 5kg은 외부로 누출됐습니다. 통신신호가 약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불법으로 제작해 이용자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열린 전체 회의에서 KT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KT 이용자 16,647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368명은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관 30여 명이 투입이 됐으며 화재가 발생한 곳과 맞은편 방제실, 관리사무실 등 3곳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CCTV와 화재 원인 규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법안 표결은 31일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만으로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13%가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매출은 1년 전보다 130%가 증가해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3분기 연속으로 경신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월급의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안과 건보료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부과체계 개편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연기는 최근 증시 약세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보료 인상까지 공식화할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부지방에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하동군 금남면 한 양식장에서 숭어 5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해당 양식장이 있는 바다는 수온이 28도 이상 사흘 넘게 지속이 돼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오늘 발표를 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명 중 14명은 배우자나 교제 상대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겪었습니다. 이혼, 별거, 동거 경험자의 절반은 이별 전으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고 여성 3명 중 1명은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에 내연 기관차는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67만여 대로 지난해 말보다 0.6%가량 소폭 늘었지만 이 중에 친환경 자동차는 396만여 대로 6개월 사이에 13%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어제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서 오늘 밤과 내일 새벽도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흔히 7말 8초라고 하는 7월 말과 8월 초는 폭염 절정기여서 여름 휴가 성수기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이 폭염 절정기, 여름 휴가 성수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정부와 서울시는 폭염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공서와 경로당, 도서관, 은행 등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 약 4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작 집에 있자니 덥고 답답해서 냉방 비용 걱정 없는 시원한 곳을 찾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은 지하철이나 백화점, 공항 같은 공공장소로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하기야 아무리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이라고 해도 평소 회원으로 다니던 복지관이나 경로당도 아니고 덥다고 어느 날 문득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편 지하철이나 백화점, 공항 등은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갈 수 있고 오래 있어도 눈치 보이지도 않고 또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해마다 쉼터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특히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의 운영 방식을 개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온트레오페의 황정혜 회장과 함께하는 황정혜 세상복에 이어서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펼쳐집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전화로 신청하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68-1040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화장률은 94%에 달하지만

시설은 62곳뿐이고 수도권에는 7곳만 있어 예약이 몰리거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원정 화장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장례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매장 중심으로 설계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화장시설과 봉환시설 확대, 장례 비용과 서비스 정보 공개 등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일정 기간 머물며 회복을 돕는 중간집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등 12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중간집은 최대 60일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며 간호사와 운동 처방사,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신체와 인지 기능을 측정해 맞춤 재활을 진행하고 낙상 감지 센서로 24시간 안전을 관리합니다. 중간집은 병원과 요양원, 집 사이의 돌봄 공백을 메우며 고령 환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 고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고령자 고용을 늘렸지만 청년 신규 채용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의 66%가 20대 이하를 채용했고 재고용 방식을 택한 기업도 절반 이상이 청년을 뽑았습니다. 기업들은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숙련 인력을 유지하면서 청년 고용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일본은 1994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제도 정착 과정을 거쳐 세대 간 상생 구조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연공 서열형 임금 재개와 소득 공백 문제 등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는 한혜진이에요. 너는 내 남자.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황정의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노인복지 정보 그리고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도 한국은퇴협회 황정의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2: 네. 지난주에 노인 기준 연령과 관련해 말씀을 드렸죠.
1: 네네.
2: 그중에서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노인 무임 승차에 관해서 다시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1: 네.
2: 노인 무임 승차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죠.
1: 네.
2: 출퇴근 시간에 만원 지하철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시민이라면 대부분 지옥철로 인해서 고통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1: 네.
2: 출퇴근 시간 지하철 승객 10명 중 1명가량이 노인 무임 승차 이용객이라고 하네요.
1: 네.
2: 올해는 지난 3월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이렇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를 하면서
1: 네.
2: 지하철 무임 수송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 네, 네. 게다가 서울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인 고령층 버스 무임 승차도 결국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요 거의 매년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로 인한 적자 급증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1: 네.
2: 최근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어르신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 네네.
2: 그런데 문제는 재원 확보여서요. 이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 확보되는 운임 수입으로 버스 무임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1: 네, 네. 이미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2: 그럼요. 대구시는요. 2023년 7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 교통 지원 지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1: 네.
2: 대구시는 만 65세 이상 무임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의 기준은 매년 1세씩 올리고 시내버스는 매년 1세씩 낮추는 방식으로 2028년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만 70세 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네.
2: 그리고 대전, 서울 일부, 경기 일부 등 이 지자체에서도요. 지하철 무료 승차 외에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가 시행된 지도 꽤 오래됐죠?
2: 그럼요. 1980년 5월 8일 처음 시행된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제도인데요.
1: 네.
2: 이후 1984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하철 요금 할인을 제공하라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지하철 경로 무임 승차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가 시작된 지 42년이 됐는데요. 지하철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죠.
2: 네. 이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 즉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기타 경전철 등을 이용할 때에 승차 요금을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의 처음 취지는요.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 간 형평성을 높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1: 네.
2: 즉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는 경로 우대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 정책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노인 교통 복지 정책은 노인 복지법의 근거를 두고 있죠.
2: 그렇습니다. 노인 복지법 제26조 경로 우대 제1항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 네네. 그런데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이 노인 무임 승차 시작 당시 전체 인구의 한 4.1%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가 이제는 약 21%로 증가했습니다.
1: 네네.
2: 국가 데이터처 65세 이상 고령인구 통계를 보면요.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167만 명가량이었는데요. 올해는 1120만 명에 육박합니다.
1: 네네.
2: 노인이 엄청나게 늘었죠.
1: 네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비용 부담이 심각하게 증가한다는 점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인구 상황판을 보면요. 연령 계층별 인구 구조는 유소년 인구, 생산 연령 인구, 고령 인구로 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1: 네네.
2: 그중에서 이제 복지 비용 부담은요. 생산 연령 인구의 몫이죠.
1: 네.
2: 문제는 생산 연령 인구의 부담이 너무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1: 네네.
2: 무임 승차 제도 시행 당시 노인 한 명을 약 16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뒷받침하는 구조였습니다.
1: 네.
2: 그런데 노년층이 급증하다 보니 이제는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이 생산 가능 인구 는요 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아져서 이 부양 부담이 많이 급증을 했죠.
1: 네.
2: 게다가 이제 2066년이 되면요 노인 인구가 생산 연령 인구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1: 네, 네.
2: 생산 인구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벌더라도 노인 한 명을 부양하기도 버거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1: 네, 실제로 노인 무임 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더군요.
2: 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보고서에 의하면요, 도시철도 경로 우대 적용 연령을 지금은 이제 65세 이상이잖아요.
1: 네, 네.
2: 이것을 70세 이상으로 올릴 경우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운임 감면액은요 현행 제도인 65세 이상 무료를 유지할 때보다 총 2조 6,368억 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 네네.
2: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총 8조 2,476억 원 규모의 무임 승차 비용을 도시철도 측이 부담하게 되는데 70세 이상에게만 무임 승차 혜택을 주면 총 5조 6,108억 원을 부담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2조 6,368억 원이 절감된다고 하네요.
1: 엄청난 액수군요. 개선 방안을 속히 마련을 해야 되겠어요.
2: 네. 실제로 속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요. 무임 승차 적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등 이 모든 사회보장제도에서 같은 문제가 줄줄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1: 네네.
2: 문제의 본질은 제도 설계 당시와 인구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1: 네.
2: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와 교통공사가 적자를 모두 떠안고 있어서 이 문제는요. 결국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국비 보전 여부가 중요한데요.
1: 네.
2: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입니다.
1: 네, 네.
2: 노인 무임 승차 논쟁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정치적인 민감성이 참 높은 구조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1: 네, 네. 그래도 그동안 노인 무임 승차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인식과 현행 무임 승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미 사회적 공감대에는 많이 형성이 돼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참 다양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1: 네.
2: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핵심은요. 무임 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찬성이 반대의 한 4배가량으로 개정 의견이 앞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 네네.
2: 심지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당사자 10명 중 8명가량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무임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는 점입니다.
1: 네네. 스스로도 이제 이게 큰 문제구나 하고 이제 자각을 하신 거예요.
2: 그렇죠.
1: 네네. 그동안 노인 연령에 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어도 막상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이래저래 미뤄온 거잖아요.
2: 네. 정치권은요. 선거가 다가오면 노인표를 의식해서 개선을 회피하고 선거가 끝나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1: 네네.
2: 1984년 도입 이후 4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모든 정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로 여기는 듯합니다.
1: 네.
2: 그렇다 보니 노인의 기준으로 인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공짜라는 듣기 좋은 정책 이면에는요. 결국 누군가의 돈과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입니다.
1: 네네. 그 말은 무임승차의 비용을 모든 시민이 대신 나눠서 낸다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2: 그럼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복지 제공만 강조한다면 파국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2: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점은요. 노년층 복지 제공은 비용 부담 문제 방안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1: 네.
2: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증가폭이 매우 크잖아요.
1: 네.
2: 그래서 무엇보다 모든 정책은 실행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1: 네네. 황정의 세상보기 오늘은 노인 무임 승차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협회 황정의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이어지는 노래 박상철이에요. 항구의 남자.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주의 선물이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4월 동안 이어지는 모스트리 첼로 페스티벌인 서울 2016 패스에 초대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최연보홀 공연 티켓을 준비했는데요. 모두 다섯 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네, 오늘도 두 분 오셨어요. 먼저 우리들의 노래지도 선생님, 수없이 많은 히트곡을 작곡해서 본인도 그 수를 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국민 작곡가 박성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0: 네, 그리고 노래마당 반주를 맡아주시는 든든한 기둥, 은근 멋쟁이, 멀리서 보면 나훈아 같은 분, 멀훈아 최주학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주학입니다.
0: 제가 우리 박성훈 씨한테 본인도 본인이 작곡한 곡수를 모르실 거라고, 아마도 모르실 거라고 했는데 아세요? 다 기억하세요?
1: 아니, 이제 방송을 많이 했던 노래들은 기억하는데, 네. 뭐 이 발표해가지고 별로 방송을 못하고 많이 못 부르던 노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같은데 보면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 곡이더라고요.
0: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 이미자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2000곡 넘게 불렀을 때. 그러시,
1: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2000곡이나 넘었는 다 기억하실 때 모르죠 당연히.
1: 저게 내가 불렀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0: 또 부르다 보면 기력이 아빠가 선마을 선생님 연결되기도 하고 가사가 중간에 낭주골 처녀가 갑자기
1: 비 내리는 고모령 하다가 이렇게 비 내리는 호남선이 가기도 하고
0: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많은 노래를 부르시면 그렇게 혼돈도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박성훈 씨는 뭐 이미자 선생님만큼은 아니겠지만
1: 아니죠. 예,
0: 그 정도는
1: 그럼요.
0: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기록을 해놓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 않을까요?
1: 나쁜 습관인데 네. 기록을 안 합니다.
0: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아 이거 뭐 기록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방송한 지가 지금 50년이 훌쩍 넘어가니까 지금까지 몇 개 프로그램 했을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참 정말 이제 본인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오늘 박성훈 씨한테 괜한 질문 드렸네. 자, 오늘은 월장원전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또 월장원 노래 솜씨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고 또 꿈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기다린 말씀 하다 보니까 문득 어렸을 때 여름방학 기다린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왜 그렇게 여름방학이 빨리 안 오죠? 하루하루가 그렇게 더디게 가는지 답답했었는데 근데 저는 요즘 매달 월 장원절 할 때마다 벌써 세월이 너무 휙휙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지 않으세요?
1: 그렇죠.
0: 7월이 월 장원이에요.
1: 이게 월급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레코드 회사에 한번 월급날이 왜 그래 긴지
0: 안 오니까
1: 그런 제가 조그만 이제 고문 가게를 하다 보니까 네. 한 7, 8명 데리고 있었는데 아 저하고는 벌써 월급돼요.
0: 최주학 씨도 그런 거 느끼시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3: 그럼요. 네네. 저는 아직 어려서 네.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0: 네네. 이제 겨우 20대라서. 자, 노래마당에도 대진운이라는 게 있어서 어떨 때는 세 분 다 노래를 너무 잘해서 마치 월 장원전이나 연말 결성 같은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주에는 아 오늘은 도저히 주 장원도 가릴 수가 없겠다 싶은 날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그래서 이달은 노래마당 열리는 목요일이 다섯 번이나 있는데도 모두 세 분이 7월 월 장원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방송 들으시면서도 전화 주세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 368-104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 장원전 첫 번째 타자는 7월 첫째 주인 2일에 진성의 내가 바보야로 장원하신 분이에요. 전북 전주의 64세 이인수님입니다. 이인수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또 뵙습니다.
0: 잘 지내셨죠?
4: 네. 아이고 덕분에 네. 잘 지냈습니다.
0: 이인수님은
4: 신났습니다.
0: 한 주가 신나셨어요. 이인수님이 인테리어 일을 하시다가
4: 아, 예.
0: 목조주택 자격증을 따서 집도 혼자 지으셨다고 했고
4: 네.
0: 지금은 소일거리 삼아서 목공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4: 그렇죠.
0: 네. 목공일 하시는 그 잔잔한 재미에다가
4: 예.
0: 주 장원 되시고 나니까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러셨겠어요.
4: 아유, 저기 기다리는 내내, 냉가슴이었고요.
0: 네.
4: 그리고 오히려 네. 두 번째인데도 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0: 아, 월 장원전 참여하시니까.
4: 네. 네. 네. 대기 상태 오늘 오전 내내 네. 안정제 먹었습니다.
0: 오, 그러셨어요?
4: 네.
0: 주장원 참여할 때는 별로 모르셨는데 월 장원전에 네. 이제 또 출전하다 보니 네. 진정이 안 되셨군요.
4: 네네.
0: 네네. 원래 노래는
4: 너무
0: 좋아하신다.
4: 기대되고요.
0: 기대되시고.
4: 네.
0: 노래마당 참여를 계기로 다시 라디오를 열심히 듣게 되셨다면서요?
4: 아, 그 덕분으로 네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여기 터치만 하면 네. 바로 뭐 삼라이더가 이렇게 연결되는 네. 그런 게 또 필요해서
0: 네.
4: 너무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을 들으면서 네. 또 활력도 되고
0: 네,
4: 또
0: 네.
4: 이게 시니어 분들의 나름대로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네, 네.
4: 알아야 될 거
0: 네.
4: 그런 거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네. 굉장히 도움되는 프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0: 네, 네. 네. 라디오 청취하는 그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4: 그렇죠.
0: 그리고 그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장원 선물로 보내드린 자연송이 꿀차도 맛보셨어요?
4: 아, 그거 너무나 뜻밖의 선물을 제가 받아가지고
0: 네.
4: 그게 굉장히 뭐 송이 향이 나면서
0: 네.
4: 저는 처음 먹어본 맛이고
0: 네.
4: 처음 느낀 맛이었는데
0: 네.
4: 그거 먹고 난 뒤에 노래를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덕분에.
0: 오늘 그럼 실력을 더 발휘하실 수 있겠네요.
4: 아이고, 네.
0: 네네.
4: 제가 어쨌든 그 뜻밖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0: 네네.
4: 엄청이 네. 트이는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 네. 송가인의 비 내리는 금강산 부르신다고 했어요.
4: 네네.
0: 네, 반주 시작할 테니까 잘 불러보세요.
4: 네.
0: 네. 전주의 64세 이인순 님입니다. 네.

0: 네. 네, 이 앤서님 반갑습니다.
1: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0: 예, 빛 내리는 금강산이 이제 송가인씨 노래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인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할 정도로 아이고, 곡을 잘 선택을 하셨네요.
1: 아이고, 가찬이세요.
0: 노래를 잘 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잘 하는데 너무 감정이 이렇게 넘치니까.
1: 아, 넘쳤어요?
0: 저 중후반 끝에 가면 가사 전달이 안 돼요.
1: 아, 예.
0: 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조심하시면 노래는 분명 잘하시는 분입니다.
1: 아, 예.
0: 그 노래 가사,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중가요는 가사 전달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의미가 무슨 예. 뜻을 얘기하는지를 그 혼자 감정에, 노래를 감정에 취해서 했지 상대가 들을 때 무슨 예. 가사가 알아야 나도 감정이 따라 취하거든요. 그런 걸 조심하시면은 아주 노래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네네. 네. 결과 기다려주세요.
1: 예.
2: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분 모셔보겠습니다. 7월 셋째 주인 16일에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로 창원하신 용산구의 64세 김양민님 모시겠습니다. 김양민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네. 어떠셨어요? 창원 되신 후에 기분이 그냥 쑥 올라가셨죠?
3: 네.
2: 우리 김양미님은 젊어서 혼자 되셔서 아이 둘 키우느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서 간호조무사 일도 하고 지금은 여성 의료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정말 젊어서 고생한 건 다 이제 옛 얘기가 됐겠어요.
3: 네.
2: 네. 이제 나를 위해서 사시면 되잖아요.
3: 네, 그럼요.
2: 네. 네. 노래마당에 참여하신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3: 그럼요. 네. 도움이 됐죠. 나에 대한 거를. 네. 네. 깨달음을 예, 또 다시 얻었지.
2: 자신감도 생기시고.
3: 예.
2: 내가 장원도 됐으니 또 이제 월 장원에도 출전하셨고.
3: 예.
2: 근데 노래마당 처음 참여하실 때 장원 될 거라고 짐작하셨어요?
3: 아니요. 저는 생각 안 했어요.
2: 네.
3: 예, 생각 안 하고 네.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2: 네.
3: 여태까지 이제 쌓아온 거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2: 네. 네. 그런데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내가 장원이 됐네. 나 노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 드셨겠어요?
3: 그럼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연습을 매일 했죠. 한 6시간씩.
2: 그렇게 많이요? 네. 와. 그러다가 박성훈 선생님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노래 하나 달라고?
3: 선생님 뵙고도 싶어요.
2: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초등학교 때도 콩쿨 대회 나가셨었다면서요?
3: 네네. 제가 8살 때부터 저희 네.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서 그 인류를 좀 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2: 아.
3: 예. 네, 그래서 그, 예. 네, 또 여기 그 조카들도 지금 아이돌 하던 가수가 있었고요.
2: 오.
3: 예. 네.
2: 집안에 그렇게 흐르는군요.
3: 예.
2: 네. 네.
3: 동생들이
2: 네.
3: 다 이제 음악을 좀 하는 집안이죠.
2: 어이구. 자, 그럼 또 기대가 되는데 이자연의 사랑아 울지 마라 부르신다고요. 잘 불러보세요.
3: 네. 네.

0: 네.
1: 네. 네,
2: 목소리보다가 네. 그 에, 귀의 음이 잘 안 들려가지고 내 중간에 좀 박자가 안 맞았다.
1: 김향민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그래도 노래 하시면서 뭔가 이런 게 뭔가 아쉬운 걸 다 아시니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김향민님은 어, 역시 기교가 정말 좋습니다. 좋은 대신에 그 리듬감이 좀 떨어져요. 그 리듬감이 떨어지는 게 본래부터 그렇잖아요. 그 저 한 가지 잘하면 한 가지가 좀 부족한 게 있듯이 목소리 좋은 만큼 또 그만큼 부족한 게 리듬감인데 그런 걸 잘 좀 이렇게 커버하시면은 트로트 부르는 목소리에 구수하게 잘 적화되어 있는 최적화의 목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많이 노래 부르시고 젊어지십시오.
2: 네네.
0: 네, 잘 들었습니다. 용산구의 64세 김향미님이었습니다. 자, 7월에 노래마당 월 장원전 이제 세 번째 분 마지막 분이에요. 지난 7월 넷째 주 목요일 23일에 이미자의 황포돗대로 장원하신 분이잖아요. 강서구의 69세 신미선님 모셔보겠습니다. 신미선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0: 지난주 노래하실 때 아이고 그냥 한번 노래 불러보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는지.
3: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도 내가 이왕 부르는 거 장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는지.
3: 아, 그런 마음이 살짝 있었지만.
0: 살짝?
3: 예, 네. 거기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0: 네, 네.
3: 좀 약간 마음을 좀 내려놨었습니다.
0: 어, 그런데 장원이 되셨어요.
3: 아, 그러게요. 운이 좋았나 봐요.
0: 그러니까 장원 되고 나니까 또 월 장원에 대한 욕심도 조금 생기셨죠?
3: 네, 네, 생겼습니다.
0: 근데 일단 아. 우리 박성원의 노래마당 월 장원전에 지금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3: 네네네 영광입니다.
0: 가족들에게도 아유. 그렇고
3: 네.
0: 또 박가사돈에게도 자랑할 수가 있고
3: 아, 그렇습니다.
0: 지난번에 박가사돈한테 손녀 맡겨놓고 여행 떠나셨잖아요.
3: 네네네.
0: 네.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될 것 같아요.
3: 네.
0: 오늘도 이미자의 황포돗대로 하실
3: 네,
0: 건가요?
3: 네, 가보겠습니다. 네네. 황포돗대로.
0: 네네. 반주 시작하니까 잘 불러보세요.
3: 네.

0: 신미선님 반갑습니다.
1: 아유, 역시 뭐 대다 하면은 작은 노래도 안 됩니다. 떨려가지고.
0: 아니 노래를 목소리가 지난주 좋다고 제가 칭찬을 아유. 했던 것 같은데 역시 목소리 들어보니까 귀에 속속 들어오면서.
1: 아유. 그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마차 굴러가는 그 바퀴 소리가 막 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1: 네. 아유, 그런데 감사합니다.
0: 저 마지막에 잘 하시다 끝에 가서 어디로 가는 배가 길 가는 배가 길을 잃어가지고 막 급하게 갔어요. 조금.
1: 네네네. 그랬습니다. 공부 박자 놓칠 뻔해가지고 빨리 가느라고.
0: 잘 아시네. 요즘 나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노래 부르면서 내가 어디 틀렸다. 뭐 잘했다 이걸 다 알고 계세요.
1: 네. 보통 네, 좀 기본은 압니다. 저희도. 예,
0: 그 옛날에 나오시는 분들이 내가 어디 잘못했는지를 몰랐는데 요즘 분들은 서로가 진단을 해요. 평까지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니까 참 좋습니다.
1: 아이고.
0: 그래도 이 전화기로 노래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

0: 고맙습니다.
1: 네네, 고맙습니다. 네.
2: 강서구 69세 신미선님이었습니다. 이미자의 황포도떼를 불러주셨는데 이분은 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 분 점수를 주시면서 맨 먼저 이인수 씨는 기교를 좀 적당히 섞는 게 좋을 것 같다.
0: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2: 두 번째 용산구의 김양미님은 리듬감을 뒤에서 떨어진다고 지적하셨고.
0: 발맞춰 가야 되는 대열에서 반주하고 네네. 같이 가야 되는데 네. 혼자서 자꾸 늦게 가려고 그래요.
2: 그리고 또 마지막 신미선님은 역시 노래를 잘하시는데 약간 그 리듬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이제 이 세 분 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시는데 네, 네, 네. 아마도 노래교실 다니면서 여전히 많이 공부하신 덕택이 아닌가 하는
0: 그렇죠.
2: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네. 공부를 하니까 노래 네. 공부를 하니까 듣는 것도 있지만 부르면서 듣는 것도 있지만은 아 누가 옆에 하는 사람들이 네. 옛날에는 노래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많이 모여서 하니까 아 저분 어디가 나쁘다 서로 평하고 네. 여기 심사가 평이 아니고 일반 분들이 더 평을 잘하세요.
2: 자 그러면은 세 분 가운데 어느 분이 7월의 월 장원이 되실까요? 심사하시는 동안에 유성화의 노래 듣겠습니다. 동백꽃 첫사랑.

0: 유성화의 동백꽃 첫사랑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본인들이 요즘은 또 녹음할 수가 있잖아요. 노래하면서.
1: 그렇죠. 전화기에 그러니까 녹음이 네네. 다 되니까 성능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노래가 늘죠.
0: 네네.
1: 옛날에는 뭐 제가 본인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네. 부르기만 불렀지. 네. 노래방 가도 녹음 시설은 안 돼 있거든요.
0: 네.
1: 요즘은 뭐 전화기에서 듣고 하니까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0: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6시간을 연습하셨대요. 출전하시려고. 아유,
1: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0: 요즘은 정말 기성 가수들도 어디 무대에서 하면 열심히 노래 연습하신 분들이 무대에서도 노래 실력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1: 그럼요.
0: 네네. 자, 그럼 오늘 7월의 장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1: 다들 잘하셨는데 그래도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황포도 때를 부르신 신미선님이 제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맨 마지막에 노래하신 신미선님 7월의 월 장원 되셨습니다.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모두에게 출연료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월 장원 뽑아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작곡가 박성훈님, 반주의 또 최주영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끝 노래 이찬원의 시절 인연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우리 속담에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어느 구름이 비를 품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구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기회가 내 인생의 햇살이 되고 먹구름이 될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설령 아침에 일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도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즈음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거지요. 서울 패밀리의 노래입니다. 내일이 찾아와도.

네, 여름철의 별미인 빙수 좋아하시나요?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은 빙수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빙수란 제목의 글을 두 편이나 남길 정도였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1928년 7월 1일 별곤곤이란 잡지에 발표한 빙수 예찬론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왓장이 타고 땅바닥이 갈라지는 듯 싶은 여름낮에 시커먼 구름이 햇볕 위에 그늘을 던지고 몇 줄기 소낙비가 땅바닥을 두드려 주었으면 조금이나마 살맛이 나련만 그것이 날마다 바랄 수 없는 것이라 소낙비 찾는 마음으로 여름 사람은 얼음집을 찾아드는 것이다. 찬 기운이 연기같이 피어오르는 얼음덩이를 물 젖은 행주에 쌓아주는 것만 보아도 냉수에 두 발을 담그는 것처럼 시원하지만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눈발 같은 얼음이 흩어져 내리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이마에 땀쯤은 사라진다. 빙수에는 바나나 물이나 오렌지 물을 쳐서 먹는 이가 있지만 얼음 맛을 정말 고맙게 하는 것은 새빨간 딸기물이다. 그냥 전신이 녹아 아스러지는 것 같이 상긋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니 어리광 부리는 아기처럼 딸기라는 얼음물에 혀끝을 가만히 담그고 두 눈을 스르르 감는 사람. 그가 참말 빙수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얼음은 갈아서 꼭꼭 뭉쳐도 안 된다. 얼음발이 굵어서 싸라기 눈을 혀에 대는 것 같아서는 더구나 못 쓴다. 겨울에 한바같이 쏟아지는 눈발을 혓바닥 위에 받는 것 같이 고아야 한다. 길거리에서 파는 솜사탕 같아야 한다. 푹 떠서 혀 위에 놓으면 아무것도 씹히는 것이 없이 서늘한 기운만, 새콤한 맛만 혀 속으로 스며들어서 전기 통하듯이 가슴으로, 배로, 등떨미로 팍 퍼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시원한 맛이 목덜미를 식히는 머리 뒤통수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옷을 적시던 땀이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윤종신의 노래입니다. 팥빙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 그곳에는 세월도 지우지 못한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신비로운 전설을 만나보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에 김영사굴이라는 용암동굴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죠. 총 길이가 705m에 달하는데 구불구불한 내부 형태가 마치 거대한 뱀이 기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예로부터 뱀사자 사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동굴에 머리에 커다란 귀가 달리고 몸집이 동굴의 절반을 채울 만큼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그 뱀에게 어린 처녀들을 제물로 바쳤지요. 만약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사나운 뱀이 마을 주민을 물어 죽이거나 밭을 휘저어버려서 흉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견디도 못한 백성들이 힘센 장정들을 모아 뱀을 잡아보려 했지만 뱀의 요사스러운 능력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지요. 결국 제물로 바칠 처녀들을 때마다 선발해야 했는데 힘 있는 양반들은 제 딸들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항상 힘없는 백성들의 여식들이었지요. 그리고 관아에서는 이런 관행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목 판관으로 19살의 젊은 청년 설현이 부임해 왔습니다. 부임 초부터 의욕이 넘쳤던 서판관은 고우를 순시하던 중 김영사굴 앞에서 어린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구판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김세레나의 제주도 타령, 남강수의 제주도 사나이, 그리고 조미미의 제주 아가씨.

제주 아가씨 조미미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은 김세레나의 제주도 타령, 남강수의 제주도 사나이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제주 김영사굴의 뱀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현장을 목격한 판관 설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무지하다 한들 어찌 한낱 미물인 뱀 따위에게 귀한 사람의 목숨을 바친단 말이냐. 서판관은 벼락같이 호통을 치면서 구판을 엎어버렸고 가엾은 처녀를 구해냈습니다. 무당과 백성들은 뱀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거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서판관의 엄중한 기세에 눌려서 결국 물러서고 말았지요. 공교롭게도 그날 밤 하늘이 뚫린 듯이 천둥번개와 폭우가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에 어선들이 부서지고 농작물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고을 현감이 나서서 괜한 풍파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임기나 채우다 가십시오라며 섭판관을 말렸지만 섭판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도가의 딸들은 다 빠져나가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딸들만 죽어나가는 현실에 깊은 울분을 느낄 뿐이었지요. 결국 섭판관은 다음번 재물을 바치는 날에 뱀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처녀를 바치는 날이 다가왔고 섭판관은 관원들에게 뱀을 토벌할 작전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의 의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섭판관은 예전 하던 대로 풍악을 울리며 제사를 지내게 한 뒤 날랜 병사들과 장사들에게 창과 방패를 들게 하고 굴 입구 곳곳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곧 요란한 풍악 소리가 굴 속으로 울려 퍼지자 거대한 뱀이 스르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뱀이 떡과 술을 먹어 치우고 마침내 처녀를 삼키려고 입을 쩍 벌리던 그 순간 몰래 숨어있던 섭판관이 번개처럼 달려나와 뱀을 향해 무기를 치켜들었습니다. 자, 서련 판관과 거대한 뱀의 사투,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이미자의 섬처녀, 김상국의 불나비, 정훈이의 안개, 그리고 이상렬의 싸늘한 태양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이미자의 섬천이요, 김상국의 불나비, 정훈이의 안개,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이상렬의 싸늘한 태양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제주 김녕 사골에 얽힌 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뱀이 재물인 처녀를 노리던 순간 입구에 숨어있던 설현판관이 튀어나와 날카로운 창으로 뱀의 몸통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뱀이 고통에 겨워 요동을 치자 숨어있던 나머지 병졸과 장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와 사방에서 뱀을 찌르고 베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 꿈틀거리는 뱀의 거대한 몸뚱이에 기름을 붓고 횃불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뱀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지요. 목숨을 구한 처녀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도 서판관의 용기에 감탄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서판관 역시 안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에 올라탔는데요. 그때 뱀의 죽음을 지켜보던 나이 많은 무당이 다급히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으리, 어서 말을 달려 성 안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에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절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무당의 경고에 서판관은 급히 채찍을 휘둘러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문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뒤따라오던 병사 하나가 공포에 찔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으리, 하늘에서 삐삐삐가 쏟아집니다. 그러자 그 순간 서판관은 무당의 경고를 까맣게 잊은 채 무심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고 말았지요. 그리고 곧 비명을 지르면서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리던 서판관은 꽃다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근거 없는 전설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설현이란 사람은 1513년 2월에 부임해 1515년 4월 관청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실제로 제주 판관을 지냈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김영사굴 입구에는 그의 덕행을 기리는 설현 판관 기념비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제주 김영사굴의 전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 황금심의 삼다도 소식, 이인권의 얄궂은 운명, 송민도의 웬일인지, 그리고 방태원의 한마는 청춘.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4년 7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한강 고수부지 노숙, 라면 먹고 출근. 열대야가 계속되자 한강 고수부지 등에는 노숙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강 고수부지 잠실 선착장에는 밤 10시쯤 되면 이불과 베개까지 준비한 600에서 700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가족 단위로 잔디밭에서 잠을 자고 있다. 대부분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침에 라면까지 끓여 먹고 직접 직장으로 출근하는 노숙파도 눈에 띈다. 네, 고수부지는 일본식 한자 조어죠. 90년대만 해도 이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둔치라는 우리말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1994년 여름 기억나십니까? 역대급 더위로 기록된 해였지요.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가 무려 29일이나 됐다고 하는데 당시 뉴스에서는 폭염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려고 한낮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날달걀을 깨뜨려 달걀 프라이가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기사가 쓰여진 7월 중하순에는 14일 동안 내리 열대야가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여름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더웠으면은 돗자리랑 이불을 싸들고 한강 둔치에 나와서 잠을 청했겠습니까? 김세화의 노래입니다. 나비소녀.

나비소녀 김세화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덥지만 네, 시원하시라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시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요로결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소변길에 돌이 생긴다는 이름을 지닌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증상으로 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길래 응급실을 찾을 정도인 걸까요?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은 재발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요. 재발이 잦은 질환일까요?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고요.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 평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트로이 가브리엘라의 에브리데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변길에 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은 극심한 통증을 기억을 하는데요. 얼마나 아프길래 통증부터 떠올릴까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김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로결석은 원인을 궁금해하기 전에 통증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그렇게 아픈가요?
1: 예, 요로결석 통증은 산통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출산통증, 그리고 심근경색과 함께 극심한 통증으로 꼽힙니다.
0: 네.
1: 갑자기 옆구리에서 시작해서 밀려오는 게 특징이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줄지 않아서 환자들이 대굴대굴 구르게 되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요로결석은 여름에 많다는 말도 하던데요.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 중에 계절도 포함이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소변이 농축되면서 소변 양이 줄게 되는데 이러면서 네. 결석 성분이 좀 더 침전되기가 쉬워지면서 여름철에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수분 섭취 부족이 그 핵심 원인입니다.
0: 요로결석은 소변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정확히 말하면은 그 콩팥 신장에서 돌이 생성되는데
0: 네.
1: 그 돌이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신장에 있던 돌이 있으면 신장 결석, 요관으로 떨어지다가 걸리면 요관 결석, 그 다음에 방광에 있으면 방광 결석 이런 식으로 되지만 요로라는 소변길에서 생긴다기보다는 신장에서 네. 생겨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그 소변길에 어디나 요로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예, 예, 맞습니다.
0: 요로결석의 원인이 뭔가요?
1: 원인은 우선 소변 속에 칼슘이랑 수산, 요산 등의 농도가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지면서 결과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서 결정체들이 뭉치면서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0: 네.
1: 물론 결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의 특징은 수분 섭취 부족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0: 그렇게 돌이 생기고 통증이 심하다는 것 때문인지 담석과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르지 않나요?
1: 예, 담석이랑 그 신장결석, 요관결석은 아예 다른 분야인데요. 담석은 네. 그 흔히 쓸개라고 하죠. 담즙 성분들이 뭉치는 것고 그거는 소화기관에 생기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그 말하는 요로결석은 신장, 소변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생성 기전이 다른데 환자분들이 그 외래 진료에서 의사소통할 때도 두 가지 단어를 좀 혼용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소변길에 생기는 요로결석. 또 담낭에 생기는 결석까지 위치부터 전혀 다른 질환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0: 위치도 원인도 다 진료과도 신간결석, 요관결석은 비뇨기과에서 보지만 담낭에 생기는 담석은 외과나 혹은 소화기내과에서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1: 남성들에게 요로결석이 더 많은가요?
0: 예, 남성이 여성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최근에 또 식습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성 환자들도 충분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1: 남성들에게 좀 더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0: 그 정확한 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남성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남성분들이 좀 소변을 의식해서 그런지 수분 섭취량이 조금 적은 편들이 있고 또 알려진 바로는 그 정도가 있습니다.
1: 요로결석은 통증 때문인지 증상에 관심이 많은데요. 뭐 옆구리가 쑤시고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낮보다 새벽에 특히 더 아프다. 얘기가 많거든요. 요로결석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0: 네, 흔히 말하는 옆구리랑 허리 통증이 대표적이고 새벽에 더 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신장이 사실 우리 몸의 앞쪽에는 그 장이 지나가는 대장 소장들이 있고 소변이 지나가는 신장과 요관들은 등 쪽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통증을 허리 통증이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요관 요로결석의 특징들은 몸을 안으로 약간 말듯이 숙이면 좀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배를 웅크리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에는 요관결석을 좀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1: 증상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건 아닌 거죠?
0: 예, 통증은 하루 종일 지속되기보다는 왔다 갔다 간헐적으로 산통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옆구리나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셨는데요. 통증 외에 다른 증상도 있을까요?
0: 공반되는 흔한 증상으로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결석이 있는 통증이 다른 쪽으로 전파가 되면서 오심, 메스꺼운 증상, 그리고 실제로 구토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 등은 잔뇨감,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 그런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응급실로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검사하면 요로결석은 진단이 가능한가요?
0: 네, 가능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영상에서 결석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에서는 이게 급성 통증 시점에 검사하는 게 진단에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1: 진단은 이제 어떤 검사를 알게 되는 건가요?
0: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할 수 있는데 그 요로결석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가장 정확한 건 CT입니다. CT를 통해서 그 위치, 크기, 모양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응급실에 갔는데 별다른 치료 없이 집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0: 그런 건 이제 통증, 우선은 밤에 같은 경우에 결석이 생겼다 그러면 밤에 응급하게 수술을 한다던가 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간 진통제를 주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약간의 자연 배출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낮에 이제 낮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비뇨기과를 응급실이 아닌 비뇨기과 방문해서 결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할지 그런 식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요로결석에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까?
0: 네, 급성에 뭐 갑작스럽게 통증이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만성은 이게 결석이 위치가 있어도 요 소변에 나오는 길목을 꽉 막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막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통증이 없이 그냥 거기서 서서히 자라나는 결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체외 충격파 쇄석술이나 수술은 급성으로 온 요로결석의 치료인가요?
0: 급성 만성보다는 이제 결석의 크기나 위치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예, 그렇게 됩니다.
1: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어떤 방법인가요?
0: 요거는 이제 조금 결석의 크기가 작고 요관에 걸려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건데 장점으로는 이제 마취를 하지 않고 환자분의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등 쪽에서 충격을 주면 그 에너지가 돌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돌을 좀 더 작게 깨부수고 나오는 형태고요. 작은 돌은 이걸로 깨고 다음에 이제 환자가 물을 많이 먹고 걸어다니면 이제 이후에 자연 배출을 꾀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5mm를 넘어가는 약간의 큰 돌 같은 경우는 이제 체충격파로 안 깨진 매우 단단한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체충격파를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저희 같은 큰 병원을 오면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1: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0: 체 충격파를 하게 될 경우는 약 1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결석을 이제 저희가 내시경 수술로 제거한다고 하면은 짧게는 30분에서 아주 큰 돌의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정도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1: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건 어느 정도를 마셔야 될까요? 자연 배출을 돕는 거잖아요.
0: 예, 그렇게 돼요. 학회에서 권고하기는 약 2,500cc, 약 하루에 2.5리터 정도 그 물을 먹으라고 권장하는데 요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네. 조금 많이 먹어야 돼서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4에서 5ml 정도는 그 정도 물을 먹으면 앞으로 재발과 또 생긴 돌을 자연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럼 결석의 크기가 작으면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기도 합니까?
0: 예, 맞습니다. 최대 4에서 5mm 정도까지 작은 결석은 수분 섭취를 늘리고 말씀드렸듯이 진통제를 먹고 지나고 나면은 다음에 한 달이나 있다가 다시 검사했을 때는 돌이 다 배출돼서 없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물을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맥주를 많이 마시면 자연적으로 빠져나온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0: 맥주 자체가 우선은 그래도 술이고 하기 때문에 이뇨작용도 있으면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가 또 알코올과 탈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석 형성에 또 좀 불리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고 그냥 결석 배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냥 생수를 2.5리터 정도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체외 충격파 재석술을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0: 예, 그런 경우들은 반복적으로 체외 충격파를 일주일 간격 혹은 2주일 간격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1: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하기도 하는 건가요?
0: 예,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환자들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은 하지 않게 되고요. 한 번에 한 시간 하고 나서 1, 2주 있다가 돌이 조금 더 작아지거나 하면 다시 또 한 번, 한 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세 번에서 네 번째쯤에 예를 들어서 돌이 금이 가면서 쭉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남아있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체외 충격파 재석술은 1차 병원에서도 가능한 치료인 거죠?
0: 예, 맞습니다.
1: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건가요?
0: 네, 쇄석술로 효과가 없던가 아니면은 결석이 너무 크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는 쇄석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1: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방법이 다양한지도 궁금한데요.
0: 예,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내시경 수술로 하는 방법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방광을 더 지나서 요관까지 들어가서 결석을 접근한 다음에 그 내시경에서 이제 조그만한 레이저가 하나 나옵니다. 레이저로 돌을 다 부수고 다음에 인형 뽑기 같은 집게로 돌을 다 끄집어내는 요관 내시경 수술이 표준 방법입니다.
1: 내시경 수술이라서 회복도 빠르겠네요.
0: 예, 그 환자분이 크게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수술하고 다음 날 퇴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1: 시술을 여러 번 했음에도 안 되면 수술을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0: 예, 저희 같은 그 큰 병원에는 이렇게 1차 병원에서 쇄석술을 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경우에 직접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아, 이건 체외 충격파로 안 깨질 정도로 매우 단단한 돌이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보고 봅니다.
1: 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수술하지 않고 시술적 치료부터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0: 요거는 약간의 그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들 간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결석이 몸에 있는 거를 빨리 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가 좀 겁이 나거나 입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1차 병원에서 쇄석술로 어떻게든 빼보려고 하고 그거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게 있습니다.
1: 네. 유난히 돌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0: 예, 그 말했듯이만 그 돌이 종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돌들의 다 원인들이 있는데 유전적으로 돌이 잘 생기는 사람도 있고 물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해서 탈수가 좀 잘 되는 사람은 돌이 잘 생기기도 하고 갑상선, 무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외 유전적으로도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그럼 시술이든 수술이든 치료 후에 다시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0: 이게 단순히 물을 안 먹어서 생긴 결석이 아니라 유전 혹은 뭐 여러 가지 기타 병들로 인해 체질적 요인이 있으면은 재발이 꽤 높은 편이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압니다. 이게 어떤 통증이 왔을 때 6개월, 1년 뒤에 왔을 때 예전에 했던 돌 수술을 또 해야겠구나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내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 다시 생기면 또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0: 예, 대부분은 했던 방법 내시경 수술로 같이 하게 됩니다.
1: 네.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섭취, 그리고 뭐 짠 음식,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돌이 한번 생겼었던 사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초음파, 엑스레이 등 가까운 병원에서 추적을 해서 너무 커져서 큰 수술을 하기 전에 작은 결석일 때 제거를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차라리 재발 방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1: 네. 요로결석을 한번 경험한 분들은 증상으로 전조증상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증상에 민감해야 될까요?
0: 그 옆구리 통증과 그 약간의 그 아랫배 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그 비슷 그 신장에서도 생기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양쪽 신장에서 한쪽에 생기는 분들은 자기 통증을 자기가 좀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까 통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여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물어보면은 네. 결석 통증이 출산할 때보다 더 아팠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해서
1: 네.
0: 이게 통증이 저희는 남자들은 출산 내 통증은 모르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게 요관 결석 통증이 그 정도 심한 거구나라고 추측하고 저희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김진우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카이의 내 고향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쪽 발바닥 가운데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 경우가 평발로 불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평발로 진단되는 기준이 있는 걸까요? 평발이 주는 일상의 불편이나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서울시 선암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발 모양이 다 같은 것 같아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평발도 있고 칼발로 불리는 아치가 높은 발도 있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발이 사람마다 얼굴 다르듯이 네. 발 모양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이 양발이 근데 대개는 비슷하지만 어느 분은 또 한 발은 평발이고 한 발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발은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아치가 낮고 높고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생김새의 차이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인 걸까요?
1: 발이 그저 모양에 따라서 평발이면 뭐 어떻고 뭐 칼발 또는 요적이면 어떻고 이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모양이 어떠면은 기능이 어떻다 그런 것보다도 발은 참 그 기능이 묘합니다. 이 지면에 디디고 서 있는 상태 그럼 우리가 울퉁불퉁한 지면에도 서 있고 평평한 지면에도 서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발이 유연해야 됩니다. 뻣뻣하면은 그런 지면에 이렇게 바닥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걸음을 걸어 나갈 때 또는 뛰어갈 때 지면을 차고 나갈 때는 발이 딱딱해져야 이렇게 뻣뻣해져야지 그 지면을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은 이 체중부하의 시기에 따라서 그냥 디디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아서 완전히 지면에 닿는 순간까지는 아주 유연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발이 뒤꿈치를 들리면서부터는 발이 뻣뻣해지면서 지면을 차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평발인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을 잘 차고 나가야 되는데 발이 뻣뻣해지지 않고 계속 유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면을 차고 나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즉 하중을 자기 몸을 몸무게를 타고 앞으로 전진시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0: 성장 과정을 보면 소아기에는 모두 평발이지 않나요?
1: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돌쟁이 돌 지났다 뭐 2, 3세다 그러면 다 유연한 평발입니다. 발이 전체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모두 평발인데 이제 걸음걸이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 이런 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인대, 뼈와 뼈 사이 인대 같은 것들이 튼튼해지면서 아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미 그 발이 아주 그때도 성인 비하면 유연한 발이 많지만 대부분은 평발을 벗어나서 이렇게 아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럼 평발 자체로는 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1: 평발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평발이 심한데 거의 평발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찰해보고 또는 이렇게 뭐 엑스레이 찍어봐서 평발인데 거기에다 기능적인 문제가 그 평발에 합당한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평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1: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우선 애들을 보면은 애들이 뭔가 자꾸 잘 조금만 걸으면 왠지 걷는 걸 싫어합니다. 되게 평발, 애들, 애기 때부터 평발이 심한 사람은 되게 걷기를 싫어해요. 애들이 뭔가 좀 남들하고 잘 이렇게 똑같이 뛰어놀고 이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개는 이제 더 이제 성인의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어느 연령대든지 생기지만은 중년 넘어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발 기능 자체가 이제 점점 힘줄도 약해지고 인대도 약해지고 그래가면서 평발이 원래 평발이 있던 사람이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서 이제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우리가 발의 형태를 생각할 때 사진으로 보면 뼈가 아주 많지 않나요? 그럼 뼈의 정렬 상태가 어그러지는 게 문제인 걸까요?
1: 뼈가 이루는 것을 관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관절에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인대가 관절이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움직이게 딱 붙들어주고 있는데 평발이 되면은 정상적인 뼈와 뼈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 거죠. 인대가 유연하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뼈들의 관계를 보면은 아치가 무너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평발입니다.
0: 평발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랄까요? 기준이 있을 텐데요.
1: 이제 가령 뭐 어느 병이든지 이제 기준은 다 있죠.
0: 네.
1: 각도가 뭐 어느 정도 이상이면 평발이다. 뭐 이 각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평발이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 기준에 들어서 평발이라고 하더라도 증세가 없으면 대개는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기준에 이제 평발이 정도가 심할수록 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평발이 심한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발이 심한데도 별로 증세가 없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어떤 기준선만 갖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랑 진찰소견이랑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춰서 판단하게 됩니다.
0: 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평발인 분들에게 족저 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의 위험이 높다는 건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1: 발이 유연하다는 건 족저 근막을 예를 들면은 족저 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힘줄 같은 거거든요.
0: 네.
1: 아치를 활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활을 딱 당기는 그 활 시위, 활줄이 있는데 그것이 늘어져가지고 아치가 그 늘어지면은 그것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서 있고 걸을 때마다 지나치게 그 힘줄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충분히 됩니다. 또한 그 아킬레스건도 대개는 평발인 경우에 아킬레스건이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킬레스건염의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그래서 평발인 분들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1: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좀 전에도 짧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킬레스건이 짧으니까 늘리면은 스트레칭이 되는 건 늘린다는 거니까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을 하면은 평발도 좋지 않겠느냐.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 또 일반적으로도 권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 힘줄이 짧은 상태에서 그걸 스트레칭을 한다 그래서 힘줄이 늘어나는지 실제로 확증이 없고 아마도 그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사람이 자꾸 스트레칭을 하면은 아킬레스 힘줄은 늘어나지 않고 발 중간에가 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증세가 없던 분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또는 뭐 운동을 넘부리 해서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분 경우에는 뭐 일단 스트레칭 같은 뭐를 해보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평발은 무조건 스트레칭하는 게 좋다. 안 하면은 너무 짧아져서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증세가 있는 분이 스트레칭해서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확증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 평발인 분들 중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발에 대해서 수술한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이게 평발이 수술해서 낫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평발인 분들 중에서 수술하는 분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인데 이제 더 문제는 그 평발은 뭐 수술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진짜로 기능 장애가 많고 수술을 하면은 정말 좋아지게 생긴 분들도 수술을 이건 평발을 무슨 수술하냐 이래가지고 방치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이라고 물론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능 장애가 많고 이럴 때는 한번은 진료를 받고서 그 치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기능 장애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뭐 아프고 잘 못 쓰고 조금만 걸어도 발이 뭔가 불편해서 자꾸 안 걷게 된다든지 운동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상태가 될 때는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0: 아픈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평발로 네. 인해서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1: 그게 아치가 낮아지니까 아니면 뒤집고 쓰면은 아치가 낮아지니까 발바닥의 근육, 인대, 심줄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발바닥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게 됩니다.
0: 또 종아리가 당긴다는 표현도 하고요. 네. 발목 안쪽과 바깥쪽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영향이 네. 있는 건가요?
1: 이 평발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평발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아치만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이게 3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뒤꿈치가 옆으로 틀어집니다. 바깥쪽으로.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제 아킬레스 심줄 때문에 팽팽하고 발목이 정상적으로 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것이 이제 겉으로 봐서 걸을 때는 보통 팔자 걸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이 전체적으로 밖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아주 여러 가지 3차원적인 변형이기 때문에 발의 발목의 안쪽, 바깥쪽, 발바닥, 종아리 어느 부분에든지 통증이 다 생길 수 있고 심하면은 이것이 그 자체로서 네. 평발로 인해서 발목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0: 발목 불안정성으로 자주 삐끗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네. 심하면 평발로 인해서 발목 관절염으로도 갈 수 있는 거네요.
1: 그러니까 이것이 발목이 뼈가 바깥으로 삐뚤어지니까 네. 발목의 바깥쪽 부분이 연골이 먼저 닳습니다. 근데 그 닳기 전에 발이 바깥으로 삐뚤어지니까 발목의 바깥쪽으로 뼈끼리 닿아가지고 네. 눌려서 아프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접질리게 됩니다. 접질리는 분이 다 평발은 아니지만 네. 평발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잘 접질립니다.
0: 그렇군요.
1: 그중에 또 소수가 심한 분들이 발목 관절염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0: 평발을 교정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평발인 분들은 내가 교정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하시거든요.
1: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궁금한데 이걸 어디 가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평발이 되는 게 많기는 하지만 네. 상당히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보고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디서 조언을 구할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문적으로 보는 분들한테 의사분이 진찰을 하고 소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0: 강직성 평발과 유연성 네. 평발로도 구분이 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네. 차이인 건가요?
1: 그 이제 가려보는 방법이 본인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안 디디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내 발을 보면 평발이 아닌 거예요. 아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우선 강직성이 아닙니다. 강직성은 그냥 앉아서 디디지 않고 내 발을 자기가 들여다봐도 발바닥이 판판한 겁니다.
0: 예.
1: 이제 그러면은 강직성이고 유연성은 앉아있을 때는 발바닥 보면은 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디디면은 쭉 가라앉아서 평발이 되는 게 유연성 평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발 환자분들이 내가 평발이에요. 난 평발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내 발을 보면 이렇게 아치가 있지 않냐고 오히려 되물어 보거든요. 그거는 유연성 평발이라서 그렇습니다.
0: 앞서 기능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수술이 고려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통증과 또 힘줄과 인대의 변성이 오면서 일상의 불편이 커지면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걷는 거, 또 걷는 거는 그나마 뭐 큰 그거 없더라도 내가 이거 불편해서 운동을 못한다든지 네. 그럴 때는 수술을 해서라도 잘 쓰는 게 좋겠지요. 잘 걷는 것이 우선 모든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0: 네.
1: 그것이 일상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운동도 가벼운 운동도 제대로 잘 못할 정도라든지 네. 그러면은 수술을 수술이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잘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0: 교정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1: 이제 평발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건 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수술을 해야 될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의사들마다 아직 의견들 차이도 있고 또 확립되지 않은 부분도 아직 꽤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우선 크게 나눠서 우리가 평발 그러면 어린이 평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성장기.
0: 네.
1: 그다음에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성인 평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0: 예.
1: 소아 평발은 대개는 막 이렇게 소아 평발 아직 덜 자란 애를 뼈를 끊어 갖고 교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면 보호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의사도 네. 가능하면 권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됐다, 뼈가 다 자랐다. 그런데 정말 심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그럴 때는 뼈를 교정하는 수술도 할 수가 있고 그 수술마다 부작용이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의사가 이 전문적으로 평발을 많이 경험이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의사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뭐 10여 년간 벌써 쭉 해오고 있고 이번 9월 달에 세계 족부학회에서도 제 방법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강의를 합니다. 평발 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경험 많은 의사의 진찰과 이런 소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 그럼 어떤 변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는 걸까요?
1: 그렇죠. 그 변형이 어느 관절에 있느냐. 발에 뼈가 많은데 어느 관절에 뼈가 이 주로 변형이 생기는지 또는 이것이 어느 정도가 심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수술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0: 수술 후에도 재활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아무래도 이제 발을 수술하면은 제일 불편한 게 처음에 이제 잘 못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하고 한 3개월간은 정상적으로 걷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3개월 되면 마음대로 걷는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못 걷느냐? 그건 아니고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못 걷는 기간이 대개 보통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목발 짚고 다니고 크게 이제 윤곽을 말하면 한 석 달 되면 잘 걷는다. 이게 대충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양쪽 발을 같이 수술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1: 그렇습니다. 양쪽 발은 수술하기 어려운데 어린이들 평발을 수술할 때는 그거는 이제 뼈를 건드리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가 평발이 심해서 문제가 될 때는

0: 거는 사실입니다. 네. 심한 분들은 기능상이 굉장히 심한 증세가 있습니다.
1: 네.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0: 네네.
1: 평발인 분들이 수술까지 가진 않더라도 불편을 줄이기 위한 운동법이 있을까요?
0: 그 아까 처음에 아킬레스 줄 스트레칭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통증이 없는 그런 그 스트레칭에 대해 더 나쁘다 그런 정도 아니라면 해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는 이제 발 자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뼈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네. 근력은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에 각가지 운동을 해서 발을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거는 평발인 분들한테 꼭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동법 아니면 그다음에 경미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네. 깔창을 하는 게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검정 치마의 링링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비록 상해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에 나오는 썩다란 동사는 기본적으로 부패해서 원래의 성질을 잃고 나쁜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걱정이 돼서 속이 푹푹 썩는다, 또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속이 무척 썩는다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썩다의 사동사로 썩이다와 썩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을 몹시 괴롭게 만든다고 할 때는 썩이다와 썩히다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썩이다를 씁니다. 썩이다는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이제 부모 속 좀 작작 썩여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썩히다는 음식을 썩게 만든다든지 물건이나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있게 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썩혀 거름을 만든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재능을 썩히고 있다 라고 한다든지 기술자가 없어서 고가의 장비를 썩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 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에 꽂힐 때가 있죠. 철학자들이 남긴 명언보다 어떨 때는 더 폭풍 공감하게 되는 대사들이 있는데요. 시대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대사들을 모은 명대사 필사집, 누구에게나 가슴을 후벼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의 저자,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작가를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아이유의 드라마.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작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MBC 시청자평가원, JTBC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했고요.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예술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숨은 마흔찾기, 다큐처럼이라고 예능처럼 신나게 등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누구에게나 가슴 후벼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 필사본을 출간하신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작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벌써 그게 지난 4월이었네요.
2: 네네, 맞습니다.
1: 중앙박물관 특집 K컬처 예. 세계를 물들이다. 네, 시간 참 빠르죠. 네.
2: 그래요.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맞아요. 벌써 이렇게... 너무 더워졌잖아요.
1: 맞아요.
2: 폭염이 갑자기 그때 와가지고.
1: 그때 딱 좋았는데 날씨가.
2: 6월만 해도 날씨가 조금 선선해가지고 네. 올여름 시원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네, 갑자기 너무 더워졌습니다.
1: 꼭 한 방 먹이죠.
2: 맞습니다. 한국이에요. 한국. 네, 매워요.
1: 맞아요. 그 사이에 또 책이 나왔어요.
2: 네. 아니 뭐 사실은 계속 글은 쓰고 있었고요. 저의 거의 본업이라고 하면 뭐 평론가라고 자꾸 붙이는데 평론가라기보다는 본업은 작가입니다.
1: 네.
2: 그래서 계속 글을 쓰면서 매일매일 쓰다 보니 이게 누적이 돼서 이제 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에세이는 우연찮게 시작을 했어요.
1: 네. 네.
2: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하려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느 출판사에서 그 드라마 많이 보시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대사들 그런 걸 가지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 대사를 들었을 때 공감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1: 그렇죠.
2: 그러면 그런 걸 다루는 어떤 에세이로 좀 풀어서 쓸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처음 그런 책을 한번 써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1: 네.
2: 그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에세이만 드라마 관련된 명대사로 쓰는 에세이만 지금 세 번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사실 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봐야죠. 우리가 그날도 드라마와 영화 이야기 참 많이 나눴었는데 뭐 드라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드무니까 어느 자리를 가셔도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할 것 같고 특히 드라마에 꽂힌 여성들과의 이야기는 밤새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2: 사실 이게 처음 사람들 만나면 어떤 얘기로 입을 열어야 될지 그리고 서로 이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좀 정치 얘기로 할 수도 없고 요즘 주식 얘기했다가는 다
1: 그렇죠.
2: 너무 힘들어하시고 네. 다들 그 제일 좋은 게 어제 뭐 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가장
1: 맞아요.
2: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드라마는 분명하게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네.
2: 드라마 얘기로 푸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 전체를 막 설명하려면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상대하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2: 얘기가 좀 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거보다는 특정한 장면을 이렇게 딱 설명해 주고 그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었어. 근데 너는 그때 이런 만약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면 네가 만약에 겪는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자기 감정이 들어간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1: 네, 맞아요.
2: 그러면 이제 희한하게 드라마 얘기를 시작하는데 자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1: 맞아요.
2: 우리 집에 우리 남편도 그래 막 이러고 아 우리 집에 내가 그 귀여운 이 반려견 있었는데 아 이번에 돌아가셔서 아 너는 그래 똑같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했어 너무 힘들었지 막 이런 얘기들로
1: 맞아요.
2: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얘기들이 잘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사실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인데 와 이렇게 달랐다고 또는 이런 사람이었다고를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2: 대부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겉으로 보면 무슨 사또적처럼 생겼는데 그 드라마 보면서 뭐 이렇게 슬픈 장면들이나 아니면 뭔가 멜로적인 것들, 로맨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예, 그래서 로맨스 상황이라든지 물론 뭐 장르물도 요즘 굉장히 좋아합니다. 액션 네. 장르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 좀 매칭이 안 되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얘기하다
1: 보니까 소녀가 살고 있었네.
2: 이게 나의 본질이야. 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1: 네, 처음에 어떻게 대중문화 평론을 하게 되셨어요?
2: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저도 아마 저도 시작할 때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시작을 한 건 맞아요. 근데 TV를 보고 뭐 거기에 관련된 글을 쓰고 하는 일을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처음으로 TV를 그 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TV가 이렇게 장롱처럼 된 이렇게 서랍장처럼 돼 있었어요.
1: 예전 그래서 나무 같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2: 거기 이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1: 있었는데. 네.
2: 그리고 자물쇠를 이제 네. 아버지가 풀어줘야 네. 이게 열고 보고 그랬거든요.
1: 맞아. 그런 게 있었죠.
2: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왜 TV 사다 놓고 왜 자물쇠 채우나 이렇게 생각해.
1: 그때 너무 귀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2: 귀하던 시절이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 바보 상자다 이런 그랬었죠.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1: 많이 보면 바보 된다고.
2: 네, 근데 저는 너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닫아놓으니까 더 보고 싶고 막 이래서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제가 TV를 굉장히 좋아했고 집에서 못 보게 하면 사실 친구네 집에 가서 보고 막 네.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그때부터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 여로 이런 거 그 어린 나이에 보면서 그 연구 연기하는 거나 뭐 이런 네. 거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때도 드라마를 먼저 좋아하셨군요.
2: 드라마를 좋아했죠. 드라마 좋아하고 물론 그때는 뭐 김일 선생님이 그 빡치게 하는 레슬링 이것만 하면 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TV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중간에는 제가 이제 뭐 국문학을 전공하게

0: 쓰겠다, 글 쓰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길을 좀 걸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돌아온 길이 바로 이 길이었고 좋아하니까 남들이 2시간 할 걸 나는 4시간을 하고 남들 드라마를 보면 몇 시간까지 볼 수 있으세요?
1: 저요? 저 무제한이에요.
0: 아, 좋아하시는군요.
1: 저도 어릴 때 별명이 네. 태순이었거든요. TV를 네. 너무 많이 아유, 봐가지고.
0: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짜 드라마나 뭐 이런 TV를 보면 거의 하루 종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1: 저도 그래요.
0: 그걸 네. 피곤함을 안 느끼거든요.
1: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눈만 뜰 수 있을 때 이제 미리 써놔야 되겠다. TV를 내 앞에 틀어놓으면 나도 괜찮다.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0: 그렇게까지? 저보다 더 하신대요. 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일을 결국은 따라오게 되는 거고 좋아하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어서 더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1: 그쵸,
0: 일에서.
1: 맞아요.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직업 선택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직업 선택하실 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를 찾으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 이유가 그거 같아요. 좋아해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
1: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제가 바로 그 덕업일치 네. 한 사람입니다.
1: 표본이네요. 표본. 네. 네.
0: TV에서 보면서 신기했던 분들. 아니,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1: 맞아요.
0: 되더라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좋아하는 게 재능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 공감되거든요. 요즘에.
0: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이들 키울 때도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봤어요. 아, 아이가 뭘 좋아하나.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좋아하면 결국은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더 애정을 많이 하니까. 애정을 갖고 하니까.
1: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로 드라마를 보는 거니까 예전에 막 좋아할 때 보는 거랑은 좀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0: 똑같은 일도 정말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1: 여행도 출장 가면 싫은 것처럼.
0: 뭐 수십 년을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1: 그쵸.
0: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친구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들 나이대가 대부분 다 지금 회사에서 퇴직할 나이들인데 퇴직한 친구들도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아 너는 지금도 계속 네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TV 보고
1: 그쵸.
0: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이러면서 글 쓰고 그래 근데 니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 너 TV를 하루 10시간씩 보라면 볼 수 있겠니? 그리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란다.
1: 그쵸.
0: 보고 이걸 다 글로 쓰거나
1: 그럴 때
0: 풀어야
1: 메모도
0: 되거든.
1: 하시고
0: 네 맞아요.
1: 것 같아요.
0: 쓰면 네. 보면서 이렇게 메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로 하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1: 그러니까 사실 저처럼 태순이들은 이렇게 요즘 너무 드라마도 많고 재밌는 게 너무 쏟아지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다 어떻게 보고 다 글로 쓰고 평론을 하지? 라는 네. 걱정이 들긴 해요.
0: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좋아해서 진짜. 사실은 진짜 이 OTT가 새로 이제 OTT가 새로운 어떤 플랫폼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 네.
0: 모든 거를 거의 다 봤었어요.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1: 네.
0: 다큐멘터리. 뭐 KBS 같은 경우는 KBS에서 주 단위로 하는 그 교양 프로그램들까지도 챙겨봤었어요. 저 다큐멘터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예, 네,
0: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다 봤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다 볼 수가 없는
1: 그렇죠.
0: 상황이 됐어요.
1: 예.
0: 그래서 OTT가 들어오면서 국내 작품이 아니라 이제 해외 작품도 봐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최소한 무슨 뭐 에미상에 올라갔다, 후보로 올라갔다.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봐야지 전체 흐름을 좀 알 수가 있고 요즘은 이제 글로벌 흐름하고 한국의 콘텐츠 문화 흐름하고 이게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1: 그렇죠.
0: 어떤 면에서는 K-콘텐츠가 더 앞서가는 부분들도 있고
1: 그렇더라고요.
0: 어떤 거는 글로벌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보느라고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1: 몇 배속으로 보시기도
0: 아닙니다.
1: 하고
0: 저는 그거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1회, 2회를 봤는데 아 이걸 계속 봐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너무 빤하다 그러면은 좀 빨리 돌려서 보는 경우도
1: 네.
0: 있는데 대부분은 천천히 속도로. 왜냐하면 저는 드라마는 내용 전달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인물들이 말하는 대사와 그다음에 대사에 담겨져 있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연기를 통해서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똑같이 거기에 몰입을 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따라가야 그러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야 재밌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급한 마음으로 아, 왜 이렇게 답답해 빨리빨리 좋지는 않아 이러면서 돌려보면 네. 그런 감정들을 다 놓치게 되는데 그거는 감상의 어떤 즐거움을 거의 다 깬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 책 제목이 누구에게나 가슴을 후벼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인데 와 명대사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거 사실 고르는 거 좀 괴로우셨겠어요?
0: 네. 어려웠어요.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 네. 제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 권으로 끝내시려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대사가 구체적으로 세 권이나 돼가지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 막 그랬더니 그래도 좀 정제해서 이번엔 60개 정도 뽑아서 하고 또 나중에 또 못 낸 거는 다음에 또 생각해서 하면 되니까 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들 그리고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약간 그 관계가 있다고 해나요? 뭐 좀 아는 분들 네. 어떻게 보면 작가분들하고 만난 적은 많지가 않은데 작품에 대해서 제가 쓰다 보니까
1: 네. 내적 친밀감.
0: 내적 친밀감이 아니라 네. 연락이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나 이렇게 오시기도 해요 저한테.
1: 그럴 수 있겠어요.
0: 예, 네, 그래서. 네. 뭐 대부분 작가분들은 고맙다라는
1: 그렇죠. 의도를 누가 정확하게 알아주면 굉장히 감동받을 것 같아요.
0: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의도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지만 제가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한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라고 작가분이 얘기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오히려 더 보람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작품이라는 게 작가분이 쓰는 건 맞지만 작품이 나온 이후에는 온전히 다 시청자들 그쵸? 거거든요.
1: 그러니까
0: 본인들이 다 해석하고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다른 방향으로 많이 느낀 거를 썼는데 작가분도 거기에 공감을 해주실 때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1: 이 책이 또 단순히 그 대사만 나열한 책은 아니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사 가지고서 이거를 뭐 작품 내에서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비평이잖아요. 평을 네네.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에세이를 쓴 거기 때문에 평이 아니라 제 얘기를 썼어요. 제가 겪었던 일상에서 겪었던 일들 뭐 대부분 우리 가족 얘기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관련된 이야기, 또 돌아가셨지만 우리 별이 별이랑 있었던 네. 이야기, 그런 것들,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그 얘기를 풀면서 드라마 대사가 전달해 주는 어떤 의미나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
1: 맞아요.
0: 대사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에세이로 풀어낸 책입니다.
1: 네. 책을 처음에 좀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0: 책은 늘 로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꿈이 아주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국문과로 간 거고
1: 네.
0: 그 학교에서도 거의 내내 뭐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소설, 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면서는 영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1: 네.
0: 시나리오를 배우러 갔어요. 제대로 배우려고
1: 네.
0: 가서 시나리오를 배우고 작품도 좀 쓰긴 했었죠. 그리고 영화가 되진 못했지만 여하튼 많이 써봤고 거기서 이제 제 인생의 최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1: 그럼 와이프분도 글 쓰는 거 관심 많은 분이었대요.
0: 네. 와이프도 국문과 출신이고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1: 네.
0: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그때 같이 만나서 거기서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1: 네.
0: 이제 결혼하고 그 이후에도 사실 생업이 많아가지고 일을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1: 네.
0: 글 쓰는 사람들이 다 이 생계가 쉽지는 않거든요. 글 써서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1: 네.
0: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좀 하면서 저는 조금 상대적으로 글쓸 기회가 좀 많았고 제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나서는 이제 제가 와이프 보고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네. 와이프는 동화 작가고요.
1: 아, 그러시구나. 네,
0: 저는 이쪽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는, 지금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네. 동시에 에세이를 계속 쓰고 있고, 뭐 글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이제 장르와 상관없이 네. 다 하려고 합니다.
1: 그렇죠. 사실 말이 곧 글이 되는 거니까 어떤 작품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사실 감정과 감성의 남녀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사실 여자들은 드라마 보면서 울고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이런데 이제 어떤 남자분들은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뭘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심각하냐. 네 일도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덕현 작가는 된장찌개를 끓이다 드라마 장면을 생각하면서 울컥 해지고 먹먹해진 적이 있다고요?
0: 네,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썼는데 네. 그 노희경 작가님이 쓰신 그 우리들의 블루스
1: 네.
0: 네, 그 작품에 보면 그 마지막 그 엔딩씬에 이병헌 씨랑 김혜자 씨가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네. 거예요. 더 죽을 것 같은 어떤 맞아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행도 마지막에 떠나고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식당에 들어간 거죠, 둘이.
1: 네.
0: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화를 확 내요. 왜냐하면, 된장찌개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이라는 이 말 하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맨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자식 생각만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좀 마음이 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기 바로 전날 씬이 나오는데 그 엄마가 꼭 오늘 밤에 돌아가실 것 같은 거죠. 네. 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냐 하면 내일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놓으라고. 나 먹고 싶다고.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1: 네.
0: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힘이 없던 엄마가 굉장히 막 활기찬 얼굴을 딱 보여줘요.
1: 그러면서 삶의 의지가 네, 생기는
0: 의지를
1: 거죠.
0: 보여주는 네. 거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놓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된장찌개 끓일 때 이 드라마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사실 맛이라는 게 부모한테 이렇게 미각을
1: 자연스럽게
0: 되죠. 이어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맛을 내가 재현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부모님 생각 나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된장찌개 끓일 때마다 그 드라마도 생각나면서 동시에 우리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0: 제가 이제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어요. 예. 네, 근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남자고 여자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1: 그쵸.
0: 똑같은 거 인간이에요. 네. 인간의 입장에서 감성이라든지
1: 네.
0: 감성이나 감정에 있어서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전에는 슬픈 장면만 보고 울었는데 요즘에는 화나는 장면이나 아름다운 장면도 울다 보니까 계속 우는 것 같아요.
0: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좀 뭐 눈물 흘리고 뭐 웃고 이렇게 한번 감정을 확 끄집어내고 하고 나면 좀 후련한 게 있거든요.
1: 맞아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한테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1: 그렇죠. 네. 자, 오늘 누구에게나 가슴을 후벼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 출간하신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덕현 작가의 추천곡들을 만나볼게요.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0: 손디아의 어른이라는
1: 나의 아저씨
0: 예, 추천을 예.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오늘 그 드라마 관련된 책을 그 갖고 왔기 때문에 드라마 OST에서 다 골랐는데 나의 아저씨 제가 최애하는 작품이거든요.
1: 예. 본방사에서 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0: 예. 예. 좀 박혜영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작품들도 거의 꼽으라고 그러면 뭐 거의 1, 2위, 3위 뭐 이렇게 거의 되는 작품들이 다 박혜영 작가님 작품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나의 아저씨에 들어가 있던 손디아의 어른이라는 곡을 첫 곡으로 추천드립니다.
1: 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네, 책 보니까 드라마 작가님들의 추천사도 정말 명대사 이상이던데 폭삭 소가수다 임상춘 작가님 좋아하는 드라마로 밤새 수다 떠는 기분 인생 드라마 인생 에세이 인생 필사집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2: 사실 이제 이 임상춘 작가님이 이번에 그 추천사를 하나를 써주신 게 아니고요. 임상춘 작가님은 제가 추천사를 부탁드리면 하나를 써주시는 게 아니라 한 일곱, 여덟 개를 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서 제가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 일곱, 여덟 개를 썼다. 그중에 골라서 쓰셔라.
1: 그것도 괴롭겠다. 다 좋을 것 같아요.
2: 섞어서 쓰셔도 되고 마음껏 활용해서 쓰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아 작가님한테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 작가님하고 저하고 약간 인연이 있었던 게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예, 임상춘 작가님 워낙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1: 남녀도 모르겠다는 얘기도 네, 있고 막.
2: 처음 이 에세이 네. 책 낼 때 추천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0: 라고 출판사에서 얘기를 해서 임상춘 작가님한테도 그 전화번호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1: 네.
0: 문자를 보냈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을 내게 됐습니다. 추천사를 써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역시 안 되겠지. 그러고서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전화를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전화 통화를 처음 했죠.
1: 네.
0: 근데 작가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반가워하시나 싶었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글로 서로 이제 그분은 드라마를 쓰시고
1: 예,
0: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뭐 이런 입장에서 서로 서로 멀리서 이렇게 약간 응원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그런 기분을 받으셨나 봐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만나 뵙지는 않고 의도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직접 만나면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우리가 좋아하는 임상준 작가님이랑 저랑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냅니다.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요. 저는 그 멀리서나마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응원이라는 게 너무 과하게 붙어서 응원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이렇게 작품도 보고 뭐 때로는 비판도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같이 나가는 거 이거는 저는 좋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1: 그렇네요.
0: 그렇게 하고 있고
1: 네.
0: 감사하게도 작가님이 이런 거 제가 이제 부탁할 때마다
1: 흔쾌히
0: 허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다 저작권 관련된
1: 그렇죠.
0: 것들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작가님들한테 연락해서 허락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임상준 작가님이 흔쾌히 쓰라고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1: 그렇죠. 명대사도 워낙 많으니까.
0: 네.
1: 박지은 작가님은 드라마를 보다가 좋은 대사를 만나면 잠깐 멈춰서고 싶어진다. 한번 소리내어 읊어보고 싶고 손으로 꾹꾹 눌러 써보고 싶어진다. 정말 책의 주제에 딱 떨어지는 추천사를 써주셨나요?
0: 너무 정답을 탁 해서 써주신 그런 느낌이 있는데
1: 네.
0: 박지은 작가님하고도 좀 그 인연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저랑 좀 만난 적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뭐 술 친구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뭐 각자 살아오는 거에 대한 뭐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 여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관계예요. 지금 이제 박지훈 작가님이 그 뉴욕하고 여기 국내 왔다 갔다 하시면서
1: 아,
0: 지내시거든요. 거기에서 자녀들이 이제 거기서 학교 다니고.
1: 아.
0: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작업을 할 때는 국내 와서 여기서 작업실에서 작업하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뵙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뭐 톡이나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보내면 항상 답변을 아주 하시고 그다음에 박지은 작가님이 작품을 보면 되게 로맨틱 코미디를 잘 쓰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되게 발랄하고 그냥 그런 해맑은 느낌이 있는데 작품으로 느끼면
1: 그렇죠.
0: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세요.
1: 아.
0: 네, 그래서 막, 아, 이게 그냥 나온 관계나 그냥 나온 대사나 이런 게 아니구나.
1: 능력이 뛰어나겠구나.
0: 그 감정들을 너무 잘 포착해서 가져가시고,
1: 네.
0: 그 다음에 박지훈 작가님이 이제 코미디 이런 거 되게 잘 쓰시잖아요.
1: 원래 예능 작가였잖아요.
0: 네, 맞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웃음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만나보면 또 진중한 면도 굉장히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약간 작품하고 실제 인물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시는 분이고 물론 뭐 굉장히 만나면 즐거운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가분입니다.
1: 네. 예. 박혜영 작가는 어떠신가요?
0: 박혜영 작가님은 그 제가 그전에 사실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아저씨 이전에 나온 작품들 또해영 뭐 이런 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그렇게 주목하진 않았었는데 나의 아저씨가 나오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1: 맞아요.
0: 아니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쓰셨지? 막 이런
1: 또 오해영에서 좀 조짐이 보이긴 했죠.
0: 맞아요. 그냥 나의 아저씨에서 참 맞아요. 또 오해영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나의 아저씨가 너무 대단한 작품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동서가 드라마 안 보는 사람이에요.
1: 네.
0: 근데 동서가 어느 날 좀 자기 시간 좀 남았다고 근데 뭐 수술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이제 드라마를 한 편 뭐 보고 싶은데 추천해 뭐 추천해달라. 그래서 내가 나

0: 아저씨 봐, 내가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막 그 볼 때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형, 나 이거 맨날 물어보면서 이러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이게 엄청난 작품이구나. 저렇게 완전히 닫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데는. 근데 그걸 완전히 다 깨고 들어가는구나라는.
1: 아저씨분들 진짜 많아요. 네.
0: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네라는 생각을 해서 박혜영 작가님 작품을 좋아하다가, 그 지난 책 낼 때 이제 어떤 식사 자리에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인사드리고, 제가 너무 최애한다 이런 작품들 너무 좋아하고 작가님 작품 하는 방향도 되게 궁금하고
1: 네.
0: 놀랍다 어떻게 이런 구성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저런 맞아요.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네. 그때 좀 재밌었던 일화는 그 박혜영 작가님이 작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좀
1: 그래요?
0: 했어요. 그 뭐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싫어하는 대상.
1: 맞아요.
0: 주인공으로 네. 끌어와요.
1: 네.
0: 주인공으로 끌어와서 그 주인공을 결국은 사랑하게 만드는 본인이 맞아. 사랑해야 되거든요.
1: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찾게 돼요.
0: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자무사 같은 경우도 그 인물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좋아할 수가 없는 어떤
1: 그런 사람 꼭 있거든요.
0: 네, 그런 사람이고
1: 어느 조직에나 예.
0: 나의 아저씨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아저씨들만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런 술집에 가고 싶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끝날 때쯤 되면 이 아저씨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매직이죠. 근데 내가 마음속에 막연하게 실제 알지도 못하면서 약간 싫어하고 좀 더 나가면 약간 혐오했던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거를 뒤집어서 사랑하게 만들 수 있으면 이 부분에서 엄청난 감동이 나올
1: 기적이죠,
0: 수 있다는
1: 사실은.
0: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박혜영 작가님이 그런 측면으로 작법을 갖고 작업을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았어요.
1: 항상 소외된 자가 누군지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0: 맞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딱 보면 내가 지금 요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뭘까? 이걸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가 싫어하는 감정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작품에다가 하시는 거죠.
1: 네. 네. 그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해요. 사람들 마음을 좀 녹여주는 거니까.
0: 맞아요.
1: 네. 오늘 누구에게나 가슴을 후벼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를 펴내신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추천곡 들어볼게요.
0: 그 도깨비에 나온 거죠.
1: 네. 네.
0: 크러쉬의 뷰티풀.
1: 네. 네. 말이 필요 없는 노래죠. 함께 들어보시죠.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네, 작년에 크게 사랑받은 작품 폭삭 소가수다의 명대사 소중하니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특별한 대사 말고 이렇게 평범한 대사가 좀 울림이 있고 오래 네. 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가 이제 명대사 뽑을 때 네. 약간 기준 같은 게 있는데 그 명언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네. 그 드라마 이 상황에 맥락에 딱 들어가면 오 이게 엄청난 어떤 깊이를 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0: 근데
1: 그 폭삭 소가수다에 나왔던 이 대사는 저는 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소중하니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는데 굉장히 짧잖아요.
0: 네.
1: 짧은데 이 대사를 마음에 이렇게 품고 이렇게 하루의 아침을 시작을 해보면 그리고 하루를 지내보면 좀 다른 느낌으로 하루를 좀 대할 수 있어요. 아침에 또 출근했네. 저녁에 돌아왔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0: 네.
1: 에세이에도 썼지만 요즘은 너무 험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0: 맞아요.
1: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대사 하나에 싹 녹여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너무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기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조금은 좀 굉장히 소중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0: 네.
1: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꼽아주신 대사 하나하나가 다 아 맞아 그때 내가 이거 듣고 너무 좋았었는데 이런 대사들이어서 필사하면은 뭔가 좀 마음이 정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오해영의 별일 아니라는 말보다 괜찮을 거란 말보다 나랑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백배 천배 위로가 된다. 이런 것도 진짜 너무 와닿는 대사죠.
1: 맞아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별일 아니야 그거.
0: 맞아요.
1: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진짜 똑같은 걸 겪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공감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진 않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같은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 옆에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오해영에도 이 대사가 나왔지만 사실은 나야 아저씨에도 비슷한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가 있어. 네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심각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이성균 씨가 아이유한테 하는
0: 네.
1: 대사인데
0: 이성균 씨가 너무 또 따뜻하게 그 말도, 얘기해줘서
1: 네. 예. 그 말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예.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가슴에 와닿냐면 아이유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성균 그 작품
0: 네.
1: 주인공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0: 너무 힘드니까.
1: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0: 네.
1: 거기 보면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0: 그쵸.
1: 뭐 아내는 사장이랑 뭐 바람이 나고 막 그쵸. 이런 장면들이 막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0: 그쵸.
1: 그거를 아이유한테 말하듯이 자기한테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네. 네. 뭐 드라마 몇 번 소개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드라마는 사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할 만한 명대사 뭐 당연히 기록하실 거고 진짜 출판사 이야기대로 무궁무진하겠는데요.
1: 뭐 앞으로 대사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드라마 관련된 것들 꼭 이런 식의 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쓸 생각이고 계획도
0: 네.
1: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0: 네.
1: 드라마도 약간 그런 정도의 위상을 좀 갖게 되는 상황이라 한국 드라마를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작가별로 네. 뭐 옛날 이런 분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그렇죠. 있다라는
0: 거. 그렇죠. 충분히 뭐 백과사전 같은 게 나오겠네요.
1: 아카이브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제가 필생에 할 수 있으면 필생의 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사람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에세이나 이런 글들을 계속 쓸 생각입니다.
0: 그러니까 워낙 또 그 영화 드라마 뭐 다큐까지 수십 년을 후벼파신 분이니까 아까 정말 시나리오 작가 공부하신 것처럼 네. 그것도 쓰시면 얼마든지 탄탄하게 쓰실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봐야 될 게 또 너무 많잖아요.
1: 아,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시간은 사실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려면 낼 수 있다. 요즘 제가 이제 루틴으로 밤 9시에 자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그게 딱 좋더라고요. 4시에 와. 아무도 안 깨 있을 때 일어나서 네. 그때 일을 한 7시, 8시까지 하는 그 시간 동안 글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시나리오 이전에 소설도 좀 만나보실 수가.
1: 꿈입니다. 예.
0: 네. 또 다른 글로 정덕현 작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추천곡 보내드릴게요.
1: 그 조성석 씨가 부른 이 쓰리생에 나왔던 노래죠.
0: 네.
1: 아로하입니다.
0: 아로하 보내드리면서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작가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너를 보면 눈물이 난다. 박성철. 이별보다 더 큰 슬픔은 이별을 예감하는 순간이다. 너의 부재보다 더 큰 슬픔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도 너의 마음은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이다. 같이 있으면서도 늘 내 것이지 못했던 사람아, 너를 보면 눈물이 난다. 감성은 왜 그렇게 예민한 걸까요? 차라리 무디고 눈치 못 채면 가슴이 시리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박성철 시인의 너를 보면 눈물이 난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제 아무리 공자와 주자의 가르침을 깨우친 학자라도 바다의 삶은 그들만큼 알지 못합니다. 정약전

는 바다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홍어와 가오리는 어떻게 다른가? 해파리가 많아지면 도미가 많아지는가? 그 궁금증 덕분에 해상에서 표류하다 지금의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중국을 거쳐 조선 땅으로 돌아온 어부 문순득에게 이야기를 정해 그의 3년 2개월간의 여정을 다룬 표회심화를 펴내기도 했죠. 처음 보는 물고기는 기어이 배를 갈라 특징을 관찰하고 바다의 모든 것을 기록하며 수도 없이 질문하는 정약전에게 창대는 궁금한 것이 왜 그리 많으냐고 타박합니다. 이때 정약전이 답합니다.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하는 공부가 나라를 망쳤다. 창대와 가거택을 비롯한 흑산도 사람들의 면면에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치를 터득한 이들의 지혜가 묻어나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로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경지가 존재하죠. 영화는 바로 이것이 정약전으로 하여금 붓을 들게 한 진정한 힘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게 후반, 학문으로 입신양명하려던 창대 역시 스승 없이 홀로 감당하는 긴 여정을 통해 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감독이 길어올린 민중의 역사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두루 반추하는 거울이 됩니다. 홍어 다니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 다니는 길은 가오리가 압니다. 정약전은 창대의 이 말에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산어보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길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거기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책 속의 가르침보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다니는 길의 모양과 삶의 양태를 잘 기록하려던 학자의 마음은 시간을 달려와 현시대의 혼란을 넉넉히 어루만집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건희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는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세상에 나온 지 곧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점자의 역사와 가치를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올 한 해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8월 7일 금요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글 점자 창안 100주년 점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점자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 특별 회고를 비롯해 교육 분야와 재활복지 분야에서의 점자 발전 방안, 그리고 AI 시대 점자의 미래까지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점자 교원 양성 기관과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점자 교재 교구와 보조기기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전시와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시각장애와 점자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참가 신청은요, 7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행사와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회 상임이사 연락처인 010-9557-6309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맹정음 100주년을 맞아 점자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30일 목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우효가 부릅니다. 민들레.

우리는 한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 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여름휴가에 일본 여행을 계획한다는 젊은 부부가 나왔는데 만 2살짜리 아들이 기차를 좋아하니까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는 코스를 짜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살이라는 아들 일본 기차를 보더니 아 무궁화호 아니야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던데 저희가 오늘 소개할 기차는 좋아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강원도 정선 아리랑 열차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그 아들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 말소리만 듣고도 지금 얘기하는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 몸집이 호리호리한지 뚱뚱한지 딱 알아내는 분 계시죠? 자,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새 소리를 듣고 이게 어느 새인지 알아내는 것 가능할까요? 와, 이게 되나요? 근데 지금요, 국가유산청에서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내는 전문가를 양성하라는 건데요. 와, 궁금합니다. 자,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15B가 불러요. 신인류의 사랑.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떻게 해요, 센터장님? 요즘 너무 더운데. 아, 네, 어떻게 너무 지내십니까? 예.
1: 저는 뭐 저녁에 퇴근하면은 이제 야구 틀어놓고 네, 시원한 면 요리 먹으면서 네, 네. 잘 버티고 있는데요.
0: 좋네요.
1: 네. 네.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는 여름 중에 정말 가장 더운 시기가 아닌가 그쵸? 싶은데요. 네. 그래서 회사마다 집중 휴가 기간으로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이 시기에 는 시원한 곳을 저절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0: 아, 그럼요. 네. 네.
1: 삼복더위에 방문하면 좋을 곳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정선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열차를 타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정선군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차인 정선 아리랑 열차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근데 네. 진짜 정선 아리랑 열차라는 게 따로 있어요?
1: 있죠. 네네. 3년 전 그 여름에 저희 코너를 통해서 정선 아리랑 열차 이제 줄여서 A트레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0: 제가 진행하기 전이군요.
1: 네, 예, 그렇죠. 예.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2년 전에 낙석 사고로 인해서 열차의 운행이 멈췄다고 아이고, 합니다.
0: 네. 네.
1: 철길 보수 공사를 마치고 올해 5월 22일부터 다시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0: 꽤 오래 걸렸네요.
1: 네. 크게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예전에는 출발 지점이 서울에 있는 청량리역이었었는데요. 이제는 그 충청북도 제천역에서 아리랑 열차가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환승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0: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출발하는 분들은 네네, 제천역으로 그쵸? 가서.
1: 그렇죠. 네. 제천역에서 9시 2분에 출발을 하고요. 정선역에는 11시경에 그리고 종착역인 아우라지역은 11시 33분에 도착을 합니다. 요금은 일반 요금은 1,200원인데요. 장애인 할인을 받아서 5,100원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관광열차마다 할인이 되는 열차가 있고 안 되는 열차가 있는데요. 관광열차를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면은 할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 운영사는 다르고 단지 코레일에서는 열차만 빌려주는 경우는 할인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악 와인 열차라든지 또 전국 일주를 할 수 있는 회랑 열차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할인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다고 정했어요.
1: 네.
0: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당일치기로 갔다 오려면 네. 그러면은 언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탑승하시려면은 네. 이른 아침부터 좀 서두르셔야 합니다. 네. 서울 기준으로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5시 40분이나
0: 5시 40분?
1: 네. 6시 27분 KTX 이륜열차가 있는데요. 요거를 타시거나 아니면 6시 38분에 ITX 마음열차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부산 쪽에서도 탑승하시면 제천까지 올 수 있는데요. 부전역에서 5시 47분에 출발하는 KTX 이륜열차를 타면은 제천역에 8시 41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9시 2분 아리랑 열차를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좀 저렴하고도 좀 편리한 ITX 마음 열차를 탑승을 했는데요. 청량리역 7번 플랫폼에서 네. 출발을 했습니다.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려서 제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0: 그러면은 제천역에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여유가 있나요? 어떤가요?
1: 뭐 어떻게 보면 여유가 좀 있긴 한데 그 환승 여유 시간이 1시간이 좀 채 안 되거든요. 한 45분?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역사 내에 편의점에서 뭐 간단하게 삼각김밥이나 뭐 음료 같은 것들을 사서 아리랑 열차를 타기 위해서 2번 플랫폼으로 바로 내려갔었고요. 빨간색 기관차와 또 흰색 바탕의 알록달록 열차가 저희를 기다려주고 있어서 바로 탑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정선 아리랑 열차는 정선 5일장이 열리는 2, 7로 끝나는 날짜, 뭐 2일, 7일, 뭐 10일, 17일 뭐 이런 식 날짜와 또 주말과 일요일에만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일정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거는 무조건이죠. 네네. 미리 알고 가야죠. 정확하게.
1: 맞습니다. 네. 네. 총 4개의 객실이 있는데요. 가장 뒤쪽인 1호차는 바람 숨결실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는데요.
2: 멋진데요?
1: 네네. 되게 그 이름을 재밌게 졌더라고요. 네. 앞쪽으로는 자유석이 이제 두 자리가 있는데 테이블이 있어서 간단하게 음식을 놓고 이렇게 먹기에도 되게 좋은 공간이었고요. 네. 1호차와 2호차 사이에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었고요. 또 2호차는 이름이 은빛 울림실.
2: 어머나.
1: 네. 네. 누가 시인이 졌나.
2: 멋지네요.
1: 네, 네. 네. 뒤쪽으로는 자전거석이 이제 따로 있어서 자전거를 이제 접이식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직접 이제 그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요. 또 3호차는 산들산들실인데요. 네. 앞뒤로 이 캐리어 같은 것들을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3호차와 4호차 사이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4호차에는 이름이 깊은 사색실 이라고 하는데요. 3호차와 뭐 비슷한 구조였었고요. 네. 1호차와 4호차 끝쪽에는 전망을 이제 즐길 수 있는 등받이 없는 의자들이 있어서 가볍게 열차를 이제 앞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0: 네. 자, 정선 아리랑 열차는 네. 등급으로 따지면요. 네. 그럼 무궁화호 등급인가요?
1: 맞습니다. 네. 기관차와 객실은 이제 무궁화호 열차이지만 네. 좌석이나 시설은 새마을호,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의 서비스를 해줘서 좌석마다 뭐 테이블과 또 콘센트가 설치가 다 되어 있었고요. 또 일반 창문 위에 또 하나의 창문이 이제 위쪽에 있어서 개방감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유명한 관광지인 영월을 지나서 예미와 민둥산역까지는 태백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정선선으로 분기를 하게 되는데요. 벼로공역, 그 다음에 선평역, 그 다음에 이 정선역까지 이동을 할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정선역에서 내리시더라고요.
2: 요즘 뭐.
1: 네, 시티버스하고 또 여기 5일장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서도 많이 내리시고 저희는 이제 나전역을 지나서 종착역인 아우라지역까지 이동을 했었는데요. 열차 방향 오른쪽으로 이 조양강이라는 그 강이 있는데 네. 그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뭐 보시는 분들마다 다들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우라지역은 역무원이 없는 무인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 자체가 뭐 작고 복잡하지가 않아서 저시력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네네.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역에는 커다란 그 물고기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얼음치입니다. 네, 일급수에서만 산다고 하는데요. 돌탑을 또 쌓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2: 물고기가 돌탑을 쌓는데요?
1: 네, 그 물 안에서, 네, 강 안에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2: 소원이 있나?
1: 네. 네.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도착을 한 시간이 정오가 좀 안 돼서 되게 한낮이었는데 네.

0: 이렇게 덥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1: 아, 정선은 정선이네요.
0: 네네. 네. 그래서 가볍게 정선 나들이를 또 즐겨봤습니다.
1: 그 말씀해주신 아우라 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 아우라지가 무슨 뜻이래요?
0: 네, 아우라지는 어우러진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평창 그 발왕산에서 발원한 그 송천하고 태백에서 발원한 골지천이 만나서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라 해서 아우라지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양평에 이제 두물머리가 있잖아요. 거기보다는 훨씬 깊고 높은 산에서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에서 나와서 시내를 지나 이렇게 시원한 계곡으로 이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송천과 또 골지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날씨더라도 이곳에서는 이제 시원한 물줄기와 또 나무로 인해서 선선함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는데요. 위쪽으로는 출렁다리까지 있어서 네.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송천 출렁다리를 찍고 이동하면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연이 주는 시원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 아유, 출렁다리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네. 네. 자, 강원도 정선까지 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서운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네. 위장이 서운합니다. 그냥 오면.
0: 네. 네.
1: 맛집 분명히 다녀오셨을 텐데.
0: 네.
1: 분명히.
0: 뭘 먹었는지 얘기는 좀 네. 그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 아, 또 이렇게 또 네. 네. 아껴 두시려고.
0: 네. 네. 우선 저희는 이제 거기서 그 정선 아리랑 그 전통 시장을 방문을 또 한 곳도 했었어요.
1: 네.
0: 네. 이곳 시장은 정선역 인근에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강원도 교통약자코를 통해서 이동을 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예전에는 이제 1일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하루에 이제 4번까지만 이동을 할 수 있고 변경이 되었다 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곳 시장에 방문을 하니까 아주 북적북적 사람 소리들이 정말 나는 게 정말 시장에 왔구나 이런 느낌 가졌고요. 특산물인 뭐 곤드레 나물을 비롯해서 각종 산나물하고 농산물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구경을 하다 보니까 뭐 강원도 하면은 떠올리는 막국수, 그리고 올챙이 국수, 그리고 이제 콧등치기 국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면치기처럼 콧등에 이제 닿는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뭐 감자전이나 옥수수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뭘 먹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흔하긴 하지만 저희는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감자전을 네, 너무나 맛있게 먹었는데요.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셔서 옆 테이블에 이제 콩국수를 어떤 분들 이제 시키셨는데
1: 네.
0: 콩국수가 좀 더 많이 삼겨졌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주셨어요.
1: 어머나.
0: 네,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콩국이 아주 진하고 고소해서 정말 배부르게 먹고 왔습니다. 산나물 구입하는 분, 뭐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경우 뭐 택배로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선 5일장에서 특산물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인정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오늘은 새롭게 개통한 정선 아리랑 열차와 함께 정선 나들이를 가볍게 해봤는데요. 여름철 당일 코스로 좋은 곳이니만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시티 버스를 통해서도 그 여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으니까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ASMR은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의 줄임말로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이나 음성을 뜻한다고 한다. 나는 주로 잠이 안 올 때 유튜브에서 빗소리를 찾아 듣는다. 신기하게도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잠이 스르르 들곤 한다. 그런데 이런 ASMR 중에는 단연 음식에 관한 소리가 많은 것 같다. 먹방 유튜버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서 나는 소리를 극대화해서 들려주곤 한다. 나는 남들이 먹는 걸 뭐하러 보나 싶어서 먹방 콘텐츠는 거의 보지 않지만 그런 콘텐츠에서 들려주는 소리는 촉각을 곤두세워 들을 때도 많다. 화면 해설을 쓸 때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눈을 감고 영상 작품을 들어보는 과정, 즉 눈을 감고 감상하기이기 때문이다. 화면 해설을 쓰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소리만 들었을 때 대사나 내레이션, 여러 가지 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눈을 감고 감상하기라고 할 수 있다. 왜 꼭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영상을 감상해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심코 영상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각 정보를 동시다발로 받아들이게 되는지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 알면서도 지금도 놀라게 되는 사실이 있다. 눈을 감고 들으면 배우들의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면을 되감아 이번에는 말을 하는 배우들의 입을 화면으로 보면 신기할 만큼 대사가 잘 들린다. 그만큼 시각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발음이 좋은 배우들을 선호하게 되기도 한다. 발음이 이상하면 당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생겨도 또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대사 전달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기가 싫어진다. 그렇게 그 배우를 내 마음에서 버렸기에 다음 작품에서 만나게 된다면 반쯤 포기하는 심정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발음이 좋아져서 오는 배우들이 있다. 그만큼 노력하는 배우일 텐데 남들은 잘 알아채지 못해도 나만이 알게 되는 소소한 기쁨의 순간이다. 그럼 그 배우는 다시 내 마음에 저장. 연기가 좀 부족할 때가 있더라도 까방권, 까임 방지권을 얻게 된다. 다음 작품에서는 분명히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배우들의 발음까지 신경 쓰게 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눈을 감고 감상하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시각장애인이 방송을 접하는 환경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화면 해설 글을 쓰는 일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대사나 내레이션, 여러 가지 소리만으로 작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해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작업할 때가 많다.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볼륨을 높일 때도 많은데 모니터에 여지없이 경고 문구가 뜬다. 높은 볼륨은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력은 중요합니다. 볼륨을 이 지점 이상으로 높이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칫하지만 허용 버튼을 클릭한다. 결국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청력 검사는 필수가 되었다. 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5명의 화면 해설 작가가 함께 쓴 책, 눈의 선하게에서 권성아 작가가 쓴 ASMR, 눈을 감고 감상한다는 것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반가운데요. 화면 해설 작가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등장인물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대사 없이 처리되는 여러 정보들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들리는 말로 바꿔주는 분들이죠. 화면 해설을 잘 하려면
화면에 나오는 시간, 공간 등의 변화와 인물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는 줄 알았는데 소리도 잘 들어야 하는군요. 네, 귀로 들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귀로 들었을 때 저 낯선 소리는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해설해야 한다는데요. 세상에 어느 일이라고 쉽기만 한 일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권을 위해 일하는 화면 해설 작가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네,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눈에 선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아주 선한 마음의 화면 해설 작가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한 분들은 이 책 눈에 선하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릭 베넷이 부릅니다. Still with you.

0: 청탁다구리고요. 청탁다구리가 이제 그 나무에 지탱에서 서 있을 때 발로 나무를 쥐어 잡아도 뒤에 꼬리로
1: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소리로 시작해봤는데 어떤 현장일까요?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수업 시간을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면 자연유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1: 네.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2: 지금 그 산이나 현장에 무인 음향 기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새들이 오는 게 녹음이 되고 그 조사자들이 그 음향 기기를 수거하고 녹음된 파일을 시각장애인 전문가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종류의 새가 서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판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류의 소리 판독과 이 자연유산 모니터링 지원 업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의 이성경 연구사에게 들어보시죠.
3: 저희가 이제 그 천연기념물센터라고 저희 국가유산청 소속의 전시관이 있는데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자주 찾아오시고 하시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비율이 현저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가진 뛰어난 청각적 감각과 집중력을 활용해 자연의 소리를 분석하고 그리고 생태 정보 수집 분석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자연유산 보존에 새로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인 자연유산 보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동이 불편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런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형태를 머릿속으로 이제 그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런 새 형태구나라고 그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데는 장애, 비장애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1: 없죠.
2: 네. 그러니까 누구나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전문가가 돼서 또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자연유산에 관심을 갖는 장애인들이 또 많아지는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전문가가 되려면 일단 많은 새들의 소리를 네. 듣고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대부분의 새들이 번식할 때 자신만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고요. 아니면 구애하는 춤을 추거나 좋은 집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든지.
1: 아유, 네. 똑같구나.
2: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 소리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0: 새의 만수가 소리로 유혹을 많이 합니다. 또는 내 빛깔, 내 몸으로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암컷보다 수컷이 화려한 게 많고요. 또는 암컷은 그냥 짧게 소리만 내는데 수컷이 좋은 소리를 낸다든지 특이한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새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번식기가 접어들 무렵에 그때 소리를 냅니다. 보통

0: 산새들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산에서 서식을 하다 보니까 발견이 잘 안 돼요. 조류를 조사하는 그런 연구팀이나 전문가들이 산에 가서 조사를 하더라도 직접 관찰해서 얘네들을 이제 조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크기도 작고 숨어있고 또 화렵수나 이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이파리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새소리로 공정을 많이 하는데 또 특이하게 봄철 그 다음에 여름이 번식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특이한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소리는 노랫소리입니다. 번식기 때 이 종들의 구분이 가능한 노랫소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보통 수컷이 많이 낸다.
1: 아, 그래서 이 새들의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어떻게 이번 교육에 어떤 분들이 참여해 주셨나요? 아, 네.
2: 사실 그 모집 공고를 낼 때 네. 제한을 두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할까 봐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했는데요. 근데 선착순으로 지원했다는 건 그만큼 열의가 있다는 그렇죠. 뜻이기도 하잖아요.
1: 달려간 거잖아요.
2: 그렇죠. 내가. 예. 실제로 다들 자연유산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교육을 원했던 분들이어서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에서 30명, 대전에서 20명 이렇게 두 지역에서 각각 진행이 되고 있죠. 네.
1: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거 뭐 네. 예습 복습도 하겠죠. 그렇죠? 공부 자체를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2: 네. 교재가 있는데요. 네. 그 조류 52종에 대한 내용이 점자로 돼 있고 새의 모양은 촉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담긴 새의 소리도 이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복습과 예습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공부를 하고 와서 자랑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1: 그쵸?
2: 네, 이 시간에 네.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3: 지나다니면서 공원이나 산책길에 새소리 들으면 귀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새소리를 교육받을 수 있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흔하게 듣는 새소리도 뭔지 몰랐는데 각 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랑 소리를 같이 연결해서 교육을 시켜주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4: 너무 어렵잖아요.
3: 아니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 자연유산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연유산이 어떤 유산에 속하고 있는지 설명부터 시작해서 천연기념물 중요한 새부터 시작을 해주셔서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5: 저는 산림치유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조류라든지 이런 설명할 때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냥 외우기만 했지 이런 자세한 어떤 소리하고 연결된 교육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육한다라고 해서 정말 흥미롭고 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왔습니다.
4: 책을 네. 이제 봤는데 이게 교재잖아요.
5: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따오기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모양이 어떤지를 실제로 이렇게 모형을 만질 수도 있지만 그러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모형도 만지고 또 점자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감동도 되고.
4: 교재를 좋아하신다고 하니 집에 네. 가셔서 계속 읽으시고 계속 소리 듣고 공부하실 것 같거든요.
5: 그럴 것 같지 않은데.
2: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새 소리를 좋아하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로 신청을 했고요. 다양한 새들의 특성도 배우고 또 이렇게 소리로 듣다 보니까 어렵지 않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1: 아, 특히, 어렵지 않대요?
2: 네, 어렵지 네. 않대요. 특히 자연유산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는 시간인 거죠.
1: 근데 네. 이제 교재에 감동할 정도로 마음에 들긴 하지만 네. 열심히 볼 자신 없다는 분도 또 계세요.
2: 그러니까 네. 일단 흥미를 가졌으니 열심히 할 건데
1: 건데.
2: 네, 이론도 이론이지만 현장에서 많이 적용해 볼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연에 있는 새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익히고 있는데 교육 현장 함께 해보시죠.
0: 먼저 천연기념물 따오기입니다. 얘네들이 서식하는 곳이 습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논이 생기면서 이 논이 또 습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오기들이 논으로 오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농약을 쓰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렁이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원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새소리 따옥따옥거리죠? 네. 그래서 따옥입니다.
6: 자료가 별로 없는 소리 같은데 진짜 따오기들 소리는?
0: 네, 우리나라에서 멸종되기 전에는 따오기를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겠죠. 장비나 여섯 없었으니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자, 다음은 메사촌입니다. 일단 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이 텀이 점점 줄어들죠. 이게 울고 얘가 좀 쉬었다가 또 하는데 이 텀이 점점 빨라져요. 근데 이게 녹음이 다 안 된 건데 이게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엄청 빠르게 해요. 빨리 하다가 나중에는 얘도 이제 목이 막힌 거예요.
7: 그리고 얘는 올라가는 거 같아요.
0: 아, 예, 맞아요. 텀도 올라가고 빨라지고. 얘는 뻐꾸기 종류입니다. 아. 네. 이름에 이제 힌트가 있죠. 형태가 매를 닮았어요.
2: 네. 네. 저도 그 아침에 지저귀는 뭐 박새나 또 비둘기가 어떻게 우는지는 들어봤는데.
1: 오, 대단. 뭐. 저 이 자체가 지금 대단한데?
2: 아, 네. 그래요? 뭐, 따오기, 뜸부기, 뻐꾸기, 파랑새, 청딱따구리. 이런 새들의 소리까지 듣고 또 새들마다 성격이나 특성까지 배우니까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1: 이야, 네. 대단합니다. 저는 새 이름만 들어도 지금 놀라고 있거든요.
2: 다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1: 어디서요?
2: 뜸부기. 뜸뿍뜸뿍.
1: 어디 막 노래에서 들어봤어요.
2: 아, 그러니까. 새들의 이름은 죄송합니다. 들어봤죠. 네.
1: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전 지금
2: 소리까지는 못
1: 이 친구들이
2: 들어봤죠.
1: 운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야, 하여튼 거기다 또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2: 아, 그러니까요.
1: 지금 교육받았는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강의 자체 굉장히 재밌네요.
2: 네, 재밌어요. 네. 이날 강의를 하신 분은 국립자연유산원의 신용훈 기획운영 팀장입니다. 이분은 그 자연유산의 개념 그리고 13종의 야생 조류의 소리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에게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새의 색깔이나 특이한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 이제 이 새소리라는 게 듣기 좀 아름다운 새소리도 있지만 되게 듣기 거북한 새소리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새소리를 들려드릴 때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좀 주의를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새소리뿐만 아니고 좀 어떻게 형태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 새의 특성이라든지 생활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새를 봐오면서 느꼈던 그런 재미있는 것들 그런 것 위주로 좀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 시각장애인들이 질문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학구열이 어마어마하신데 실제로 느끼시는 이분들의 열정이 궁금합니다.
8: 질문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좀 앞으로 남은 강의를 더 잘해야 되겠다 또는 편하고 더 재미있게 좀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할까 사실 오늘 돌아가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새소리가 사실 많이 들어야만 좀 쉽게 좀 익숙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간혹 들으면 사실 이 새소리라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교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소리도 계속 들으시고 이제 시험을 보실 때도 오히려 이 새소리만 기억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새가 어디에 서식을 한다더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서 있을 때 이런 새소리가 들으면 어떤 느낌이겠구나 라는 거를 같이 이제 느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2: 네, 그 강의할 때 시각장애인들의 열정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의 내용마다 반응이 좋았고 무엇보다 질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1: 그게 진짠데.
2: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많이 들어야 기억이 나니까 꾸준히 공부하라는 당부와 함께 응원을 또 해주셨는데 참여자들이 이 조언을 잘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 열정이 네. 쭉 이어지는 거.
2: 그렇죠.
1: 근데 이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2: 이제 교육은 두 달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연유산과 생태에 대한 기초 이해부터 이 조류의 울음소리와 생태 음향 분석, 그리고 음원 데이터 활용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고요. 그 이후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1: 아, 네. 그렇군요. 다, 근데 중간에 듣는 것도 와 어렵겠다 머릿속으로 네.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평가? 그럼 시험 보는 거예요.
2: 맞아요.

0: 교육을 통해서 뭐 시각장애인들이 자율성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율성 보존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모두가 자율성의 가치를 공감하며 보존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국가예산청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현장 참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자율성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청도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기회를 마련하여 자율성 조사 연구 모니터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더 바라는 것은 이런 자연 조사를 저희 국가예산청뿐만 아니라 뭐 기후부에서도 하고 있고 기후부 뭐 소속 기관인 뭐 국립공원, 생태원 이런 데서도 하고 있어서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새들의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가 잘 활동을 한다면 자연유산 조사와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생태 자료 축적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분석한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걸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또 동물 보존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거라서요. 시각장애인도 이 자연유산 보존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도 알리게 되는 건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각오를 직접 들어 보시죠.
2: 산에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물가치 소리라든지 또 맵새라든지 뭐 이런 새들이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저게 뭐구나라는 것들을 자꾸 듣다가 보면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로 하면 너무 좀 빡빡한 느낌? 이렇게 내가 실제로 다니면서 거기에 호기심이 생기니까 즐기려고 하고 많이 좀 관심이 많아요. 고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질문 많이 하고 또 그런 관심 있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이랑 교류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이쪽이 연구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또 그런 연구사업들 잘 될 수 있도록 의견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화될 것 같고요. 생태나 어떤 자연이 환경 위 위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생물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장애인들이 그렇게 참여하면서 장애인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3: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을 할 거고요. 새소리를 반복적으로 듣고 교재를 내용을 암기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배워가는 과정이고 또 하다 보면 어떤 노하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대처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직업군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를 모양과 형태를 보고 구분을 할 수 없지만 그거는 근데 비장애인들도 다 비슷하잖아요. 새가 우리 앞에 그림처럼 딱 뭐 모양을 예쁘게 해서 나타나주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청각이 그래도 발달되어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듣고 새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유산을 지키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평가 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자연유산 전문가가 되면 주 40시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4: 그쵸.
1: 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하고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받는 분들이 잘 활동해 해야 하는 어떤 사명감도 있는 건데요.
4: 그래야 이제 계속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어떤 분들이 자연유산 전문가가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멋있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4: 네. 시각장애인과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교육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4: 자, 마지막 곡으로 이민혁과 박혜원이 부르는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인천 색동원의 전시설장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 10년간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는데요. 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장기간의 성폭행과 구타 등의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밝혀졌죠. 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과 삐딱한 권력 구조에서 발생한 구조적 인권 참사라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 분들 많았습니다. 전 시설장 김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27일 구속 송치된 이후 5개월가량 이어졌고요. 마침내 20년의 구형.

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겨졌는데요. 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에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이현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꿈. Hold the beat, stop the beat,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Kick it.

이현우의 꿈,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발달장애 사건과 선관위 국정조사에서 나온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여성장애인 단체 간의 국제교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 휠체어의 사례들 소개해드립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저는 시각장애인 손옥자입니다. 제가 실명되고는 진짜 노래 들으면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나왔거든요. 노래가 제 진짜 첫 번째 친구?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전국 노래자랑 일요일마다 이제 노래자랑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필요한 곡은 또 계속 따라 부르고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나온 것 같아요. 부를 때는 더 힘이 나고 들을 때도 감동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때는 매일 울면서 살았어요. 눈물을 흘리니까 그래도 마음에 그 깊숙한 그 상처가 좀 씻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마사 자격증을 따는 거기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마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9년 차요.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연구원님들 안마를 해주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게 손잡아주고 칭찬해줄 때가 제일 뿌듯해요. 그러면 막 날아갈 것 같죠. 기분이. 저는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영적인 눈을 또 뜯고 그래서 또 직장도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갔고 지금은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나라에서 우리 활동 지원사님들을 함께 있게 해주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일어설 수 있죠. 장애인일수록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겠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진성의 안동역에서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얼마 전에 그 발달장애인이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어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부모단체가 결의대회를 열었다고요?
1: 네, 부산에서 발달장애인 두 명이 계산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에 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0: 네.
1: 장애인 단체와 부모들은 이러한 처분은 공권력 남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경찰청 앞에서 이 발달장애인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0: 네, 그 장애인 부모들이 이번 사건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그 입장인 거죠?
1: 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경찰의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대응과 처분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결의대회에서 밝혔습니다. 이 경찰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지 인식하기 어려울 만큼 인지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특수절도라는 이 무서운 혐의를 씌워서 이 검찰에 넘겼고 또 검찰은 특수절도 혐의가 맞는지부터 살펴야 함에도 그 판단은 그대로 둔 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소유예는 이 유죄가 인정은 되지만 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애초부터 불송치가 결정났어야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이 특수절도범이라는 죄를 씌워서 이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입니다.
0: 예, 특히 수사 과정에서 그 발달장애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요?
1: 네, 이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가 있지만 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도 그렇고 또 진술조력인 제도도 이 특수절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 부모연대는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공식 사과 그리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 조건의 이 대폭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 대면 교육 의무화와 이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실시라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0: 그래요. 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말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알아보죠. 시각과 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소송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판결은 나지 않고 있네요.
1: 네, 이 시각과 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 소송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0: 네.
1: 장애인 영화 관람권 소송의 시작은 2016년 2월에 이 시각과 청각장애인 당사자 4명이 극장 사업자인 CGV와 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였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은 매월 이벤트성 이제 영화 관람데이가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0: 예. 근데 이미 법원에서는 원고인 장애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요?
1: 맞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2021년 11월에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는 이 장애인 차별을 인정을 했습니다.
0: 네.
1: 법원은 이 300석 이상의 좌석수를 가진 상영관과 또 복합 상영관 내에 모든 상영관의 좌석수가 이 300석이 넘는 경우에는 1개 이상 상영관에서 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이 횟수만큼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0: 네.
1: 그러나 2심을 판결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 상고한 대법원은 아직까지 침묵 중에 있습니다.
0: 그래서 장애계가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을 모집하고 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이 소송을 시작한 지 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동등한 영화 관람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하루빨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요구하면서 이 1,000만 관객 중에서 1%인 이 10만 명을 상대로 탄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장애인들은 여전히 365일 원하는 시간에 영화 관람을 갈 수 없습니다. 이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 영화가 흥행 역대 2위라고 하는 1,600만 명을 기록을 했지만
0: 네.
1: 장애인의 영화 관람 현실은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대로 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청각장애인은 자막이 보이는 이 보조기구를 도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그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가 다루어졌죠?
1: 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이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계획을 위한 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에 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0: 네.
1: 최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또 법원 판결에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0: 네, 그동안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선관위의 미온적 태도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1: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를 제공하라고 선관위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행하겠다고 답변은 했지만 이 실제 내용은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장황한 설명뿐이었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그림투표 보조연구를 제공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마저도 선관위는 이 상고를 제기하는 등 이 국민 눈높이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 당사자들은 이 거소 투표가 있는데 왜 투표하러 왔느냐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고 또 시각장애인이 어린 아들과 투표하러 갔지만 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이유로 투표소 출입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면서 외부에서 따로 투표하라는 얘기를 듣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0: 아이고, 예. 참 이 선거 때마다 겪는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문제를 선관위는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까?
1: 네, 중앙선관위 직무대행은 이 그림투표 용지와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 표본 대상을 확대해서 추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 의원은 이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0: 예. 자, 네 번째 이슈는 색동원 관련 내용입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결의 대회를 열었다고요.
1: 네, 인천 중증장애인 거짓설 색동원 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인천시청 앞에서 집중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차 추경에서 이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 거주인의 이 탈설 자립지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지난 6월부터 이 박찬대 인천시장의 이 후보시절 정치협약 이행과 또 색동원 피해자 33명의 전원에 대한 이 탈설 자립지원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현재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그동안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그 탈시설 자립 지원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1: 네, 사건이 알려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 강화군과 인천시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탈설 지원에 대한 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의 비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색동원 피해 거주인 모두를 위한 이 탈설 자립 지원 예산 마련이 이들의 주된 요구입니다.
0: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대책위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좀 들어볼까요?
1: 네, 색동원 피해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예산으로 17억 원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현재 여성 거주인 17명이 이 전국 피해자 쉼터와 이 전원된 시설에서 임시 거주 중에 있습니다. 남성 거주인 10명은 여전히 색동원에 있는 상황에서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이 이 색동원에 남은 남성 거주인을 위해서 주 1회 낮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네.
1: 그래서 현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피해자 전원에 대한 자립 지원을 약속하고 정책 협약도 맺었습니다.
0: 네.
1: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 거주인에 대한 이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을 조속히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근로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1: 네,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70대 임원이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근로자를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장애계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장애인 보호체계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0: 네.
1: 이들은 철저한 규명과 또 엄정한 수사 그리고 전국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인권 실태 조사 등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0: 이번 사건은 그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구조적인 인권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어요.
1: 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0: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이 공적 성격의 사업장입니다.
1: 그렇죠. 예.
0: 현재 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서는 이 영리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나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전력자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취업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해 1월에 이 표준 사업장을 이 노동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 근로 감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하는 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 예. 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관련 법률이 발의됐다고요?
0: 네, 국회 김예지 의원이 최근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또 종사자를 장애인 학대랑 그리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나 또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이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임정희의 노래 이어드리죠. 눈물이 안 났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최근에 여성 장애인 단체들의 국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 장애인 단체들의 국제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다고요.
1: 여성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인권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그런 과제인데요.
0: 예.
1: 이 국제 교류는 각국의 우수한 정책이라든지 실천 사례도 공유하고 또 이미 경험한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여성 장애인의 권리를 이제 세계적인 의제로 또 확산시킬 수도 있고요. 또 국내 정책이나 제도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0: 네.
1: 요즘 특히나 뭐 기후위기라든지 디지털 전환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문제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통해서 공동 대응도 할 수 있어서 오늘은 단체 간 국제교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국제교류가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가장 큰 변화는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가능성과 역량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해외 여성장애인 리더들의 활동이나 성취를 직접 접하면서 자신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자신감도 얻게 되고요.
0: 네.
1: 또 서로 다른 이제 환경에서 살아가는 여성장애인들이 경험을 나누고 또 자신이 겪은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인식도 함께 갖게 되고요. 정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당사자의 자존감도 높이고 권위공호와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렇군요. 국제교류가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발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 국제교류는 이제 국내 정책의 한계를 또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 지원이라든지 건강권 또 폭력 피해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분석을 또 하면 새로운 정책 모델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검토하면서 또 국내의 이 여성 장애인의 욕구를 또 지역적인 특성을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0: 예. 그 여성 장애인 단체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1: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흩어진 여성장애인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강력한 공동의제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주요하고요. 이 개별 국가나 단체의 목소리만으로는 국제사회와 각국 그 정부의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0: 네. 이제
1: 그렇지만 여러 국가가 이 여성장애인 단체가 이제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또 국제 캠페인 등을 추진하면 이 문제의 중요성과 해결 필요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고요.
0: 네네.
1: 또 이 국제 네트워크가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 연구라든지 인권을 모니터링한다든지 또 정책 대응과 긴급 연대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지속적인 협력 체계입니다.
0: 그렇군요. 국제 교류가 여성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1: 이제 국제 교류는 여성 장애인의 현실을 국제 인권 기준과 비교를 해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안에서도 여성 장애 여성과 소녀가 복합적이고 이 교차적인 차별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장애 단체들은 국제 교류를 통해서 각국의 협약 이행 사항을 공유하고 또 유엔 등과 같은 이 국제기구의 공동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많은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도 됩니다.
0: 그 여성 장애인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1: 국제교류는 여성 장애인 리더가 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돕는 정말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0: 국제회의나 연수 또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정책 분석을 하고 대중 연설을 하고 협상이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의 이 여성당의 리더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보면서 새로운 리더십 그 모델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국제 활동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지역사회 대표나 정책위원 또 권익공호 활동가로 성장하는 이런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청년 여성 장애인들에게 이 국제 교류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0: 청년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국제 교류가 미래의 진로와 이 사회 참여의 가능성을 확장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외의 교육이나 고용이나 창업, 정치 참여 등의 사례를 접하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삶의 경로가 다양해진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이제 다른 나라의 이 청년 여성 장애인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국어 능력도 키우고 또 디지털 활용 능력도 키우고 협업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여성 장애인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말 차세대의 이 여성 장애 리더를 양성하는 장기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1: 예. 문화 예술 분야의 국제 교류도 여성 장애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0: 문화와 예술은 언어와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는 정말 강력한 소통 수단인데요. 이 여성장애인 예술가들의 국제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작품 교류를 함께하면서 이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고요. 또 여성장애인의 창의성과 문화적인 역량을 알리는 데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국가의 여성장애인 예술가들이 공동 전시를 개최를 하면은 이 장애가 이제 개인의 결핍이 아니라 다양성과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러한 문화 교류가 여성 장애인의 문화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국제 교류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이 있다면요?
0: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식적으로 해외 방문에 이제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한두 차례 이렇게 행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 변화라든지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이게 기대해야 되는데 한두 차례 가는 행사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공동 연구라든지 정기회의 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인적 교류와 공동 캠페인 등의 후속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되겠고요. 이 국제교류 모든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기획을 하고 또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 있고 또 장애 유형과 모든 뭐 연령, 지역, 경제적 여건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국제교류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0: 이제 화상회의나 이 온라인 세미나 또 실시간 통역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해외 이동이 어려운 그 중증 여성 장애인들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한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교류 참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이동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정말 더 많은 당사자가 국제회의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다만 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호환한다든지 자막과 수어 통역, 쉬운 정보 제공 등이 이 디지털 접근성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이런 참여가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네, 국제교류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0: 국제교류를 통해서 각국의 여성장애인들이 직업훈련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나 창업 지원 모델을 공유하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이 제작한 공예품이나 문화상품을 국제적으로 공동 홍보해서 판매를 한다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해외 기업이라든지 국제기관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원격 근무도 가능해지고요. 또 디지털 직무 교육도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모든 교류가 정말 일회성으로 뭐 하는 행사들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술 교육과 품질 관리 또 마케팅과 유통 지원이 함께 제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단체들이 공유하거나 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단체들은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뭐 권위공모 자조 모임, 정치 참여, 폭력 피해 지원과 취업 교육 등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 왔어요. 특히 이 전국적인 지부 조직을 기반으로 한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모으고 중앙 정책에 반영해온 경험이 국제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고요.
1: 네.
0: 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또 당사자 중심의 운동을 발전시켜온 과정이 다른 국가와 공유할 가치도 높고요. 이 국제교류는 선진 사례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상호협력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이 여성장애인 단체들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겠죠?
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 국제교류를 단순하게 이 민간단체의 부수적인 사업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인권과 국제협력의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국제회의의 참가비라든지 항공료, 통역이라든지 활동 지원, 뭐 보조기기 운송, 또 숙박과 이동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을 해야 돼요. 또 이 단연도 사업으로 그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장기적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이 국가 예산, 전문 인력 양성 체계도 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1: 네.
0: 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발굴된 정책 제안이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추후에 이 정부와 단체 간의 협의 구조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1: 네. 여성장애인 단체들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도 궁금합니다.
0: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장애인이 어느 국가와 지역에 거주하든지 차별 없이 교육을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국제교류가 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이 공동행동으로도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는 이 재난과 전쟁, 이 기후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여성장애인이 보호해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 국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이 국제연대를 통해서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일부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책임이다라는 인식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여성장애인 단체들의 국제교류가 왜 중요한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0: 여성장애인 단체 간 국제교류는 단순히 해외를 방문하거나 친선을 나누는 행사가 아니고요. 서로 다른 국가의 여성장애인들이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또 차별과 불평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인권연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장애인의 목소리가 세계와 연결이 될 때 국내 정책도 더욱 발전이 되고 또 국제사회도 한층 포용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1: 예.
0: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또 기업이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여성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주체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알리의 노래 이어드리죠. 365일.

0: 네, 이름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전동 휠체어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휠체어는 원래 장애인이나 환자의 보행과 이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기지만 이게 뛰어난 구동력과 전원장치 그리고 앉아서는 앉아서 어떤 구조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또 새로운 용도로 확장하고 또 재해석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 휠체어는 단순히 의료용 그 보조기기를 넘어서 힘세고 안정적인 이동형 구동 플랫폼으로서 이게 농업이나 뭐 제설이나 로봇 공학이라든지 익스트림 스포츠 여러 분야에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전동 휠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체가 이제 전동 휠체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휠체어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라고 봐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에서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그 대중매체에서 연출이라든지 장애인의 역사 그리고 이동권 담론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휠체어가 누군가 밀어줘야 하는 봉사의 상징이었다면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사회와 맞서는 주체적 이동권의 상징입니다.
0: 예.
1: 수동휠체어는 수동적 대상과 동종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미디어나 대중매체에서는 수동휠체어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상징하는 시각적 도구로 쓰여왔고요. 여기에 감정적인 그 연상인 약함, 동정, 또 돌봄의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전동휠체어 이미지는 주체성과 이동의 자유로 휠체어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미지인데요. 전동휠체어는 사용자가 스스로 의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0: 주는 기기죠.
1: 네.
0: 또 타인의 어떤 도움 없이 조이스틱 하나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장애인을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스스로 행동하는 주체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1: 네. 이 전동 휠체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0: 해외에서도 전동 휠체어나 부품은 본래 목적인 이동 보조 외에 다양한 그 아이디어나 실용적인 목적으로 개조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나 개인 그 어떤 작업이라든지 또 요즘 DIY라 갖고 자작 그 공학 프로젝트 등
1: 예, 예.
0: 그 실질적인 장비로 변신시키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전동 휠체어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식을 좀 바꾸는 비장애인이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또 전동 휠체어를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이 전동 휠체어가 이동 목적 외에 활용되는 이유는 뭘까요?
0: 아무래도 전동 휠체어의 성능에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강력한 중량 지지력과 이제 고토크 모터인데요. 전동 휠체어는 성인 장애인의 경우 한 120km 나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경사로를 안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전동 휠체어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무거운 짐을 실어도 무리 없이 구동되는 강력한 모터와 감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앉아서 이동시키기에 기본 뼈대 구조가 매우 튼튼하고요. 안전에 관련한 노하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리 회전. 이게 이제 이런 그 제자리 회전 구동 방식이라고 하는데
1: 네.
0: 대부분 전동 휠체어는 차동 구동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쪽 바퀴의 회전 속도와 방향을 따로 제어할 수 있어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하, 예. 예.
0: 그래서 좁은 실내 복도, 뭐 엘리베이터, 장애물 사이 등의 복잡한 환경에서 이제 구동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검증된 안정성과 높은 부품 신뢰도인데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과 내구성이 좀 우수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의료기구와 보조공학기구로 분류되는 전동휠체어는 엄격한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타고 있고
1: 그럼요. 예.
0: 그분이 또 장애가 있거나 환자거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안에서의 어떤 안전 이런 부분에 높은 신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표준화된 전력과 제어 계통인데 대부분 이제 12V 배터리를 두 개로 직렬로 연결한 그 24V DC 전원 체계를 사용하는데
1: 예.
0: 이게 각종 로봇 제어기 센서라든지 외부 모듈과의 전원 연동이 쉽다고 합니다. 전원이 통합이 되어 있어서요.
1: 네네.
0: 그래서 조이스틱 제어 신호가 각종 신호기기와 연결하기 쉬워서 자율주행 개조와 또 원격 제어 연구용에 또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1: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0: 네. 뭐 특이하긴 한데 먼저 제설기와 잔디깎기로 변신한 전동휠체어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요. 중고 전동휠체어나 또 개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면에 제설용 블레이드를 연결해서 제설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가능한 게 우리처럼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고 1인 가구에 살다 보니까 앞에 눈은 본인들이 치셔야 되잖아요.
1: 네.
0: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거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전동휠체어 그 모터는 중량을 견디면서 경사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1: 예.
0: 많은 뭐 몸무게도 저속이지만 힘이 매우 뛰어나서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전동휠체어 뒤에 수레 이렇게 매달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1: 아 있어요. 네,
0: 예, 짐 같은 거 이렇게 같이 해갖고요. 그래서 저 위험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힘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1: 예.
0: 예, 또 뭐 우리가 이제 큰 건물 가면은 스쿠터 같은 경우 예, 총소용으로 앞에 대걸레 이렇게 매달고
1: 예.
0: 총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요거랑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하단에 날을 달아서 자동 원격 조정으로 잔디깎기로 또 개조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의자 부분을 제거하고요. 하단 구동부 위에 예초날과 원격 조정 모듈을 올려서 마당에 잔디깎기를 하는 그 무인 원격 기기로 또 재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광경이긴 하지만 청소 도구를 단 스쿠터는 그 KBS에서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네.
1: 예. 이것도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까요?
0: 네. 그다음에 작업용 소형 운반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북미와 유럽 DIY 메이커 커뮤니티에서는 폐기되거나 중고로 나온 전동휠체어의 하부 베이스. 이게 하부 베이스는 모터하고 바퀴하고 배터리를 추출해서 농장이나 작업실용 전동 수레로 제작을 하는데요.
1: 예.
0: 우리나라도 이거 중고 전동휠체어 재활용되는지 이거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1: 네.
0: 예. 이게 이제 대신 바퀴 대신에 궤도를 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행 전동휠체어는 경작지, 뭐 자갈길, 흙길에서 운반해서 무거운 농기구나 수확물을 운반하는 소형 운반차 역할을 겸하기도 합니다. 이게 화물 적재함도 좀 개조를 하는데 의자를 떼어나고 그 자리에 대형 수거함이나 목재 프레임을 얹어서 농기구, 흙, 뭐 뗄감,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용도로 또 사용을 한다 그래요. 예.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선호하는

0: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죠.
1: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정착이 안 되는데 이게 메이커 문화라고 있어요. 메이커 문화는 기술 기반의 DIY 문화 확장을 그 대표하는 현대 하위 문화인데 새로운 기기 제작과 기존의 기기의 손질을 즐기는 문화입니다. 네. 이게 장인 정신을 가진 사회 운동이라 좀 볼 수 있는데 이 메이커 문화는 기술의 어떤 새로운 그 적용과 또 금속 작업 또 서예 뭐 필름 제작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전통적으로 분류된 영역과 이제 작업 방식 간의 교차점을 탐색해서 장려하는데 네. 여기에 바로 이제 전동일자가 재료로 등장하는 겁니다. 로봇 공학 교육용 그 플랫폼 공학도들이나 로봇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전동일체 부품은 최고의 가성비 로봇 베이스로 포함합니다.
0: 예. 그렇군요. 예.
1: 그래서 고성능 부품을 제어하는데 이게 또 가능한 게요. 대부분 전동일체가 국가 지원해 주잖아요.
0: 아, 그렇죠.
1: 예. 생각보다 우리는 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기 자체는 상당히 비싼
0: 비싸요.
1: 고가입니다.
0: 예, 맞아요.
1: 예.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굉장히 좋은 부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상용 로봇용 대형 모터와 또 감속기 또 가문용 컨트롤러를 새로 사려면 이게 수백만 원이 들지만 네. 중고 전동일체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강력한 이동형 로봇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0: 예. 예,
1: 원격 제어 탐사 로봇도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에 보낸 것도 전동일체랑 좀 비슷한 거예요.
0: 네.
1: 예, 전동일체 일부 부품이나 차체는 원격 조정 고성능 카트 또 무인 수색 로봇 물류 운반 로봇의 기초 구동부로 재생산이 됩니다.
0: 네. 자, 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전동 휠체어도 있지만 원래의 이동 목적을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변형해서 사용해도 기본적으로 이동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골프장과 테마파크에 모빌리티 셔틀이 있습니다.
0: 아.
1: 예, 일부 해외 리조트나 대형 골프장 또 공원에서는 전동 휠체어 메커니즘을 응용해서 기기 자체를 개조해서 관광객용 1인승 가이드 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골프 카트보다 크기가 작죠.
0: 네.
1: 잔디 손상이 적고 또 좁은 산책로나 인도를 다니기에 적합해서 증가방을 싣고 이동하는 1인 관광 보조 수단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것이 영화나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감독님의 이동 장비가 예. 되기도 하는데요. 영화나 방송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감독이나 촬영 감독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전문 카메라 이동 장비인 달리나 트랙을 네.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에서 좁은 공간에서 아하. 촬영 감독이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 핸드헬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0: 예. 근데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요. 비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는 것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1: 네. 최근 중국에서 이제 광저우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의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들 사이에 전동휠체어로 출퇴근하거나 쇼핑몰 또 음식점 등을 다니는 이색 유행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0: 네.
1: 이게 특히 대학가에서 강의실 다닐 때도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대중교통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체 이동 수단이라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요즘에 우리 뭐 전기 자전거 스쿠터
0: 많이 쓰죠.
1: 예, 네, 근데 맞아요. 통제를 많이 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전모드 써야 되고.
0: 네.
1: 그래서 이런 단속 강화로 점점 타기 어렵지만 반면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조기기나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이러한 단속이나 교통법규 대상에서 제어가 됩니다. 여기에 실내에서도 휠체어를 탄 채 그대로 이동할 수 있어서
0: 그렇죠.
1: 폭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장애인용 전동휠체어가 따로 판매를 한다 그래요. 근데 가격이 살만해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죠.
0: 네네네.
1: 아무래도 전동휠체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렇게 팔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장애인이 대량으로 인도나 실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0: 그럼요.
1: 좀 커지고요.
0: 예.
1: 또 보도 혼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0: 또한
1: 그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0: 그렇죠.
1: 있을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리고 아무래도 부정적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 문제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교통당국에서 비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출퇴근을 좀 제한하거나 그래서 어떤 계도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편리성은 같은데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김성수의 생각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이루가 부르는 까만 안경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초현실주의와 자쿠메티. 자쿠메티가 파리에서 활동을 시작하던 1920년대 중반, 파리에는 입체주의의 뒤를 이어 초현실주의라는 새로운 미학이 펼쳐지고 있었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앙드레 브르통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 무의식의 잠재한 세계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내적 자아를 해방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사유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9년 무렵 자쿠메티 역시 대상의 자연적 외관을 재현하기보다 본질적 특성만을 포착하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시기 그가 발표한 바라보는 남자의 두상, 남과 여 같은 작품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앙드레 마송, 막스 에른스트, 호안 미로, 미셸 레리스, 조르주 바타유 등 초현실주의 화가와 시인들과 친구가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앙드레 브르통 휘하의 초현실주의 운동의 공식 일원으로 합류한 그는 1930년부터 약 4년 반 동안 인간이 겪는 내적 고뇌와 두려움, 성적 갈등에 대한 폭력적인 무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자쿠메티는 머릿속에서 개념을 구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상의 형태를 만들던 비구상 조각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사람의 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대상으로 돌아가 모델을 보고 자연의 형태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그 전환의 시초가 1933년에 제작한 실물 크기의 여자 인물상이었다. 머리도 팔도 없는 가냘픈 젊은 여성이 정면을 향한 채 왼발을 살짝 앞으로 내딛고 있는 이 조각은 키클라데스의 여신상이나 이집트 조각을 연상시키며 자쿠메티는 여기에 걷는 여자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어서 1934년 가을, 그는 두상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 모델을 보며 작업하기 시작한다. 당시의 변화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 내가 하고 있던 비구상적인 작품들이 일단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계속하면 같은 종류의 작품을 만들겠지만 모험은 이제 끝났고,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초현실주의의 정신과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를 알아챈 앙드레 브르통과 설전을 벌인 끝에 자쿠메티는 초현실주의와 결별하고 만다.
1: KBS 오디오북
0: 다시 고민, 또 고민. 다시 눈앞의 모델로 돌아와 공간 속에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그 에센스를 조각으로 붙잡아 내려는 방식은 사실 자쿠메티가 조각을 시작했을 때부터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난관이었다. 전통적인 조각 교육이 가르치듯 모델의 외관을 흡사하게 재현하는 방식으로는 그가 대상을 보고 인지하고 자신의 감각과 머리로 이해한 바를 전혀 전달할 수 없었다. 연구로 되돌아온 그는 인체의 올바른 비율이 무엇인지, 팔과 다리는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끝나는 것이 옳은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꺼내든다. 전통적 재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리적이거나 표현주의적인 묘사도 아닌 모델에 대한 자신만의 절대적인 인식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작가와 떨어져 있는 모델을 내 공간 속에 실존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공간 전체를 포함한 현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점점 강하게 느낀다. 그 결과 조각에 더해 회화와 드로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초현실주의 예술과 완전히 단절한 이후 자코메티는 조각가이자 화가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1935년부터 시작된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기. 그는 만들고 부수고 또 만들고 부수기를 반복한다. 1930년대 자코메티는 이사벨 니콜라스라는 영국 예술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사벨은 그에게 추상적 작품 세계에서 벗어나 모델을 관찰하며 구상으로 표현하도록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이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첫 조각, 걷는 여인도 그녀의 신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자코메티는 그녀를 모델로 관찰하면서 작가가 물리적 거리를 두고 모델을 바라볼 때 보이는 그대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구체화한다. 자코메티는 어느 날 그녀가 자신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10cm도 되지 않는 크기로 보인다는 사실을 처음 자각한다. 그리고 그 보이는 크기대로 조각을 해본다. 이것이 초미니 크기의 작품들이 탄생한 배경이다. 때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고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불안정한 시기였다. 파리가 독일군에게 점령된 뒤 자코메티는 동생 디에고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작업실에 머물다가 1941년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20일간의 출국 허가증을 받아 제네바로 떠난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파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 3년 동안 그는 호텔방에 머물며 기억에 의존해 인물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멀리서 사람을 보았을 때처럼 높이가 10cm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다. 파리로 돌아올 때 성냥갑에 작품을 넣어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후 파리로 돌아온 자코메티는 제네바로 떠나기 직전 만났던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를 다시 만나 가깝게 지내게 된다. 사르트르는 자코메티의 작품이 실존주의 미학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1948년 미국 피에르 마티스 화랑에서 열린 자코메티의 개인전 도록에 사르트르는 절대의 추구라는 평론을 실어 자코메티 작품 속 실존 철학의 의미를 설파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 전시에서 실제 사람 크기의 걷는 남자가 처음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자코메티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온 문제. 대상을 앞에서 봤을 때 시각적 평면성과 공간 안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부피와 깊이감이라는 존재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일에 대해 그는 마침내 해법에 도달한 것이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피에르 마티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 고투가 그대로 남아있다. 모델을 관찰하면 할수록 실제 대상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점점 두꺼워지기만 했다. 내 앞에 모델을 쳐다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점차 온갖 조각이 층층이 쌓인다. 그러면서 그의 실제 모습은 사라지고 점차 그의 머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 지경이 되면 그의 외관도 크기도 아니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게 된다. 이 시기부터 자코메티의 작품에서 남성은 걷거나 넘어지는 동작 속에서 부서질 듯 연약한 상태로 표현되는 반면 여성은 언제나 두 팔을 몸에 붙인 채 차렷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는 부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이후 자코메티의 작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이나 이야기를 배제하고 보편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이다. 사회의 혼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주장하던 젊은 시절과 달리 시간에서 벗어나 초연한 존재를 그리려 한 것이다. 또 다른 방향은 이와는 반대로 모델을 직접 보고 존재를 인식하면서 작품으로 옮기려는 노력이다. 그가 조각만큼이나 회화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나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찾아내는 과정. 자코메티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어준 사람은 동생 디에고와 부인 아네트다. 전쟁 중 제네바에서 처음 만난 아네트는 자코메티보다 22살이나 어렸지만 1946년에 자코메티

아들을 찾아 파리로 왔고 3년 후 둘은 결혼을 했다. 디에고는 파리에 온 후 한결같이 곁에서 형의 작업을 도왔다. 흙을 준비하고 주형을 뜨기 위해 운반하고 관리하는 등 필요한 일을 모두 도맡았고 형이 창작의 고비를 넘기며 새로운 생각을 실험할 때마다 언제나 묵묵히 모델이 되어주었다. 결혼 후에는 아내 아네트가 모델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다. 자코메티는 디에고는 나를 위해 만 번도 더 모델이 되어주었다. 그를 모델로 하고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아내가 모델을 할 때도 사흘이 지나면 그녀는 더 이상 그녀처럼 보이지 않는다. 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라고 자신의 작업과 모델의 관계를 설명했다. 아네트를 모델로 하면서 아네트이면서도 종국에는 아네트가 아닌 상태에 다다르는 하나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찾아내는 고된 과정이었다. 1948년 뉴욕에서의 첫 전시는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자코메티의 명성은 커져갔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미술관에서도 전시들이 줄을 이었다. 그는 몽파르나스의 예술인 사회에서 유명인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여유를 갖게 되었다. 밤이면 파리의 거리를 누비며 카페와 술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럼에도 자코메티의 생활 환경이나 작업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작품 세계와 작업 방법에 대한 회의와 고민은 더 깊어져 비좁은 작업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도에 여념이 없는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매일 실패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매일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책근했다. 매 순간은 이전과 단절된 새로운 순간이고 방금 지난 것은 완전히 사라지며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조각이나 그림이 잡아놓은 혹은 잡아놓았다고 여기는 특정한 순간이 고정된 허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보이는 실제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자코메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모델, 즉 그와 친근한 사람에게서 그가 감각한 근본적인 에센스를 어떻게 표현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어떤 모델도 한 번의 포즈로 충분하지 않았다. 몇 시간이고 그렸다가 실패했다고 탄식했다가 또다시 시작하기를 몇 날, 몇 달이고 반복해야 했다. 이 길의 끝이 바로 알레지아가다. 비 오는 날 자코메티가 이 길을 건너가던 순간을 브레송이 포착해 잊을 수 없는 사진으로 남긴 바로 그 길이다. 1961년 그날, 자코메티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작업실에서 나와 늘 가던 몽파르나스의 카페나 술집으로 가는 길이었을까? 나도 그가 걷던 알레지아가로 나선다. 그의 사후 1969년에 150점의 석판화를 담은 아트북 끝없는 파리가 세상에 나왔다. 자코메티는 그중 대부분을 1959년에서 1961년 사이에 그렸다. 특수 처리된 전사지에 드로잉을 해서 직접 석판화로 찍는 방식을 채택했기에 자코메티는 판화 공방에 묶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저 가는 길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파리를 그렸다. 아니, 파리가 아니라 그가 파리 길거리에서 지냈던 일상적인 삶 전부를 그려나갔다. 작업실에 있는 작품과 의자, 정물, 아네트의 모습, 한없이 걸어다니던 파리의 길거리, 센강 풍경, 그리고 몽파르나스의 카페와 바, 그곳의 사람들을 그렸다.
영화가 조금씩 달라지는 순간적 이미지의 반복으로 시간의 변화와 공간의 움직임을 보여주듯이 자코메티는 흔들리는 선들을 중첩하거나 반복하면서 그려나간 드로잉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파리를, 자신이 움직이는 길을 끝없이 좇고 있었다. 자코메티는 끝없이 걸었다. 끝없는 파리를 걷는 이 남자를 자코메티는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문학과 미술사를 수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와 명지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초대관장으로 개관을 총괄했습니다. 미술관을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읽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0: 옆에서 소리치는 조근우의 목소리가 아득했다.
1: 숨을 쉬어보십시오. 천천히요.
0: 상태를 본 조근우의 지시대로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해봤다.
1: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0: 숨이 조금씩 기도로 들어와 폐부로 이동한다. 이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졌다. 기침이 터져나왔다. 긴 숨과 함께 잔뜩 힘이 들어가 경직되었던 팔다리가 풀어졌다. 어찌라던 눈앞이 선명해지고 늘 피로에 찌든 조근우의 얼굴에서 걱정이 보였다. 승범은 손등으로 축축한 입가를 닦아냈다. 다행히 피는 아니었다.
2: 괜찮으세요?
3: 어때 보여요?
0: 한순간의 격통은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고통은 남아있었다.
2: 예, 상당히 아파 보이네요. 손끝부터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0: 그의 지시대로 손끝을 움직이고 발끝을 그리고 몸을 움직였다. 가슴을 붙잡고 일어나 앉게 되자 조근우는 어깨를 늘어뜨렸다.
2: 지금은 어떻습니까?
3: 큰 돌에 얻어맞은 것 같아요.
2: 그 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내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0: 밭은 숨을 쉬는 승범을 보던 조근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2: 그런데 말입니다.
0: 승범이 그를 마주봤다.
2: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만질 수 없는데 유시형 귀신 환자분은 어떻게 선생님을 칠 수가 있죠?

0: 14. 유시영.
1: 그건 파장이 맞아서 그래.
2: 응?
0: 한약방 지정석에 앉아서 뻥튀기를 먹으며 공실은 대꾸했다. 가슴팍에 고약을 바른 채 누워있던 승범이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한약방 안쪽 수정이 기거하는 방 앞으로 온 공실이 혀를 찼다. 푸르죽죽한 고약 밑으로 피멍이 든 가슴팍이 걱정되었다. 상체를 드러낸 승범은 잠시 부끄러워 손으로 가슴을 가렸다가 끈적한 고약을 만지고 손을 내렸다.
1: 아유, 한동안 심하게 아프겠는걸.
2: 다행히 뼈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파장이 맞다뇨?
1: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류 같은 걸 떠올리면 편할 거야. 파장이 잘 맞는다면 손도 잡고 끌어안기도 하고 때리면 맞기도 하겠지. 그와는 반대로 파장이 안 맞으면 만지는 건 꿈도 꾸지 못할 테고 그 중간은 어쩌다가 불똥이 튀는 것처럼 순간순간 접촉할 수 있는 거라고 할까.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온 세상의 생명체나 물건 같은 것 등등 파장만 맞는다면 모든 걸 움직일 수도 있지.
0: 승범은 공실이 자신의 어깨를 툭툭 두들기던 순간을 떠올렸다. 게다가 음식을 집어 입에 넣는 모습도. 그녀의 남편 장영감도 지팡이를 휘두르고 문을 열었다.
2: 그렇군. 그런 거였어.
3: 파장 같은 소리.
0: 수정이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왔다. 냉랭한 표정으로 탁 소리가 나게 쟁반을 내려놓았다. 오래된 사발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끙 소리를 내며 일어난 승범은 짙은 갈색빛이 도는 탕약과 수정을 번갈아 봤다. 그는 헛기침하고는 약을 꿀꺽꿀꺽 마셨다. 무척 썼다. 자신을 내려보는 수정의 말투처럼.
3: 자네 죽을 뻔했어. 알아? 귀신 환자를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도움만 되는 일이라면 어? 앞뒤 재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들지. 아유.
0: 한바탕 잔소리가 이어지자 승범은 눈살을 찌푸렸다. 맞는 말이지만 너무 직통으로 맞아서 반감이 들었다. 그가 입술을 실룩였다. 그때 공실이 손뼉을 쳤다.
1: 어? 박씨가 그 귀신에 대해 좀 알 거야. 글치가 오지랖이 넓잖아.
3: 죽을 뻔한 인간한테 잘하는 짓이다.
1: 말린다고 안 할 인간인가? 그렇지?
0: 공실이 해맑게 승범에게 묻자 휴지로 고약을 닦아내던 그가 물었다.
2: 박씨가 누굽니까?
1: 그 도박쟁이 귀신.
0: 분홍색 장갑이 기억났다. 그러고 보니 유시영을 보던 날 그 박씨도 함께 있었다. 둘이 친한 사이일 수도. 승범은 옆에 두었던 셔츠에 팔을 꿰어넣다가 한기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몸이 떨리자 가슴팍에 고통이 일었다.
3: 아, 그 몸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0: 수정이 퉁명스레 말을 뱉었다.
2: 일단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머리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물어보고요. 사장님이라면 뭘 물어보시겠어요?
3: 아, 그걸 내가 알려줄 것 같아.
2: 아니요,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1: 이거 뭔가 큰 사건이 될 것 같은데 고 선생도 해보는 게 어때?
0: 공실이 팔짱을 끼고 희죽였다. 승범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란 말인가?
2: 에이, 유시영 귀신 환자분은 제 환자입니다.
1: 에이, 아니지. 도망갔잖아. 한의사와 귀신 환자 간의 신뢰가 깨진 마당에 무슨. 안 그래?
0: 공실이 수정을 봤다. 수정은 쟁반을 들고 돌아섰다.
1: 안 하려고!
0: 대꾸도 하지 않고 문 밖으로 나서려고 하자 공실이 다시 물었다. 수정은 코웃음을 쳤다.
3: 내가 뭐 하러 한의사 양반이 싸지는 똥을 치워?
1: 아유, 요즘 귀신 환자도 빼앗겨서 질투하는 거야. 상처받지 마.
0: 공실이 손사래를 치며 승범에게 말했다. 그런 공실을 수정이 노려봤다. 조명 불빛이 어두워 더욱더 분위기가 싸늘했다. 승범은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쓰디 쓴 고향 냄새에 머리가 띵했다. 열이 오른다. 도무지 공실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1: 이번 사건을 누가 해결하느냐에 따라 귀신 환자들 사이의 판도가 달라질 거야. 이야, 역시 구관이 명관인지 아니면 젊은 인재의 특별하고 신식인 치료 상술인지.
0: 수정이 돌아섰다. 쟁반에 있는 사발이 함께 움직였다. 가늘게 눈을 뜨고 공실을 노려보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수정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아 놀란 승범이 움직였다. 공실의 말대로 대결 구도가 된다면 귀신 환자의 신뢰를 잃은 지금 수정이 승리할 확률이 컸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막아야 했다. 둘 사이를 파고들며 두 팔로 격렬하게 안 된다고 흔들었다. 채 여미지 않은 셔츠가 펄럭였다. 고향 냄새와 함께 통증이 일었다. 승범은 자신의 일을 수정에게 빼앗길 것 같아 억울했다. 가뜩이나 제1한방병원 병원장인 김진태가 우화에 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한의원에 사람 환자가 많아야 했다. 그에게 인정받을 기회인 만큼 놓칠 수 없었다. 지금 승범에겐 귀신 환자 하나도 소중했다. 귀신 환자 하나당 사람 환자 10명이니까.
2: 위험한 일이라고 본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0: 승범은 공실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수정을 만류했다.
3: 아이, 그건 한의사 양반이나 위험한 거니 본인이 걱정해야 하는 거고. 아이, 왜? 돈줄이 막힐까 봐 겁나나?
0: 그건 사실이지만 왜 자꾸 수정이 돈으로 빈정거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왜인지 가슴이 콕콕 쑤셨다. 승범은 가슴을 살살 문질렀다. 아마 가슴을 다쳐서 그럴 수도.
2: 모르시나 본데 목과 몸을 접합할 수 있는 건 저희 한의원뿐입니다.
3: 아니, 그게 어디 한의사 양반 힘인가. 한의사와 협력하는 귀신 의사의 힘이지. 그리고 한이란 건 그 하나뿐이 아닐세. 억울하고 슬픈 일도 화가 나는 일도 가만히 들어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거야. 하긴 그걸 알았으면 왜 이 지경까지 안 왔겠지.
0: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는 수정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승범이 발끈했다.
2: 고 사장님이 시골에서만 장사하셔서 잘 모르신가 본데 대개 한방병원은 한의사와 양방의사들이 협진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 다각도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죠. 저희는 그걸 살짝 바꿔 전문적으로 귀신 환자를 케어하는 거고요.
0: 이제는 승범과 수정이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지켜보던 공실이 손을 들었다.
1: 아이, 그럼 둘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박 씨를 데리고 올게.
0: 공실이 그렇게 말했으나 그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금방이라도 서로를 잡아먹을 것처럼 굴었다. 이제 추위를 탈 리가 없는 공실이 몸을 부르르 떨며 팔을 쓸었다. 공실은 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판을 벌인 건 자신이었으나 마음 한편으론 서로 안 한다고 할까 봐 조마조마했다. 서로 물어뜯을 것처럼 굴어도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며 참는 것이 보여 한시름 났다. 공실은 승범을 쳐다봤다. 여미지 못한 앞서프로 가슴팍에 붉고 시퍼런 멍자국이 드러났다. 사실 공실은 승범이 다치고 와서 속상하고 걱정이 되었다. 귀신 상대하는 일은 수정의 말처럼 위험천만했다. 귀신들이 가진 힘은 측정하기 어려웠다. 인간에게 무해할 때도 있지만 인간에게 손쉽게 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 지난날 승범이 공실의 죽은 남편에게 죽을 뻔했고 오늘 유시영에게 들이받쳐 죽을 뻔한 것처럼. 반면에 수정은 대대로 귀신 상대로 한약방을 하면서 악귀들을 퇴치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퇴마사와 무당 그리고 스님을 알고 있었고 유일하게 귀신의 한을 치료해주는 사람이기에 귀신들 사이에 그녀를 위협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했다. 그런 수정도 귀신 환자와 상담하면서 한을 들어줄 만한지 견적을 내보고 조금이라도 힘들겠다 싶으면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한없이 약해 빠진 승범은 귀신들의 위험성에 대한 내성이 조금도 없었다. 그런 주제에 어떻게든 위험한 일을 무작정 계속할 테고 그 무식함에 머지않아 공실과 함께 손잡고 저승을 갈지도 몰랐다. 너무도 빤해서 한 걱정이다. 귀신 환자 치료하자고 자신이 꼬드긴 거나 마찬가지라 공실도 양심의 가책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공실은 이 일에 수정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승범이 위험하지 않게 수정을 옆에 붙여놓기로. 말도 되지 않는 경쟁구도로 수정의 속을 들쑤시니 웬일로 낚였다. 그동안 수정도 귀신 환자들을 빼앗기는 게 어지간히 불안했던 걸까?
1: 아니면 이렇게까지 승범이 믿었지 않다고?
0: 공실은 수정을 물끄러미 바라봤지만 수정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0: 유시영은 그에게 익숙한 아미산으로 숨어들었다. 한동안 오지 않아서 그런지 숲은 그새 바뀌었다. 푸르른 잎은 붉거나 노랗게 물들었고 소리를 지르던 매미의 울음은 사라졌다. 따뜻하고 축축한 기운은 사라진 채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다. 고엽이 된 수풀을 통과하며 유시영은 산을 올랐다. 간혹 잠시 멈춰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 머리를 들어 살핀다. 저 밑에 계곡에서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파헤쳐진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우울했다. 그는 이곳에서 무척 오랜 시간 동안 홀로였다. 어둡고 좁으며 벌레가 기어다니는 관 안에서 혼자 있기엔 너무나도 외로웠다. 엄마를 찾아 울어도 이곳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1: 나는 미친 거야.
0: 알고 있었지만 기다림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0: 어쩌면 이런 생각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도 고라니나 멧돼지가 땅을 뛰어넘는 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리게 만들었다. 그럴 때면 울다가도 엄마를 불렀다. 혹시나 그를 찾아온 걸까? 아니더라도 누군가라도 찾아와 주기를 바랐다. 매미처럼 울음은 그치질 않았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났다.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곧 축축하고 썩어 들어가는 관뚜껑을 무언가가 두드렸다. 흙부스러기와 그 위를 지나가던 진해가 얼굴로 떨어졌다.
1: 엄마?
0: 관뚜껑의 귀퉁이가 부서졌다. 그 틈으로 눈이 시린 달빛이 새어들어왔다. 그리고 차가운 손이,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손이 그의 머리를 감쌌다. 겨우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의 집이라 여겨지는 곳은 넓은 도로가 되어 얼마나 허무하고 실망스러웠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2: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대야성 대야성. 김신이가 죽기 전에 에? 집안의 원수를 갚겠다는 거 아니야?
1: 이번 작전의 목표는 적들을 우리가 원하는.
2: 매복해 있던 신라군에게도 대대적인 공격 명령이 떨어지고.
3: 죽은 두 사람의 유골과 살아있는 여덟 명의 장수를 바꾸자고?
0: 근데 왜 내 기분이 개갈았나냐?
1: 내가 낙엽과 티끌을 치우는 동안 너희 둘은 다음 작전을 개시한다.

0: 과 함께 끌려 나오는 백제 장수 여덟은 멀리 서 있는 아군의 장수 의직을 보자.
1: 장군, 장군.
2: 아이, 나 좀 빼줘.
1: 내가 먼저.
3: 저런 못난.
4: 정말 못났군. 김품석과 그의 아내 유해는
3: 여기 35분 전에 사비에서 퀵 오토바이 서비스로 받았다.
4: 만약 속임수가 있을 경우에
3: 군인 정신으로 맹세한다.
5: 자, 스트레이트 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고타서와 김품석 두 사람의 유궐반한 사건은 서라벌 TV를 통해 신라 전역에 생중계되고 드디어 조카 고타서의 유해를 품에 안는 김유신.
4: 이제야 너를 안는구나.
5: 오케이, 컴온.
6: 네, 수고하셨습니다.
5: 조각 주세요.
6: 아?

0: 코타수를 품에 안고 진영에 복귀한 김유신은
1: 기습 공격!
0: 백지군이 미처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공격 명령을 내린다. 김유신의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신라의 젊은 지휘관들은
2: 모두의 힘을 모아 레드, 핑크, 옐로우, 화이트, 플로럴 파워, 샤이닝 에로!
0: 성주들이 미처 복귀하지도 못한 여러 개의 백제성을 동시에 공격한다.

0: 직접 전쟁터에 뛰어든 김유신은 군사들과 함께
1: 서라벌 뉴스 현장에서 날아온 따끈따끈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시간 전에 6개의 성을 함락한 김유신 장군은 현재 시각 15시 49분에 또 하나의 성을 함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7개의 성을 되찾거나 새롭게 접수했습니다.
0: 김유신의 승전보가 실시간으로 신라 전역에 전해지는 동시에
2: 계속 공격!
0: 승기를 잡은 김유신은 계속해서 백제의 성을 공략합니다.

0: 백제의 차가운 땅바닥에 묻혀있던 고타소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1: 예, 유신공이 우리 고타소를 제품에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0: 그래, 이 모든 것이 김유신 장군의 큰 그림이었어.
1: 예, 이번 유해 반환 사건으로 백성들 또한 신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0: 김유신 장군이 그야말로 열일을 하고 있구나.
2: 유신계!
3: 김유신은 백제 20여 개의 성을 접수하며 그야말로 근래 보기 드문 완승으로 백제를 물리친다.
2: 유신킴!
4: 어머나 어머나, 밀지 마세요. 저 지금 방송 중이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김유신 장군을 열렬히 환영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 제가 방송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잠깐만요. 저 좀 밀지 마세요. 좀 제발. 아 죄송합니다. 아, 김유신 장군이 몇몇 제사장들과 함께 리무진을 타고 이제 곧 이 거리를 지날 예정입니다. 예정 도착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고 잠깐만요. 아우 잠깐 내려가.

0: 뜨거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서라벌로 복귀한 김유신은 전쟁의 공을 인정받아 648년
1: 이찬과 함께 상주 행군 대총관의 직함을 김유신에게 내린다.
0: 이찬이란 신라의 두 번째 관등이며 상주 행군 대총관이란 상주 지방에 설치된 군의 최고 책임자로 당시 상주는 신라가 경주 다음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던 군사 도시였다. 즉 신라 최고 군부의 사령관으로 발탁되는 김유신.

0: 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님. 오늘 마음껏 드세요.
1: 나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0: 암양주 사령관이 되신 지 꼭 5년 만입니다. 5년 만에 신라 군부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2: 출신 성분의 핸디캡으로 오랜 세월 칼만 갈며 무명의 시절을 보내야 했던 김유신은
3: 김유신을 암랑주의 총독으로 임명한다.
2: 53살에 상주행군 대총관이란 자리에 오르며 대외적으로 신라군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로 부상한다.
0: 아니 근데 전 풍월주들이 마련한 파티에는 왜...
1: 잘 나갈 때일수록 자중을 해야 한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들썩이다 보면 반드시 실수라는 걸 하게 돼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자리에 앉지 않았느냐?
0: 예, 형님.
1: 우리는 긴 세월 신라의 이방인으로 신라의 아웃사이더로 살았다.
2: 김유신의 왼쪽 가슴에 붙어있던 주홍글씨, 가야.
1: 그런 만큼 지금도 우리를 주시하고 내가 실수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작자들이 궁안엔 얼마든지 있어. 내 편보다는 내 편이 아닌 자들이 더 많겠지. 이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0: 감히 어느 자가 형님을...
1: 지금은 나란 존재가 절실한 때이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릴 제거할 명분을 백 한 가지라도 만들어낼 위인들이야.
0: 아니, 신라의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단 말씀입니까?
1: 우린 누가 뭐래도 신라인이다.
0: 예? 아니, 하면 앞서 하신 말씀은...
1: 땅을 바꿀 수는 없으니 사람을 바꿔야지.
0: 형님.

0: 당분간 백제가 움직이진 않겠지만 군이 정비되는 대로 고구려와 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2: 백제는 백제대로,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우리 신라의 원한이 많을 테니 두 나라가 손을 잡을 거란 말이냐?
0: 백제가 섣불리 보복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고구려와의 동맹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 우리를 친다면 승산이 있겠느냐?
1: 폐하...
2: 대답을 하게, 김유신 장군.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고 우리를 친다면 우리 신라의 운명은 어찌 되는 건가?
0: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우리 신라가 고구려 백제 연합군을 상대해 살아날 확률은 운을 바라는 수밖에는.
1: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마마.
2: 어떻게?
1: 우리 신라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줄 단 한 나라, 우리 신라의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는 나라.
2: 당나라?
0: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을 경우를 대비해 당나라와 미리 화친을 맺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폐하.
2: 외교라는 건 하나를 얻기 위해 둘을 내놓아야 하는 거라고 들었다.
1: 당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만 있다면 둘이 아니라 셋, 넷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우리 신라의 생명이 그렇게 위급하단 얘기냐?
1: 제가 당나라로 가겠습니다.
3: 648년 겨울, 진덕여왕은 보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김춘추를 당나라에 파견한다.

0: 노래는 더 모릅니다. 김천추는 셋째 아들 문왕을 데리고 당나라로 향한다.
1: 오늘은 네가 곁에 있어서 그런가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구나.
2: 아빠,
1: 저 바다가 끝나는 그곳에 당나라가 있다. 당나라.
3: 어서오세요.

0: 따라가겠네. 아이고 과연
1: 우리 형은 진짜
0: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1: 아, 못 따라가겠네. 조민수
2: 가만있어봐. 감물성 동잠성 상주행군 아 영원하기 힘들다 김자영.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여름 휴가철 힐링 여행지 몇 군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름 휴가는 온 가족이 화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신중하게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자녀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갈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수도권의 섬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영흥도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영흥도는 행정구역상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해 있는데요. 거리상으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대부도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에 영흥대교가 개통된 이후로는 배를 타지 않고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영흥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십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십리포 해수욕장을 찾아가려면 영흥대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 해안도를 따라 4km쯤 가면 되는데요. 십리포라는 이름은 영흥도 진도 선착장에서 십리, 즉 4km쯤 떨어진 곳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영흥도 십리포 해수욕장에는 걷기 좋은 길인 십리포 해변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십리포 해변길은 대부분 바닷가를 따라 안전한 나무데크길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영흥도 해안선의 삐죽 튀어나온 지점에는 아담한 크기의 쉼터 겸 전망대도 세워져 있습니다. 영흥도에 이어 찾아갈 힐링 여행지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연화도입니다. 그 이름도 예쁜 연화도는 통영항에서 14km쯤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인데요. KBS 드라마인 연애의 발견 촬영지로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연화도는 섬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연화도에는 두 개의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코스 가운데 인기가 많은 코스는 연화마을을 출발해서 연화봉, 보더감, 용머리 해안 등을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A코스입니다. A코스를 걷는 데는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연화도를 대표하는 자연 절경으로는 용머리 해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용머리 해안은 바라보는 장소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연화도 보더감에서 바라보는 절경을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연화도에 이어 찾아갈 힐링 여행지는 국립공원공단의 힐링 숲길 30선에 선정되기도 했던 월악산 하늘재 숲길입니다. 월악산 하늘재 숲길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과 충청북도 충주시 상무면을 잇는 약 2km 길이의 호젓한 숲길입니다.

인데요. 탐방로가 완만한 편이라서 어린아이와 어르신들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좋은 탐방로입니다. 월악산 하늘재 숲길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서가 깊습니다. 하늘재는 문헌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열린 고깃길인데요. 신라 아달라왕 때인 156년에 중령과 조령 사이의 낮은 고개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힐링 여행지는 울산 광역시 중구에 있는 태화강 심리대숲입니다. 태화강 심리대숲은 최근 들어 울산의 생태 여행지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태화강 대공원 서쪽의 오산에서 태화로까지 4km쯤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는 대나무 숲을 걸으면 신경 안정과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여름 휴가철 힐링 여행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폭염이 누그러질 기미가 없습니다. 경남 양산이 이틀 연속 40.3도를 기록했고 창원도 관측일에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1: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지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함께 보시죠.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김해. 드넓은 논밭에도 마을 골목길에도 인적을 찾기 힘듭니다. 수확을 앞둔 작물은 말라 타들어가고 곳곳에서 뜨거운 열기가 이글이글 끌어오릅니다. 주민들은 일찌감치 무더위 쉼터에 모여들었습니다.
3: 오예, 밭에 한 5시 반에도 갔는데 못 가겠대요. 더워서. 그 다음 쫓아보는지. 오예, 이게 처음이래.
2: 올해 들어 경남 지역에서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3명. 모두 농촌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4: 오후 1시가 지난 시각 현재 온도 37도를 넘어섰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실내 작업장과 논밭. 온도가 높을수록 노란색으로 나타나는데 온통 노란 빛입니다.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측정한 최고 표면 온도는 79도. 기온의 2배가 넘습니다. 주택가의 표면 온도는 82도, 논밭보다 더 높습니다. 지붕 온도는 68도 안팎.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 기준인 70도에 근접합니다. 최근 경남 하동에선 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만큼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실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무엇보다 몸에 증상이 느껴지면 무리하지 말고 즉시 그늘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119에 신고해.
2: 경남 양산이 이틀째 낮 최고 기온 40.3도를 기록한 데 이어 창원과 김해도 39도를 웃돌며 폭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0: 가뭄까지 겪고 있는 경북 동해안 쪽에선 결국 식수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항

0: 수돗물에서 짠맛이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취소원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포항의 수돗물 원수를 공급하는 형상강 하류 일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취수정 주변은 물이 바짝 말라 섬처럼 변했습니다. 이달 들어 현재까지 포항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41mm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수돗물에서 짠맛이 난다는 민원 50여 건이 포항시에 접수됐습니다.
2: 정수기 물을 딱 빼서 마시는데 맛이 밍밍하고 짜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1: 포항시가 염도를 측정해보니 짠맛을 측정하는 기준인 염소 이온 농도가 최고 500ppm으로 수질 기준 상한인 250ppm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가뭄으로 형상강 수위가 낮아지자 하구의 바닷물이 역류해 8km 떨어진 취수 지점까지 유입됐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시는 결국 남구 상수원의 60%를 차지하던 형상강 취수를 전면 중단하고 인근 영천댐 용수로 100% 전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 장마가 이미 끝난 데다 8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3: 영천댐 저수위 33.5%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4: 권호관 포항시 정수담당입니다.
3: 공급 감량이라든지
1: 포항시는 SNS와 홍보물을 통해 대대적인 물 절약 운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0: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 사람이 햇볕에 화상을 입는 것 같은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연두빛 사과들이 나무마다 촘촘히 맺혔습니다. 제법 굵어진 사과들 사이에 한쪽이 누렇게 변한 것도 보입니다. 강한 햇볕과 고온에 과실이 화상을 입는 일소 피해를 당한 겁니다.
6: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과 표면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고 심한 곳은 움푹 패입니다.
7: 최근 일소 피해가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밭을 둘러보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5: 보통 기온이 32도를 넘으면 햇볕에 노출된 사과 표면 온도는 45도 이상 올라가는데 껍질 세포가 손상돼 색이 변하는 겁니다. 농가들은 피해가 번지기 전에 과수원 열기를 낮추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세 살수 장치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8: 온도가 31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온이 안에 들어가 보면 한 24도 이래밖에 안 돼요.
5: 강한 햇볕이 직접 닿지 않도록 차광막도 설치됐습니다.
9: 오전 시간에 충분한 관수를 실시하여 사과나무 온도를
4: 낮춰주고 청송 탄산칼슘 도포, 과수기술
9: 차광막 설치, 미세 살수 장치 등을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국을 달군 이번 기록적인 폭염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자식 같은 사과를 돌보는 농민들의 손길이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0: 강한 햇볕에 오늘 전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날씨엔 사람도 피부 화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일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5년 전 햇빛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여성입니다. 10분 넘게 햇빛에 노출되면 얼굴과 온몸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피부에 강한 자외선이 닿으면 일어나는 광과민성 반응입니다.
11: 잘 타지도 않았는데 체질이 바뀐 건지 햇빛에 노출되면 이제 가려움 증상이 나고 긁으면 반응이 발진이 나서 두드러기나 그런 게 또 생기고
10: 햇빛 속 자외선은 따가움과 심한 열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자외선 화상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여름철엔 햇볕에 한 시간만 노출돼도 자외선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화상을 5번 이상 겪을 경우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에 걸릴 위험이 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2: 자외선 화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포가 죽는
4: 현상이거든요.
12: 피부과
4: 교수입니다.
12: 아프고 피부가 상했다는 느낌이 크고.
10: 질병관리청은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피하고 부득이하게 밖에 나간다면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을 가리라고 권고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20분 전에 발라야 하는데 중요한 건 덧바르기입니다. 오전에 이미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지만 5시간가량 지나니 대부분 지워져 맨얼굴과 마찬가지입니다.
5: 제대로 된 차단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합니다.
10: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성능이 강한 기능성 제품을 쓰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0: 네, 요즘 같은 폭염은 동물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봄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돌아온 늑대죠. 이 늑군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백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3: 늑대 한 마리가 더위에 지친 듯 연신 물을 들이켭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배를 바짝 붙인 채 숨을 헐떡이기도 합니다. 지난 봄 대전 동물원을 탈출해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늑구입니다. 살이 오르고 움직임이 활발하던 그때와 달리 지난달 털갈이까지 하면서 홀쭉해진 데다 무더위에 몸놀림도 둔해졌습니다. 생명력 강한 늑대에게도 한낮 불볕더위는 견디기 힘든 시련. 늑구는 주로 나무더미에 몸을 숨긴 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4: 시원하게 땅을 파가지고 그제 누워있기도 하고 가끔씩 이제 물을 자주 마시기도
13: 본청만
14: 해요. 저도 가까이 하는 거 보기도 좀 힘든.
13: 동물원은 더위에 지친 늑대들을 위해 소고기 양을 늘린 영양식을 매일 공급하고 그늘도 더 넓혔습니다.
15: 늑대사는 울창한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늑구를 포함한 늑대들은 저마다 그늘을 찾아 더위를 피하면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13: 더위가 힘겹기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 털이 두꺼운 불곰에게는 여름 특식인 얼린 닭고기와 통수박이 배달됐고 수달은 꽁꽁 얼린 사과를 장난감처럼 들고 신나게 물놀이를 즐깁니다.
16: 동물들이 이렇게 날이 더운데 수박도 먹고 얼음도 물 안에서 갖고 노는 모습 보니까 저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13: 사람들처럼 휴가는 못 가도 동물원 식구들은 시원한 얼음 특식 같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은입니다.
0: 다음 주엔 서울 같은 중부지방도 지금 남부 못지않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변수는 강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엄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17: 전국이 빨간 열기에 뒤덮였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32.7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서울이 37도까지 올라갑니다. 남부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으로도 확대되는 겁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은 밑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 번, 그 위로는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한 번 뒤덮고 있습니다. 맑고 덥고 습도까지 높은 폭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변수는 13호 태풍 돌핀입니다. 중심부의 눈이 또렷한 채로 회오리치며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열대 해상에서 느리게 이동하며 힘을 키워 최상위 등급인 강도 5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 진로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태풍이 무더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중국에 상륙하는 경우입니다.
18: 태풍이 남쪽을 향할 때 동편에서 들어온 기류가
19: 강남형 경북대 지리 교수입니다.
18: 서쪽 지역은 만우순기와 함께 폭염이 가중되는 효과가.
17: 고기압 세력이 잠시 약해진다면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폭염은 누그러지겠지만 문제는 이 태풍이 과거 매미나 루사급이란 점입니다.
18: 태풍이 또 직접적으로 상륙하는 경우라고 치면은 폭염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재해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여지까지도.
17: 태풍이 한반도에 근접하는 시점은 다음 주 목요일쯤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세영입니다.
5: 일본 강진 소식 이어갑니다. 피해가 집중된 진앙지 주변은 폭염 속에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극심한 타격을 받은 진앙지를 황진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먼저 보도 보시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20: 구마모토 지진 진앙지에서 13km 정도 떨어진 목조 주택입니다. 일본 전통식 가옥으로 튼튼한 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규모 7.1의 강한 흔들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1층에 매몰됐던 80대 집주인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1: 2층 건물이잖아요. 구조하는 게 꽤 힘든 작업이었어요. 시간이 꽤 걸렸죠. 히로토시 이웃주민입니다.
20: 시내 구석구석 둘러보니 상당수의 목조 주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일대에서만 5명이 숨졌습니다. 간신히 붕괴를 피한 주택들도 성한 모습은 아닙니다. 8만 채 가까운 주택에 수돗물이 끊겼습니다.
22: 이 건물은 원래 3층짜리 건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1층 부분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건물의 기울기는 추가 붕괴가 염려될 정도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20: 인프라 시설 피해도 상당합니다. 전차선 지지 기둥이

0: 부러지면서 전동차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상당수 삼정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어쩌다 영업 재개 소식이 알려지면 물과 음식을 구하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1: 1시간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라리오타.
0: 주유소 앞에는 석유를 구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석유값이 오르진 않았지만 주유소마다 재고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2: 네, 그럼 현지 취재 중인 특파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황진우 특파원, 폭발 사고가 난 쇼핑몰 앞에 나가 있다고요.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 네, 구마모토현 최대 쇼핑몰인 이곳 이원몰에선 사흘째 수색 작업이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망자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온몰에서만 모두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폭발 당시 모습이 담긴 새로운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드론과 수색 대원들을 통해 현재 이온몰 내부의 모습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5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사망자가 34명으로 늘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 안에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네, 여진도 이어지고 있죠. 주민들 불안이 더 클 듯합니다.
3: 네, 폭염과 정전 속에 이재민들은 오늘 밤도 자동차에서 에어컨이라도 켜고 보내야 할 형편입니다. 어젯밤 정전이 된 집 마당에서 경차에 앉아 밤을 보내는 3인 가족을 만났는데요. 전기가 끊기고 집안이 엉망이 된 이유도 있지만 여진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이후 지금까지 규모 5.8 등 50차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마모토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2: 보신 것처럼 강진 피해 지역엔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쳐 고통이 더 큽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병원도 정상 진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차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4: 뙤약볕 아래 급수차 옆으로 지진 이재민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5: 냉각팬이 달린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밖이나 안이나 다 더워서요.
4: 일주일 넘게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이례적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 복구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5: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4: 에어컨도 냉장고도 먹통이 되자 대피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피소 400여 곳에는 이재민 만 명가량이 머물고 있습니다. 자유대까지 동원해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입니다.
5: 밤에도 32도 아니면 33도 체감상으로는요.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4: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각급 병원도 진료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의료진이 직접 계단으로 환자를 실어 나릅니다.
5: 벽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상태라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겠구나 싶었습니다.
4: 10년 전 지진 당시 전체 사망자 275명 가운데 225명은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 등으로 숨진 재해 관련 사망자였습니다. 심지어 차 안에서 장기간 피난 생활을 하던 여성이 혈전으로 폐혈관이 막히는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폭염 와중에 강진이 덮친 구마모토에선 10년 전 2차 피해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2: 이번 지진이 강타한 일본 규슈 지역엔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공장도 몰려 있습니다. 이 지진 여파로 사흘째 일부 생산 라인이 멈춰서면서 산업계 전반에 공급망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구마모토현과 바로 옆 후쿠오카현은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 거점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부터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소니 반도체 계열사,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리콘 아일랜드라고도 불립니다. 후쿠오카현은 세계 최대의 완성차 업체 토요타와 닛산 등의 공장이 위치합니다. 이번 강진으로 TSMC 1공장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흔들림이 강했던 만큼 제조 장비 재확인과 조정 작업이 필요해졌습니다. 생산 재개

0: 인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1: 키쿠요마치 니아루 공장에 건물
2: 키쿠요마치 공장의 건물 점검을 실시해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공장 내부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평소 24시간 생산 라인을 돌리는 소니 반도체 계열사도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강진으로 멈춘 작업을 언제 재개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엔 르네사스 공장 가동이 중단된 여파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감산했을 정도입니다. 일본 현지 매체는 이 지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생산을 정상화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요타도 내일 심야까지 3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이번 강진의 여파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3: 연이틀 폭락한 코스피가 오늘은 오락가락 장세를 보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공포에 짓눌린 개인들이 1조 4천억 넘게 주식을 던졌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오전 한때 코스피는 연이틀 급락을 딛고 반등하는가 싶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혼조세 속에 한때 5% 이상 올라 6,000포인트 턱밑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미끄러지더니 5,600선 아래서 마감했습니다. 사흘간 1,162포인트, 17%가 빠졌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개미들입니다. 3월 중동전쟁 충격에도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최대 낙폭을 보였던 지난달에도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며 시장을 떠받쳤던 개인 투자자, 전날 2조 원에 이어 1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연이은 급락에 투자자들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5: 전세 자금 늘리려고 투자를 시작한 상황인데 더 떨어지기 전에 빼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4: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반도체주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72% 내린 채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 넘게 떨어졌습니다.
6: 메타 같은 경우 또 이제 자본 지출과 관련된 우려가 증가하게 되면서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4: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열기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과도한 단기 매매엔 거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관련 상품 예탁금 기준이 현금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3: 우리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불확실성을 줄일 장기계약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7: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인 89조 2천억 원.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뚜렷하다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설명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장기 계약에 대한 설명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8: 주요 5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고객들과는 이미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AI 수요와 연관된
9: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 부사장입니다.
8: 협상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7: 계약엔 선수금을 받는 조건이 포함됐고 이미 4분의 1이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문량을 고려하면 생산 능력의 60에서 70%는 장기 계약으로 돌릴 수 있다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던 과거와 달리 미리 물량과 가격을 약속하는 안정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답변이 나오던 11시 무렵엔 삼성전자 주가가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10: 가격을 일정 기간 동안은 사실 고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7: 지금의 실적만으로 시장의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최근의 주가는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는 마이크론 역시 장기 계약 체결을 늘리고 이를 시장에 알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3: 여성을 모의 총기로 위협하다가 달아난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까지 손끝에 붙잡았습니다. 50km에 걸친 추격전 동안 6명이 다치고 순찰차 6대가 부서졌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순찰차 넉대가 도로를 막아서자 검은색 승용차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경찰이 3단봉으로 차 유리를 깨며 정지를 명령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0: 앞뒤로 차를 빠르게 몰면서 순찰차를 계속 들이받습니다.
1: 우와, 경찰차 들이받고 난리다.
0: 경찰이 바퀴에 실탄 네 발을 쏘고 나서야 차는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힌 50대 남성. 경남 진주의 한 사찰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차에 타라며 모의 총기로 위협하다가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2: 저쪽에 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총 꽂히고 이런 거예요. 타라. 너무할 때 타라.
0: 불법 총기를 동원한 납치 시도로 판단한 경찰은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50km가량 이어진 추격전은 1시간 20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가 부서졌고 경찰과 시민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갖고 있던 총기는 80cm 넘는 비비탄 총이었습니다.
3: 이후에 이게 비비탄인가 알지만은 실제로 건강이 전까지 저희들도
4: 심형태 경남경찰계장
3: 줄 알았습니다.
0: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5: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입니다. 한국에 아직도 인신매매가 있을까 싶지만 현실입니다. 가수를 꿈꾸거나 공연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민, 이도윤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6: 동두천 미군기지 인근. 밤이 깊어지자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이 호객을 이어갑니다. 클럽 안으로 들어가니 적극적으로 술을 권합니다. 한 여성은 취재진에게 VIP를 언급하며 특정 업소를 안내합니다. 업계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외국인 여성들, 공연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E6-2 비자. 호텔과 외국인 전용 업소 등에서 공연하기 위한 용도로만 발급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3년 전 이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20대 여성들.
7: 꿈을 안고 오는 거죠. 기대를 안고.
6: 비자 발급을 위해 본국에서 연습생 생활도 했지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오랜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업주는 공연은커녕 야한 옷을 입고 손님에게 다가가라거나 행동으로 유혹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기본급은 약속한 돈의 반도 되지 않았고 나머지 급여를 채우려면 손님에게 술을 팔아야 했습니다.
7: 서비스라는 명목에 성착취와 성희롱을
4: 여성인권 상담소
6: 업소에선 CCTV로 숙소에선 함께 거주하며 감시받았습니다.
7: 도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의 가족에게 돈을 받겠다.
6: 성평등부는 2년 전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8: 돈을 주고 뭐 팔아서 넘기는 거 이것만 인신매매가 아니라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인신매매의 어떤 지표라.
6: 피해자 근무업소 중 한 곳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 성평등부는 인신매매법에 업주 처벌 규정을 담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9: 공연 비자로 입국 허가를 받았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해야 했던 여성들. 지난 10년 동안 이 비자로 7,800명이 입국했습니다. KBS가 공연 비자 신청 자료를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757건. 이들은 호텔과 유흥시설 등에서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85%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로 보내졌습니다. 국적은 대다수가 필리핀. 현지와 유흥업소를 이어주는 건 공연 기획사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가수 공고를 내고 여성을 모집한 뒤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공연 기획사 230여 곳이 유흥업소 370여 곳에 여성을 알선했는데요. 기획사 상위 30곳이 그중 반 이상을 알선했습니다. 소수의 기획사가 반복적으로 여성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중 12곳은 인신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불법업소에 여성들을 중개했습니다.
10: 취재진이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0: 알선한 것만 130여 차례에 달합니다.
1: 실질적인 피해는 회사예요. 다 도망가서 그 친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라에서 비자를 줘서 다 정리해서 일을 했는데.
0: 유흥업소들도 법망을 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상습 추행과 성매매 알선으로 유죄 판결받은 업소가 있던 곳, 간판을 바꿔단 채 성업 중입니다. 한국을 꿈꿔온 이들에게 비자를 내주는 건 법무부와 외교부, 문체부. 하지만 정작 이들이 일하고 있는 업소 점검은 1년에 단 한 차례.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5번 연속 동결입니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서 시작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KT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KT가 소형 기지국인 펨투셀을 이용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소홀히 했다며 과징금 53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 연료를 납품하는 SK케미칼과 애경케미칼 등 7개 업체가 제품 입찰 과정에서 10년 넘게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입찰 규모가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7월 4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5% 올라 77주 연속 상승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부 세제 개편을 앞두고 매매와 전세 모두 2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 내연기관차는 1%가 줄어들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신규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 49만 4천 건 중에서 전기차 비중은 23%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꿈이자 가장 큰 투자입니다. 그런데 믿고 계약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르고 약속했던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과 비용 때문에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시행사와 시공사, 은행과 국세청, 지자체를 상대로 15년 동안 53건의 소송과 긴 법적 싸움 끝에 국내 분양 분쟁에서 보기 드문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먼 길이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이종수 회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종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0: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제 방송이라서 아파트의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1: 네.
0: 일산에 있는 3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
1: 네.
0: 거기에 입주 예정자
1: 네.
0: 대표를 네. 하신 거죠.
1: 그렇죠. 입주하기 전에
0: 네.
1: 계약자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걸 네.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고 합니다.
0: 네, 네. 아,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참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15년 동안을 소송을 하셨고
1: 네.
0: 거기 소송 건수만 53건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네네. 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뭐 51% 네.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아파트 요즘에 다 분양받아가지고 그런 경험은 온 국민이 다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선분양 대조 제도이기 때문에
0: 예.
1: 그 지어놓지도 않고 돈을 내기 시작해요.
0: 그렇죠. 미리 돈을 붓죠.
1: 네. 뭐 그다음에
0: 예.
1: 한다는 게 이제 약속하는 거죠. 이게 도로가 이렇게 들어올 거다.
0: 네.
1: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그다음에 집도 이렇게 지을 거다.
0: 예.
1: 모델하우스 딱 하나 샘플 보여주고
0: 예.
1: 그러고 나서

0: 는 돈 다 내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선전하고 똑같습니까?
1: 다른 경우가 대반이에요.
0: 대반이죠.
1: 맞아요.
0: 그걸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면은 또 법하고 그 카르텔이 또 구성이 됐어가지고 거의 이기기 힘들어요.
1: 그게 이 거의 제 생각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요?
0: 그렇죠.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계란 바위를 못 치고
1: 네.
0: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물고기를 그물로 잡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린 잡힌 물고기가 돼요.
1: 을이 되는 거네요.
0: 네. 그러니까 한 해내로 그 약속한 대로 그냥 되든 안 되든 끌려가는 거예요.
1: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이 야 어떻게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어떻게 이겼지? 너무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0: 네.
1: 제가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0: 네.
1: 일단 1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는 하셨는데
0: 네.
1: 원하셨던 결과를 모두 얻으신 겁니까?
0: 네. 얻은 거예요.
1: 아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0: 최종적으로 잔금 안 내고.
1: 잔금 안 내셨어요?
0: 네. 처음 들어보셨죠? 첫 사례입니다.
1: 그럴 수가 있어요? 잔금이 보통 한 몇 퍼센트죠?
0: 20%에서 30%
1: 그렇죠.
0: 됩니다.
1: 20-30%죠.
0: 네. 그걸 이제 하나도 안 내고 등기를 받게 됐죠.
1: 그 건설사가 잘못을 확실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패소했으니까.
0: 네네.
1: 와.
0: 근데 이제 보통 건설사가 보통 시공사로 해가지고 집을 짓는 데고
1: 네.
0: 원래 시행사라고 SPC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1: 사업을 시행하죠. 예.
0: 네. 거기서 이제 다 그 PF 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신 게 시행사고.
1: 네.
0: 그다음에 시행사의 하청을 받아서 짓는 시공사가 건설사입니다.
1: 그러면 시행사를 상대로 하신 거예요? 시공사를 상대로?
0: 시행사를 다 상대로 한 거죠.
1: 아.
0: 은행까지. 네.
1: 예, 이게 우리나라 분양 문화에 있어서
0: 네.
1: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그
0: 네.
1: 판례라고 하더라고요.
0: 네네.
1: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 최초인데요.
1: 네.
0: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그 건설 카르텔이 있냐면은 시행 시공사 그다음에 지방 정부 다 짜고 치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있으면 이제 소송으로 갑니다.
1: 예.
0: 소송으로 가면은 그 대형 법무법인이 그 건설 시행사 건설 예. 쪽에 붙어요.
1: 네.
0: 주로 김앤장, 태평양,
1: 예, 뭐
0: 광장 이런데
1: 대형 법무법인들이 붙는다는 거죠.
0: 보통 한 손가락 10위 안에 드는 법무법인이 붙어요.
1: 대기업들이니까 그렇게 네. 좋은 뭐 잘 나가는 네, 법무법인 쓰겠죠.
0: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국민이 이제 소송을 하면 법리에 합당한 것도 져요. 그리고 이겨봐야 몇십만 원.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번에 우리는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파산 관쟁이라는 것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1: 시행사는 파산해 버렸어요.
0: 네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끝까지 가느라고 이제 15년 걸린 거예요. 결국은 잔금 하나도 없이
1: 네네.
0: 그냥 그 등기를 받게 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1: 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보통 분들은 이 대형 건설사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분해도
0: 네.
1: 어느 정도는 참고 조금 뭐 그쪽에서 생각해 주면 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공격에 이제 버텨낼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잔금 이제 거부를 한다.
1: 네.
0: 그러면 잔금을 안 내고 버티잖아요.
1: 네.
0: 그럼 바로 이제 그 잔금 연체 이자가 붙어요.
1: 연체 이자가 어마어마하죠.
0: 그렇지. 16.5%라는
1: 예?
0: 16.5%라는 연체 이자가 붙고.
1: 예.
0: 그게 이제 쌓이면 차압 들어오고 압류 들어오고 하면은 신용 불량자 되고 하면은 뭐 몇 개월 한두 달 견디다가 다 무너집니다.
1: 그러면 사실은 입주민들도 아 그만하자 그런 분들 많이
0: 그렇죠.
1: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그거를 압박을 하지 못하는 방법을 썼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변호사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 당사자가 고민을 해갖고 하면은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방법 찾아내는 거죠.
1: 근데 원래 우리 회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0: IT 쪽에서 원래 일을 해왔고 지금도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아까 변호사나 뭐 이런 아니죠. 법적인 그 지식은 없으셨던 거네요.
0: 변호사나 법적으로 변호사나 예. 또 건설 쪽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문외 아닙니다.
1: 이런 분양 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회장님이 당연 이제 분양 사기라고 이제 표현하셨어요. 어떤 네. 유형이었습니까?
0: 어떤 유형이었냐면 네. 이제 과대 광고가 너무 심했어요.
1: 어떤 걸
0: 어떤 예를 들면 네.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서는 자유로 접근성이 네. 예, 출퇴근 이제 베드타운 비슷하다 보니까 출퇴근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자유로를 그 통하는 그런 접근성
1: 네.
0: 이에 따라서 집값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1: 예.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우리 단지 바로 앞에다가 제2자유로가 신설되고 거기에 그 IC 나들목 네. 그럼 바로 이제 자유로를 진입할 수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0: 그렇게 된다 하고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1: 안 됐어요.
0: 아, 예, 예, 좀 이상
1: 예. 알겠습니다. 제 마음이 급하네요.
0: 그래서
1: 네.
0: 그 또 하나는 이제 영어 마을.
1: 네.
0: 그 영어 마을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이경숙 그 숙대 총장이 인수위원장 했을 때 네. 영어 붐이 불었어요.
1: 그랬죠.
0: 예를 들면 오렌지라고 하면 안 된다.
1: 아린지.
0: 오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예. 할 정도로 예. 영어 마을 인기가 많이
1: 많았죠.
0: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젊은 이제 그 아주머니들은 거기에 굉장히 혹했어요. 왜 했냐면 영어 마을을 하는데 여기서 존스홉킨스 대학의 학점을 이수한 걸로 쳐주겠다.
1: 아, 학점 인정되게 해주겠다.
0: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에요.
1: 예.
0: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게 메인이 이제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중앙공원을 갖다가 여의도공원에 두 배 만들어준다, 옆에 생태공원 해준다, 뭐, 예비군 훈련장을 옆에 있는 걸 치워준다, 뭐.
1: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건설사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두 가지였어요. 그 영화 마을하고 도로. 굉장히 중요했는데.
1: 그 계획도 안 난 상태에서 발표를 했는데.
0: 아, 계획이 났다고, 그, 지도에도 딱 있더라고요. 예. 예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분양가가 그때 다른 아파트보다, 주변 아파트보다 두 배가 됐어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예. 그 비싼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1: 예.
0: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도 보니까 굉장히 럭셔리하게 고급 자재로 잘 돼 있고.
1: 네.
0: 그건 이제 다 사람들이 믿고 이제 그 계약을 했어요.
1: 네.
0: 계약에 도장 찍는 순간 이제 잡힌 물고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한 게 1월 8일쯤 계약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또 이따가 집에 주말에 식구들하고 이제 계약한 모델하우스도 구경하러 한 4월 5월 달에 방문했어요.
1: 네.
0: 그랬더니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데모를 하나 하더니 그 도로는 다 취소된 거야 이미. 취소된 건데 그 지도에는 그걸 왜 놨냐. 과거 지도를 갖다 걸어놓고 거짓말 친 거죠.
1: 그건 진짜 사기네요.
0: 사기죠.
1: 뭐 계획이 바뀔 수는 있는데.
0: 그렇죠. 바뀌었으면 2년 전에 분양하기 2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걸 옛날 지도를 갖다 걸어놓고 거짓말 친 거죠.
1: 그거는 시행사가 그런 거죠.
0: 네네. 시행사가.
1: 예.
0: 그리고 이제 영어마을은 이 학원법에도 저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그게 다 거짓말이다, 두 개가. 다. 제일 중요한 거 두 개가.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돈 다 내고 이제 들어가 봐야 하는 상황들이고. 근데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두 가지가 밝혀졌죠.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데모를 많이 해서 난 이제 요 40대 젊은이들이 나와서 투쟁을 하더라고요.
1: 그러면 그런 네. 경우에 이제 네. 분양 계약금을 처음에 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사실과 달라 그럼 네. 계약금 달라고 할 수 없나요?
0: 없죠. 그러니까 계약 해지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 법적인 절차가 되고.
1: 그래도 그쪽에서 뭐 사기 뭐 거짓말을 했잖아요.
0: 네네. 그건 이제 손해배상 대상이지 계약 해지까지는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그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작전 세력인지 다 항복을 하고
1: 네.
0: 우리 편이 아니더라고 이제. 카페를 이제 죽이는 작업을 들어가더라고요.
1: 그러니까 입주자 카페를.
0: 네, 입주자 네. 카페를.
1: 뭘 하셨어요,
0: 그래서
1: 처음에?
0: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1: 네.
0: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맞은데 또 맞은 거거든요.
1: 한번 당했는데 이쪽에서 또 배신을 당한 느낌이 드셨겠네요.
0: 입주자들한테 네. 또 배신당하니까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1: 네.
0: 제가 그 카페를 다시 관심도를 유발시켜가지고 다시 네. 불을 붙였다고 할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이제 회장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이제 추대가 됐어요.
1: 그게 이제 입주를 얼마 정도 앞둔 시점이에요?
0: 아니야, 그때가
1: 계약 막 한 시점.
0: 계약 막 하고 나서
1: 그때부터.
0: 네네.
1: 처음에 시행사랑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싸워야 할 상대가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0: 예, 예, 예. 그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그 서로 다른 회사예요. 예. 다른 회사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돈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를 잘 썼니 못 썼니 해가지고 싸움의 방법이 그 시공사가 공사를 보이콧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이 10개월이 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날짜를 못 맞추게 된 거죠. 못 맞추게 돼서 무슨 그 공사 중에 입주 그 사전 방문 행사라고 있어요.
1: 네네.
0: 그 행사를 가보니까 뒷담한 걸 보여주다 싶었어요.
1: 어떻게 된 상태가?
0: 예. 바닥 공사도 안 돼 있고 현관에 들어가면은 시멘트에 다 예를 들면 그리고 벽지 이제 대리석도 발라 안 발라도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그렇게 보이콧을 하다 보니까 중단한 게 많아서
1: 그게 좀 시행사랑 시공사랑 또 갈등이 분쟁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제 3개월 늦어가면서 겨우 했는데 그 3개월이 원래 도가 되면은 이제 늦어지면은 계약 해지가 해야 되는 내용이 분양 계약서에 있어요. 그 약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1: 네네네.
0: 그걸 약정 해제라고 해요.
1: 네.
0: 그런데 그날 12시가 탁 넘어가면 3개월이 이제 지연된 거죠.
1: 예.
0: 그럼 계약 해지가 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하고 무슨 수를 썼는지 그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1: 네.
0: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게
1: 들었어요. 사용 승인이 났군요. 네. 그게 어떻게 임시 사용 승인이 나요?
0: 그러니까요.
1: 아, 진짜 황당하셨겠네요. 네,
0: 황당했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라는 것도 이제 준공이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고
1: 네.
0: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것이 됐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원래 집을 덜 지었는데
1: 네.
0: 이미 그 날짜에 맞춰서 집 팔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1: 그럼 지자체를 상대로도 싸우셨어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들이 계속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로 살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동별로.
1: 네, 예.
0: 그걸 악용해서 사용 승인으로 이제 해서 입주를 해서 그 계약서의 약정 해제를 피해가는 거죠.
1: 네, 네.
0: 그때 또 나타나는 게 새로운 적 기획 변호사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3개월. 이 넘어 네. 해제가 되잖아요.
1: 네.
0: 아, 이 정도면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유혹을 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때 막. 그냥
1: 아, 주민들을 편해서 네. 아, 이거 계약 해지 시켜주겠다 하고. 이제 우리 기획 부동산은 제가 들어봤는데. 기획 변호사가 또 있어요.
0: 걔네들이 이제 또 나쁜 짓 하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그쪽에서 거기 이제 변호사가 계약 해제 된다는데 사람들은 그냥 절반이 떨어져 내가 안 된다 어렵다
1: 분열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0: 없죠. 그래서 예. 반토막이 났어요.
1: 네.
0: 한 천여 명이 글로 갔어요. 결론적으로는 다 계약 해제가 패소하고 연체로 이제 두드려 맞게 됐고.
1: 아,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소송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네. 따로따로 소송을 네. 하시는
0: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계약 해제는 나중에 해도 된다. 늦지 않다. 가서 당했죠. 변호사한테.
1: 아, 그러니까 변호사 빚만 물어주고 계약 해지는 못했겠네요. 네.
0: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하면은
1: 예.
0: 한 집에 얼마냐. 그럼 한 집에 뭐 8억 정도가 원금이다. 그러면 그걸 하려면 0.5% 인지를 갖다 붙여야 돼요.
1: 그럼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500만 원씩.
1: 아.
0: 인치대까지.
1: 네.
0: 근데 이제 항소할 때는 1.5배. 그 다음에 상고할 때는 또 두 배. 이렇게 되니까 한 집에 많이 낸 사람은 2천만 원씩.
1: 변호사는 수십억을 챙겨가는 거네요. 네.
0: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름은
1: 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0: M이라고
1: 네.
0: 한 변호사가 있는데
1: 네.
0: 예, 그 변호사가 우리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데를 한 50군데를 해갖고
1: 네.
0: 그 걷어서 닭 지고 도망갔어요.
1: 해외로
0: 그러니까 아, 이런 변호사를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적이야.
1: 그렇군요.
0: 예, 제가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1: 네.
0: 창조해낸 게 있어. 비책 1번 네. 해가지고 그 잔금 그 소송을 해놓고 잔금 상계 소송이라는 말을 갖다 창조해냈어요.
1: 잔금 상계.
0: 상계.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우리한테 잔금을 내라.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
1: 네.
0: 근데 우리는 손해가 1, 2, 3, 4, 5 이렇게 많다.
1: 네.
0: 그 손해를 다 합치니까 잔금을 넘어선다.
1: 아, 그러니까 손해 이거 하나당 여기 잔금 낼 거에서 얼마 제하고 얼마 제하고
0: 다 전부 합쳐 보니까
1: 예.
0: 잔금 낼 거를 넘어선다. 그래서 낼 잔금이 없다.
1: 네.
0: 그러니까 네가 낼 잔금이 없으니까 채무 보전제 소송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1: 아, 그 이제 잔금 상계 작전을 세우셨군요.
0: 네, 그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사례더라고요, 보니까.
1: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 그 인정을 해주냐, 마느냐
0: 그렇죠.
1: 하는 게 있잖아요.
0: 그게 이제 1심하고 1심, 2심, 3심까지 가야 결론이 나잖아요.
1: 네.
0: 그러면 3년 이상 갈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지금 당장 이제 걔네들은 잔금 당장 입주 시켜야 돼요. 근데 그 3년이나 그 3심 갈 때까지는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 방어책이 되는 거죠.
1: 그동안은 이제 안 불어요?
0: 이제 안 불었죠.
1: 아, 소송 중에는.
0: 네.
1: 예, 그렇군요.
0: 그 소송 중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겁나는 게 일반 회사원들이 신용불량자 되고
1: 네.
0: 재산 압류되고 막 이런 거를
1: 이게 그냥 얘기하시지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일이에요.
0: 그렇죠. 그래서 예. 사람 설득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1: 3000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동의를 했는지 여쭤봐도 돼요?
0: 그걸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 3000세대에서 분양이 원래 90% 됐어요.
1: 네.
0: 그럼 나머지 이제 3927, 2700세대. 2700세대 중에서 신동화 직원 이름으로 된 게 360개가 있어요. 또 허위 분양이 그것도 계약 해제, 기획
1: 변호사한테 간
0: 1000명 갔죠.
1: 네.
0: 그럼 1300 남았죠.
1: 네.
0: 거기서 이제 카페를 모르는 인터넷을 모르는 노인
1: 네.
0: 세대 하고 이렇게 빼니까 한 700세대가 이제 700세대가 잔금 거부를 동참을 한 예, 거예요.
1: 근데 국세청이 아파트를 압류하는 적이 있었다면서요?
0: 시공사의 직원 물량이 360개 있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게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시공사 직원 이름입니까? 처음에는 왜 직원 이름을 했냐? 그는 분양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분양을 못 이제 안 하고 직원 이름 갖다 도용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심지 사용성이 났으니까 거기다가 잔금 내야죠. 그다음에 중도금 이자 있죠.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 이름 갖다 쓰고 나서 잔금을 갖다 내니까 600억이 필요해. 잔금이.
1: 네.
0: 그다음에 달달이 중도금 이자가 되니까 한 달에 5, 6억씩 이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공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를 없애버리자. 작전을 세우고 대주단으로 등극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일부러 망하게 일부러
0: 하려고.
1: 이제 일부러 파산을 하는 거.
0: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살려고
1: 네.
0: 시행사를 없애려고
1: 네.
0: 계획을 잡고 그 새마을금고연합회라는 해서 또 PF 대주단 8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은행연합회 소속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의견 일치할 때 자꾸 삐딱선을 타니까 그쪽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대주단이 됩니다. 은행에 반열에 올라가. 거기서 이제 그 파산을 시킨 거예요. 파산시키는데 파산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행사가 파산해요.
1: 네.
0: 시행사가 파산을 하면 뭐가 이제 대신하냐 하면 파산 회생법원에 가서 파산 관제인이 이제 선정이 돼요.
1: 네.
0: 파산 관제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빚잔치 하는 사람이에요.
1: 그렇죠.
0: 받을 돈 받고 예. 줄 돈 주고 해서 정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국세청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우리 잔금을 받아서 시행사가 납입하지 못한 세금을
1: 네.
0: 납입하려고 먼저 1차로 우리를 속였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입금을 안 시키고
1: 네.
0: 잔금을 국세청에다가 반을 내면 소유권 준다고 이제 거짓말 치더라고요. 국세청이.
1: 이제

0: 하면 우리가 받을 게 나오잖아요.
1: 네.
0: 그거는 빼고 준다.
1: 예.
0: 그 정신으로.
1: 아, 그게 성공이네요. 네. 그 합의를 이끌어내신
0: 그 합의를 이끌어낸 거죠. 우리는 대신 잔금을 안 내고 입주하는 최초 사례가 됐고.
1: 네.
0: 나중에 이제 이 소송이 정리가 되면 빼기 더하기 해가지고 주는 걸로. 네. 합리적인 합의서죠.
1: 근데 빼기 더하기 해서 이제 결국은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15년 동안 50건이 넘는 소송을 지금 이 단시간에 얘기하기는 너무 복잡한 부분이지만.
0: 네, 그래서 그거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잡한 거를 성공했는데 사실은 잔금 청구 소송을 파산관장이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 손해배상금을 그 10가지를 소송하길래면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밖에 그 판결이 안 나요. 우리나라
1: 그러니까요.
0: 사례를 보면.
1: 예.
0: 그러면 그 매덕 2, 3억 되는 잔금하고 그 몇천만 원밖에 안 될 텐데 다 합쳐봐야 그럼 잔금을 거의 내야 90% 이상 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잔금을 갖다가 다 없애기 위해서 계약 해제 소송으로 대응했어요.
1: 아, 다시 또 계약 해제로.
0: 네, 얘네의 반소를 했을 때 잔금 내놓으셔 하고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파산관제니.
1: 네.
0: 내가 나는 계약 해제됐다. 그럼 잔금이 없다. 이런 걸로 이제 논리를 이제 대응을 했죠. 그래서 그걸 다 이겼습니다.
1: 야, 어쨌든 이 15년의 지난한 기록을 이제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입주민들은 어떻게 평온한 일상을 찾으셨어요?
0: 네, 그렇죠.
1: 아, 다행입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0: 네.
1: 이게 제일 힘든 게 불법이다라는 게 확실하면 싸우기가 편한데.
0: 네.
1: 불법이 아닌 경우와 맞서서 싸우는 게 되게 힘드셨다고
0: 그렇죠.
1: 들었어요.
0: 네네. 네. 그게 뭐냐면 시행사가 파산하는 것도 합법이죠.
1: 네.
0: 파산관제인이 지정되는 것도 합법이죠. 근데 파산관제인이 잔금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것도 합법이죠.
1: 예.
0: 근데 나도 그러면은 이거는 해제가 됐으니까 잔금 줄 돈이 없다라는 것도 합법이에요. 합법 대 합법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할 때 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 다녀가면서
1: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0: 승소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50개 소송이 다 그걸 쫓아가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제목이 집으로 가는 먼 길입니다.
0: 네.
1: 15년 걸리셨어요. 15년.
0: 네네.
1: 이런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하고.
0: 네. 네.
1: 이제 분양받으려고 꿈꾸는 분들도 계실 텐데.
0: 네.
1: 분양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안 당하려면.
1: 네.
0: 분양 시행사가 홍보하는 홍보 내용을 다 확인해 봐야 돼. 일일이.
1: 꼼꼼하게 봐야 된다.
0: 봐야 되고 제가 이제 건의드릴 거는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1: 네.
0: 지방자치단체가 허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승인을 냅니다. 사업승인 낼 때 얘들이 거짓말을 다 나열해가지고 한 거 그냥 도장 찍어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확인도 안 하고.
1: 바쁘셔서.
0: 네. 바쁘셔서 그렇게도 바쁘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하면.
1: 네.
0: 안 되죠.
1: 농담입니다.
0: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그 사업 승인 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1: 사업 승인 실명제.
0: 네네네.
1: 아이디어네요.
0: 네. 그거에서. 네. 그 해당 시장.
1: 네.
0: 고양시면 고양시장. 그다음에 주택국장. 과장.
1: 근데 너무 벌벌 떠시느라 승인을 안 내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부작용도. 아니죠. 염려됩니다.
0: 아니죠. 그거는 이제 승인을. 네.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몇천억의 돈이 걸리고 이게 우리 것만 해들어도 2조 3천억이에요.
1: 아, 예.
0: 그걸 함부로 승인 내주고. 응?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태까지 뭐 다 겪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선분양 제도는.
1: 이 선분양 제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0: 그렇죠. 네.
1: 예, 근본적으로.
0: 한 번에 후분양으로 바꾸면 또 잘 안 될 테니까 절충안을. 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지금 안 그래도 주택이 부족한데 못 짓는다는 소리가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참 주택 문제가 쉽진 않습니다만. 네. 정말 15년 동안의 소송이 큰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0: 네.
1: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네,
1: 네. 네.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이종수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타는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된 부산 중부와 서부, 경남 양산과 창원, 김해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까지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전북 동부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서해상에도 바다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낮 기온 서울 34도, 전국이 31도에서 38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7.2도, 현재 습도는 77%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임시번호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지역이나 시설을 옮겨도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복지 서비스가 중간에 끊기거나 누락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번호 체계를 개선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처럼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빠지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과 예방접종 관리도 더욱 편리해지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번 제도가 복지 그늘을 밝히고 필요한 분들에게 제때 따뜻한 손길로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사회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신나는 세상 문화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주택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가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입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입주민을 발굴하고 전문 취업상담과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채용정보 제공과 취업연계 등을 함께 지원할 예정인데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 제주도 내 공공시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니터링에 참여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단원들은 오는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공공기관을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이용 편의성을 살펴보고 모니터링과 평가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8월 3일까지 제주 장애인 인권 포럼 홈페이지 포럼 소식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울 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달 8월까지 중랑 상봉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표현과 개성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삶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뜻깊은 전시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SG워너비 옥주연의 한여름날의 꿈.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아, 오늘은 건강관리, 그 중에서도 지금의 20대들의 건강관리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1: 사실 20대 하면 건강에 제일 자신 있는 세대라고 쉽게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20대부터 건강 관심이 많아졌나요?
2: 건강이 뭐 다 같은 건강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건강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루테인이 유행을 했다가 또 체지방이 유행, 또 관리가 또 유행을 했다가 최근에는 또 뭐 혈당 스파이크 이런 이야기들이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트렌드 지수를 저희가 따라가 봐도 헬스케어 쪽은 한번 인기를 끄는 키워드가 쭉 높아졌다가 이제 이후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 관심도가 일정하게 지속되는 형태로 변화를 하는데요. 최근 20대들 사이에서는 일상의 지속 가능성, 즉 회복 탄력성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대학내 20대 연구소에서 연령별 건강관리 행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 전 연령대에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당연하게 나타났지만 5명 중에 4명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일상 속의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일상 속 자기관리라고 해서 과거처럼 막 자기개화를 연상하는 비율은 3%에 그쳐서 예전에 그 갓생이라든지 이런 나를 갈고 닦는 이런 것들보다는 나를 좀 잘 돌보기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특히 체중관리에 관심이 정말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MZ세대들은 왜 이렇게 체중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2: 뭐 사실 체중 관리는 20대가 아니어도 전 국민적 관심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응답자 5명 중에 4명이 최근 6개월 내에 체중 관리를 시도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예전처럼 뭔가 깡 마른 몸을 원하지 않는 흐름이 분명히 관측된 게 좀 이채로웠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흥미로웠던 게 건강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그만뒀느냐라는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2030은 식사량 조절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무작정 굶는 방식을 이제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뭐 단식이라든지 절식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분들 같은 경우가 헬스장을 관뒀다라고 하는 비율이 전체 세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서 한때 유행했던 그런 바디 프로필 이런 것들과는 조금 대조되는 풍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요즘은 체중 감량 주사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된 건가요?
2: 그 이른바 GLP-1 계열이라고 하죠. 그 체중관리 주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인지율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62%로 나타나서 모른다라는 응답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나타나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 관련 주사 언급량이 23년도에 한 3만여 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불과 2년 만에 21만 건에 이르러서 거의 7배 가까이 급증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언급하는 내용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게 이때라고 하는 수준의 호기심 관련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호기심 관련 키워드가 1년 사이에 2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이걸 써봤다라고 하는 경험 관련된 키워드가 31%에서 47%로 크게 늘어나서 1년 전만 해도 호기심 가깝게 이 체중관리 주사를 지켜보던 이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는 사용자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1: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저희 세대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는 체중 감량 주사도 하나의 선택지가 된 것 같은데 네. MZ세대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2: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많이 맞는 계층은 젊은 세대들이나 여성들보다는 5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다만 아직 젊은 세대 여성분들은 의지력 중심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운동이나 식단 조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흥미로웠던 게 20대는 오히려 실제로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것들이 그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혈당 관리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수면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기대하고 있는 것들로 나타나서 체중 감량보다는 건강을 최적화시키는 것에 이 주사에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2030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운동, 식단 조절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요약하자면 의지력 기반의 어떤 자기 조절 방식의 다이어트를 아직은 선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한동안은 뭐 헬스장 운동 공식이었거든요. 네. 요즘 MZ세대들은 운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 맞습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살짝 회복하나 싶었던 헬스장 폐업 건수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 열풍이라든지 그리고 야외 러닝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겹쳐서 24년도에 헬스장 폐업 점포가 500곳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좀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대신 건강관리가 좀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게 좀 흥미로운데요. 일상의 운동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패턴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관리 방식이 이런 거에 어떤 그 지속 여부를 좀 좌우를 하고 있는데요. 예. 20대의 경우에는 필라테스와 그리고 이 필라테스와 발레를 결합한 발레 같은 운동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고요. 30대는 홈트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였는 홈트레이닝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30대는 특히 유일하게 건강관리 방법 중에 10위권에서 피트니스 센터가 없는 그래서 30대를 중심으로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식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MZ세대 사이에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포인트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20대는 건강검진, 30대는 숙면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도 그런가요?
2: 맞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건강관리에서 이런 변화를 좀 뚜렷하게 저희가 좀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20대는 앞서 설명드렸던 식사관리와 더불어서 정기 건강검진이 공동 1위로 어떤 건강관리의 포인트로 나타났고요. 특히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회복경제, 회복관리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것도 도드라졌습니다. 그래서 30대는 근데 이에 반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숙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이는 단순히 어떤 숙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기보다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본격적으로 사회생활, 육아 같은 가사노동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30대들의 특성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1: 예, 건강관리하면 다이어트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수면이나 스트레스, 정신건강까지 챙기는 분위기인데 MZ세대가 생각하는 건강의 의미가 좀 달라진 걸까요?
2: 쉽게 설명하면 일상 속 활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이 그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역시도 그 20대든 30대든 두 연령대 모두 체력 저하나 피로를 자주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체력 저하를 느꼈어도 그 다음에 어떤 관심 계기가 좀 다른데요. 20대는 일상 속의 활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건강관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0대는 조금 이제 이르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 걱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30대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노화 걱정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즉 노화 걱정이 좀 일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1: 자, 앞으로 MZ세대 건강관리 트렌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2: 요약하자면 2030을 중심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령화에 대한 걱정이 매우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약물에 대한 의존보다는 정기검진이나 의지 중심의 건강한 헬스케어를 원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가검진 건강키트라든지 건강 데이터 관리 같은 그 헬스케어 서비스의 어떤 핵심 타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시에 30대는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등으로 피로회복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계층이 되어가고 있어서 리커버리 노믹스 즉 회복 경제의 핵심 타겟군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밀도 있게 피로를 풀고 싶어하는 니즈가 이들에게 있고 그래서 사우나라든지 숙뜸 같은 회복 공간이 그래서 주목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프리미엄 입욕제 시장이라든지 숙면용품 이런 것들도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은 MZ세대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1: 네,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전문 미술작가 양성을 위한 아뜨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과 담당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모여서 2026년 상반기 활동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하는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이 성과 공유 회는 지난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특히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서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에서 노량진 구간에 설치된 5개 전광판에 아트 프로그램 참여 작가들의 그림이 광고처럼 송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전광판을 보고 취재를 하게 됐는데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트 프로그램 성과 공유의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2: 우리 저번에 장애인의 날 주간 해가지고 네. 올림픽대로 큰 전광판에 작품 나온 거 기억나죠?
3: 네.
2: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만나자고 했어요. 간단하게 내 그림이 나갔을 때 어땠는지 네. 소감 조금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 광고들을 많이 봤는데 나도 저렇게 나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있었는데 실제로 나가니까 신기하면서도 뿌듯함도 들었습니다.
2: 내년에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4: 그런 상황에 좀 맞는 그림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뿌듯함도 뿌듯함이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5개 전광판에 보여졌을 때 더 적합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목표까지 생기셨군요.
1: 네, 맞습니다. 복지관을 벗어나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내 그림이 전시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당시 총 30점의 작품이 공개가 됐고 참여한 작가의 수가 10명입니다. 혼자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 모두의 힘을 합쳐서 완성된 프로젝트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고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트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좀 생소하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트의 핫 이라는 말을 더한 말입니다. 그래서 뜨겁다라는 말이 합해진 건데 그림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열의와 열정을

0: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아트 프로그램이 시작된 계기와 활동 내용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일자리경제팀 김병진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이야기입니다.
1: 아트는 2023년도부터 시작으로 현재 4년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전문예술인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참여자들이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아트를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트는 아트하고 핫 합성어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 당사자분들의 작품이 좀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전시회도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하였고, 그리고 2026년 한국지방재정공제협업회 가지고 올림픽대로의 전광판에 작품을 송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과 공유회는 당사자분들의 소감을 들음으로써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 예, 단순히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미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문 작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평생 교육이나 취미 여가 활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020년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미술 교육은 달팽이 네트워크 임다솔 대표가 맡고 있는데요. 임다솔 대표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3: 달팽이 네트워크가 발달장애 시각예술 일자리 연구와 직무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제안을 주셔서 올해로 2년 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표현을 가르치거나 그리는 방법을 정해주기보다는 한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때 즐거워하는지를 계속 관찰합니다. 그 안에서 표현이나 흥미로운 주제 더 깊게 탐색하고 자기 작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가르친다는 생각 앞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창작의 영역에서 중요한 건 자율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련이나 생활 지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광판을 봤는데 압도될 정도로 크더라고요. 찾아와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분들의 그림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2: 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수강생들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0: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에 집중을 해서 약간 아동을 대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다솔 대표는 발달장애 작가들을 함께 미술 작업을 하는 동료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교육을 한 결과 옆에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만의 속도로 누구나 작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또 실패해도 괜찮고 질문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열린 문화가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작가들이 이에 호응을 해주고 본인들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발달장애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윤택 작가 만나봤습니다.
4: 제가 6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방 안에서 혼자서 좋아하는 책이나 이런 거 그림들을 보면서 혼자서 그리다가 익히게 됐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미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강사님이 직접 오셔서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종류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색깔을 섞으면 이색이 나오는지 그런 방법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저 혼자서 그림 그릴 때보다는 훨씬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전광판에 제 그림이 올라갔을 때 이런 기회를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거라서 정말 감사했었고 제 그림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장애인도 미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미술 실력을 높여가지고 다른 장애인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작가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실력을 쌓고 다른 장애인에게 미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것이 이윤택 작가의 최종 목표군요.
0: 그렇습니다. 특히 이윤택 작가는 풍경화를 자주 그린다는데요. 따뜻한 색감, 때로는 시원한 푸른색 등으로 연하게 그림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가들의 그림이 커다란 전광판에 송출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작품을 완성해서 같은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 그림으로 소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은 것이 또 다른 목표입니다. 이윤택 작가가 분명히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끝으로 발달장애인 김대현 작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5: 저도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 교육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회화, 그 색연필이나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복지관에서 배웠습니다. 전문가한테 배우니까 역시 제가 몰랐던 장점이나 단점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풍경화를 제일 잘 그리고 있고요. 제일 못 그리는 거는 역시 인물화라고 그런 부분들을 제 스타일대로 배워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그림이 어딘가에 전시될 때면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긴장되는 느낌도 들고 사람들한테 제 그림 알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광고판에 전시되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렸던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도쿄 열차 트램을 그렸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다른 상황 작품, 동화 스타일의 작품들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네, 김대현 작가는 캐릭터를 일러스트로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라는 게 뭐 동물이나 인물이 모티브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약점인 인물화를 더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 꿈을 응원하고요. 아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의 단체 전시회가 있습니다. 오는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023667-7979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찾아서 발달장애 작가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신나는 세상. 오늘은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아트 프로그램 성과 공유의 현장 함께 다녀왔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개운숙의 나에겐 당신밖에.

0: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을 만들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제주인의 삶과 세계관이 담긴 제주 무속 신화죠. 12본 풀이를 부록한 제주 신화 이야기 두 번째 점자책을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연속 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인데요. 이번 점자책에는 초공 본풀이와 삼공 본풀이, 차사 본풀이, 맹감 본풀이 등 네 편의 신화가 담겼습니다. 지난해에는 천지왕 본풀이와 문전 본풀이, 이공 본풀이, 삼승 할망 본풀이를 수록한 첫 번째 점자책을 제작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에 이어서 내년에는 지장, 세경, 칠성, 영감 본풀이를 담아서 12번 풀이 시리즈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8년부터는 제주 각 마을의 신화를 담은 점자책 제작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올해 제작한 점자책 250부는 전국의 점자 도서관과 맹학교,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가 되는데, 이렇게 제주 신화를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주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0: 예, 사진과 시가 어우러진 여행 시화집이 출간이 됐다고요?
1: 네, 최명숙 저자의 책인데요. 이 카메라 렌즈, 시인의 시선으로 포착한 풍경과 사람 그리고 삶의 인연을 사진과 시로 엮어낸 특별한 시화집이 되겠습니다. 사진과 시는 서로의 여백을 채우면서 독자에게 또 하나의 여행을 선사합니다. 단순히 여행지를 소개하는 안내서를 넘어서서 낯선 골목과 오래된 사찰, 또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 자연의 풍경 속에서 발견한 삶과 인연, 그리고 시간과 존재의 의미를 담담히 성찰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자는 뇌성마비 장애로 인해서 이동의 제약과 불편,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수없이 마주하면서도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길을 이어왔는데요.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배려가 또 함께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천천히 걸었기에 더 깊이 보고 더 오래 머물고 또 따뜻하게 세상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행에서 만난 작은 인연과 풍경은 삶의 아름다움과 무상함을 노래하는 시가 되었고요. 또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깊은 성찰은 작품마다 잔잔한 울림과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여행과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선물하는 책이 되겠는데, 이 사진을 따라 걷고 시를 따라 머무는 동안 독자는 자신의 기억과 삶을 또 돌아보게 만듭니다. 장애를 넘어 삶을 향해 묵묵히 걸어온 한 시인의 발자취를 통해서 진정한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는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0: 예, 발달장애 미술과 이달의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장애인상 예술부문 대통령상 수상자, 바로 발달장애 미술가 이달의 작가의 개인전, 오늘도 꽃밭에 사는 나, 달의 정원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 3일까지 종로군사동 갤러리 라메르 1층에서 열리는데요. 이달의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시선과 생명에 대한 따뜻한 감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작인 나리꽃바 도마뱀의 평화로운 오후를 비롯해서 화려한 색채와 자유로운 상상력이 돋보이는 신작들이

0: 대거 공개되고 있습니다. 꽃과 동물, 자연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달의 작가는 지난해 작품 빛으로 가득 찬 방이 고등학교 3학년 사회문제탐구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과서는 언어보다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의 삶을 소개하면서 예술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서 공감과 이해를 확장하는 힘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뤘습니다. 이 전시 뒤에는 부모님의 오랜 헌신도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문성자 씨와 아버지 이현석 씨는 작가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묵히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이현석 씨는 달에는 전시가 없을 때도 하루 일과가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날 정도로 작업에 몰입한다면서 어릴 적 치과 치료를 받은 뒤 스케치북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큰 입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림이 달에게 공포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보다 진실한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해온 이달의 작가의 작품은 화려한 색채에 넘어 인간의 순수한 감성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도 꽃밭에 사는 나 달의 정원을 통해서 예술이 가진 치유와 공감의 힘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모전이 열린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인천 중구의 신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18회 전국장애인 문화공모전을 엽니다. 등록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은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문학부분은 시, 짧은 소설, 동화, 수필 등이고요. 수필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쓴 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보살피고 돌본 이야기 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N행시 부분도 있는데요. 주제는 함께하는 세상, 세상을 향해 날다,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N행시는 정해진 단어의 첫 글자들을 순서대로 사용해서 짧은 시나 문장을 짓는 방식이죠. 장애인 문학 부분에서는 특히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미 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신흥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직접 가져다 주거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또 혹은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글을 쓰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은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보내도 무방합니다.
1: 예.
0: 자세한 내용은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알기 쉬운 안내서를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뽑힌 글들은요, 나중에 모아서 해누리 문학이라는 책으로도 만들어서 증정을 하니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1: 예.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예선 미개최 지역을 대상으로 동영상 심사가 진행이 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8월 28일까지입니다. 서울 지역 예선 서울 장애인 합창예술제를 시작으로 충남 8월 26일, 인천 10월 8일, 경남 10월 24일에 지역 예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합창단은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본선에 진출해서 대통령상을 두고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지역 예선 참가와 동영상 심사 접수 문의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들의 예술적 표현을 만날 수 있는 서울 발달장애인 사생대회가 열린다고요?
0: 네. 9월 1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올해 대회는 일반부 전통을 그리다 사람을 만나다, 특별부 그림에서 미래로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부는 제40회 서울 발달장애인 사상대회와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매년 2천여 명의 발달장애인 참여는 국내 대표 문화예술 행사지요. 참가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이상,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해서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상작은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복지관 기획팀 02840-150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발달장애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0: 네, 동양화 팝아트라는 동서양의 다른 표현 방식을 통해서 예술의 확장성을 소개하고자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다혜 작가는 고양이 캐릭터를 통해서 동화 같은 치유 과정을 그려낸 작가인데, 고양이의 여행을 장지, 분체 등 동양적인 재료를 활용해서 포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꽃밭 속 고양이, 걸리보 고양이 등 총 5점을 출품했고요. 김익환 작가는 사춘기와 뇌종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전보라

0: 라는 토끼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남산의 산신녀 전보를 회화 팝 아트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보와 푸른 구름 등 다섯 점을 선보이고 있고요. 남인영 센터장은 예술세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시라고 하고 있는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장애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개최된다고요?
0: 네, 8월 31일까지 실로암 시각장애인 종합 시각장애인 복지관 S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촉각 예술 체험 및 포용적인 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것인데 촉각을 매개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 문화유산과 예술을 함께 감상하면서 서로의 감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가 기획됐습니다. 전시회에는 불국사와 수원 화성, 또 미륵사지 석탑, 조선 왕릉 등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있었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촉각 미술 작품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면서 문화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작품마다 서로 다른 촉감과 표현 방식을 적용해서 시각 중심의 감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 작품을 제공하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은 오는 11월 말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도 다시 선보일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FT 아일랜드의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오늘 장애와 사회 시간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기본 상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우리가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먼저 장애인식 개선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2: 네, 사실 장애인식 개선은요. 단순히 장애인을 좀 돕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든 없든 누구나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교육 현장에서 정말 강조하는 말인데요. 예, 장애는 뭐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애인을 이해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군요.
2: 네.
1: 생각보다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오해가 있을까요?
2: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죠. 예,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있죠. 공부도 잘하죠. 또 가정을 이루면서 비장애인과는 다르지 않은 이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그 사람의 전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정말 존중받아야 하는 이런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실제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가장 중요한 건요.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휠체어 이용자를 보시면은 바로 뭐 뒤에서 밀기보다는요.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분들은 좀 도움을 원하지 않는 오히려 도움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1: 예.
2: 장애인을 대하실 때는요.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2: 이분들은요. 뭐 뒤에서 뭐 깜짝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요. 먼저 천천히 다가가셔서요. 뭐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천천히 말씀하시고요. 갑자기 뭐 팔을 뭐 잡아끌기보다는요. 먼저 내가 왔다는 걸 알리시고요. 도움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내가 필요하시면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팔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1: 예.
2: 특히 팔꿈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0: 가리지 말고요. 이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좋고요. 예. 좀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요. 우리 손에 뭘 가지고 있죠? 바로 휴대전화 가지고 다니잖아요. 휴대전화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1: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배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우리가 보통 뭐 아파트나 뭐 쇼핑몰 공공기관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 대표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은요. 어때요? 비워두셔야 됩니다.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점자 블록 위에 물건 놓는 분이 있는데 물건 놓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휠체어 이동 통로 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이 장애인에게는 이동권 그리고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배려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기본 상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운

0: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는 한글 점자 훈맹 정음이 세상에 나온 지 곧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점자의 역사와 가치를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올 한 해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8월 7일 금요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글 점자 창안 100주년 점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점자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 특별 회고를 비롯해 교육 분야와 재활복지 분야에서의 점자 발전 방안, 그리고 AI 시대 점자의 미래까지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점자 교원 양성 기관과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점자 교재 교구와 보조기기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전시와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시각장애와 점자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참가 신청은요, 7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행사와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회 상임이사 연락처인 010-9557-6309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맹정음 100주년을 맞아 점자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30일 목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우효가 부릅니다. 민들레.

우리는 한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여름휴가에 일본 여행을 계획한다는 젊은 부부가 나왔는데 만 2살짜리 아들이 기차를 좋아하니까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는 코스를 짜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살이라는 아들 일본 기차를 보더니 아 무궁화호 아니야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던데 저희가 오늘 소개할 기차는 좋아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강원도 정선 아리랑 열차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그 아들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 말소리만 듣고도 지금 얘기하는 사람의 키가 큰지 작은지 몸집이 호리호리한지 뚱뚱한지 딱 알아내는 분 계시죠? 자,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새 소리를 듣고 이게 어느 새인지 알아내는 것 가능할까요? 와, 이게 되나요? 근데 지금요, 국가유산청에서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내는 전문가를 양성하라는 건데요. 와, 궁금합니다. 자,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15B가 불러요. 신인류의 사랑.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떻게 해요, 센터장님? 요즘 너무 더운데. 아, 어떻게 너무 지내십니까? 예.
1: 저는 뭐 저녁에 퇴근하면은 이제 야구 틀어놓고 네, 시원한 면 요리 먹으면서 네, 네. 잘 버티고 있는데요.
0: 좋네요.
1: 네. 네.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는 여름 중에 정말 가장 더운 시기가 아닌가 그쵸? 싶은데요. 네. 그래서 회사마다 집중 휴가 기간으로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이 시기에 는 시원한 곳을 저절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0: 아,
1: 네. 네. 삼복더위에 방문하면 좋을 곳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정선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열차를 타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정선군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차인 정선 아리랑 열차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근데 네. 진짜 정선 아리랑 열차라는 게 따로 있어요?
1: 있죠. 네네. 3년 전 그 여름에 저희 코너를 통해서 정선 아리랑 열차 이제 줄여서 A 트레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0: 제가 진행하기 전이군요.
1: 네, 예, 그렇죠. 예.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2년 전에 낙석 사고로 인해서 열차의 운행이 멈췄다고 아이고, 합니다.
0: 네. 네.
1: 철길 보수 공사를 마치고 올해 5월 22일부터 다시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0: 꽤 오래 걸렸네요.
1: 네. 네. 크게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예전에는 출발 지점이 서울에 있는 청량리역이었었는데요. 이제는 그 충청북도 제천역에서 아리랑 열차가 출발을 한다는

0: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환승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1: 그렇죠. 이제 성운에서 출발하는 분들은 네네, 제천역으로 그렇죠. 가서.
0: 그렇죠. 네. 제천역에서 9시 2분에 출발을 하고요. 정선역에는 11시경에 그리고 종착역인 아우라지역은 11시 33분에 도착을 합니다. 요금은 일반 요금은 1,200원인데요. 장애인 할인을 받아서 5,100원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관광열차마다 할인이 되는 열차가 있고 안 되는 열차가 있는데요. 관광열차를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면은 할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 운영사는 다르고 단지 코레일에서는 열차만 빌려주는 경우는 할인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악 와인 열차라든지 또 전국 일주를 할 수 있는 회랑 열차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할인을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다고 정했어요. 네.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당일치기로 갔다 오려면 네. 그러면은 언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탑승하시려면은 네. 이른 아침부터 좀 서두르셔야 합니다. 네. 서울 기준으로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5시 40분이나
1: 5시 40분
0: 네. 6시 27분 KTX 이륜 열차가 있는데요. 요거를 타시거나 아니면 6시 38분에 ITX 마음 열차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부산 쪽에서도 탑승하시면 제천까지 올 수 있는데요. 부전역에서 5시 47분에 출발하는 KTX 이륜 열차를 타면은 제천역에 8시 41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9시 2분 아리랑 열차를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좀 저렴하고도 좀 편리한 ITX 마음 열차를 탑승을 했는데요. 청량리역 7번 플랫폼에서 네. 출발을 했습니다.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려서 제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 그러면은 제천역에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유가 있나요? 어떤가요?
0: 어떻게 보면 여유가 좀 있긴 한데 그 환승 여유 시간이 1시간이 좀 채 안 되거든요. 한 45분?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역사 내에 편의점에서 뭐 간단하게 삼각김밥이나 뭐 음료 같은 것들을 사서 아리랑 열차를 타기 위해서 2번 플랫폼으로 바로 내려갔었고요. 빨간색 기관차와 또 흰색 바탕의 알록달록 열차가 저희를 기다려주고 있어서 바로 탑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정선 아리랑 열차는 정선 5일장이 열리는 27로 끝나는 날짜, 뭐 2일, 7일, 뭐 10일, 17일 뭐 이런 식 날짜와 또 주말과 일요일에만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일정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거는 무조건이죠. 미리 알고 가야죠. 정확하게.
0: 맞습니다. 네. 네. 총 4개의 객실이 있는데요. 가장 뒤쪽인 1호차는 바람 숨결실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는데요.
1: 멋진데요?
0: 네. 네. 되게 그 이름을 재밌게 졌더라고요. 네. 앞쪽으로는 자유석이 이제 두 자리가 있는데 테이블이 있어서 간단하게 음식을 놓고 이렇게 먹기에도 되게 좋은 공간이었고요. 네. 1호차와 2호차 사이에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었고요. 또 2호차는 이름이 은빛 울림실.
1: 어머나. 네. 네.
0: 누가 시인이 졌나?
1: 멋지네요.
0: 네, 네. 네. 뒤쪽으로는 자전거석이 이제 따로 있어서 자전거를 이제 접이식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직접 이제 그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요. 또 3호차는 산들산들실인데요. 네. 앞뒤로 이 캐리어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3호차와 4호차 사이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4호차에는 이름이 깊은 사색실 이라고 하는데요. 3호차와 뭐 비슷한 구조였었고요. 네. 1호차와 4호차 끝쪽에는 전망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그 등받이 없는 의자들이 있어서 가볍게 열차를 이제 앞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1: 네. 자, 정선 아리랑 열차는 네. 등급으로 따지면요. 네. 그럼 무궁화호 등급인가요?
0: 맞습니다. 네. 기관차와 객실은 이제 무궁화호 열차이지만 네. 좌석이나 시설은 새마을호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의 서비스를 해줘서 좌석마다 뭐 테이블과 또 콘센트가 설치가 다 되어 있었고요. 또 일반 창문 위에 또 하나의 창문이 이제 위쪽에 있어서 개방감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유명한 관광지인 영월을 지나서 예미와 민둥산역까지는 태백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정선선으로 분기를 하게 되는데요. 벼로공역, 그 다음에 선평역, 그 다음에 이 정선역까지 이동을 할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정선역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시티버스하고 또 여기 오일장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 네, 거기에서도 많이 내리시고 저희는 이제 나전역을 지나서 종착역인 아우라지역까지 이동을 했었는데요. 열차 방향 오른쪽으로 이 조양강이라는 그 강이 있는데 네. 그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뭐 보시는 분들마다 다들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우라지역은 역무원이 없는 무인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 자체가 뭐 작고 복잡하지가 않아서 저시력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네네.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역에는 커다란 그 물고기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얼음치입니다. 네, 일급수에서만 산다고 하는데요. 돌탑을 또 쌓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1: 물고기가 돌탑을 쌓는데?
0: 네, 그 물 안에서, 네, 강 안에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1: 소원이 있나?
0: 네. 네.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도착을 한 시간이 정오가 좀 안 돼서 되게 한낮이었는데 네, 그렇게 덥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1: 정선은 정선이네요.
0: 네네. 네. 그래서 가볍게 정선 나들이를 또 즐겨봤습니다.
1: 그 말씀해주신 아우라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 아우라지가 무슨 뜻이래요?
0: 네. 아우라지는 어우러진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평창 그 발왕산에서 발원한 그 송천 하고 태백에서 발원한 골지천이 만나서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라 해서 아우라지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양평에 이제 두물머리가 있잖아요. 거기보다는 훨씬 깊고 높은 산에서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에서 나와서 시내를 지나 이렇게 시원한 계곡으로 이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송천과 또 골지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날씨더라도 이곳에서는 이제 시원한 물줄기와 또 나무로 인해서 선선함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는데요. 위쪽으로는 출렁다리까지 있어서 네.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송천 출렁다리를 찍고 이동하면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연이 주는 시원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 아유, 출렁다리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네. 네. 자, 강원도 정선까지 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서운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네. 위장이 서운합니다. 그냥 오면. 네. 네. 맛집 분명히 다녀오셨을 텐데.
0: 네. 분명히. 네. 뭘 먹었는지 얘기는 좀 그 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 아, 또 이렇게 또 네. 네. 아껴 주시려고. 네. 네.
0: 우선 저희는 이제 거기서 그 정선 아리랑 그 전통시장을 방문을 또 한 곳도 했었어요. 네. 네. 이곳 시장은 정선역 인근에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강원도 교통약자 코를 통해서 이동을 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예전에는 이제 1일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하루에 이제 4번까지만 이동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 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곳 시장에 방문을 하니까 아주 북적북적 사람 소리들이 정말 나는 게 정말 시장에 왔구나 이런 느낌 가졌고요. 특산물인 뭐 곤드레 나물을 비롯해서 각종 산나물하고 농산물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그 구경을 하다 보니까 뭐 강원도 하면은 떠올리는 막국수, 그리고 올챙이 국수, 그리고 이제 콧등치기 국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면치기처럼 콧등에 이제 닿는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선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뭐 감자전이나 옥수수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뭘 먹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흔하긴 하지만 저희는 물막국수와 비빔막국수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감자전을 네, 너무나 맛있게 먹었는데요.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셔서 옆 테이블에 이제 콩국수를 어떤 분들이 이제 시키셨는데
1: 네.
0: 콩국수가 좀 더 많이 삼겨졌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주셨어요.
1: 어머나.
0: 네.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콩국이 아주 진하고 고소해서 정말 배부르게 먹고 왔습니다. 산나물 구입하는 분, 뭐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경우 뭐 택배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선 5일장에서 특산물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인정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오늘은 새롭게 개통한 정선 아리랑 열차와 함께 정선 나들이를 가볍게 해봤는데요. 여름철 당일 코스로 좋은 곳이니만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시티버스를 통해서도 그 여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으니까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ASMR은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의 줄임말로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이나 음성을 뜻한다고 한다. 나는 주로 잠이 안 올 때 유튜브에서 빗소리를 찾아 듣는다. 신기하게도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잠이 스르르 들곤 한다. 그런데 이런 ASMR 중에는 단연 음식에 관한 소리가 많은 것 같다. 먹방 유튜버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서 나는 소리를 극대화해서 들려주곤 한다. 나는 남들이 먹는 걸 뭐하러 보나 싶어서 먹방 콘텐츠는 거의 보지 않지만 그런 콘텐츠에서 들려주는 소리는 촉각을 곤두세워 들을 때도 많다. 화면 해설을 쓸 때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눈을 감고 영상 작품을 들어보는 과정, 즉 눈을 감고 감상하기이기 때문이다. 화면 해설을 쓰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소리만 들었을 때 대사나 내레이션, 여러 가지 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눈을 감고 감상하기라고 할 수 있다. 왜 꼭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영상을 감상해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심코 영상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각 정보를 동시다발로 받아들이게 되는지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 알면서도 지금도 놀라게 되는 사실이 있다. 눈을 감고 들으면 배우들의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면을 되감아 이번에는 말을 하는 배우들의 입을 화면으로 보면 신기할 만큼 대사가 잘 들린다. 그만큼 시각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발음이 좋은 배우들을 선호하게 되기도 한다. 발음이 이상하면 당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생겨도 또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대사 전달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기가 싫어진다. 그렇게 그 배우를 내 마음에서 버렸기에 다음 작품에서 만나게 된다면 반쯤 포기하는 심정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발음이 좋아져서 오는 배우들이 있다. 그만큼 노력하는 배우일 텐데 남들은 잘 알아채지 못해도
2: 나만이 알게 되는 소소한 기쁨의 순간이다. 그럼 그 배우는 다시 내 마음의 저장. 연기가 좀 부족할 때가 있더라도 까방권, 까임 방지권을 얻게 된다. 다음 작품에서는 분명히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배우들의 발음까지 신경 쓰게 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눈을 감고 감상하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시각장애인이 방송을 접하는 환경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화면 해설 글을 쓰는 일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대사나 내레이션, 여러 가지 소리만으로 작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해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작업할 때가 많다.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볼륨을 높일 때도 많은데 모니터에 여지없이 경고 문구가 뜬다. 높은 볼륨은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력은 중요합니다. 볼륨을 이 지점 이상으로 높이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칫하지만 허용 버튼을 클릭한다. 결국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청력 검사는 필수가 되었다. 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5명의 화면 해설 작가가 함께 쓴 책 눈의 선하게에서 권성아 작가가 쓴 ASMR 눈을 감고 감상한다는 것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반가운데요. 화면 해설 작가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등장인물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대사 없이 처리되는 여러 정보들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들리는 말로 바꿔주는 분들이죠. 화면 해설을 잘 하려면 화면에 나오는 시간, 공간 등의 변화와 인물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는 줄 알았는데 소리도 잘 들어야 하는군요. 네, 귀로 들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귀로 들었을 때 저 낯선 소리는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해설해야 한다는데요. 세상에 어느 일이라고 쉽기만 한 일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권을 위해 일하는 화면 해설 작가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눈에 선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아주 선한 마음의 화면 해설 작가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한 분들은 이 책 눈에 선하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릭 베넷이 부릅니다. Still with you.

0: 청탁다구리고요. 짝다구리가 이제 나무에 지탱에서 서 있을 때 발로 나무를 쥐어 잡고 뒤에 꼬리로
1: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소리로 시작해봤는데 어떤 현장일까요?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수업 시간을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면 자연유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1: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2: 지금 그 산이나 현장에 무인 음향 기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새들이 오는 게 녹음이 되고 그 조사자들이 그 음향 기기를 수거하고 녹음된 파일을 시각장애인 전문가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종류의 새가 서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판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류의 소리 판독과 이 자연유산 모니터링 지원 업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의 이성경 연구사에게 들어보시죠.
3: 저희가 이제 그 천연기념물센터라고 저희 국가유산청 소속의 전시관이 있는데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자주 찾아오시고 하시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비율이 현저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가진 뛰어난 청각적 감각과 집중력을 활용해 자연의 소리를 분석하고 그리고 생태 정보 수집 분석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자연유산 보존에 새

0: 새로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인 자연유산 보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분들은 이동이 불편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런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형태를 머릿속으로 이제 그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지금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런 새 형태구나라고 그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데는 장애, 비장애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2: 없죠.
1: 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전문가가 돼서 또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자연유산에 관심을 갖는 장애인들이 또 많아지는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네.
2: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일단 많은 새들의 소리를 네. 듣고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예, 대부분의 새들이 번식할 때 자신만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고요. 아니면 구애하는 춤을 추거나 좋은 집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든지.
2: 아유, 네. 똑같구나.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 소리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3: 새의 만수가 소리로 유혹을 많이 합니다. 또는 내 빛깔, 내 몸으로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암컷보다 수컷이 화려한 게 많고요. 또는 암컷은 그냥 짹짹 소리만 내는데 수컷이 좋은 소리를 낸다든지 특이한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새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번식기가 접어들 무렵에 그때 소리를 냅니다. 보통 산새들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산에서 서식을 하다 보니까 발견이 잘 안 돼요. 조류를 조사하는 그런 연구팀이나 전문가들이 산에 가서 조사를 하더라도 직접 관찰해서 얘네들을 이제 조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크기도 작고 숨어있고 또 화렵수나 이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이파리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새소리로 공정을 많이 하는데 또 특이하게 봄철 그다음에 여름이 번식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특이한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소리는 노랫소리입니다. 번식기 때 이 종들의 구분이 가능한 노랫소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보통 수컷이 많이 낸다.
2: 아, 그래서 이 새들의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어떻게 이번 교육에 어떤 분들이 참여해 주셨나요? 네.
1: 사실 그 모집 공고를 낼 때 네. 제한을 두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할까 봐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했는데요. 근데 선착순으로 지원했다는 건 그만큼 열의가 있다는
2: 그렇죠.
1: 뜻이기도 하잖아요.
2: 달려간 거잖아요.
1: 그렇죠.
2: 내가.
1: 예. 실제로 다들 자연유산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교육을 원했던 분들이어서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에서 30명, 대전에서 20명 이렇게 두 지역에서 각각 진행이 되고 있죠. 네.
2: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거 뭐 네. 예습 복습도 하겠죠. 그렇죠? 공부 자체를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1: 네. 교재가 있는데요. 네. 그 조류 52종에 대한 내용이 점자로 돼 있고 새 모양은 촉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담긴 새 소리도 이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복습과 예습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공부를 하고 와서 자랑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2: 그쵸?
1: 네, 이 시간에 네.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4: 지나다니면서 공원이나 산책길에 새소리 들으면 귀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새소리를 교육받을 수 있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흔하게 듣는 새소리도 뭔지 몰랐는데 각 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랑 소리를 같이 연결해서 교육을 시켜주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1: 너무 어렵잖아요.
4: 아니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 자연유산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연유산이 어떤 유산에 속하고 있는지 설명부터 시작해서 천연기념물 중요한 새부터 시작을 해주셔서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5: 저는 산림치유 자격을 이해를 갖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조류라든지 이런 설명할 때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냥 외우기만 했지 이런 자세한 어떤 소리하고 연결된 교육들이 좀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육한다라고 해서 정말 흥미롭고 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왔습니다.
1: 책을 네. 이제 봤는데 이게 교재잖아요.
5: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따오기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모양이 어떤지를 실제로 이렇게 모형을 만질 수도 있지만 그러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모형도 만지고 또 점자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감동도 되고.
1: 교재를 좋아하신다고 하니 집에 네. 가셔서 계속 읽으시고 계속 소리 듣고 공부하실 네. 것 같거든요.
5: 그럴 것 같지 않은데.
1: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새 소리를 좋아하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로 신청을 했고요. 다양한 새들의 특성도 배우고 또 이렇게 소리로 듣다 보니까 어렵지 않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2: 아, 특히, 어렵지 않대요?
1: 네, 어렵지 네. 않대요. 특히 자연유산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는 시간인 거죠.
2: 근데 네. 이제 교재에 감동할 정도로 마음에 들긴 하지만 네. 열심히 볼 자신 없다는 분도 또 계세요.
1: 그러니까 네. 일단 흥미를 가졌으니 열심히 할 건데. 네, 이론도 이론이지만 현장에서 많이 적용해 볼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연에 있는 새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익히고 있는데 교육 현장 함께 해보시죠.
3: 먼저 천연기념물 따오기입니다. 얘네들이 서식하는 곳이 습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논이 생기면서 이 논이 또 습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오기들이 논으로 오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농약을 쓰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렁이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원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새소리 따옥따옥거리죠? 네. 그래서 따옥입니다.
6: 자료가 별로 없는 소리 같은데 진짜 따오기 소리는?
3: 네, 우리나라에서 멸종되기 전에는 따오기를 농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겠죠. 장비나 여서 없었으니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자, 다음은 매사촌입니다. 일단 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이 텀이 점점 줄어들죠. 이게 울고 얘가 좀 쉬었다가 또 하는데 이 텀이 점점 빨라져요. 근데 이게 녹음이 다 안 된 건데 이게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엄청 빠르게 해요. 빨리 하다가 나중에는 얘도 이제 목이 막힌 거예요.
4: 그리고 얘는 올라가는 거 같아요.
3: 아, 예, 맞아요. 텀도 올라가고 빨라지고. 얘는 뻐꾸기 종류입니다. 네. 이름에 이제 힌트가 있죠. 형태가 매를 닮았어요.
1: 네. 네. 저도 그 아침에 지저귀는 뭐 박새나 또 비둘기가 어떻게 우는지는 들어봤는데.
2: 오, 대단. 뭐. 저 이 자체가 지금 대단한데?
1: 아, 네. 그래요? 뭐, 따오기, 뜸부기, 뻐꾸기, 파랑새, 청딱따구리. 이런 새들의 소리까지 듣고 또 새들마다 성격이나 특성까지 배우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2: 이야, 네. 대단합니다. 저는 새 이름만 들어도 지금 놀라고 있거든요.
1: 다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2: 어디서요?
1: 뜸부기. 뜸뿍뜸뿍.
2: 어디 막 노래에서 들어봤어.
1: 아, 그러니까. 새들의 이름은 죄송합니다. 들어봤죠. 네.
2: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전
1: 네,
2: 지금
1: 소리까지는 못
2: 이 친구들이
1: 들어봤죠.
2: 운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야, 하여튼 거기다 또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1: 아, 그러니까요.
2: 지금 교육받았는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강의 자체 굉장히 재밌네요.
1: 네, 재밌어요. 네. 이날 강의를 하신 분은 국립자연유산원의 신용훈 기획 운영 팀장입니다. 이분은 그 자연유산의 개념 그리고 13종의 야생 조류의 소리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에게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새의 색깔이나 특이한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이제 이 새소리라는 게 듣기 좀 아름다운 새소리도 있지만 되게 듣기 거북한 새소리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새소리를 들려드릴 때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좀 주의를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새소리뿐만 아니고 좀 어떻게 이렇게 형태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 새의 특성이라든지 생활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새를 봐오면서 느꼈던 그런 재미있는 것들, 그런 것 위주로 좀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시각장애인들이 질문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학구열이 어마어마하신데 실제로 느끼시는 이분들의 열정이 궁금합니다.
7: 질문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좀 앞으로 남은 강의를 더 잘해야 되겠다, 또는 편하고 더 재미있게 좀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할까, 사실 오늘 돌아가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새소리가 사실 많이 들어야만 좀 쉽게 좀 익숙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간혹 들으면 사실 이 새소리라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교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소리도 계속 들으시고, 이제 시험을 보실 때도 오히려 이 새소리만 기억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새가 어디에 서식을 한다더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서 있을 때 이런 새소리가 들으면 어떤 느낌이겠구나 라는 거를 같이 이제 느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1: 네, 그 강의할 때 시각장애인들의 열정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의 내용마다 반응이 좋았고, 무엇보다 질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 그게 진짠데.
1: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많이 들어야 기억이 나니까 꾸준히 공부하라는 당부와 함께 응원을 또 해주셨는데, 참여자들이 이 조언을 잘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 열정이 네. 쭉 이어지는 거.
1: 그렇죠.
2: 근데 이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1: 이제 교육은 두 달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연유산과 생태에 대한 기초 이해부터 이 조류의 울음소리와 생태 음향 분석, 또 음원 데이터 활용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고요. 그 이후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2: 아, 네. 그렇군요. 다 근데 중간에 듣는 것도 와 어렵겠다 머릿속으로 네.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평가. 그럼 시험 보는 거예요.
1: 맞아요. 이 자연유산 전문가의 역할이 새 소리를 듣고 동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2: 동정?
1: 네. 평가 시간에 음원을 들려주고 무슨 새인지 분석하는 시험을 볼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50명 중에서 3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인데요. 다들 열의가 대단해서 혹시나 50명 다 100점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이번 뭐 교육을 통해서 뭐 시각장애인들이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연유산 보존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모두가 자연유산의 가치를 공감하며 보존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국가유산청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현장 참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청도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기회를 마련하여 자연유산 조사 연구 모니터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더 바라는 거는 이런 자연 조사를 저희 국가유산청뿐만 아니라 뭐 기후부에서도 하고 있고, 기후부 뭐 소속 기관인 뭐 국립공원, 생태원 이런 데서도 하고 있어서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분들하고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새들의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자연유산 전문가가 잘 활동을 한다면 자연유산 조사와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생태 자료 축적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분석한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걸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또 동물 보존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거라서요. 시각장애인도 이 자연유산 보존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도 알리게 되는 건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각오를 직접 들어 보시죠.
5: 산에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물가치 소리라든지 또 맵새라든지 뭐 이런 새들이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저게 뭐구나라는 것들을 자꾸 듣다가 보면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하면 너무 좀 빡빡한 느낌? 이렇게 내가 실제로 다니면서 거기에 호기심이 생기니까 즐기려고 하고 많이 좀 관심이 많아요. 고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질문 많이 하고 또 그런 관심 있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이랑 교류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이쪽이 연구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또 그런 연구사업들 잘 될 수 있도록 의견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화될 것 같고요. 생태나 어떤 자연이 환경 위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생물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장애인들이 그렇게 참여하면서 장애인의 그런 어떤 삶에 어떤

0: 서양인들도 다 비슷하잖아요. 새가 우리 앞에 그림처럼 딱 뭐 모양을 예쁘게 해서 나타나주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청각이 그래도 발달되어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듣고 새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유산을 지키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평가 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자연유산 전문가가 되면 주 40시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 그쵸.
1: 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하고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받는 분들이 잘 활동해 해야 하는 어떤 사명감도 있는 건데요.
2: 그래야 이제 계속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어떤 분들이 자연유산 전문가가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멋있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시각장애인과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교육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자, 마지막 곡으로 이민혁과 박혜원이 부르는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뱃속이 허전할 때 우리는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요. 고프다라는 말은 허전함이 느껴지는 모든 상황에 다 어울리죠. 지갑이 비어있을 땐 돈이 고프고 눈꺼풀이 내려앉을 때는 잠이 고픕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게 고프신가요? 다른 모든 고픔은 시간과 여유만 주어진다면 해결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 고픈 거, 이거 혼자서는 어렵죠. 핸드폰에 연락처는 수백 개가 있어도 견딜 수 없이 사람이 고플 때, 그때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부용의 풍요 속의 빈곤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해도요. 정작 불러내서 속 얘기 다 털어놓을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우리네 인간관계입니다. 그럴 땐 대한민국 인기가요 같은 라디오가 아주 중요한 친구가 되죠. 게시판에 이런저런 얘기 털어놓을 때면 다들 어디선가 나타나서 공감도 하고 응원도 해주면서 두런두런 사랑방이 되곤 하잖아요. 사람이 고플 때는 여기에 오셔서 정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러도 함께하겠습니다. 절친들의 노래 듣죠?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그리고 차태현입니다. I love you.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차태현의 I love you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채원님, 손자가 왔었군요. 어제는 성민이 땜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채원님이 손자 돌보시느라 기력이 좀 달리시진 않았는지 그게 걱정되네요. 그래도 손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죠? 또 비슷한 시기에 손주 보신 박보경님, 노디 유연이가 100일을 맞은 지 2주가 지났네요. 퇴근하고 보러 가는데 많이 컸겠죠? 라는 설레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잘 보고 오셨습니까, 박보경님? 네, 많이 컸던가요, 유연이? 얼마나 귀엽고 예뻐하고 오셨을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아, 우리 손주들 너무너무 귀엽죠. 상상만 해도. 네. 유웅자님께서도 손자 얘기해 주셨어요. 울쭈니 시험 보고 와서 몇 개 틀렸다고 당당하게 말해요. 애미가 100점 3번 받아오면 장난감 사준다고 했는데 이 할미는 그저 웃어요. 울쭌 100점은 못 받아도 잘 자라겠죠? 라는 사랑스러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물론이죠. 100점 못 받아도 잘 자랍니다. 아니요,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쭈니 건강하고 씩씩하고 총명하게 잘 자라서 엄마, 아빠, 할머니에게도 효도할 겁니다. 애청자님들의 손자전화 끝이 없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수라 난 너에게, 이어서 고은이 이정란이 부릅니다. 사랑해요.

0: Hey yo, you wanna dance?
1: 한때 아이돌 가수가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은 곱게 보이지만 않았었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수였던 게 맞나 싶게, 또는 어떤 경우는 가수였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보이는 스타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배우로 사랑받는 아이돌은 많지만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아이돌로선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지만 연기력으로, 또 탄탄한 연기력과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얼마 전 입대 소식을 전한 배우 이준영입니다. 폭싹 속았수다에서 영범이를 연기해서 더 알려진 배우인데요. 원래는 만만한 일을 부른 유키스 멤버였습니다. 팀에는 뒤늦게 합류해서 피나는 노력 끝에 다른 멤버들과 이질감 없이 무대를

를 채웠지만 그런 노력에도 팀은 곧 해체하고 말았죠. 이준영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그러다 배우로서의 기회가 찾아왔고 그걸 그는 놓치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 최선을 다해서 임했죠. 김희선이 주연한 드라마 부암동 복수자들에서 호평받은 그는 이후 OTT 드라마 DP, 마스크걸, 약한 영웅에서 강렬한 빌런을 연기하면서 대세 배우 반열에 올랐고요. 폭삭 소가수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신입사원 강회장에서 두 개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면서 폭넓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미 작업해 놓은 작품들이 앞으로 계속 팬들을 찾아갈 거라고 하니까 입대로 인한 공백기는 느낄 틈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아이돌 출신 배우는 두 말이 필요 없는 서현진입니다. 드라마 또 오해영을 시작으로 낭만 닥터 김사부, 왜 오수재인가, 트렁크, 러브미까지 맡은 캐릭터마다 아주 찰떡 연기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배우죠. 데뷔한 지 오래됐습니다. 2001년 밀크의 메인보컬로 데뷔했는데 팀은 1집 활동만 하고 해체됐고요. 이후 오랜 무명 시절과 생활고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연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일일 드라마 조연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다가 마침내 또 오해영, 이 한편으로 완전히 믿고 보는 배우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죠.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 이준영이 활약했던 그룹 유키스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 만만하니 듣겠고요. 이어서 서현진이 활동했던 밀크의 노래 Come to Me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배우로 전향해서 비로소야 빛을 본 아이돌 출신 배우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3인조 걸그룹 러브 출신 배우 오연소와 전혜빈을 만나보겠습니다. 러브는 2002년에 데뷔했는데요. 2002 한일 월드컵 열기에 완전히 묻혀서 실패하고 6개월 만에 해체했죠. 하지만 이 팀 멤버였던 오연소와 전혜빈은 배우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오연서는 2012년 KBS 주말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말괄량이 신우 역으로 눈도장을 찍었고요. 왔다 장보리에서 타이틀롤을 맡아 대박을 터뜨렸죠. 전예빈은 김혜수 주연의 직장의 신을 비롯해서 또 오해영에선 서브 주연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다작은 아니지만 임팩트 있는 역할을 떡소리나게 표현하면서 이전 댄스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확 지웠습니다. 이번엔 팀 자체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다른 멤버들의 활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띈 멤버 인피니티의 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꺼 하자, 추격자, 맨인러브 같은 곡들로 팀은 유명하죠. 엘 역시 비주얼 멤버로 외모가 부각되긴 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배우로 활동할 때 더 빛이 났습니다. 본명인 김명수로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고아라와 함께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주연을 맡아서 손색없는 연기력을 뽐냈고요.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에서 단독 남자 주인공 역할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주연배우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올여름엔 공감세포라는 OTT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단정한 인상 때문인지 법조계 종사자 역할을 꽤 자주 맡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죠. 오연서와 전혜빈이 활약했던 러브의 오렌지걸, 이어서 인피니트입니다. 내꺼 하자.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아이돌 가수로선 그리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했지만 연기자로는 성공한 아이돌 출신 배우들 만나봤습니다. 이준영, 서현진, 오연서와 전예빈 그리고 김명수를 만나봤고요. 그들이 활동했던 그룹들의 노래 유키스의 만만하니, 밀크의 Come to Me, 러브의 오렌지걸,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송골매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아가에게

0: 이 시간 세월을 머금고 비로소 고개를 드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끔 이제 좀 넉넉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네. 집에 음악실을 따로 만들어 놓는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0: 제 지인 중에도 그런 분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1: 그렇죠.
0: 네. 시스템을 딱 갖춰놔서.
1: 네.
0: 우리 신세미 평론가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음악 듣는, 음악 감상 환경은 어떤 걸까요?
1: 뭐, 좋은 시스템은 당연히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들려주겠지만, 이제 여력이 안 된다면 가장 완벽한 환경은 마음이 편할 때, 마음이 편할 때 그냥 집에서 혼자 좀 자유롭게 소리를 키우고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0: 네, 사실 뭐 환경이 중요하지만 뭐 결정적인 건 아니죠. 네.
1: 사실 뭐 그 집에서 즐긴다면 그런 마음가짐이 좋겠고
0: 예.
1: 이제 밖에서 즐긴다면은 요즘 음악 감상실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페스티벌 공연장 가시면. 느낄 수 없던,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사운드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0: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만한 환경이 없죠.
1: 네, 1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 가보시면 아, 공연이 이래서 좋구나 또 느껴보시지 않을까요?
0: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원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내추럴의 1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내추럴은 2001년 3월 그룹 코나 출신의 박태수랑 이승환 밴드에서 베이시스트로 연주하던 우형윤 이렇게 두 명으로 구성된 2인조 그룹인데요.
0: 예.
1: 지금은 이제 이후에 이제 박태수가 팀을 떠나면서 지금은 우형윤의 원맨 밴드로 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데뷔 앨범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앨범에 참여한 그런 객원 가수들이었는데요. 1집 앨범에는 이승환, 윤종신, 이소은, 유이열, 김현우 같은 가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객원 가수 명단을 좀 살펴봐도 이 내추럴이라는 그룹이 어떤 음악을 좀 지향하는지 이게 좀 살짝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0: 이승환, 윤종신, 네. 이소은, 유희열, 김현우요.
1: 네, 어떻게 보면 이 윤종신과 토이의 음악 색깔을 좀 잘 섞은
0: 그러네요.
1: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김연우가 피처링했던 그대만의 나이길이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은 또 영화 그녀에게 잠들다 주제곡으로 또 사용이 됐었습니다.
0: 예.
1: 오늘 들어볼 수록곡은 이승환이랑 이소은이 듀엣으로 참여한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라는 곡인데요. 이 제목처럼 진짜 그 내용 자체가 여자친구가 되어달라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 남녀가 동일한 비중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다른 일반 듀엣곡이랑은 사뭇 다른 구성을 또 가진 곡이에요.
0: 그래요?
1: 이 곡 초반에 이제 통화 연결음이 등장하는데
0: 예.
1: 이제 이승환이 전화를 걸어서 이소은에게 고백을 하고 이소은은 짧은 거절을 건네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승환의 노래로 곡이 전환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이승환이 조금 더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서 나는 거절당해도 끝까지 널 사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외치는데요. 약간 두 남녀의 전화통화를 엿듣는 기분으로 그 약간 로맨스 영화 사운드 트랙을 듣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 곡을 들어보시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내추럴의 1집 앨범 가운데 이승환과 이소은이 함께한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내추럴 앨범에서 이승환과 이소은이 함께한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Way Back Home.

웨이백홈 쇼의 노래였습니다. 김병국님 아버님 생신이셨군요. 좀 늦게나마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칠순을 맞이하셨어요. 양력 7월 27일 음력 6월 14일입니다. 노원님 축하해주세요. 아버지는 30년간 도배 일을 하셨고요. 봉사활동도 자주 하셔서 상도 받으셨어요. 30평 도배는 인건비 아낀다고 주로 혼자 하셨는데 저는 몇 번 따라가 정리하는 걸 도왔죠. 그렇게 힘든 일 어떻게 30년을 하셨는지 대단하시죠?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김병국님 아버님께서는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착하고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늦었지만 김병국님 아버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혁오의 윙윙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우리 속담에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어느 구름이 비를 품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구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기회가 내 인생의 햇살이 되고 먹구름이 될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설령 아침에 일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도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즈음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거지요. 서울 패밀리의 노래입니다. 내일이 찾아와도.

네, 여름철의 별미인 빙수 좋아하시나요?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은 빙수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빙수란 제목의 글을 두 편이나 남길 정도였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1928년 7월 1일 별곤곤이란 잡지에 발표한 빙수 예찬론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왓장이 타고 땅바닥이 갈라지는 듯 싶은 여름낮에 시커먼 구름이 햇볕 위에 그늘을 던지고 몇 줄기 소낙비가 땅바닥을 두드려 주었으면 조금이나마 살맛이 나련만 그것이 날마다 바랄 수 없는 것이라 소낙비 찾는 마음으로 여름 사람은 얼음집을 찾아드는 것이다. 찬 기운이 연기같이 피어오르는 얼음덩이를 물 젖은 행주에 쌓아주는 것만 보아도 냉수에 두 발을 담그는 것처럼 시원하지만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눈발 같은 얼음이 흩어져 내리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이마에 땀쯤은 사라진다. 빙수에는 바나나 물이나 오렌지 물을 쳐서 먹는 이가 있지만 얼음 맛을 정말 고맙게 하는 것은 새빨간 딸기물이다. 그냥 전신이 녹아 아스러지는 것 같이 상긋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니 어리광 부리는 아기처럼 딸기라는 얼음물에 혀끝을 가만히 담그고 두 눈을 스르르 감는 사람. 그가 참말 빙수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얼음은 갈아서 꼭꼭 뭉쳐도 안 된다. 얼음발이 굵어서 싸라기 눈을 혀에 대는 것 같아서는 더구나 못 쓴다. 겨울에 한바같이 쏟아지는 눈발을 혓바닥 위에 받는 것 같이 고아야 한다. 길거리에서 파는 솜사탕 같아야 한다. 푹 떠서 혀 위에 놓으면 아무것도 씹히는 것이 없이 서늘한 기운만, 새콤한 맛만 혀 속으로 스며들어서 전기 통하듯이 가슴으로, 배로, 등떨미로 팍 퍼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시원한 맛이 목덜미를 식히는 머리 뒤통수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옷을 적시던 땀이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윤종신의 노래입니다. 팥빙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 그곳에는 세월도 지우지 못한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신비로운 전설을 만나보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에 김영사굴이라는 용암동굴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죠. 총 길이가 705m에 달하는데 구불구불한 내부 형태가 마치 거대한 뱀이 기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예로부터 뱀사자 사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동굴에 머리에 커다란 귀가 달리고 몸집이 동굴의 절반을 채울 만큼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그 뱀에게 어린 처녀들을 제물로 바쳤지요. 만약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사나운 뱀이 마을 주민을 물어 죽이거나 밭을 휘저어버려서 흉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견디도 못한 백성들이 힘센 장정들을 모아 뱀을 잡아보려 했지만 뱀의 요사스러운 능력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지요. 결국 제물로 바칠 처녀들을 때마다 선발해야 했는데 힘 있는 양반들은 제 딸들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항상 힘없는 백성들의 여식들이었지요. 그리고 관아에서는 이런 관행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목 판관으로 19살의 젊은 청년 설현이 부임해 왔습니다. 부임 초부터 의욕이 넘쳤던 서판관은 고우를 순시하던 중 김영사굴 앞에서 어린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구판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김세레나의 제주도 타령, 남강수의 제주도 사나이, 그리고 조미미의 제주 아가씨.

제주 아가씨 조미미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은 김세레나의 제주도 타령, 남강수의 제주도 사나이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제주 김영사굴의 뱀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현장을 목격한 판관 설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무지하다 한들 어찌 한낱 미물인 뱀 따위에게 귀한 사람의 목숨을 바친단 말이냐. 서판관은 벼락같이 호통을 치면서 구판을 엎어버렸고 가엾은 처녀를 구해냈습니다. 무당과 백성들은 뱀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거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서판관의 엄중한 기세에 눌려서 결국 물러서고 말았지요. 공교롭게도 그날 밤 하늘이 뚫린 듯이 천둥번개와 폭우가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에 어선들이 부서지고 농작물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고을 현감이 나서서 괜한 풍파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임기나 채우다 가십시오라며 서판관을 말렸지만 서판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도가의 딸들은 다 빠져나가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딸들만 죽어나가는 현실에 깊은 울분을 느낄 뿐이었지요. 결국 서판관은 다음번 제물을 바치는 날에 뱀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처녀를 바치는 날이 다가왔고 서판관은 관원들에게 뱀을 토벌할 작전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의 의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서판관은 예전 하던 대로 풍악을 울리며 제사를 지내게 한 뒤 날랜 병사들과 장사들에게 창과 방패를 들게 하고 굴 입구 곳곳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곧 요란한 풍악 소리가 굴 속으로 울려 퍼지자 거대한 뱀이 스르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뱀이 떡과 술을 먹어 치우고 마침내 처녀를 삼키려고 입을 쩍 벌리던 그 순간 몰래 숨어있던 서판관이 번개처럼 달려나와 뱀을 향해 무기를 치켜들었습니다. 자, 설현 판관과 거대한 뱀의 사투,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이미자의 섬처녀, 김상국의 불나비, 정훈이의 안개, 그리고 이상렬의 싸늘한 태양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이미자의 섬천이요, 김상국의 불나비, 정훈이의 안개,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이상렬의 싸늘한 태양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제주 김녕 사골에 얽힌 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뱀이 재물인 처녀를 노리던 순간 입구에 숨어있던 설현판관이 튀어나와 날카로운 창으로 뱀의 몸통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뱀이 고통에 겨워 요동을 치자 숨어있던 나머지 병졸과 장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와 사방에서 뱀을 찌르고 베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 꿈틀거리는 뱀의 거대한 몸뚱이에 기름을 붓고 횃불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뱀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지요. 목숨을 구한 처녀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도 서판관의 용기에 감탄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서판관 역시 안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에 올라탔는데요. 그때 뱀의 죽음을 지켜보던 나이 많은 무당이 다급히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으리, 어서 말을 달려 성 안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에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절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무당의 경고에 서판관은 급히 채찍을 휘둘러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문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뒤따라오던 병사 하나가 공포에 찔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으리, 하늘에서 삐삐삐가 쏟아집니다. 그러자 그 순간 서판관은 무당의 경고를 까맣게 잊은 채 무심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고 말았지요. 그리고 곧 비명을 지르면서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리던 서판관은 꽃다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근거 없는 전설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설현이란 사람은 1513년 2월에 부임해 1515년 4월 관청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실제로 제주 판관을 지냈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김녕 사골 입구에는 그의 덕행을 기리는 설현 판관 기념비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제주 김녕 사골의 전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 황금심의 삼다도 소식, 이인권의 얄궂은 운명, 송민도의 웬일인지, 그리고 방태원의 한 많은 청춘.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4년 7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한강 고수부지 노숙, 라면 먹고 출근. 열대야가 계속되자 한강 고수부지 등에는 노숙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강 고수부지 잠실 선착장에는 밤 10시쯤 되면 이불과 베개까지 준비한 600에서 700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가족 단위로 잔디밭에서 잠을 자고 있다. 대부분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침에 라면까지 끓여 먹고 직접 직장으로 출근하는 노숙파도 눈에 띈다. 네, 고수부지는 일본식 한자 조어죠. 90년대만 해도 이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둔치라는 우리말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1994년 여름 기억나십니까? 역대급 더위로 기록된 해였지요.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가 무려 29일이나 됐다고 하는데 당시 뉴스에서는 폭염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려고 한낮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날달걀을 깨뜨려 달걀 프라이가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기사가 쓰여진 7월 중하순에는 14일 동안 내리 열대야가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여름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더웠으면은 돗자리랑 이불을 싸들고 한강 둔치에 나와서 잠을 청했겠습니까? 김세화의 노래입니다. 나비소녀.

나비소녀 김세화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덥지만 네, 시원하시라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시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상식과 지식보다 음식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입니다. 메시지를 전달

할 땐 내용뿐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배경이나 장소도 중요하죠. 함께 머무는 시간과 상황이 공감대를 만들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 자리는 단순히 끼니만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채우는 공간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겐 어떤 식사가 기다리고 있나요? 첫 곡, 좋은 사람, 좋은 순간, 신의 식탁의 연주입니다.

첫 곡 좋은 사람 좋은 순간 신의 식탁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제목처럼 누군가와 함께 했던 따뜻한 식탁 그리고 소중한 시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인은 들밥을 만드느라 끼니도 거른 채 새벽부터 마음은 한여름 들판에 있네. 밭머리에서 한낮이 되어 발길을 재촉하더니 지아비를 먹이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돌아가네. 고려시대 안축의 시 삼척 서루 파령 가운데 농두 옆부 밭 두둑으로 들밥내는 부인이었습니다. 서루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죽서루를 가리키는 말로 관동 팔경 가운데 유일한 국보입니다. 자연주의 건축의 백미로 불리기도 하죠. 이 죽서루에서 보인 들밥내가는 아내는 올적과 갈적의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일하는 남편에게 향할 땐 더없이 빨랐고 배부른 남편을 보고 돌아가는 모습은 한없이 여유로웠죠. 아마도 여인은 끼니도 거르고 한여름의 새벽부터 저 들밥을 만들었을 겁니다. 죽서루 시엔 또 산에 기댄 촌집, 물에 누운 나무다리, 소 등에 탄 목동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후 다른 시인들이 차원한 시가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이 곡 이달충 서거정 같은 인물입니다. 경풍년 중에서 변조두거 김성진의 피리 연주로 만나보시죠.

0: 피리독주 경풍년 중에서 변조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피리의 깊은 울림을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이도령 어사되어 전라도로 내려간다. 전임삼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봉사는 떠나가고 춘향은 적적한 옥방에서 홀로자 당기네 적에 그때 이도령은 서울로 올라가 글공부 임설 적에 춘향 상봉의 잔망 구국에 맺고 맺혀 사서상경 백가을을 주야로 입고쓰니 쌍이 없는 문장이고 짝이 없는 명필이라. 진풍년 잔치 끝에 태평화를 보이거라. 이도령 좋아라고 청청을풍매공부장중들어가 장전 살펴보니 홍일산 홍양산 동미선이 원연호구나. 시위를 몰짝시는 등조반서 봉인기 토총관 별리금관에 사각신 들어서서 도방족거든요. 조라자지선전관여 일내장인내장 금국은 700명 선전군은 자개장 일왕을 해롱한다 간자단세반매던 비결시사 백흥당흥학폭류 떠포 대제한테 주라야 원국에 내리게 보등기 모셔내요 문장국에다 폭탄 글재에다 연수대 준다 춘세 고금동이라 왕이지 필법으로 무죄를 받아 일비리지서 양아니 희망이 너를 보고 하나이가 찾아야 이결이 되버리냐 찾아이 비전미고 기댕이 만주로구나 상가 등을 매겨 창원극제 할입을 덮고 만민중이로 몰라 이준상 아들 이몽룡 신뢰이 내그로 돌아와 염진 동문호고 회산 소속 문호인 벌레로 입시를 시켜놓아 지니 전결하시네 이글걸내제조로 세상에 드문이라 무슨 표수를 무난한다 원대로 하려라 이런 복제조와 구중객공이 반사해가 망하여전한 것이 백성이고 이 전랑을 알아요 없이 전해라 바쳐라 미소를 많고 고생하다 원할 진대 죽고 지실래

0: Sánchez.
1: 전이 간지구에 서리 주방 역조를 등실에 거나리고 전라도로 내려오시는 남대문방성내란다 발표비들이 정야야 고개를 하는 동락강을 붙거나 남대령을 하는 한참 들어서 속소 소화하는 개조가야 상유준호 유초태행 요덕정각이 종비도 미진예디 덕정은 덕남한 자기 때 높은 하늘 속이 넓을 때문이니 대단 붙게 세 다리 지내 황화정을 돌아더니 전라도 땅이 여기로 오라 예상부터 그 삼의 피를 캐린다 절대 떨어지는 발이 조세 각근을 따라서 병자 떨어지는 막 한벌만대 종이 당기고 뒷동락에 놀란 배고 잔 떨어지는 종종막 열두동막이 그

0: 과산진상급산 우주용당 진안장 손봉도 저리더라 거래국성 자맹모고 내월 15일에 남은 광활루로 대령하라. 나낙지 업무로내 부모 부려하는 죄 현대와 목 못다는 놈 육부라하는 죄 저먹고 우아가야 그런 존재 못다는 놈 낙낙지 업무라야 민심하야 대령하라.
1: 박철호 그러시죠. 박수 한번 더 드리고
0: 그때야 의사 또는 한보따리 그를 가리마시고 족정망에 단표부자로 이리저거다린 데려올 적에 보면은 활경 밥사요 또 어째 보면은 안요라이라 대리웅양자들이 생각 대사랑 중양이는 회조란 허연동자가 나를 깨다가다리다 점점 반칙 잠 못하나 지감만이로 수결을 허였으면은 세상로 고작한 사람이요. 만일을 내가 해결을 하였으면 이런 허망한 일이 어디가 있겠으리. 백막대를 지르르르 걸며 명내며 내려올 저고 참리진 등을 얼풋 진에게 입이 나가를 구경하고 달인의 속정이를 돌아들어 올라가면은 타라고 사사가 왕한 칠봉을 구경하고 진북종 모목대와 남봉호족 진어성수 한병무를 썩 나서서 임실 말티 더머드로 배출의 길을 다 노가니 나가부터는 남은 방사 한가뿐은 반갑군 하나 만봉 하나 반갑군
2: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도령 어...

역사되어 전라도로 내려가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전인삼의 소리였고요. 다음은 이병욱 작곡 대금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새해 울림, 이영섭의 대금과 경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농번기 때 농부들은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잡초 뽑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모습을 담은 민요 김매기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근대에 새로 만들어진 신민요로 작사 작곡가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병우 글에 박귀희가 가락을 붙였습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얼얼 상사디야 김매러 가요. 뒷집에 머스마 김매러 가요. 우리 논 다 메고 자네 논 매세. 농촌에선 모내기로 시작해 김매기를 마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일합니다. 협동체인 두레를 조직하고 품을 지고 감는 품앗이도 하는 거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논 가운데 뜸북새 인원으로 날면서 뜸북뜸북. 뜸북새는 여름철새 뜸북이로 옛날엔 논 주변이나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민요 김매기 다음 사설입니다. 알맞게 비가 와서 오곡은 자라. 해해 연년이 풍년이 되니 경술년 대풍년이 다시나 돌아오니 두둥실 춤을 추세. 경술년은 정확히 언제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1730년 조선 영조 임금 시절에 드물게 큰 풍년이 들어서 온갖 곡식이 잘 여물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또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저 건너 외뱀이 김매러 가요. 외뱀이 다 매면 누이 논을 맬까? 뱀이란 논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럼 신민요 김매기를 성창순과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신민요, 김매기, 성창순과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창조적 계승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그룹이죠. 궁예찬 트리오의 연주로 세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타령 궁예찬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소홀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를 위한 한 끼 식사를 소홀히 하곤 하게 되는데요. 밥 한 그릇의 힘은 생각보다 셉니다. 밥심이라는 말처럼 지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주는 맛있는 식사. 오늘도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 앙상블 이프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Imagine the Future. 서두소리 갈금 재즈 피아노를 중심으로 구성된 앙상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놓다, 내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있습니다. 바로 방인데요. 주방, 석방할 때 쓰는 글자인데 방학할 때도 이 한자를 쓰죠. 놓을 방, 배울 학. 그러니까 배움을 놓는 기간이 방학이라는 거죠. 배움은 끝이 없고 인생은 학습 현장이라는데 가끔은 어른들도 방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놓여나는 기간, 늘 하던 것을 잠시 그만두는 시간. 여러분께선 그런 기간을 계획해 두셨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애청자 윤종윤님께서도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죠? 잘 들으셨나요?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맘때가 방학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7말 8초, 7월 말과 8월 초에 피서를 가장 많이 떠났던 것 같은데 그 일정 맞추시느라 부모님들도 참 바쁘셨죠. 정작 부모님께서는 방학이 아니라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방학도 짧아져서 즐길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진정한 방학 좀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언제나 그랬듯 음악여행을 떠납니다. K-POP의 모든 것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만수의 별, 달, 장미, 백합 이어서 버들피리가 부릅니다. 눈이 큰 아이.

별, 달, 장미, 백합, 김만수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버들필의 눈이 큰 아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문광철님께서 노디,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처음 그 느낌과 지금이 변함이 없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우리 문광철님이야말로 변함없이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분이죠. 고맙습니다. 아마도 매주 토요일 이대바 평론가와 함께하는 처음 그 느낌처럼 듣고 사연 보내신 것 같은데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광철님. 정호식님께서는 지금 방송이 본방송인가요? 제 방은 몇 시에 하나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죠. 제가 답을 해드리기도 전에 이현유님께서 첫 방송은 아침 6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은 미리미리 보내시라고 정보까지도 주셨네요. 정호식님 또 이현주님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우 슬픔 그림 같은 사랑, 이어서 임수정입니다. 연인들의 이야기.

0: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의 음악들과 요즘 막 나온 핫한 곡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먼저 들으실 두 곡은 지난 시절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웃음까지도 주었던 노래들입니다.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개그맨 박명수의 탈랄라부터 전해드립니다. 애청자 박진경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곡은 2005년에 발표된 박명수의 개성이 고스란히 담긴 노래입니다. 2005년 당시만 해도 박명수가 앨범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인기에 지나치게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지만요. 이후에 보여준 그의 행보는 그가 얼마나 음악에 진심이었는지를 알게 해줬습니다. 음악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곡 만드는 작업도 꾸준히 했고요. 클럽 DJ 실력도 수준급이라고 하죠. 오늘 들으실 탈랄라는 번안곡입니다. 스웨덴의 건터라는 가수의 띵동송이 원곡인데요. 오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같은 코믹한 가사로 중독성 있게 개설하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발매 당시 박명수 특유의 콧소리 섞인 창법, 또 파격적인 비주얼, 게다가 노홍철이 우정 출연한 개성 넘치는 뮤직비디오까지 화제였었죠. 함께 들으실 곡은 비음 섞인 독특한 목소리로 유명한 방송인 현영의 히트곡인 누나의 꿈입니다. 2006년에 발표된 이 곡은 현영의 데뷔곡이고요.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당당한 누나의 마음을 담은 댄스곡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그룹 오존의 히트곡을 비슷한 어감으로 유쾌하게 개사해서 인기를 끌었죠. 노래가 나왔을 당시 방송과 노래방에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2000년대 중반에 사랑받았던 재미와 인기 둘 모두 잡았던 노래들부터 듣죠. 박명수의 탈랄라 그리고 현영입니다. 누나의 꿈.
1: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대한민국 인기가요, 케이팝의 모든 것. 이번엔 요즘 막 사랑받고 있는 케이팝 두 곡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 연준이 솔로로 활동하면서 내놓은 노래 아이스크림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달콤한 사랑 노래는 맞는데요. 일정한 선을 유지하는 아주 쿨한 연인 관계를 그린 곡이죠. 너무 뜨거우면 녹고 급하게 먹으면 머리가 아픈 아이스크림의 특성을 연애 온도에 비유한 노랫말이 재밌습니다. 연주는 곡의 안무에 직접 참여해서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동작이나 머리를 감싸주는 등의 모습으로 노랫말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준의 아이스크림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려드릴 곡은 5인조 걸그룹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입니다. 아련하게 울려 퍼지는 휘파람 소리와 관능적인 라틴 리듬이 돋보이는 곡이고요.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담은 이열치열 서머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더인 소연이 직접 가사와 프로듀싱에 참여한 노래고요. 발매되자마자 글로벌 인기를 누리면서 해외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이들만의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Give Me That Love 들어보시죠. 먼저 연준의 아이스크림, 이어서 아이들입니다. Give Me That Love.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재미와 인기를 사로잡았던 박명수의 탈랄라, 현영의 누나의 꿈 들으셨고요. 이어서 연준의 아이스크림,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집니다. 바이브, 사진을 보다가 VOS입니다. 눈을 보고 말해요.

0: 스포트라이트는 비켜갔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귀는 확실히 사로잡은 노래를 소개해드립니다. 신샘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샘의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최근에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네. 이 노래 뭐지 하고 검색해본 곡 있어요?
1: 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 제가 언어도 심지어 못 알아듣는 네. 중국 대만 음악인데요. 샨칭이라는 뮤지션의 네. 해피해피라는 곡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0: 어떻게 검색하셨어요?
1: 요즘 SNS가 너무 네. 잘 돼 있어서 타고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제 대만에서는 가장 유명한 시상식인 GMA에서 대상을 또 수상한 뮤지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 요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0: 예. 예전에는 참 이 노래 어떻게 찾지 할 때 난감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네. 네.
1: 검색
0: 그렇죠.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스피커에
1: 아 맞아요. 음악
0: 전화기를
1: 찾기
0: 갖다 대면은 음악 찾기가 네. 알아서 찾아주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1: 네, 요즘은 정말 뭐 대만 중국 어떤 나라 음악도 다 찾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대태곡은요.
1: 네, 오늘은 동방신기가 2004년에 발표했던 정규 1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동방신기가 2011년에 본격적으로 2인조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제 5인조 보이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죠. 정말 뭐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에서도 전설적인 기록들을 또 남겼었는데요.
0: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 그때 일본 활동 시기에
1: 맞아요.
0: 그때 장면들이죠.
1: 이 당시에 주요 업적 하나만 이제 얘기해보자면 가요대상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 신인상과 본상을 동시에 수상했고요. 일본에서는 또 오리콘 위클리 차트 1위를 무려 13번이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동방신기의 1집은 이제 아카펠라 그룹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1집 앨범도 이 아카펠라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음악으로 잘 담겨있는 그런 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앨범의 제목이랑 똑같은 트라이앵글이라는 곡이 이제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이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전개 그리고 또 뭐 클래식을 샘플링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굉장히 시끄러운 그 메탈 사운드를 집어넣는 다거나 이런 시도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아카펠라가 중심이 되는 믿어요라는 곡이었고요. 예. 앨범의 다른 수록곡들 역시도 좀 포근하고 감미로운 이 다섯 멤버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1집 앨범이 총 14곡이나 돼서 분량이 꽤 긴 편인데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 다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곡들마다 퀄리티가 좀 훌륭한 예. 편이고요. 그 중에서 어렵게 오늘 골라본 곡은 리메이크 곡입니다. 이 모노의 넌 언제나 라는 곡을 동방신기가 재해석한 곡인데요. 이 원곡에서는 모노 멤버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목소리를 받쳐주는 키보드 연주, 기타 연주들이 만들어낸 좀 벅찬 느낌이 이제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다면 네. 동방신기의 버전은 R&B나 댄스 쪽으로 이제 장르를 완전히 틀었지만 이제 원곡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깨끗한 느낌, 벅찬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내고 있고요. 원곡을 안 들어본 분이어도 이 동방신기의 넌 언제나를 들으면 동방신기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세련되게 자신들에게 어울리게 편곡을 했습니다.
0: 대한민국 인기가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모노의 원곡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그 노래
1: 맞습니다.
0: 넌 언제나를 동방신기가 리메이크한 곡 전해드리면서 신샘이 평론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주말 잘 보내세요.

동방신기가 부른 넌 언제나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는데요. 원곡이 좋으니까 리메이크 될 때마다 다 좋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청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벌써 12시.

벌써 12시 청하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소개해드려야겠네요. 검정치마의 Everything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8월 첫날에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프롤로그. 자유롭고 명랑한 삶을 위한 내밀한 기록들.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섬세한 문장에 이끌려 읽기 시작한 책 문광훈 조용한 삶의 정물화에서 나는 잊혀가던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올드걸이 되어서도 여전히 똑같은 듯 그러면서도 새로운 나를 만났고 나를 분석하는 은밀한 기쁨을 얻었다. 그러니 이 책이 의도한 바대로 잘 따라가며 읽은 성실한 독자가 틀림없다. 그리고 100만 년 동안 봉인 상태였던 기억의 조각들 사이에서 내가 한동안 가장 소중하게 다루었던 추억의 물품 하나를 떠올렸다. 일기이자 독서 기록이자 메모장을 겸한 고3 시절의 스프링 노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할 수 있는 최상위의 아이템인 것.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캐논 카메라 광고 카피를 나의 버전으로 카피함. 다른 이의 눈길을 끌지 않으려고 일부러 평범한 외모를 지닌 줄이 처지지 않은 노트를 구입한 다음 19세 여고생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힙한 문장이었던 정신의 자유를 위한 노트라는 의미의 독일어를 표지에 써놓았다. Das Heft für die Freiheit des Geistes. 명사의 단수 복수, 남성, 여성, 중성의 격에 맞는 관사를 문법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음. 틀린 곳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그런데 왜 하필 독일어였을까? 제2외국어로 선택해서 배우고 있던 독일어의 단어를 하나라도 더 기억하려는 기특한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독서 노트, 일기이자 독서 기록이자 메모장이었던 그 무엇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긴 제목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이유야 어찌되었건 삶에서 내가 오래도록 천착해왔던 주제가 자유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고교 시절 조그만 목소리로 소심하고 달콤하게 부르짖었던 정신의 자유는 대학 교육이 끝남과 함께

0: 먹고사니즘에 잠식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일단 후퇴, 철수, 보류되었다. 다음 여정은 자유로운 직업 찾기. 직업과 자유의 공존은 당시에 내겐 능력을 넘어서는 개념이었고 취미생활로 시작한 책 사재기 행위로 높아지던 책갤지수, 앵겔지수보다 무섭다는 책 더하기 앵겔지수는 나를 어찌어찌 돌고 돌아 도서관 사서가 되는 길로 이끌었다. 도서관 생활자로 30여 년을 살았던 기간에 나는 많은 걸 배웠다. 사서 고유의 업무는 물론이고 책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마침내는 정년 퇴직 후 도서관 밖으로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까지 알아버렸다. 그리고 투자 혹은 프리랜서로도 일할 수 있는 책과 관련된 직업들 가운데 번역가라는 새로운 일을 찾았다. 50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학원 공부와 번역가의 일은 책을 좋아하는 내게 크고도 럭셔리한 즐거움을 주었다. 나이가 들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위축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기는 어렵다. 그런데 오히려 해보고 싶은 일이 넘쳐 흐르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그렇게 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도 계속 이어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은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를 거쳐 프랑스 언어문화학과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무슨 까닭으로 어학 관련 공부만 그리 오래 했을까? 그건 모두 책 때문이다. 소설, 비소설 가리지 않고 원문을 모두 읽어버리고 싶은 책을 향한 일방적인 짝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책의 쓸모와 함께 읽고 쓰는 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런 나의 마음이 가득한 비밀의 방을 공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좋아하는 책들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나 오랜 시간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바로 나다. 관심 가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거나 번역서가 아예 출간되지 않으면 원서로라도 읽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외국어 공부로 이어졌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읽어낼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영어로 된 책을 구해 읽는 편법을 사용한다. 유명한 책, 명망 있는 작가의 책은 대부분 손에 넣을 수 있다.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세계는 넓고 책을 구할 곳은 많다. 그러다 우리말 번역본이 나오면 재빨리 원서는 밀어두고 번역본으로 갈아탄다. 성미가 급한 나의 외국어 공부와 정신의 자유는 결국 이렇게 우리말 책을 자유롭게 구해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었던 건가요? 정신의 자유를 찾으려면 스스로를 책임지고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애티튜드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잊거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면 안 된다. 의식하고 산다는 건 깨어있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솔직하기. 어떤 행위의 한가운데에서도 나의 자유를 생각할 것.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여유도 추가하기. 이 정신의 자유를 찾는 여정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굴러가는 삶을 원한다. 욕망이 너무 큰가? 외적인 행복도 갖추고 내적인 행복도 챙기는 인생이 되려면 하루하루 어떤 삶을 쌓아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해놓고 보니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그동안 내가 행복이란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순 무지한 나는 행복의 개념을 크고 빛나는 최상위의 감정이라고 멋대로 규정해놓고는 행복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일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감히 행복을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고 행복의 추구 대신 내가 행복에 근접하는 개념이라 생각한 즐거움과 명랑함을 따르는 쪽으로 마음이 좀 더 가 있었던 것 같다. 즐거움이 크지 않아도 그 즐거움이 유지되는 삶이 내게는 원더풀 라이프였다. 새삼스럽게 이제부터라도 행복의 추구를 시작해볼까?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힘들다면 일단 도전이라도? 아직 잘 모르는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보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은밀한 기쁨을 이미 느껴버린다. 그렇다.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은밀한 기쁨을 누리는 자유. 자신에게 솔직해질 정신의 자유. 그것은 바로 읽고 쓰고 공부하며 내가 배운 것들을 삶에서 책임지고 제대로 돌보며 살아감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행복의 추구에 이르기까지 그간 내가 만난 세계에 대한 은밀한 기록은 모두 자유롭고 즐겁고 명랑한 삶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자유롭고 명랑한 삶의 여정을 위한 자신만의 내밀한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대책 없이 흘러가는 내 의식의 흐름을 멈추게 하려면 여기서 이야기를 멈춰야 한다. 이럴 때 누가 나를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독서 노트에만 적어두었던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곧 나를 정신의 자유로 이끌었음을 클로징 멘트 삼아 이쯤에서 느닷없이 오늘의 기록은 끝!
1: 오디오 북!
0: 1장 명랑하고 멋진 할머니로 나이 들고 싶어. 열심히 했던 이 모든 일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음을.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키케로는 말한다. 연구와 사색은 우리 영혼을 어느 정도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내 육체에서 벗어난 것에 몰두하게 하는데 그것은 죽음과 유사한 이를테면 죽음의 실습이기 때문이다. 또는 세상 모든 지혜와 논설이 결국 한 가지, 즉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셸 드 몽테뉴, 신민화외 옮김, 에세이 1. 북클럽에서 매주 한 번씩 모여 거의 1년에 걸쳐 읽었던 몽테뉴의 에세이 1에서 3 시리즈. 몽테뉴가 책의 곳곳에 키케로의 말을 빠짐없이 새겨두고 열심히 인용해준 덕분에 키케로가 얼마나 멋진 말들을 많이 남겼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정 자유로운 휴식을 위해 노년의 시간을 맞이하려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일은 모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니요. 지혜를 얻기 위해 읽기 시작했던 에세이 1에서 3 시리즈를 완독한 후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노년이 되면 새로운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며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얻게 되는 지혜도 있기는 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내가 그동안 비축해둔 지식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은 존재감이 점점 얇아져서 투명인간의 아우라를 지니게 된다는 것. 아우라조차 투명하게 세상을 투과해버리겠지만 타인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도 함께 얻었다. 하지만 철학 공부는 죽음 준비라는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테뉴에 대한 다른 이들의 견해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두어 권의 책을 도서관 서가에서 브라우징해본 결과 다음의 사실을 추가로 얻어냈다. 몽테뉴가 에세이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죽음이 삶의 목적은 아니며 당연하신 말씀. 죽음을 생각하는 건 삶을 생각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삶에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섞어넣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 이렇게 멋진 말들은 고막에 새겨놓아야 하는 법이다. 몽테뉴의 에세는 세 권을 합친 분량이 1988쪽이며 윤동 모임에서 토씨 한 글자 놓치지 않고 본문 전부를 읽는데 1년하고도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다.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으로 가둬놓고 싶은 문장이 천지 빽가리이므로 몽테뉴의 글에서 인용문 출처를 밝히려면 다시 1년이 소요될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기에 지금 페이지를 밝혀 적을 수가 없어 슬픈 마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에 가까워진다는 건 일에서 손을 놓고 다른 누구에겐가 존재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때와 맞물리는 시기라는 점이다. 존재 증명을 안 해도 된다니.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껏 일은 해왔을 테니 이제 일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때가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지. 그 일이 금전적 수입과 연결되면 좋고 안 되면 수준에 맞게 내 돈 들여가며 놀기.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은 우선 내려놓는 거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은가. 다른 누구와도 닮지 않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온 거다. 나이가 들어서 변하는 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으며 특히 외모가 달라지는 건 자명한 진리다. 그 진리를 늙었다라는 말로 뭉뚱그려 표현하지 말고 자기다움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우리는 태생부터 모두 다른 얼굴로 태어난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도 된다. 능력의 한계를 둘 필요도 없다. 내 능력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나이 들어가는 나날들에 나의 모든 존재가 들어있다.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시간.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로 커나갈 수 있는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난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주는 존재이므로 일단 기대해보는 걸로. 죽음은 우리를 삶에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섞어 넣는 것.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58년생 심혜경 작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아이처럼 호기심이 넘치고 즐겁고 명랑한 삶의 태도를 인생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일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로 번역가가 되어 어느덧 17년 차인데요.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많은 독자를 만나며 종횡무진 유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나이 드는 방법부터 계속해서 읽고 쓰고 공부하며 궁금한 게 많은 어른으로 사는 삶의 이야기까지.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성우 전지원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1999년 12월 31일 이제 몇 시간 후면 한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 세상은 변했다. 아니, 변하지 않았다. 빠른 속도로 변한 것은 문화와 기술, 그 사이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부단히 중심을 잡으려 흔들렸던 내 삶. 우리 내자매는 때론 격렬하고 때론 잔잔하게 삶의 파도를 넘었다. 서로의 손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닿기도 하면서 보냈던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

0: 전화 언제부터 울린 거지? 여보세요?
1: 정은서씨.
0: 네?
1: 연락 정말 어렵네. 여기 KBS 방송국인데 이번 드라마 공모전에 당선되셨어.
0: 제가요?
1: 네. 다음 주 월요일 시상식이 있고 그 전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0: 내 삶에 신에게 빚을 질 수 있다면 지금 난 행운의 신에게 빚을 진 거다.
2: 여보, 얼른 와봐.
3: 어, 알았어. 사과만 챙기면 돼.
2: 애들께 살살해.
4: 아이, 저것도 얼른 군대 보내야지.
2: 저녁에 운동장에 나가서 애들 데리고 정말 많이 뛰었거든. 근데도 잠을 안 자. 아, 재우느라고 한참 애먹었네. 도대체 남자애들은 얼마나 기운을 빼야 자는 거야?
4: 내일은 내가 애들 데리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농구도 할게.
2: 그럼 내일은 애들 일찍 자겠네.
4: 그렇지.
2: 건배하자.
4: 그래. 자, 건배님.
2: 축하합니다. 7급 공무원 시험 합격한 거.
4: 고맙습니다. 아유, 다 당신 덕이지.
2: 근사한 데 가서 마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4: 쟤들 얼른 키워놓고 둘이 데이트 다니자.
2: 그때까지 변하면 안 돼.
4: 내 마음? 아, 내 마음은 안 변하지. 일편 단심, 일부 종사,
2: 아니. 젊고 멋진 모습 변하지 말라고. 머리숱도 관리하고, 배 나오면 안 되고, 코털도 삐져나오면 안 되고, 옷도 그게 입지 말고.
4: 응? 다림질. 아, 그건 너무 가혹한데.
2: 멋지게 늙어가자는 거야. 잘 관리해. 난 외모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했던 거라는 걸 잊지 마.
4: 알겠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2: 뭐가?
4: 2년간 날 위해 고생했으니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해야지.
2: 나? 글쎄, 뭘 하고 싶을까?
4: 육아와 살림만 하다가는 지쳐. 한 번씩 기분 전환을 하든가 취미를 가지든가 아님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든가.
2: 당신이 얼만큼 밀어줄 수 있는데?
4: 저녁 시간은 물론 내 휴가까지 당신한테 받나?
2: 그래?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한참.
5: 엄마!
4: 저건 잠꼬대야.
5: 잠꼬대야.
2: 엄마!
5: 끝난 거지?
4: 끝났어.

0: 무슨 소리냐. 나 이제 정말 괜찮다니까.
1: 괜찮지 않다니까요. 고모님 암이라잖아요. 암.
0: 당장 안 죽어.
1: 알아요. 치료하려면 항암 받으셔야죠.
0: 받을 거다. 병원에서 하라는 거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 파리로 가라.
1: 파리 안 갈 거예요?
0: 그럼 어쩌려고.
1: 여기서 고모님 병간호해야죠. 항암하러 갈 때 같이 가고 기운 떨어지지 않게 음식도 챙겨드릴게요.
0: 너보다 훨씬 숙련된 사람을 쓸 거다. 간병인 드릴 거야. 그러니 나 때문에 파리 안 간다는 말은 하지 마라. 왜? 교육비 때문에 그러냐?
1: 네. 지금까지 지원해주신 거 갚으려고요. 돈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고모님 힘드실 때 곁에 있어드리려고 했어요. 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요. 근데 그것마저 거절하시니.
0: 네 교육비는 내가 계속 댈 거다. 어디서 뭘 하든 예술가에게는 후원자가 필요한 거야. 네 재능이 어떻게 꽃피우든 상관없이 널 후원할 거다.
1: 왜요? 왜 저예요?
0: 그게 정말 궁금하니?
1: 네.
0: 나도 살면서 그런 삶을 꿈꿨다. 나한테 많은 위안을 준 그림과 책들. 그게 우리에게 남기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다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니? 내가 예민하고 심술 궂고 많이는 못 베풀어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었다.
1: 그럼 전 어떡해요? 고모님한테 받은 걸 갚을 힘도 없고 갚을 길도 없어요.
0: 그러니까 애를 써야지. 안간힘을 써서 네 재능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위로하는 데 쓰이게 해야지. 그게 갚는 거야. 돈도 물처럼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놔두자. 너도 누군가에게 베풀면 되잖니.
1: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까다롭고 심술궂은 노인네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고모님 존경해요. 되게 꽉 막힌 분 같다가 선구자 같다가 종잡을 수 없는 고모님이지만 정말 사랑해요.
0: 이거 사랑 고백이 맞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1: 네.

0: 군대에 가겠습니다.
1: 뭐? 뭐라고? 아이고, 이렇게 철딱선이가 없어서 니는 3대 독자라 면제인데 굳이 와 갈라 그러노? 내려와서 사업 좀 배우라 캣때만 훌쩍 유럽여행 가쁘고 거기서 옆집 막내랑 뭘 하다 옮긴지 아예 둘이 같이 미국 가서 경영 공부나 하든지.
0: 저 할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예요. 할아버지 사업 안 물려받겠습니다.
1: 아, 그래 좋다 좋다. 나도 전문 경영자한테 회사 경영 맡겨도 된다. 근데 그럼 니 뭐 할 낀데?
0: 뭐든 해야죠.
1: 네 인생이야. 뭘 하면서 살고 싶은 기고. 청춘? 아, 좋지. 뭘 꿈꾸고 뭘 도전해볼 거야?
0: 시간을 피하려고 군대 가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요. 그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한국은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낄 수 없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도 궁금하고요.
1: 그러면 6개월만 가라. 남들은 서로 빼려고 난리 부르신데니.
0: 할아버지한테 전 영원히 어린아이인 거죠? 참, 뭘 해도 할아버지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1: 야! 뭐가 안 되는데!

0: 먼지.
1: 자, 가져갈 건 가져가고 버릴 건 버리자. 근데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런 글도 필사했었나? 삶은 부조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끝없는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며 우리의 손은 모래알을 놓치고 발걸음은 다시 뒷걸음친다. 희망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걸어야 한다. 삶은 끝없는 바다 위에서 길을 잃은 배. 그러나 우리는 그 파도를 맞서 나아가야만 한다. 죽음은 문 앞에 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아무 의미도 없는 세계에서

0: 문 열려 있는데 들어갈까?
1: 이준호. 야, 너 진짜 아직도 담 넘어 다닐래?
0: 야, 이게 얼마나 편한데 지름길 놔두고 왜 돌아오겠냐?
1: 진짜 안 변했다.
0: 변하면 네가 못 알아볼까 봐.
1: 언제 왔어?
0: 어? 어, 해수랑 같이 들어왔어. 고모님이랑.
1: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같이 와줘서 고맙다.
0: 잘 지냈냐?
1: 나 드라마 공모전 당선됐단 소문은 어? 들었니?
0: 진짜? 야! 야, 축하해. 야, 축하한다. 야, 이... 이제 진짜 작가가 됐어?
1: 그러게, 작가가 되려고 막 달려서 꼬린을 했는데 거기서는 내가 제일 힘없는 꼴찌. 어? 하치 앞을 모르겠는 완전 정글이야.
0: 야, 그래도 부럽다 정은수. 이 골방에서 해냈구나. 어?
1: 그러게.
0: 밤마다 불 켜고 뭐 하나 몇 시에 자나 지켜봤었는데.
1: 덕분에 외롭지 않게 그 시절을 지냈네.
0: 은수야, 너는 내가 무슨 선택을 해도 믿어줄 거야?
1: 무슨 선택?
0: 어떤 거라도. 어리석어 보이는 걸지라도.
1: 왜 그래, 준호야. 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해. 내가 아는 넌 남을 즐겁게 해주고 존중하고 또 네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애니까.
0: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너 아직도 삐삐 써?
1: 04290?

0: 안 읽은 메일이.
1: 수정대본 잘 받아봤어. 이대로 캐스팅하고 진행할게요. 곧 봅시다.
0: 블라디미르?
2: 드라마 공모전 당선 정은수. 이름 보고 알았다. 이메일 보냈었는데 확인 안 하더라. 혹시나 삐삐는 살아있나 쳐봤는데. 나 지금 촬영차 너네 동네 와 있어. 우연이라도 보게 되길.

0: 진짜 나도 나를 모르겠다. 아니 왜 연락을 해가지고
1: 왜 안 들어가고 여기서 기다려?
0: 아 네 카페가 그 레코드 가게로 바뀐 게 이상해서요.
1: 그러네. 복고의 시대가 다시 오나? 은수 잘 지냈어?
0: 남 선배.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혹시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안 낳을 거예요. 혹시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름 포기 못해요. 나는 같이 있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져요. 막 센 척하면서 남들한텐 인생이 어쩌니 저쩌니 말해줘도 내 인생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답을 만들어내고 다시 부수고 내가 얼마나 모순된 사람인지 알아요? 이런 내가 누굴 사랑할 수나 있고.
1: 은수야 서두르지 마. 내가 기다릴게. 네가 널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근데 멀리서는 안 되겠다. 네 곁에서 기다릴게.
0: 지금 대답해야 해요?
1: 04290.
0: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디 가서 저같이 괜찮은 여자 못 만날 거예요.
1: 그럼 너도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 만나겠어?
2: 알베르 카미는 그랬다. 삶이 부조리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그것이 인생의 시작이라고. 여전히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는 불안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목표가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저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다. 누구나 조금씩 흔들리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가면서.

작은 아씨들 23번째로 마지막 시간. 여러분은 지금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듣고 계십니다.

0: 3시간 전에 6개의 성을 함락한 김유신 장군은 현지 시각
1: 너구나, 네가 왔어. 내 딸 고타서
2: 이찬과 함께 상주 행군 대종관의 직함을 김유신에게.
3: 우리는 긴 세월 신라의 이방인으로 신라의 아웃사이더로 살았다. 우리 신라가 고구려 백제연합군을 상대해 살아날 확률은?
1: 제가 당나라로 가겠습니다.

와이파 한국인 232번째 풍월주 김유신 68번째

0: 춘추공이 당태종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신라는...
1: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춘추공이 헛걸음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신라는 남은 인생...
2: 간다! 홈런! 네, 결국 무사발루에 홈런을 맞는 신라입니다. 야, 이 다음이 또 4번 타자거든요. 넘어갑니다. 차차차. 아이고야, 이 대책이 당하는 신라. 예, 역시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알거든요.
3: 자, 김춘추 올려줬어요. 김유신 슛! 아, 얼마만에 골대만 꼭 벗어났습니다. 이 신라 골대 저준가요?
0: 아, 그만, 그만해.
1: 춘추공의 아들까지 데리고 떠났으니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폐하.

0: 당나라로 향하는 김춘추.
1: 아버지!
2: 쉿, 침착해. 당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비상벨이 12번은 울릴 거다.
3: 소람이에요. 입의 선장이다. 고구려의 함선이 출몰해 뜨아랑지.
1: 고구려. 아버지!
2: 진정해, 아들.
3: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자신의 생명을 운명에 맡긴다.
2: 자, 안전벨트.
1: 안전벨트.
3: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했다고 믿고 이제부터 우리 배는 쏜살같이 달린다. 용두심 3, 2, 1.

0: 신라의 배처럼 보였단 말이지.
1: 예, 장나라 배로 위장을 한 신라의 배가 틀림없습니다.
0: 이런 멍청!
2: 내 정강이!
3: 당시 연계 소문의 정강이 겉어차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력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0: 몸만다 그 배를 놓쳤다간.
1: 이쪽 정강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 글라스. 닭봉.
1: 장군.
0: 글라스. 인디언밥.
1: 장군.
0: 글라스. 헤드라.
1: 장군.
4: 그 오솔레미오 선장 때문에 백길이 편치도 않았을 텐데 오늘하고 수고가 많았네.
5: 아 참 수고라뇨. 황제 폐하를 뵙는 일은 언제나

0: 살짝 설렘 일입니다.
1: 날 보는 게?
0: 무생, 무치, 무질서인 제 인생에서 황제 폐하는 포기할 수 없는 MSG, 제거할 수 없는 나트륨과 같은 그런 존재십니다.
1: 내가 김춘추 자네를 왜 좋아하는지 아나?

0: 알면서도 안 넘어갈 수가 없어. 그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1: 그게 실은 지난번 제1차 고구려 당나라 전쟁 때 말입니다.
2: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 정복을 위해 나섰다가 안시성을 정복 못하고 참패를 당했던 전쟁이죠.
1: 우리가요 당나라를 위해서 3만 군사를 파병했다고 고구려가 우리 신라 국경마다
0: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아니, 이런 불안당 같은 놈들 사람의 탈을 쓰고 왜 으르렁거려? 에? 아, 뭐 저희들이 호랑이야 사자야 늑대야?
1: CCTV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0: 걱정 마. 그 CCTV 내가 다 깔아줄게.
1: 아니,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황제폐하?
0: 뭐가?
3: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하려면 반드시 당나라의 힘이 필요합니다.
2: 생명의 위협을 느껴 뒤늦게 국제 외교에 뛰어든 신라가 당나라하고의 외교에 사활을 걸자.
4: 아, 우리가 조강지초요. 아, 그동안 화이트데이다, 뭐 발렌타인데이다. 아, 우리가 주고받은 사탕하고 초콜릿이 얼마인데 그려. 괜찮아.
5: 사람 찌질하게 그래. 그렇지만은 외교 관계는 남녀 관계와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 저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 아 설마. 말이 주고받은 거지. 그저 그동안 나 우리 백자가 다 퍼준 거 아니오. 해마다 철마다 때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당나라가 그럴 리가 없지. 괜찮아.

0: 자, 그 아드님도 우유 한 잔 받아.
1: 아, 예. 참으로 영광이 아니할 수 없는 영광이옵니다.
0: 장남인가?
1: 아닙니다. 12남 3녀 중에 유일.

0: 우연 셋째죠.
1: 까먹어. 12남 3녀. 이 사람 이거 김춘추 아주 그냥 이거.
2: 아유 참 부끄럽습니다.
3: 예.
2: 아무튼 제 자식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녀석입니다. 특히 당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목숨을 걸고 따라오겠다고 조르는 바람에. 오.
0: 당나라 대명궁을 보지 않은 자와 어찌 인생을 논하겠습니까?
1: 그래, 와서 보니까 뭐가 가장 마음에 드나?
0: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황제 폐하십니다.
1: 인물이네, 인물이야. 에? 여러 가지로 아빠를 빼다 닮았어. 에? 목소리까지.
0: 저기, 부끄럽습니다. 저 부탁이 있습니다. 황제 폐하.
1: 그래, 말해봐.
0: 저는 당분간 당나라에 머물면서 당나라의 문화, 예술, 연예, 오락 등을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1: 그래.
2: 문화나
0: 수기가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폐하.
4: 자, 김춘추의 아들 문왕이 자처하는 수기란 인질 볼모라는 단어의 고급 용어로, 황제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속국의 왕족이 볼모로 머물 때 붙여지는 지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숨이 나오지. 에휴.
0: 장안에서 황제 폐하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폐하의 위대함을 이 눈과 귀로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1: 이런 배기만만한 신라의 권한을 모았나.
2: 과찬이십니다, 폐하.
0: 자, 그러면 허락하신 걸로 알고 제가 한 잔 따르겠습니다.
1: 내가 어찌 널 마다 하겠느냐.
0: 당연히 만극하옵니다, 폐하.
1: 그래.

0: 내가 널 장안의 수기로 남겨두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했느냐?
1: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신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당나라 땅을 밟는 순간 제 미션을 깨달았습니다.
0: 너의 미션이라니?
1: 형제들 중 제가 가장 사교적이며 활달하다고 늘 말씀하셨죠. 제가 이곳에 남아서 정보를 물어다주는 아버지의 비둘기가 되겠습니다.
0: 범민아.
1: 저 범민이 아니고 문왕입니다.
0: 아, 미안하구나. 자식이 계란 반판이 되니 이거 이름이 자꾸 나와서. 어쨌든 날 원망하지 않겠느냐?
1: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에 타국살이라니 얼마나 가슴 설레는 행운입니까? 게다가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입니다.
0: 지금이라도 원치 않으면...
1: 로열 패밀리로서 본분을 다하고 싶습니다. 큰 형도 아니고 작은 형도 아니고 저에게 당나라에 가져가실 때부터 제가 왜 선택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0: 고맙다. 세상 어느 아비가 제 자식을 스스로 볼모로 남기고 싶겠느냐.
1: 보세요, 아버지. 당나라의 달이 신라의 달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0: 문왕아.
1: 보세요. 똑같잖아요.
0: 너를 이곳에 남겨두는 일이 옳은 일인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구나.
1: 대박! 당나라 달에도 토끼가 방아를 찧어요, 아빠. 저게 절구죠. 보이세요?

0: 그 연이어서 두 개를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군요. 김춘추 허예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문왕을 맡은 허예은입니다.
1: 애썼다. 이규창이었습니다.
2: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구례군에 있는 지리산 노고단을 찾아갑니다. 노고단은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 반야봉 등과 함께 지리산 3대 봉우리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명소인데요. 노고단이라는 이름은 도교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노고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마고할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지리산의 명소 가운데서도 특별히 노고단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마다 7월 말과 8월 초순 사이에 아주 귀한 손님이 노고단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손님은 바로 노란색 원추리꽃입니다. 7월 하순이나 8월 초순 무렵에 지리산을 찾아간다면 아마도 노고단 원추리꽃이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원추리꽃이 피어있는 여름철 노고단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름철에 노고단을 찾으면 탐방로 곳곳에서 원추리꽃 말고도 여러 종류의 야생화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주요 야생화로는 날개 하늘나리, 큰 까치수염, 지리터리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리터리풀은 지리산에 서식하는 터리풀이라서 지리라는 지역 이름을 붙인 야생화입니다. 이 같은 생태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노고단은 현재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고단 정상을 오르려면 사전에 반드시 탐방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탐방 예약을 하는 구간은 노고단 고개에서 노고단 정상까지 이어지는 500m 구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노고단 정상을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노고단 정상으로 오르는 들머리는 해발 1102m 지점에 있는 성삼재인데요. 이곳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성삼재에서 1.8km쯤 걸으면 해발 1300m 지점에 있는 문행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행기는 물길을 돌렸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지명인데요. 1930년대 무렵 노고단에서 남원 쪽으로 흐르던 물줄기 일부를 구례 쪽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돌린 이후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문행기에서 조금만 더 걸으면 노고단 탐방로의 공식 쉼터인 노고단 대피소가 나타납니다. 노고단 대피소는 예전에 산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노고단 산장이 있던 곳인데요. 당시의 산장지기는 털보호랑이라고 불리던 함태식 선생이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중반 노고단 산장에서 백구와 함께 있는 함태식 선생을 뵌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멋내 아쉽습니다. 노고단 대피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는 노고단 고개를 향해 다시 가파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리산 종주 코스의 출발점이기도 한 노고단 고개에서 노고단 정상까지는 나무 계단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구간에서 노란색 원추리꽃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고단 정상에서는 반야봉, 삼도봉과 함께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도 아스라이 눈에 들어오고요. 구부얼굽을 흐르는 섬진강 줄기도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가 뜨기 전에 노고단 정상에 오르면 멋진 일출과 함께 운해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노고단 운해는 지리산 10경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만큼 아주 신비롭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구례군에 있는 지리산 노고단

0: 구조대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시 김성태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우수수 빠지는 것 같고요. 가르마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일 때 탈모가 시작된 건가 걱정을 합니다. 가족력으로 인한 젊은 나이의 탈모가 아니더라도 중년 이후 탈모는 고민일 수 있는데요. 머리카락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타나는 유형과 양상이 다양한 탈모, 어떤 방법으로 진단되는 걸까요? 치료제나 시술적인 치료법에 있어서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 없음에도 몸이 가려운 노인 소양증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탈모는 참 고민스럽죠. 유형에 따른 특징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비롯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주민숙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가 흔히 탈모로 얘기하지만 유형과 양상도 다르고 증상에도 차이가 있어서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저희가 탈모라고 한 단어로 부르지만 네. 사실은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유전과 호르몬 영향을 받는 소위 남성형, 여성형 탈모인데요.
0: 네.
1: 그건 서서히 머리가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든 형태로 나타납니다.
0: 네.
1: 그 밖에도 공정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가 명확하게 빠지는 원형 탈모가 있는데 이건 면역과 관련된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0: 네.
1: 그 외에도 출산이나 큰 스트레스 그리고 급격한 다이어트 뒤에 한꺼번에 빠지는 탈모도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남성형, 여성형 탈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탈모를 의심하는 분들에게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머리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여쭤봅니다. 우선은 언제부터 탈모가 시작됐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빠지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요.
0: 네.
1: 그 외에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지 최근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드시는 약도 확인을 합니다.
0: 네.
1: 그 외에도 두피를 확대해서 보는 검사도 하는데
0: 네.
1: 이 검사가 어떤 탈모의 유형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0: 네.
1: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도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0: 네. 머리카락이 언제부터 빠졌는지, 또 가늘어진 건지, 많이 빠진 건지, 또 가족력이나 다른 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도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 이게 탈모의 유형마다 어떤 진행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 네.
1: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나도 모르는 데 탈모가 진행이 됐다면 남성형, 여성형 탈모와 같은 유전형 탈모를 의심하고요.
0: 네.
1: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많이 빠졌다면 다른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 같은 경우는 그런 남성형, 여성형 탈모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약도 중요한데 그 항암제처럼 이렇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탈모를 유발하는 약도 있지만 반면에 비타민 A 유도체나 갑상선 관련 약물처럼 만성적으로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0: 약물도 본다고 하셨는데요. 비만 치료제와 탈모도 연관이 있을까요? 약의 사용 여부도 알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0: 네.
1: 최근에 많이 쓰이는 비만 치료 주사제들에서 탈모의 보고가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0: 아.
1: 다만 이 비만 치료 주사제의 약 성분이 직접적으로 머리카락을 빠지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개는 짧은 기간에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식사량이 크게 줄면서 소위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탈모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체중이 안정되거나 이제 영양 섭취가 다시 잘 보충이 되면 다시 회복되는 일시적인 형태입니다.
0: 네. 특히 가족력에 대해서는요. 탈모 진행의 가능성을 짐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족력이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1: 영향이 꽤 큽니다. 네. 특히 남성형 탈모는 유전의 영향이 강한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0: 네.
1: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에서 보면 남성형 탈모의 약 80%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키처럼 탈모도 상당 부분은 타고나는 셈인데
0: 네.
1: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유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손을 못 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전은 얼마나 언제쯤 진행될지 경향을 정할 뿐이고 일찍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탈모의 진행을 늦추고 또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일찍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탈모가 중년 이후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가족력이 있을 때는 20대에도 탈모의 양상을 보이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그 유전 성향이 강할수록 시작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가족력이 뚜렷한 분들은 20대, 그리고 이른 경우에는 사춘기 무렵부터도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네. 탈모를 떠올리면 남성들의 탈모를 우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들에게도 탈모는 흔하지 않나요?
1: 맞습니다. 생각보다 여성들에게서의 탈모도 훨씬 흔합니다.
0: 네.
1: 탈모하면 대부분 남성을 떠올리시지만 여성에서도 꽤 흔한 문제인데요. 특히 폐경 전후로 숱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여성에서도 물론 젊은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은 남성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생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숱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본인도 좀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럼 남성형과 여성형 탈모의 차이랄까요?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1: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탈모가 진행되는 모습이 다릅니다.
0: 네.
1: 남성형은 이마선이 이렇게 M자로 뒤로 밀리면서 이마가 넓어지거나 정수리부터 숱이 줄고 또 심하면 그 부위가 이렇게 매끈하게 훤히 드러나는 명확한 탈모가 되는데요. 반면에 여성형은 앞머리 라인은 잘 유지돼서 이마가 넓어지지 않고요. 이 중앙 가르마를 중심으로 정수리 쪽 숱이 전체적으로 얇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가르마가 점점 넓어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완전한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헤어라인처럼 남성과 여성에서 그런 부위의 차이가 있고 그 반면 뒷머리 쪽은 남녀 모두 탈모의 영향이 없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모발이식을 할 때 뒷머리를 활용하는 것도 이런 부위의 차이의 이유가 있습니다.
0: 부분 가발로 탈모를 가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남성과 여성 모두 이렇게 특정 부위로 일부만 탈모가 진행될 때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긴 하겠어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뭐 화장으로 커버를 하는 것처럼 이 특정 부위만 숱이 줄었을 때는 부분 가발, 뭐 이런 헤어피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 여성분들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발은 그 부위를 이렇게 가려주는 것이지 진행을 멈추는 치료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발을 사용하실 때는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0: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합니다.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이건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유전형 탈모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굵고 약간 튼튼하던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없이 변하는 건데요.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는데 숱이 없어 보인다면 이 탈모를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0: 근데 유난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시작할 때도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런 의심 증상들은 남녀 모두 같은가요?
1: 유전형 탈모의 가늘어지는 특징은 남녀가 모두 비슷한데요. 다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지는 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런 유전형 탈모보다는 출산이나 큰 스트레스 아니면 급격한 다이어트 아니면 전신질환처럼 다른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에서 이런 유형이 조금 더 흔한 편이라서 이 경우에는 탈모의 원인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0: 그런데요, 여성형 탈모의 진단에서 혈액 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한다면서요.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성분들은 혈액 검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탈모는 몸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0: 예를 들면 뭐 빈혈 있거나 혈분 부족, 뭐 甲状腺 기능의 이상, 아니면 호르몬 불균형 같은 게 숨어 있으면 탈모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저희가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검사로 원인이 발견되면 그걸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탈모가 꽤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폐경기를 겪고 하니까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의 영향을 보는 거네요. 탈모 진단에서 다른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겠습니다. 탈모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를 때도 이런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살펴야겠어요.
0: 아, 예, 맞습니다. 탈모의 진행 속도가 빠를 때는 일반적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남성형, 여성형 탈모 외의 원인을 꼭 봐야 되고요.
1: 네.
0: 특히 이렇게 폐경 전후에 호르몬 변화 아니면 나의 건강 상태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진행 속도가 유난히 빠를 때는 몸 어딘가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전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형의 탈모 질환이 아닌지도 꼭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1: 탈모 치료도 다양할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네, 다행히 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표적으로는 바르는 약, 먹는 약, 시술 방법, 시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이 탈모 치료는 며칠 만에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환자분들이 비로소 좀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녹시딜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미녹시딜은 원래는 두피에 직접 바르는 형태로 꽤 오래 쓰여온 대표적인 치료제이고요.
1: 네.
0: 최근에는 아주 저용량으로 먹는 형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르기 번거로워하시는 분들이나 증상이 심한 분들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먹는 약은 반드시 진료를 통해서 부작용 발생을 살피면서 적절히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그런데 약을 사용한 초기에는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0: 아, 맞습니다. 미녹시딜을 바르거나 복용하실 때는 이걸 미리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미녹시딜 치료를 시작하고 2주에서 보통 한 달 사이에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1: 네.
0: 이건 그 기존에 있던 얇고 어떻게 보면 낡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자리에서 보다 굵고 튼튼한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약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치료를 지속하셔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이 미녹시딜 사용해서 여성 탈모 환자들은 조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0: 아,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몇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요.
1: 네.
0: 하나는 미녹시딜을 사용할 때 얼굴이나 몸에 원하지 않는 부위에 잔털이 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건 치료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정하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일 때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먹는 형태의 미녹시딜은 부종이나 기립성 결합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의사와 적절히 상의하면서 치료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주의사항도 잘 알고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거네요.
0: 네.
1: 저용량의 먹는 미녹시딜이 처방된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는 건가요?
0: 아, 맞습니다. 원래 미녹시딜은 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물인데요.
1: 네.
0: 이 혈압을 치료하던 환자에서 약 80% 정도에서 감호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것을 탈모 치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저용량으로 먹는 미녹시딜은 효과는 올리고 부작용 위험은 낮추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좀 장기간 드셔도 문제가 없을까요?
0: 아까 말씀드린 임신이나 수유와 같은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장기간 드셔도 큰 문제는 없고, 중요한 거는 약 드시기 전에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나 이런 걸 살피고 적절한 환자분들이 처방을 받는 것이

0: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바르는 약, 먹는 약도 있고요. 또 시술도 네. 한다고 하셨는데요. 레이저 치료도 있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출력 레이저를 귀에 쬐어서 모발 성장을 돕는 치료도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집에서 쓰는 기기 형태도 나와 있고요. 네, 중요한 점은 앞서 먹거나 바르는 약을 이런 치료들이 대체한다기보다는 함께 병행할 때 네.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또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샴푸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약은 아닌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관심이 정말 많으시죠. 접근하기도 쉽고 네. 매일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부분인데요.
1: 네.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모 샴푸는 약이 아니라 그냥 보조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관리해서 어떤 두피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1: 네.
0: 이것만으로는 빠진 머리가 다시 나거나 진행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샴푸로만 해결하려다가 정작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고요. 따라서 샴푸는 귀의 그냥 청결함과 청결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관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탈모가
1: 네.
0: 의심되시면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네. 탈모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주민숙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권인하의 계절이 음악처럼 흐를 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이 가렵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있죠. 특히 노인들에게 흔한 증상인데요. 노화로 인한 변화일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노인성 소양증으로 불리는 증상이 있던데요. 노화가 원인이 되는 가려움증을 말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가려움증이 잘 생기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노화 자체가 피부를 좀 건조하고 또 얇고 예민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잘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노인성 소양증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냥 가려운 건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가 또 간혹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당뇨병, 콩팥 질환, 간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또 혈액 질환, 또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한 이상 반응 이런 것들도 함께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 어르신들은 노화로 인한 그런 변화일 수도 있지만 숨어 있는 병이나 약물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단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또 어르신들의 이러한 가려움증은 이제 뭐 가려우니까 그냥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두게 되면은 또 이제 가려움증이 오래 가게 되면 자꾸 긁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더 악화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충분한 수면을 질 좋은 수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낮에 또 피로감이 심해지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인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또 증상을 낮춰주는 관리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0: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피부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땀이 없어진다는 말도 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피부하게 되면 우리가 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고 그냥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피부라는 조직은 우리 몸의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1차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어막을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외부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극이나 화학적인 노출 또 뭐 세균이라든지 또 뭐 추위와 더위에 또 노출될 수가 있을 때 우리 체온을 적절하게 또 조절해야 되고 또 외부에 또 위험한 환경이 있을 때 위험한 자극을 우리가 빨리 또 알아차려서 뭐 화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감각이 또 매우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피부들도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이제 피부 장벽 기능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제 수분이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데 우리 몸에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얇은 기름막과 또 적절한

0: 수분, 쌈샘이 있어서 우리 몸에 적절한 수분을 유지해주는 수분만 있어서는 이제 금방 증발돼 버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기름 성분이 있어야 수분이 이제 오래 보존이 되게 되는데 나이 드시게 되면 이러한 기름을 분비하는 땀샘 같은 것들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네,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피부 변화가 건조한 피부 변화가 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게 이제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피하 지방 또 진피층에 대한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줄어들고 얇아진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피부는 이제 여러 층별로 또 기능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겉에 있는 표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외부의 보호 역할도 하지만, 특히 피하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운 환경에서 이제 적절한 체온을 보존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피부의 탄력과 피부의 두께를 담당하는 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여기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는 그 피부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딱딱해야 되면서도 또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또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또 탄력성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진피층에 여러 가지 콜라겐이라든지 탄력 섬유들이 있어서 피부의 탄력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런 콜라겐이 줄고 또 피부가 얇아지고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도 잘 생기고 또 이러한 피부가 얇아지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멍이 잘 들고 또 상처도 잘 생기고 또 회복도 좀 늦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제 피하지방층도 줄어들면서 우리 체온을 보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 피하지방도 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가려움증의 이제 원인으로 노화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만성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아서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0: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노인성 소양증에서 건조한 피부가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 건조한 것들을 잘 관리만 해주셔도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는데
1: 네.
0: 가려움의 원인에는 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는 약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 건조와 더불어서 또 드시는 약물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약을 또 여러 약을 또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약들 같은 경우에 때로는 이제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거나 또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또 알레르기성 발진이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간이나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좀 더 생길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약을 새로 뭐 바꾸거나 시작한 다음에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바로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나중에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의사에게 상의해서 이러한 간이나 콩팥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약 자체에 또 가려움을 유발하는 이상 반응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 드시는 약 이외에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활 환경 또 이제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은 없는지 또 숨어 있는 새로운 어떤 질병 전신 질환 같은 것들은 없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경 말초 신경성 질환 같은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대상포진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가려움증은 아닌지 건조가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다양한 포괄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참 이런 가려운 증상은 우리도 경험을 하잖아요. 노인 소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던데요. 뭐 팔다리 등도 그렇고 몸에 여기저기가 가렵다고 하는데 긁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가려움증은 사실 누구나 많이 경험하게 되고, 좀 살짝 뭐 일시적으로 좀 긁는다든지 또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1: 네.
0: 말씀하신 노인 소양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조금 가렵다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제 신경 쓰이고 밤에 잠을 깨게 한다든지, 예, 또 이제 긁기 또 어려운 부위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긁는다고 이제 해결되지 않고 원인이 되는 피부 건조라든지 또 아니면 전신 질환이나 여러 가지 관계된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려움증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가려움에 대한 긁는 것 자체가 또 가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긁어부스럼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긁게 되게 되면은 피부 표면에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방어망이 약해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염증이 또 잘 생길 수가 있고 그 염증이 또 다시 또 신경을 자극하면서 또 더 가렵고 그래서 이제 가렵고 긁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떻게 이제 노인 소양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더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몸이 좀 건조하면 일단 신경 쓰는 게 보습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 보습 환경이 가장 중요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보습을 항상 치료의 기본으로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특히 이제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피부가 많이 갈라지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가피가 많이 생기고 피부가 약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 세포들이 어느 정도 각질층이 벽돌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 여러 가지 세균이나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분은 이런 벽돌 사이에 틈을 메꿔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충분한 수분을 함께 유지해 주시는 것이 피부 장벽을 잘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사우나를 즐기는 분들도 많고요. 또 열탕을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 시원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피해야 될까요?
0: 네, 일단 사우나를 너무 오래 하시거나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비누 같은 것들 이제 같이 사용하시게 되고 적절한 청결이나 또 이제 특히 뜨거운 따뜻한 온욕은 또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 장점이 많이 있지만 이제 피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피부의 표면에 기름막을 너무 많이 씻어내거나 각질층이 너무 많이 손상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피부가 또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장시간 또 너무 자극적인 목욕은 또 너무 자극적인 세제를 사용하시거나 또 너무 이제 뭐 때를 심하게 미신다든지 뭐 이러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하시게 되면은 이제 적절한 선에서는 뭐 따뜻한 목욕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피부의 기름 성분이 이제 많이 없어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기름 성분을 우리가 배출하는 피지 분비력도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목욕하시고 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적절한 목욕 후에는 또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셔서 피부의 이제 피부 장벽을 잘 보호해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물은 이제 너무 뜨겁지 않게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하시고 뭐 비누는 이제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고 때를 미는 것은 이제 피하시고 목욕이 끝난 후에는 피부 수분 보호를 위해서 보습제를 특히 이제 어느 정도 피부에 수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시게 되면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이제 보습제도 씻고 나와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발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 수시로 바르는 게 좋긴 한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0: 네, 이제 수시로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0: 하는데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목욕이나 샤워하시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좀 기름층이 좀 많이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목욕이나 샤워 후에는 한번 바르시는 것이 좋겠고 네. 특히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좀 건조한 때 실내가 건조하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피부가 더 건조하다, 피부가 하얗게 일어난다, 피부가 좀 이렇게 땡기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그 부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손을 또 이제 자주 씻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데 또 손을 씻은 뒤에도 이제 손이 좀 건조해지실 수가 있어서 손을 씻고 나서도 손 보습제를 따로 이제 별도로 바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네,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탈수 경우에는 피부 건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물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건조한 피부가 촉촉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드시는 것이 좋고. 또 어느 정도 수분이 적절히 또 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피부 표면에 또 수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또 어르신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뭐 심장이나 콩팥이나 간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 또 수분을 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또 많이 붓거나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 탈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금씩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좀 가려운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이 처방이 되기도 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인을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상 자체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약물을 이제 쓸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피부에 어떤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그런 항히스타민 효과로 가려움을 낮춰줄 수가 있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이 가려움의 원인이 건조한 피부라든지 또 어떤 신경병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에 또 반응이 충분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이외에도 다른 원인과 약물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또 그 자체의 부작용 어지럽다든지 입마름이라든지 변비나 소변 보기 어렵다든지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약물 치료에서는 더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바르는 연고도 있지 않나요?
0: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바르는 연고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 이외에도 약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그러한 바르는 연고도 있고 제제의 유형은 바르는 부위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물 농도는 높지만 넓게 펴서 바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로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로션형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국소적으로 좀 염증이 있고 가렵다 이런 경우에는 크림이나 연고형 제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약물의 어떤 스테로이드의 강도나 아니면 그 제제 유형은 환자의 증상과 범위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가려움증의 원인이 단순한 어떤 피부염이 아니고 어떤 진균 감염에 의한 가려움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 제제만 사용하게 되면 겉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진균이나 이런 생균 감염이 더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나 또 적절한 항진균제를 먼저 함께 사용하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어르신들에게 필수품처럼 알려져 있는 효자손은 어떨까요? 효자손으로 등을 긁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0: 네, 일단 긁으실 때는 이제 손이 안 닿는.

0: 곳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좀 일시적인 시원함은 줄 수 있고 문제는 이제 그 우리 손보다는 좀 이제 조절하기 어렵게 되면 또 효자 손에 따라서는 또 상처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르신 피부는 또 얇고 약하고 또 상처가 생기면 또 이제 아무는 시간 재생되는 시간이 조금 젊은 사람들보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이제 또 상처를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효자손을 이제 청결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균이나 진균 감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사용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또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기에는 또 현실적인 대안이 또 이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족이 좀 보습제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준다든지 차가운 수건을 댄다든지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려움 증상을 좀 일시적으로 낮추는 그런 것들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성 소양증으로 불리는 노년기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성시경의 거리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자꾸 손이 가는 김밥 꽁다리, 낼름 먹기 좋은 꿀떡, 양념에 재워둔 돼지갈비, 솥에 진탕 끓여놓은 곰탕. 이 중에서 틀린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낼름과 재어둔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낼름입니다. 낼름은 혀 손따위를 날쌔게 내밀었다 들이는 모양이란 뜻의 부사, 날름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재어둔은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두다를 뜻하는 동사 재다의 활용형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꽁다리는 짤막하게 남은 동강이나 끄트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담배 꽁다리, 연필 꽁다리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탕은 실증이 날 만큼 아주 많이라는 뜻의 부사로 돈을 진탕 써버리다, 술을 진탕 마셨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